0: 예, 수소 헬륨 첫판부터 한번 꺾이고요. 모양이 달라지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하면서 마그네슘 그 단 쭉 지나고 그다음에 포타슘, 칼륨, 칼슘 할 때까지 그래도 또 좀 똑같은 모양이 유지가 되다가 칼슘에서 스칸듐 넘어올 때 한번 꺾입니다.
1: 아, 그죠? 예, 예. 예.
0: 그래서 꺾이는 데가 지금 한 두 번을 지금 우리가 겪었습니다.
1: 예. 그러네.
0: 그래서 첫 번째 꺾일 때 우리가 스칸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스칸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면서 스웨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웨덴에 빠지게 되었는데.
1: 아, 그렇구나. 네. 그때부터였구나.
0: 네. 네. 그 스칸듐 때부터 시작된 그 주기, 그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그래도 쭉 이어지다가, 나름대로 이어지다가, 네. 오늘 이야기하는 바륨까지 이어지고,
1: 네.
0: 바륨 다음에 다시 한번 깨집니다.
1: 아,
0: 다시 한번 모양이 뒤틀리는 데가, 네. 아, 바륨이면 56번이면 이제 많이 온 거거든요.
1: 56번 멀리 갔다가, 온 거거든요.
0: 네.
1: 57번부터 뭐 이상한 게 꾸역꾸역 들어가 있네.
0: 57번부터 다시 꼬이거든요.
1: 아.
0: 우리가 56번까지 왔다는 거는 네. 사실 진짜 주기율표에서 진짜 올 만큼 온 거예요. 진짜 이 정도까지 왔으면.
1: 지금 57번 자리에는 여러 원소가
0: 승질로
1: 들어갔나요? 네. 저것도 하나하나 다루나요?
0: 저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1: 아, 예.
0: 왜냐면 그거를 하는 게 우리의 뭐랄까 용기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저 다 할 거예요 우리가.
1: 설레면서 너무 답답해요.
0: 네, 우리가 네. 그래서
1: 예.
0: 바륨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 거의 우리가 벼랑 끝까지 온 거다.
1: 예.
0: 지금 이제 완전히 이상한 세계로 지금 우리가
1: 영도원의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0: 예, 예. 여기까지 온 건데
1: 예.
0: 그러니까 바륨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까 무게 순위로 하면 대충 맞는다 그랬잖아요.
1: 아.
0: 바륨이 거의 제일 무거운 거예요.
1: 아.
0: 이 규칙이 들어맞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바륨의 이 바리스 바리 이 말이 그리스어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1: 어.
0: 무거운 원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이름이 되게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원소이죠. 그리고 바륨이 아래로 보시면 칼슘하고 같은 줄에 있어요.
1: 아, 예.
0: 칼슘 그리고 뭐 그런 거하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하고 같은 줄에 있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칼슘하고 비슷하게 돌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바륨도 칼슘 대신에 이 탄소, 산소 원자들하고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탄산 바륨이 잘 됩니다.
1: 탄산 바륨.
0: 그러면 그 탄산 칼슘이 들어있는 석회석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처음 찾았을 때 탄산 칼슘은 얼마나 흔한 거면 석회석 뭐 이런 거 뭐 시멘트 어디서나 쉽게 그런 거 제작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뭐
1: 영원에 많죠.
0: 예.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1: 네.
0: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탄산 칼슘에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
1: 아, 그렇겠다.
0: 칼슘에 비해서 바륨이 한 3.5배 정도 무겁거든요. 왜 이렇게 묵직해? 그런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이 와가지고 그때는 주기율표가 정확하게 정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기율표 모양 중에서 제일 무겁다라기보다는
1: 네.
0: 칼슘 이런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유독 무겁다라고 해서 이 무겁다라는 뜻의 바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죠.
1: 바리톤 할 때 그건가요?
0: 그렇죠. 잘하시네.
1: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륨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됩니까? 바륨이 왜 중요한가요?
0: 바륨 어떻게 보면 뭐 별 상관없을 만한 물질인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길 가다가 야 바륨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말 하지만 바륨 나와라 뚝딱 뭐 이런 말 우리가 무슨 옛 전설에서 들어본 것 같지도 않고
1: 자연에 좀 많은 편이긴 한가요?
0: 꽤 있는 편이에요.
1: 네,
0: 뭐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물질이에요.
1: 네네.
0: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요 자원으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많이 쓰고 막 이런 뭐 석탄 내에서 탄소 태우듯이 막 쓰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1: 왜죠?
0: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부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1: 네.
0: 부산에 사람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1: 네.
0: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1: 네.
0: 부산 시민들이 일하는 여러 가지 업체, 업장, 가게 이런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하고 있는 가게가, 업체가, 업소가 어디일까요?
1: 바륨 공장이에요?
0: 아, 바륨 공장은 아닙니다. 네. 어디일까요? 옛날에 뭐 80년대 이럴 때는 부산에 신발 산업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1: 신발. 예.
0: 그럴 때는 뭐 신발 공장 큰 데가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하겠다. 아, 부산 하면 신발이지. 그랬던 시대도 있었겠죠.
1: 예.
0: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바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전자전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1: 전자전기
0: 부품.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중에서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다. 한 4, 5천명 일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거대한 공장이
1: 네.
0: 부산의 강서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큰 공장. 부산에서 제일 사람 숫자로 따졌을 때 제일 큰 공장이라고 하는 게 전자전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1: 네.
0: 여기서 전자전기 부품을 이것저것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만드는 부품 중에 요즘에 제일 화제가 되고 제일 잘 팔리고 증권가에서도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품이 뭐냐라고
1: 예,
0: 하면 MLCC라고 하는 전자전기 부품인데요.
1: 처음 들어봤네요.
0: 이 MLCC를 만드는데 바로 바륨을 이용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1: 적층 네. 세라믹 커패시터입니까?
0: 맞습니다. 그게 바로 MLCC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 해가지고 이제 MLCC인데 일단 커패시터가 뭐냐면 이거 저기 학교에서 무슨 공대라든가 물리학과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텐데요. 기본 과목이 나오는 거죠. 전자회로, 전기회로를 만들면 흔히 이제 막 RLC회로 이런 말 알 필요도 없고 전기회로를 만들면 기본 부품으로 항상 많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게 기본 부품으로 나오는 게 저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덕터라는 게 나옵니다. 인덕터 유도기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기도 하는데 유도기라고 하면 저 우리나라 한자어인데도 이 말을 쓰면 못 알아듣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덕터라고 다 영어로 말합니다. 유도기 야, 유도기 용량이 좀 약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야, 전자회로보다 무슨 유도 얘기 왜 해? 약간 이럴 정도로 아니, 물론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는데 학생들은
1: 예, 예, 예.
0: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저항이 있고 유도기가 있고 나머지 하나 전자회로의 3요소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축전기라는 부품인데 이걸 영어로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축전기라는 말보다는 커패시터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살짝 다른 말로 콘덴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1: 콘덴서.
0: 콘덴서와 예. 커패시터고 축전기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런 뭐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뭐 콘덴서가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뭐 그래서 약간 배터리 비슷하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1: 네.
0: 근데 그걸 따라서 그냥 전자회로의 기본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냥 기본 부품이에요.
1: 그럼 전자제품에 무조건 콘덴서가 있어요?
0: 보통 스마트폰 같은 걸 하나를 만들면 네. 이런 콘덴서 같은 걸 보통 한 1000개는 써야 됩니다.
1: 그래요?
0: 엄청나게 많은 곳에 별의별 용도로 이 콘덴서가 다 많이 쓰입니다.
1: 커패시터가 쓰이는데.
0: 네, 콘덴서라는 거를 만드는 게 원리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전기를 모으는 거 만들려면 그냥 전기 잘 통하는 부분하고 전기 안 통하는 부분하고 잘 이렇게 붙여놓으면 콘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냥 그런 거 실제로도 뭐 가끔 학교에서 실험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냥 주방에서 쓰는 알루미늄 포일 있죠? 네. 알루미늄 포일하고 종이하고 뭐 이렇게 대충 해갖고 만들면 커패시터 콘덴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알루미늄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그 종이 이런 네. 잘 겹쳐놓으면 널찍하게 잘 겹쳐놓으면
1: 네.
0: 콘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1: 네. 알루미늄 종이
0: 이런
1: 콘덴서.
0: 걸로 만드는데 종이로
1: 예.
0: 만드는데
1: 예.
0: 알루미늄 판하고 종이로 콘덴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1: 네.
0: 하면
1: 네.
0: 스마트폰이 얼마나 털렁털렁하고 막 묵직한 뭐 전화번호 갖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1: 아.
0: 작게 만들면서도 튼튼하고 뜨겁게 열을 받아도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1: 네.
0: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1: 예.
0: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예. 그나마 금속 재질은 예를 들어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금이나 은이라도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알루미늄도 있고 금속 재질은 그래도 정교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드는 걸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분 재질 요거를 정확하게 얇게 만들면서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전기를 잘 안 통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콘덴서 크기를 줄이기가 어려웠던 게 전자제품을 좀 작게 만들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여기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뭘 재료로 사용해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1: 네네.
0: 도자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1: 도자기?
0: 네, 도자기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도자기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1: 네.
0: 어떻게 전자회로 만들던 사람이 도자기를 재료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도자기를 얄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종이장 대신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이 컨덴서, 커퍼스터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세라믹 컨덴서라고 합니다. 세라믹이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나. 맞습니다.
1: 그래서 도자기 그게...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꽤 옛날부터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1: 네.
0: 무라타 아키라라는 사람이 창업한 일본 회사입니다.
1: 네네.
0: 이 무라타 아키라라는 사람이 원래 이 도자기 만들던 가문 출신이었어요.
1: 오, 와, 멋있다, 이거.
0: 도자기
1: 멋있다.
0: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 뭐, 술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는 사업 크게 못 키울 것 같고, 경쟁도 너무 치열한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1: 네.
0: 이 도자기 재질로 좀 희한한 정밀 부품 같은 걸 만들 수 없을까라고 파고 들다가,
1: 네.
0: 그러다 나중에 이 전자부품 컨덴서 만드는 쪽으로까지 빠진 거거든요.
1: 야.
0: 그러다가 이 MLCC라는 건 멀티레이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한 겹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예? 훨씬 더 작은 공간에 많이 우겨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접으면 한 600개까지도 접습니다.
1: 아, 그게 얼마나 작을 거야.
0: 그렇죠.
1: 스마트폰 안에 몇백 개가 들어갈
0: 정도. 그렇게 하면 건데. 컨덴서 하나의 크기를 아까

0: 티타늄, 타이타늄, T 아니죠. 네. 그리고 산화, 산, 오거든요. 그래서 B, A, T, I, O, 산이, 산소가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O3. 이게 화학식입니다. 이게 B, A, T, I, O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바티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탈리아에서 온 뭐 특별한 무슨 파스타 이런 거 아닙니다. 바티오가. 예, 이게 티타산, 타이탄산 바륨이라는 뜻의 말이고요. 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쓰느냐?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라타 아키라,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네. 세계 2위가 한국 회사예요.
1: 어디요? 네? 말씀해 주세요.
0: 삼성전기.
1: 삼성전기?
0: 네. 오. 한국 회사예요. 이 삼성전기의 이 주력 공장이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 경제.
1: 아까 녹산산단이 거기죠.
0: 네. 아. 세계 전자 전기 제품을 만들 때 MLCC가 꼭 있어야 돼. MLCC 잘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1: 아유, 아무리 눈꽃만큼 쓴다고 해도 바륨 많이 필요하겠네요.
0: 꽤나 필요하죠. 그래서 네. 이거를 아마 업계에서는 이게 티탄산 바륨, 티탄산 바륨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약자 네. 따가지고 그냥 BT 파우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BT 파우더 자체를 하는 사업도 막 하고 이릅니다. 그래서 바륨이라는 게 한때 진짜 한때라는 게 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너무 나이 나오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 바륨이 뭐야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이상한 물질인가 봐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산업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부산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물질로 마치 리튬이라는 게 옛날에는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이지 이거 외울 때 말고 리튬이라는 이야기 별로 들어볼 필요 들어볼
1: 없었지만
0: 때가 없었지만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퍼지면서 전 국민의 리튬이라는 걸 다 한 번씩 들어볼 때가 되었듯이 야. 전기전자 부품을 잘 수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딴 나라 바륨이 하는데 별로 없어요. MLCC 하는데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1: 진짜 중요한 거였네.
0: 바륨이다. 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바륨의 일상 속 쓰임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바륨을 많이 씁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0: 일단은 바륨이 무거운 거다 보니까 안에 전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거는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이 모여서 원자 핵이돼 있다라는 뜻이고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가 많이 있을수록 무거워지거든요.
1: 네.
0: 원자라는 거의 무게의 대부분은 그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무게에서 나오는데
1: 네.
0: 원자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랑 더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양성자, 중성자 항상 더 많이 있습니다. 양성자 개수가 우리가 말하는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륨에는 바륨의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1: 56개의
0: 양성자가 있죠.
1: 예.
0: 근데 양성자는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1: 네.
0: 그 플러스 전기 세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주의 어떤 신비와도 같이
1: 네.
0: 양성자 하나가 띠고 있는 플러스 전기가 전자 하나가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세기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어떻게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의 그 전기의 세기가 똑같을 수가 있죠, 세상에. 무게는 완전 달라요.
1: 듣고 보니 신기하네.
0: 네, 전자 무게보다 양성자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의 그 신비는 생략을 하고
1: 진짜 신기하네.
0: 이 조영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1: 조영제? 조영제? 네,
0: 그렇게 묵직한 이 원자 핵을 가진 이 바륨 같은 경우에는 56개나 되는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 그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6개가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1: 네네.
0: 그래서
1: 예.
0: 전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물질이 바륨이에요.
1: 네.
0: 예. 예. 그런데 전자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말은
1: 네.
0: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빛하고 항상 반응을 잘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도 우리가 헬륨 편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우리가 뭐 색깔이 보인다 어쩌고 이런 것도 빛하고 그 원자 속에 전자가 반응하는 현상일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바륨은 그 안에 전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들하고 반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하고도 반응을 하느냐. 웬만한 물질은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X선하고도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륨은 X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0: 그래서 몸에 살 같은 엑스선 사진 찍어보면 살 같은 네. 막 숭숭숭 다 엑스선이 통과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몸에 만약에 바륨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 네. 바륨은 마치 거기에 뼈가 있는 것처럼 엑스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자국이 남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납이든 뭐 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1: 네.
0: 여기까지는 철도 엑스선이 잘 통과 못하죠. 납도 엑스선이 통과 못하죠, 그죠? 근데 바륨은
1: 네.
0: 황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황산 바륨이라는 형태로 만들면 사람이 먹었을 때 독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황산 바륨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뭐 반응을 엑스선하고도 반응하고 이럴 수 있는 물질 중에 사람이 먹었을 때 별 타 안 날 만한 물질이

0: 뭐 금정도 빼고 나면 잘 없거든요. 예. 뭐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황산 바륨 정도면 되게 쓸만하고 재질로 약간 액체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황산 바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듭니다.
1: 아, 먹어요.
0: 네, 그걸 아, 먹어요. 아. 먹으면 뭐 병치료하고 이런데 아무 도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그래서 그냥 사람 몸을 돌다가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아무 뭐 병치료는 별 작용 못해요. 네. 그 엑스선 사진을 찍으면 어허. 몸에 있는 황산 바륨이 무슨 뼈가 거기 박혀있는 거 딱 보이는 거야. 그 지역을 딱 엑스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황산 바륨을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위에 큰 탈이 나가지고 위에 한 구석이 좀 새고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황산 바륨이 그쪽으로 새는 게 엑스선 사진을 찍어놓으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늘이 잘 생기게 하는 사진상에서 보이게 해주는 물질을 조영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선 사진 찍을 때 CT라는 게 엑스선 사진을 여러 번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 게 CT입니다. 그래서 엑스선 사진 찍을 때 CT 사진 찍을 때 내부에 어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약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정말 중요한 원소였습니다. 발효. 그,
0: 하나만.
1: 아시죠?
0: 예. 황산 바륨 말고, 예. 황산 바륨 말고, 바륨하고 산소하고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탄산 바륨을 만드면, 예. 그러니까 이게 탄 바륨 바륨하고 칼슘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탄산 칼슘하고 좀 비슷하겠죠 성질이. 탄산 바륨을 만들면, 그 탄산 바륨을 만들면 뭐 몸에 흡수도 좀 잘 되고, 뭐 반응도 여러 가지로 잘 일어나고, 재질도 약간 저기 그 시멘트 가루하고 비슷하고, 근데 훨씬 더 하얗고 곱습니다. 시멘트 가루하고 비슷한 그런 게 됩니다. 탄산 바륨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하얀 색깔 나오게 이렇게 하게 쓸 수도 있고요. 하얀색 페인트 같은 거 만들 때도 탄산 바륨이어 아주 잘 만들면 아. 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황산 바륨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런데 탄산 바륨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안전합니다.
1: 하나도 안 안전해요. 위험해요.
0: 그런데 완전 엄청나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아, 예. 진짜 막 조금만 먹어도 바로 뭐 직사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주 몸에 안 좋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탄산 바륨은 한때 뭐 만드는 데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1: 복극물.
0: 쥐약 만드는 데 많이 썼어요. 쥐약.
1: 위험하네.
0: 쥐를 보낼 정도로 강하기는 하지만
1: 사람한테 그 정도는
0: 조금
1: 아니지만.
0: 이렇게 가루가 날려가지고 들이마셨다라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쥐약으로 옛날에 탄산 특히 우리나라에서 탄산 바르면 꽤나 썼어요. 그런데 예.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쥐를 되게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죠. 쥐가 그렇죠. 많기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이 탄산 바르면 여기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탄산 바르면 포대 같은 게 막 쌓여있고 이런 데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한때 탄산 바륨이 밀가루인 줄 알고 그걸 뭐 전부쳐 먹었다가 배탈 나가지고 뭐 실려가고 아, 뭐 위험하니 아니 하고 이런 사고들이 한때 있었던 적도 있었던 거지. 황산 바륨만 해도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그냥 일부러도 먹는데 탄산 바륨으로 가면 쥐약이다.
1: 그러니까
0: 문자 그대로 쥐약이라는 거죠. 쥐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탄산 바륨을 쥐약 용도로 안 쓰고 하얀 광택이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또 잘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마법이에요 화학은. 예. 자 이제 슬슬 마치려.
0: 아 벌써요. 아 할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1: 일단 요건 좀 더 궁금해서 이제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표정 좀 보세요. 불꽃 축제 신나는 얘기하는데. 불꽃놀이에도 바륨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0: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바륨이 들어가 있는 원자는 네. 불을 태우다 보면 초록빛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불타는 과정을 봤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초록빛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안에 바륨이 살짝 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폭발하거나 불타는 데다가 바륨 계통의 성분을 잘 박아놓으면 네. 그 불이 초록색으로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꽃을 초록색으로 터뜨릴 때 네. 바륨 계통의 성분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불꽃 터뜨리면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 잘 보이죠, 그죠? 흔하게 보이는 색깔인데
1: 초록색도 필요하니까.
0: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바륨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탄 이런 데서도 네. 초록색 신호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색깔에 따라서 신호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필요하면 바륨 그 이야기 나갈 수가 없는데.
1: 뭐 아까 뭐 꼭 하고 싶은 네. 게 있나요? 아까 왜 오만상 쓰신 거죠?
0: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 그린라이트.
0: 유리를 만들 때.
1: 유리?
0: 예. 유리의 주재료가 우리가 규소편할 때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삼국지 같은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한국, 그 중에서도 남북, 남쪽 사람들은 유리로 만든 구슬을 구슬을 금은보다도 중시 여기는 희한한 습성이 있다.
1: 여기가 실리콘밸리다.
0: 아, 뭐 그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단순한 자원보다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 유물을 파헤쳐보면 유리 유물들이 많이 나오면 유리 구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런데 유리를 모래를 녹여가지고 유리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모래를 막 녹이면 녹습니까? 뭐 모닥불 모래밭에서 모닥불 피운다고 야 유리 나왔다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
1: 예.
0: 그렇게 잘 안 돼요.
1: 예, 예, 예.
0: 아, 번개 치고 이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히 불 지져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유리를 만들 때는 융재라고 하는 유리 모래가 좀 잘 녹을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을 좀 같이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만들 때는 항상 모래 성분뿐만 아니라 유리의 주성분은 그냥 모래인데 모래 있는 규소인데 규소하고 산소인데
1: 네.
0: 그 주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을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대사회의 주류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소듐입니다. 그래서 소다유리가 현대사회라기보다는 유럽 이후로 근대 이후로 주류유리가 소다유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소듐 계통의 성분을 잘 타주면 모래가 좀 잘 녹게 되면서 유리가 만들어져요.
1: 네.
0: 그게 기본이에요.
1: 네.
0: 그런데 소다 유리가 옛날에 고대에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그 유리 구슬 유리가 아니었어요.
1: 그러면
0: 딴 게
1: 소듐 대신에
0: 딴 게 들어가 있는 유리들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유리 유물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걸로 많이 보이는 곳이 부여에서 나왔어요. 충청남도 부여에서 나왔어요. 충청남도 부여의 합송리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1: 우리 지난주 갔던 부여.
0: 거기서 네. 나온 유리 유물이 어떤 거냐면 약간 유리가 뭐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롱처럼 생겨서 약간 그걸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질로 생겼어요.
1: 예. 네? 예.
0: 색깔도 묘하게 파란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그린라이트일까요?
1: 초록 아닌
0: 색깔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초록 느낌도 나고 그런 묘한 색깔을 냅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거기에 성분 분석을 해보면 주성분이 규소하고 산소 말고 바륨이 나와요. 바륨하고 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고고학계에서 납바륨 유리라고 불러요.
1: 납바륨 유리.
0: 납바륨 유리라고 불러요. 납바륨 유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1: 그럼 중정석에 있는 걸 쓴 거예요?
0: 몰라요. 납바륨 유리가 왜 제일 먼저 탄생했느냐.
1: 예, 예.
0: 뭐냐. 우리 고고학계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도 납바륨 유리가 꽤나 이렇게 나오다가
1: 예.
0: 중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중간에 시대가 변하면서 쓱 사라지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납바륨 유리를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논문 중에서는 삼국시대의 신라 무덤에서도 납바륨 유리가 나온다.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1: 진짜 그런 황후 오래비가 저거 가져왔나 보다. 아까 뭐 보고
0: 근데
1: 뭐.
0: 그러면 인도의 예. 고대 유물에 만약에 납바륨 유리가 나왔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럼
1: 그러네,
0: 진짜
1: 그러네.
0: 이거는 고고학적 대사건이 되는 건데 세계의 납바륨 유리가 중국 우리나라 정도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가시게 뭘까요 도대체. 부산의 강서구에 그런 어떤 납바륨 유리의 어떤 성지가 있어서 그래서 바륨이라는 되게 낯선 물질일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의외로 되게 가깝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전통, 기술적 전통, 미래까지도 새로운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다.
1: 부산 강서구 바륨 시티. 예.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원소 시리즈 좀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거예요.
0: 가시밭길이죠.
1: 좀 각오를 하고 해야 되나요?
0: 진짜 이거는 예. 이제 저도 아직 솔직히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 난탄조까지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0: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상도 진짜 하기 어렵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하나하나 간다.
1: 하나하나 간다.
0: 하나하나 가.
1: 그게 주기율표 정신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자, 56번째 원소 바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대한민국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 원소 파나타임인 주기율표.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원자번호 1번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잡지사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오늘 방송된 56번 원소 바륨까지 순서대로 쫙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잡지사 히토류 편에서 57번 원소 란탄엄을 미리 다뤘거든요. 복습 한번 하시고 머지않아 찾아올 58번 세륨 편. 란탄족 가시밭길을 함께 걸으실 준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플랫폼 변호사 팀.
1: 1858-911
2: 엔비디아 딱 들어가서 받았던 그 질문은 이 일 이렇게 해라, 저 일은 저렇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기술이 사라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명령어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0: 아,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 손혜인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인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제가 생각했던 인턴은 이랬습니다. 사수가 업무를 정해주면 저는 그 지시에 따라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수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인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엔비디아 마케팅팀 체험형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제 옆에 업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확인해주는 사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AI 기업으로 브랜드의 방향을 바꾸던 시기였는데요. 조직도 바뀌고 있었고 마케팅 활동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팀 안팎의 선배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 일 이렇게 해라, 저 일은 저렇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고는 사실상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너가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근데 저에게는 그 질문이 훨씬 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 제 삶에는 늘 세상이 정해준 마일스톤이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있으면 다음 기말고사가 있었고 상반기 채용이 지나니까 하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마일스톤을 따라가며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엔비디아 딱 들어가서 받았던 그 질문은 너무너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럼 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 해야 된다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였어요. 일단 이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찾아서 해보자. 저는 MBTI가 E, 대문자 E인데요. 저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기자님이 사진을 부탁하시면 사진을 찍었고 진행자가 필요하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면 안내요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팀에 필요한 일이라면 일단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당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관한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내용이랑 다른 팀의 선배들에게 티타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AI 정보를 막 나누는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는데요. 제 글과 활동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저는 국내에서 가장 큰 AI 커뮤니티의 운영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엔비디아의 교육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정보가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이 활동이 엔비디아가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제 매니저와 본사 매니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체험형 인턴에서 계약직이 됐고 곧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렇게 6년간 엔비디아에서 쭉 지내면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먼저 시작했고 그 일이 회사에 필요한 역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그 시간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스테이지라는 AI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엔비디아에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왜 엔비디아가 직원들에게 정답을 지시하기보다 회사의 상황과 고민을 먼저 들려주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엔비디아에서 일할 때도 지금 업스테이지를 운영하면서도 저는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일단 이들은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피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표현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자기 사장력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직급이나 뭐 권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힘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도 살아남는 사람과 조직에는 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장력은 실제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만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죠. 어제의 기술과 오늘의 기술이 다르고 어제까지 없었던 기술이 오늘 오전에 어떤 모습으로 공개할지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넷플릭스가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데 3년 반이 걸렸다면 챗GPT는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속도 앞에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와 리더조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창업 초기에 가장 먼저 만든 근무 환경은 전사 원격 근무였어요. 우리 기술의 기준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여야 했고 그러려면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창업 7년 차인데요. 지금까지도 원격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지금 미국 지사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리더와 회사가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바로 관리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AI가 만들어갈 시장을 상상하고 그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만으로도 정말 바쁩니다. 이런 조직에 필요한 사람은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맡은 팀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AI 시장과 생태계를 넓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팀에는 AI 전문가도 분명 있지만 10년 동안 음악만 하셨던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방송국 PD 출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최전선에서 같이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 전략팀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보통 전략팀이라고 하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분석하고 제안하는 조직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근데 AI 회사는 존재하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를 만들고 기술이 쓰이는 방식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생산성 전문가입니다.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자동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툴과 AI 기술들을 계속해서 직접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로 어떤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써보면서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기술들이 보완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기술팀에 제안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기능을 점검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누군가 이분께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거나 이런 직무를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자신이 잘하는 생산성이라는 역량을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확장하면서 전략팀 안에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존 직무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회사에 필요한 직무를 정의한 것이지요. 근데 이 자기 사장력은 개인이 혼자 발휘한다고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와 업스테이지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1대1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업스테이지에서는 매주, 늦어도 2주에 한 번은 팀원과 리더가 1대1로 대화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일에 동기를 얻는지, 몰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재미있고 깊이 몰입하는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리더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AB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다른 팀원들보다 내가 더 즐겁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맡아서 끌고 가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좋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들 하죠.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일이 재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일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일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반복해서 몰입하는 그 작은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회사와 리더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업무 중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팀원이 다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찾아가고 그 일이 그 사람의 역할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리더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팀원 스스로가 자신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지, 왜 그 일이 재밌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와 리더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어떤 프로젝트를 그 사람의 무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을 위해서 이 회사와 팀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자신의 답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자기 삶을 사장처럼 사는 태도이고 그 힘을 회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자기 사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사장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방식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기업과 기관의 AX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업 부서와 함께 실제 업무의 문제들을 같이 정의하고 그 문제를 AI와 에이전트로 해결해보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저희가 지금 1만 5천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교육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만든 에이전트를 계속 사용하고 업무에 맞게 꾸준히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 팀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일을 왜 AI한테 맡기고 싶은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도 한꺼번에 최종 결과만 받기보다 단계마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AI 에이전트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더라고요. 에이전트가 마지막 결과만 가져오게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자신에게 확인받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 먼저 결과를 본 뒤에 빠르게 판단하고 수정하는 방식이 잘 맞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에이전트가 일단 결과를 빨리 내놓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수정하도록 설정합니다. 결국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 AI에게도 일을 정확하게 맡깁니다. 그래야 교육이 끝난 뒤에도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에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 자신에게 맞지 않은 기술 시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명령어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AI를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게 만들더라고요. AI 파도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중요했던 기술이 오늘은 평범해질 수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일이 내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회사도 모든 답을 미리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지심만 따라가는 방식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의 조직은 미니 CEO들의 연합작전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에 몰입해야 되는지, 회사가 해결하라는 문제에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보탤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역할을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이런 강점을 활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기술이 사라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정한 기술 하나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아이보다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하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에도 가장 필요한 자기 사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자기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길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스테이지 안에서 AI가 가장 잘 대체한 업무는 무엇이고 반대로 AI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해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3: 저희도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굉장히 그 회사 내에 많은 업무들을 무조건 AI로 쓰게끔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AI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통적으로는 반복적이고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업무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회사에도 여러 가지 인바운드로 그 고객의 리드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런 리드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해서 제안을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 시스템들은 가장 AI가 이전에는 세일즈옵스라는 역할에 대체를 해서 해야 됐다면 지금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 팀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서치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 우리 어떤 시장 상황이나 경쟁 상황,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AI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커리큘럼을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테크 미국 전 세계의 테크 기업들에서 어떤 JD가 새롭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 AI 관련한 직군들이 어떤 게 올라오는지를 계속 매일매일 저희가 트래킹을 했는데,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리서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에이전트가 해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서 사람이 더 집중해야 되는 일이 뭐가 되냐, 어떤 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밑작업에 해당되는 일을 베이스로 많이 가져오고 잘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 간의 디스커션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전에 그런 리서치를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에이전트가 아침 8시에 해오면,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데일리로 스크럼을 할 때, 실제로 어느 회사에 어떤 기술이 나왔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지금 JD가 이런 것들이 좀 추세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 내부에나 혹은 우리 한국의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막 올라오는 게 있는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논의를 하는 시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비슷하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중에 사업 제안서의 어떤 기본을 만들어준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으로 가져오지만 저희는 오히려 또 1박 2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팀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이상합니다. 새로운 음악을 골라놓고 매일 들을 때마다 이제 두 시간으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세상의 모든 아침에 이게 과연 맞는 음악인가?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월이 풍요로운 자연을 선물로 주고 있는 이번 주 썬데이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가을에 마냥 이어질 것 같은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투명한 공기.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잠들 수 없었던 마음에 찌꺼기가 있었다 한들 오늘 이렇게 오는 아침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노란색 스쿨버스를 따라가다 보면 바쁜 출근길의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쉼을 얻게 됩니다. 스쿨버스가 멈춰서서 왼편 운전석 옆쪽에 스탑사인이 접었던 팔이 펼쳐지듯 이렇게 스탑사인을 펼치고 불이 깜빡깜빡 켜지면 꼼짝없이 건너편에 오던 차들도 멈춰서 기다려야 하는 이 미국에 얼마 동안 내려온지 알 수 없는 오랜 스쿨버스 전통. 그러면 아이의 손을 잡은 어른이 엄마 혹은 할머니 혹은 아빠가 백팩의 등을 툭 한번 두드려주고는 빠이 하며 손을 흔들고 버스에 오른 아이를 보냅니다.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아이를 키워본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하루가 또 들어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시위에 부모와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함께 연대해서 지금 프랑스 전체에 야단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펠탑도 세네강도 그 어떤 인간의 작품으로 혹은 아름다운 자연으로도 부모의 이 학교에 자식 보내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음악은 It's a Perman, Violinist of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가 함께 연주한 Boro Ora Cabeza. 그러니까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아하게 된 음악이죠. 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날이 오늘 꼭 수요일도 금요일 같이 시작하는 그런 날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날씨를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려도요. 오늘보다는 내일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주 맑은 오늘 같은 날이 미국의 북동부에 이어지겠다라는 예보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이번 주 썬데이고요. 썬데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비 표시는 일단 돼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아름답다는 말을 수없이 지어하게 되는데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6시 2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눈을 뜨는 시간은 비슷한데 어두워요. 그래서 눈을 좀 감고 조금 더 자자 그러면 갑자기 확 밝아지는 해가 뜨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한다면 어젯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셨다면 다시 아침이 새롭게 리프레쉬 해주는 리뉴 버튼을 눌러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감동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과 두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발표 여러 시간으로 또 이번에는 미국의 미국의 수상자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 하나와 또 같은 유럽의 프랑스의 학자 둘이 이렇게 오늘 발표된 노벨 화학상 수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시 대학의 앙리 카강 명예교수 그리고 일본의 또 도쿄 이과대학의 소아이 겐소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 화학 상의 공동 수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학자가 연구한 분야를 보면 비대칭 유기합성 연구라는 말이 보이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선형 효과, 자기 촉매 현상을 규명을 했다라는 공로인데 우리가 도저히 지금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번 수상의 의미는 일본이 특히 작년에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기타카와 스즈무 교수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이 노벨 화학상 부문에 있어서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또 그런 아주 기쁜 일이 일본에 있네요. 그리고 올해 노벨상을 받은 이 화학상 부문의 소아이 교수가 일본에서 10번째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만 10번째 수상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00년 동안 계속 연구해온 화학자들이 정말 이게 뭘까? 거울, 그러면 우리가 거울의 이미지를 보면 이게 대칭이 돼서 우리를 보면 이게 반대로 보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거울을 보는 그 느낌이 이성질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화학자들이 한국말로 하네요. 우리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포개라고 하면 이 두 손이 포개지 않는 말하자면 이런 분자 구조에 있어서 거울 같은 이미지이긴 한데 이게 다르다 해서 이성질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 아미노산 등에서 주로 한쪽 방향의 분자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호모키라성이라고 한다.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게 되면 양쪽 형태가 같은 비율로 섞여 나오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화학자들이 100년 동안 고민을 해온 이 숙제인데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공동 수상한 먼저 이 프랑스의 앙리 카강 교수가 비선형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 1986년 이 촉매의 아주 미세한 비대칭이 최종 상성물에서는 훨씬 확대가 돼서 비선형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원하는 특정 거울상 분자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을 설계할 수 있게 한 그런 이 화학 분야에서의 업적으로 카강 교수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고 공동수상한 소아의 겐소 교수는 이 자기 촉매 반응을 실제로 이걸 실현시킨 그런 공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간 그러니까 반응 결과물이 다시 촉매가 돼서 동일한 분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만드는 자기 촉매 반응을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1995년에 그래서 단 2%의 미세한 차이를 87%까지 극대화하게 된 그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3년에는 중립 상태에서 사실상 한쪽 분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그런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오른손 왼손 이게

0: 난, 네,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코넬 대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넬 대학이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무척 바쁜데 신입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도 정말 코넬이라는 학교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2024년에 있었던 성폭행 그것도 지금 이게 fraternity house에서 남학생들이 파티를 하면서 술과 또 케타민이라는 이런 약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부모로서는 끔찍한 일이 있어서 집단 성폭행이 있었는데 이걸 학교가 조사를 했는데 뭐 제대로 한 건지 어쨌든 이 피해 여성은 분명히 성폭행이다. 레이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기록에서 빠졌다라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올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이 2024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매일 듣는 소식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프로테스트 시위가 엄청납니다. 뭐 기물이 파손되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샐리 예이츠라는 전 미국 법무부 그러니까 부장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을 지냈고 이 엄청난 또 중요한 이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지낸 인물을 새롭게 이 사건을 만든 것에 이름을 넣네요. 연방검사 출신인 샐리 예이츠를 대학 측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임명을 했다. 이렇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오늘도 아침에도 또 시간 되실 때마다 하루 종일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코넬 대학의 학생들 프로테스트도 심각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샐리 예이츠라는 여성 법조인 법무부의 제2인자까지 올라갔었는데 법무부 장관 대행도 하고 그랬던 이 여성 법조인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1기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대행직을 맡겼고 그런데 그때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의 이민 금지 조치 그러니까 트래블 밴을 그 시행을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보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차관보가 되고 법무부의 이 화이트 칼라 범죄자 기소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그런 특별한 뜻을 갖고 또 정책 메모 일명 예이츠 메모를 작성한 그런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샐리 예이츠를 임명을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학교 내 시위도 심하고 얼마나 심각한가. 이 학교 코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한인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4학년생들은 어느 대학이나 그렇지만 미래 학교 졸업하면 가야 할 그런 목적지도 있고 그래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비교적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의 그 시위라든가 모여드는 또 기자들이 이제 피해 다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무척 소요가 있고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또이 여학생,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여학생,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학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평판도 있고, 남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뭐 툭하면 같이 자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한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까지 야단이 나게 만든 이 여학생에 대한 죽겠다. 뭐 데스트랩도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학교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코넬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학교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라. 만약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가장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한다. 근데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코넬 대학이 온통 이걸로 술렁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코넬 대학도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지금 이 고등학생들, 여기 대학생 노조원들, 학부모 교사까지 다 해서 지금 아주 큰 프로테스트인데 이건 학생들이 2주 동안 학교를 봉쇄하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데모를 먼저 한 거예요. 그건 이게 도대체 학교가 너무나 낙후되고 제대로 공부를 할수 없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이런 뜻의 그런 항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40개 이상의 도시에까지 프랑스에서의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이 프로테스트가 확대가 돼서 25만 6천 명 정도의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그런 프로테스트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도 우리 대학생들 노조원들이 교실에 옛날 한국에서의 교실을 생각한다면 60명, 70명 그 이상도 교실이 부족하니까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파리를 생각하고면 우리가 아름다운 한 번씩 이맘때 또 여행을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역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오래된 학교들의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정부 측에서 역시 25만 명 이상이 여기 프로테스트에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에도 일부 지역에 리옹에서는 불이 났고 마르세유와 파리에서는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이 군중을 향해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뭐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프랑스의 총리 세바스티앙 레코르누가 말을 합니다. 정부가 이 고등학생들에서 시작된 이 시위 진지하게 지금 그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전체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매년 봄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결과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또 극우파 후보인 마린 르팽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경쟁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경쟁자를 이길 거다라고 지금 프랑스의 사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위기인 것. 그래서 극우 후보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를 말할 때는 beautiful love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왜 아니타 오데이의 노래였습니다. beautiful love. 오늘 하늘의 색깔을 보면 진짜 그런 사랑에 대한 말과 사랑에 대한 노래만 계속 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컴퍼니 AI 우리가 항상 듣는 말들인데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뭐 잡도 창출이 되고 괜찮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펜실베이니아 포코노, 뉴욕에 계신 분들도 포코노를 자주 가서 쉬고 오시는 그 지역에 노스 포인트 디벨롭먼트가 데이터 센터를 1,300에이커에 짓게 되는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에 뭐 반대하죠. 이제 뭐 수도물 사용 요금도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4,500가구에게 가구당 $10,000 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돈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진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만큼 피해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인데,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이 테크놀로지 컴퍼니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AI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테크놀로지 컴퍼니들과 그 파트너들은 작년 초부터 해서 26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을 미국에 건설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100개 이상의 부수적인 그런 팩토리들을 지어오고 있는데, 추정을 한 것에 여러 또 숫자가 있지만 AI 건설에 대한 연간 투자가 2032년까지 미국 국내 총 생산의 3%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철도, 전력망, 고속도로 건설에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더큰 그런 돈이 여기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비롯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그렇게 2032년까지 나간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이유는 AI 클라우드 수요가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죠. 거기에 또 national security, 중국과 경쟁을 한다라든가 국가 안보 전략. 세계 최대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를 생각할 때 미국이 뒤지면 안 된다. 거기에 민간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AI가 인간의 주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이게 사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심하게 이걸 얘기하는데 괜찮다.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놓치지 말라라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영향이 전력, 물 사용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동산 토지 이용 변화, 지역사회 반발이 당연히 있고요.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데이터 AI에 대한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지방세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지역 카운티 정부들이 이거를 환영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전력과 물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2032년까지 미국 국내 총 생산의 3%가 넘어갈 것이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각 주마다 이슈가 있죠.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상원,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있고 또 주지사 선거가 있는 올해인데 알래스카의 석유 의존적인 주에 또 그리고 피싱, 업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후보들이 집중해서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인 기후변화, climate change를 주목하려는 사람, 그런 후보들은 아무도 없다. 먼 이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피부에 직접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슈. 알래스카 같이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옥수수. 아이오와주를 한번 차로 통과해 보셨다면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는 또 소죠. 그런데 알래스카에서는 피싱, 생선, 이게 항상 화제가 됩니다. 얼마나 업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알래스카 주의 올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리 피톨라 하원 의원을 지낸 이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데 상원에 4년 전에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될 때 Fish, Family, and Freedom이라는 3F를 세워서 알래스카의 그때 당시 유일한 하원의석을 거의 반세기 동안 차지해온 공화당의 지지를 끝내면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게 뭐 그냥 들으면 귀여운 농담처럼 3F, Fish, Family, Freedom 이렇게 하지만 알래스카 자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진 이런 세 단어다.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알고 있듯이 알래스카의 업은 주경제의 핵심입니다. 7월이 맞나요? 세머니 거슬러서 알래스카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죽는. 그래서 알래스카의 세먼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실제 또 낚시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알래스카의 대규모의 업은 주의 경제 정말 중심이 되었는데 지금 이 업이 알래스카에서 상당한 위협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페톨라 후보는 공화당의 현역 의원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이 알래스카의 이 시애틀 그러니까 이게 알래스카가 저 끝에 캐나다 지나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알래스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 또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알래스카가 지금 시애틀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 시애틀이면 워싱턴 주인데 거기에서부터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알래스카에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애틀에 기반을 둔 공장 트롤 어선들을 보내서 다 이렇게 베링해를 휩쓸고 깔때기 모양의 트롤 어선으로 그 안에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다 잡아서 대규모의 그런 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알래스카 사람들에게는 크게 걱정이 되는데 점점 이렇게 얼음이 녹고 기후 변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이 알래스카 주민들의 유권자들로서는 당장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다. 이런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

0: 김범수, 박선주가 함께 들은 노래 남과 여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노래 음악을 안 듣다가 막 갑자기 들으니까 시간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라스카. 역시 선거는 각 주마다 걱정하게 할 만한 이슈에 집중하게 하지만 우리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는 영향이 크니까 이제 좀 직접적인 피해 말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때의 이슈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부는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버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리의 킴스버서, 47 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제가 직접 봤습니다. 랩그라운드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진짜 예뻐요. 여러 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12-840-3412 킴스 보석 또 문의해 주세요. 잠시 후에 에디 런덱 단풍 소식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미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 되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는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맛있고요. 국찜 또 떡도 있습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입맛 없을 때 한국 쪽파 김치 그리고 오징어 초무침 등 이 가을 아주 새콤달콤한 맛에 많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뉴저지 한남체에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애써 하자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우리 마음, 어두운 마음에 정서적인 문제, 실제 생활의 문제, 공감과 위로를 주는데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받습니다. 에스더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됐죠. 플러싱 154가와 노던 블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시스템 골프존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까지, 거기에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가와 노던 블라바드 2층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으로 문의해 주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에 산책하기 좋은 이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부각,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축구 팬이 아니라도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드디어 옵니다. 11월로 연기가 됐었는데 한 달 앞당겨서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퀸즈 시티필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팀 LAFC와 NYC 뉴욕 FC가 맞붙습니다. 월드컵에서 다 불사르지 못했던 우리의 응원의 간절한 마음 이번에는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외쳐 우리가 신나게 응원할 수 있죠. 30% 할인 가격으로 지금 판매 중입니다. 티켓과 단체 문의 90-8461-1178 90-8461-1178로 문의해 주세요. 손흥민 선수 경기 함께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그래서 저 뉴욕에 진짜 업스테이트 뉴욕에 산풍이 물들고 있는 곳 대표적인 애디런덱 마운틴스 애디런덱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캐빈을 갖고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은퇴 후에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미미님, 우리 애청자님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캐빈에 있는 곳 설명해 주세요. 어디예요? 애디런덱에서.
1: 애디런덱 마운틴 그 서부자락 연안에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거기 진영 이름은 글랜필드예요.
0: 글랜필드. 네. 그러니까 툭 트이지만 네. 글랜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계곡 이런 것라고 해서 글랜필드 그러면 계곡도 있고 완전히 넓게 펼쳐진 업스테이트 뉴욕, 뉴욕주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네. 네. 그리고 거기 블랙 리버도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애디런덱 마운틴즈의 서쪽 자락에 블랙 리버 연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애디런덱의 단풍을 매년 아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1: 네, 네. 매주 10월 지금 이따가 한창이에요.
0: 네, 거기 보통 단풍이 들 때는 나무의 종류도 있는데 사시는 곳, 그러니까 그 캐빈이 있는 곳에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1: 저희는 주로 저기 단풍나무 하고요.
0: 네.
1: 도토리나무?
0: 도토리나무, 네.
1: 그리고 항상 푸른 나무들.
0: 상록수. 에버그레인 맞죠? 그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보내주신 캐빈이 있는 곳에 보면 빨갛게 물든 나무가 있고 그 뒤에 아직 단풍이 안 들었네. 그래서 단풍이 안 든 것이 아니라 이게 상록수여서 변하지가 않는 초록으로 항상 있는 나무여서 그렇게 보이네요.
1: 네네.
0: 네. 글랜필드와 같은 애디런덱 산맥 자락 이쪽에 주변에서 보통 10월 그러니까 이맘때면 단풍이 절정이 이렇게 되나요? 이번 주말에 또 가실 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기도 하니까 이맘때가 좋은 건가요?
1: 이맘때가 정말 좋을 때예요.
0: 네. 가장 피크다.
1: 늦어지면
0: 네.
1: 다음 주나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0: 아, 애들 완대 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뉴욕과 뉴저지 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정도 시작을 해서 가면 몇 시간이나 달려가면 맞나요?
1: 한 5시간 정도?
0: 네.
1: 가면 돼요.
0: 네.
1: 가면 업스테이트 중에서도 진짜 꼭대기로 올라가는 업스테이트 중에서 시간이 좀 걸려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욕이나 뉴저지 쪽에서 나야가라 폭포로 가려면 북쪽으로 쭉 갔다가 서쪽으로 틀어서 쫙 가는데 그 서쪽으로 꺾기 전에 북쪽으로 가는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인 거죠?
1: 네.
0: 네. 근데 도토리 나무는 어때요? 단풍 나무는 알고 우리가 또 은행 나무 잎사귀도 아는데.
1: 도토리 나무는 이렇게 약간 갈색, 밤색이나 네. 뭐 그렇게 변하거든요.
0: 네.
1: 근데 단풍 나무.
0: 네.
1: 맵풀 나무하고 이렇게 다 어우러지면은.
0: 네.
1: 그런 데를 또 주어가 잘 돼요.
0: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단풍 든 것과 또 메이플 트리가 단풍 든 것과 같이 색깔이 어우러지는 애디런덱.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단풍이 더 예뻐요? 어때요?
1: 네, 올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산이 불타고 있어요.
0: 산이 불타고 있어요. 네.
1: 네. 그리고 거기에 올드 포즈라는 데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는 저희 캐빈에서 한 시간 정도 이제 가야 되는데,
0: 네.
1: 저희 캐빈에서 그 애들한테 경계는 가까워요.
0: 네.
1: 10분에서 15분 정도?
0: 네.
1: 약 8마일. 예.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올드 포즈 되는 데가 있는데,
0: 올드 포즈.
1: 정말
0: 네. 너무
1: 예,
0: 예뻐요.
1: 거기는 산도 있고, 갑자기 강도 있고, 그리고 엄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에요.
0: 네.
1: 주말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붐벼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0: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네.
1: 네. 그리고 거기서 사슴도 걸어 다녀요.
0: 사슴도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곳.
1: 네. 거기서나 그 동네에도. 그리고 지금 사과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0: 네.
1: 밑에 사과도 떨어지거든요.
0: 사과 나무.
1: 그 밑에 사과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잘라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0: 네. 사슴들.
1: 사슴들이.
0: 네. 네.
1: 사슴들이 그 동네는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다녀요.
0: 와, 저도 들었어요. 네.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에디 로한데 거기 그 넓은 단풍으로 유명한 그곳에 올드 오르지, 올드 포지라는 아비라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그 단풍 마을이다. 근데 지금 단풍이 절정이고 다음 주 초까지 그러다가 다음 주 말쯤 되면 아마도 잎사귀들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절정이 빨리 네. 지나가네요.
1: 네, 그래서 이번 콜럼버스 데이 그 연휴가 네. 좀 긴데 정말 시간 되시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추천하고 싶어요.
0: 네.
1: 이게 캐빈도 많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쁜 그 저기 아드론데 그 대표적인 그런 손으로 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하지만 아기자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0: 아기자기한 또 아디란덱의 단풍 마을을 한번 찾아서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캐빈에선 또 캐빈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캐빈 피버가 있다면서요. 너무 오랫동안 캐빈에만 있으면 이 도시가 막 그리워지는 건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 도시가 그리워지는 것보다도 너무 일단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도
0: 네.
1: 그냥 계속 있으면
0: 부자니까. 네, 도시를 떠나고 싶어서.
1: 그렇지만,
0: 네, 그랬는데.
1: 그렇지만
0: 네.
1: 또 아침에는 뚝이라 사방이 이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바람 소리. 그다음에 저희 캐빈 앞은 큰 강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강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0: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또 크게
1: 네,
0: 들리는.
1: 그 바위,
0: 네.
1: 큰 바위도 있고.
0: 네.
1: 그래서
0: 캐빈에서 너무 오래 계셔서 지금 우리 보통 도시 사람들이 하는 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다. 네. 어서 또 뉴욕으로 한번 오십시오. 우리 K라디오 직접 방문해 주셔서 그쪽 에디로한데께 단풍과 단풍의 지금 사진들 보내주신 거 유튜브에서 우리가 몇 장 보고 있는데 매비님 항상 우리 K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풍 이야기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비님.
1: 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것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세상의 모더나 챔 2부. 에드란덱 뉴욕주 저 북쪽에 해마다 이맘때면 단풍으로 들뜬 도시인들이 찾아가는 그곳 에디로안덱에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단풍 마을로 소문난 여기 올드 포지라는 곳,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에 콜럼버스 데이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쉬니까 정말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네요. 그 사이로 사슴들이 태연하게 걸어다니면 사슴을 향해 크게 길을 비켜주고 사과나무 아래 떨어지는 사과를 또 이렇게 잘 닦아서 사슴에게 주는, 집에서 하던 습관이죠. 잘 닦아서 먹지 않아도 되는데 청정지역에 사과가 떨어지면 우리는 도시를 잊어버리겠죠? 조 스태퍼드의 노래가 있습니다. Blue Moon.

가을 산사 이원문. 이 산 오르며 차이는 돌뿌리를 흐르는 세월이 계절에만 있겠는가. 여기 이 돌 드러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었나. 헤어나간 자리 생명에 싹 시들고 검은 바위 세월의 때 그 시간을 알려준다. 오색 단풍 나뭇잎 맺은 열매의 끝맺음. 오르는 길 방초 잎마다 시들지 않은 것이 없고 찾은 산사 앞 뒤뜰 사늘이 고요하다. 들리는 물소리 내려보는 산새들. 물소리 듣는 산새 무엇을 배우나. 법당한 거미줄 시간 잡아 매달고 들리는 풍경소리 그 시간 모아준다.

0: 가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쌈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핵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2: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2: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2: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2: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 99, 박스당 4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냉동

0: 의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제가 지금 막 스튜디오에 손님 두 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맨날 하는 일인데 더 안정이 안 됐네요. 반갑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올해 창립 30주년이 되면서 또 매년 하는 기념 연례 만찬 갈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 그리고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 육주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육주선 변호사입니다.
1: 네. 네. 처음 오신 거죠. 저하고는 처음이신 거죠. 예, 육주선 예. 변호사님.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이제 여러분께서 유튜브 보시면 아마 이제, 확인을 또 하실 텐데요. 시민참여센터가 그 이름이 줄여서 영어로 하면은 또 케이스 해갖고 예. K-A-C-E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영어로 케이스가 무엇의 약자인가?
2: Korean American 네. Civic Empowerment 네. for Community.
1: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Korean American은 다 알고요. 네. 그 다음에 Civic이라는 건 어떤 시민, 시민으로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Empowerment는 파워를 갖게 하는. 네. 그래서 권익신장도 되고 뭐 역량 강화도 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갖자 이런 뜻의 케이스, 그래서 약자로 KAC, 시민참여센터입니다. 이 지난 30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하셨는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감회가 아주 깊으실 것 같습니다.
2: 예, 10년이면 삼천이 변한다고 했는데
1: 네.
2: 30년이 됐습니다.
1: 30년.
2: 예, 그래서 애초에 30년 전에 이 일은 적어도
1: 네.
2: 한 세대의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2: 그런 생각을 했고 과연 누가 그걸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치열하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30년 전에 사실 뭘 잘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서울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 네.
2: 오다가 보니까
1: 네.
2: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도 하고 뭐 쉬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보다는
1: 네.
2: 우리 커뮤니티도 많이 나아졌고 물론 저희들의 노력으로만 커뮤니티가 나아졌다는 건 아니고
1: 네.
2: 전체적인 우리 한인들의 노력 속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부분들을 담당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강산이 세 번이 변했습니다. 30주년을 맞는 시민참여센터 KACE. 이번에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육주선 변호사님, 언제부터 시민참여센터에 조인하셨어요?
3: 네. 2024년도부터 이제 그때 그 리걸
1: 태스크포스로
3: 네.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1: 네.
3: 여기까지 이제
1: 여기까지
3: 예, 예, 예.
1: 30주년까지
3: 예, 예. 30주년 갈라에
1: 네.
3: 갈라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그 전에 밖에서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셨지만 변호사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시민참여센터와 직접 들어가서 조인하신 다음에
3: 네.
1: 느끼시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3: 시민참여센터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1: 그
3: 목적이 되게 순수하고
1: 네.
3: 커뮤니티 그리고 보링 파워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 이사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는 그 순수한 면이 네. 마음에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제가 계속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예, 예.
1: 투표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진짜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참 순수하다. 그 목적과
3: 네네.
1: 변함없이 30년을 이어오신 이번 갈라에는 또 한인사회에 또 시민참여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이 상을 받게 되시는데 그 상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잔류주 상원의원이라든가.
2: 네. 잔류 상원의원은 어떤 정

0: 시인의 시작을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시작할 때와 똑같이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때 뭐 95년, 96년 뭐 그럴 때 잔노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런 네. 막 동네에서 활동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야기하면 저보고 뭐 이렇게 그 뉴욕타임스에 어떻게 나왔어? 제가 그때 이 공룡차장 바로 앞에서 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하고서 이제 네. 누가 와서 질문을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뭘 한다고 했더니만 그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예요.
1: 시민참여센터.
0: 예, 잔노가
1: 부러우셨나 봐요.
0: 예, 자기도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나왔냐고. 네. 예, 그런 그 이야기도 하고
1: 네.
0: 그때는 우리 잔노 주 상원 의원이 네. 머리숱이 아주 많았어요.
1: 그만큼 예. 세월이 많이 흘렀다.
0: 그래서 요즘도 만나면 저보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너는 30년이 되면서 네.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자기는 네. 머리가 다 없어졌다.
1: That's a big difference, right?
0: 예. Yeah. 그러면서 네. 사실 잔노 상원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 뉴욕시에 많은 아시안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아시안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잔누가 시의원이 딱 되고 나서 여기에 아시안들이 있었네.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안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니까 잔누가 어떻게 보면 전체 아시안 커뮤니티의 어떤 창끝처럼 스피어 되는 창끝처럼 이 사회를 뚫고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다.
1: 네.
0: 예. 그리고 늘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잔누가 재선봉에서 갔고 옛날에 한지석 씨 사건의 지하철에서 그렇게 됐을 때도 잔누가 선봉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고
1: 네.
0: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잔누는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1: 네.
0: 이렇게 소중한 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1: 네.
0: 친구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 이번에 상을 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네, 잔 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야든지 최초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특히 아시아계가 소수로 살아가는 숫자가 꼭 적어서라기보다 이 뉴욕의 정치 그런 환경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정치의 리더로서 그 이전에 이미 아시아계들의 권익을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인물 정치 리더 상을 준다. 지금 시민참여센터 30주년을 맞는 연례 또 만찬 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주선 변호사님께서 준비위원장,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2: 네.
1: 스페셜 게스트가, 눈이 반짝이 제가 환해지는 그런 분을 초대했어요.
2: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가 이민진 작가.
1: 네, 민진 리
2: 작가. 이제 애플 네. TV 쪽에서도 이제 리뷰를 네. 이제. 드라마 이게 미니시리즈를 했는데
1: 네.
2: 이민지 작가가 뭐 유명한 작가시죠. 인터내셔널 네. 노우니신데 네. 베스트셀링 작가신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커뮤니티에 있던 분이시잖아요.
1: 네.
2: 저희 뉴욕 뉴저지에
1: 네.
2: 되게 릴레이탈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5세 2세들이 이제 주류사회 나가서 사회활동을 네. 하면서 성공한 분도 많고 그렇지만 이분이 서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퀸즈에서 크셨고,
1: 네.
2: 퀸즈에서 크시면서 이제 브랑스 사이언스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상국 사람들 많고,
1: 네.
2: 그리고 예일도 가셨고, 네. 이제 조지타운 로우스쿨도 가셔가지고 변호사도 하셨고, 그게 이제 한국 그 부모들이 원하는 특별한 그 코스인데,
1: 네.
2: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가 되셨는데 굉장히 성공을 하셨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이제 저희 1.5세 2세들이 많이 릴레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우리도 예, 예. 좀 비슷하게 가고 싶고.
2: 네.
1: 저 기억합니다. 이민진 작가 파친코로 그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네. 가는 곳마다 서점마다 그 책 한복을 입은 그 여성의 그림이 초록색 배경으로 있는 그 책 표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나오셨을 땐 우리 커뮤니티에 약간 수줍은 그 원래 성격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본인이 겪어온 것을 이제 쉐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이민진 작가가 쓴 글로 그때 우리 팬데믹 동안에 코리아타운이 다 문을 닫고 밤에 불이 꺼져 있는 그때 상당히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자신이 거길 직접 가서 단 한 곳 열려있는 거기서 짜장면을 주문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바로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어린 시절 성장했던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회상씬을 적으면서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도시에서 이 카운터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아시아계였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자신의 부모가 똑같은 의료와 이민자였다라는.
2: 그렇죠.
1: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뉴욕타임즈 기고한 글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갈라 시민참여센터의 스페셜 게스트로 이민준 작가께서 어떤 책을 뭐 북토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2: 이번에 이제 빠친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아메리칸 학원이라고 그래요.
1: 학원 말 그대로 학원?
2: 학원이죠. 네, 아메리칸 네. 학원인데 네. 이번 갈라 때 저희가 이제 이민지 작가가 선수 사인한 네. 그거를 이제 드리기로 했거든요.
1: 네. 그래가지고
2: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이제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네.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나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1: 만나고 싶은
2: 예 그러니까 네.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1: 네.
2: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민진 작가 바친코 이민진 작가가 이번에 10월 30날 예정돼 있는 맞나요? 날짜가 제가 지금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특별히 추가하면
1: 네.
0: 저희가 이제 이민진 작가분을 게스트 스피커로 모신 거는
1: 네.
0: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책의 내용이
1: 네.
0: 미국 사회의 서바이버하고
1: 네.
0: 그다음에 발전하고 석세스로 가는 이 중요한 것에 학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학원에 많이 보내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 네.
0: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 많이 가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 학원들이 많았는데
1: 네.
0: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지난 한 30년의 역사가 이 안에 관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걸어온 길 그다음에 이민진 작가가 아메리칸 학원을 통해 갖고 지난 한 3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고 이거를
1: 네.
0: 학원이라는 어떤 이 망원경을 통해 갖고
1: 네.
0: 이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이런
1: 네.
0: 것들에서 특히 하이스쿨 학생들이나
1: 네.
0: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나이에 들어온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저희 갈라에 오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이민진 작가. 근데 항상 그 말씀을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갈라 그러면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숏 입고 드레스업하고 이런 분들만 가시고 아무나 못 간다. 근데 이번에 이민진 작가 때문에도 또 자녀들과 또 부모들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리버사이드 처치 맨하탄에 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가시나요?
0: 예, 저희들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1: 네.
0: 저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웹사이트는 뭐 아주 쉽게 case gala
1: 네.
0: casegala.org
1: 네.
0: casegala.org로
1: 네.
0: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갈라 티켓을 어떻게 사고
1: 네.
0: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고 어떻게
1: 네.
0: 참여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1: 네.
0: 로 전화하시면
1: 네.
0: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 네. 우리가 보통 뮤지컬 한 편 보러 갈 때도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가는데 시민참여센터가 지난 30년 동안에 해온 일들을 정말 종합해서 그리고 또 지금 육지선 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어온 시민참여센터 KACE가 이 갈라라는 연례 만찬에서 물론 돈을 모금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민진이라는 일본에서의 제일교포들의 그 4대째의 삶, 파친코라고 우리가 이름은 다 알잖아요. 파친코가 무엇이고 그 작품이 있었고 그런데 직접 만나게 되면 또 새로운 아메리칸 학원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질문도 받고 또 우리 아이에게 비춰줄 것인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뭐 티켓 사는데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사실
1: 네.
0: 뭐 갈라는 모금을 위한 행사인데
1: 그렇죠.
0: 뭐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 여러 비영리기관에 네. 웬만한 비영리 기관 중에 티켓이 제일 저렴한.
1: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시간 맞추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6: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5: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6: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5: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6: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5: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7: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8: 뉴 택시?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님과 육주선 대화준비위원장님을 초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 이분은 오늘 저녁 또 뭘 해먹나 걱정이 될 때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그리고 배고플 때 가까우면 달려갈 수 있는 뉴저지 포트리 한남친 아내 만나방,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요즘 한국 쪽파김치 그리고 오징어 초무침, 이 가을 입맛에 새로움을 더한 것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곱창 전골도 한 두 개쯤은 나와 있는데 if you're lucky 찾으실 수 있고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 만했던 다이아몬드 직체 킴스보석. 5회변이와 6회변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이번 주에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목걸이들이 나왔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제가 어제 봤거든요.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12-840-3412, 그리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들어오셔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스 보석.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인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을 올가을 쇼핑 국보에서 하시면서 발견하세요. 718-886-3344.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KCS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718-939-6137 KCS.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뉴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드립니다. 10월 말까지 모모양복점에서 특별한 이벤트 하고 있어요.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이렇게 되네요. 52년 장인의 이 기술 그리고 그 품격 만날 특별한 기회 누려보시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전화는 718-359-3600번입니다. 오늘 점심 좀 개운하게 먹을 거 없을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좀 지쳤다라고 하신다면 노던 볼라바드 160가에 있는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국수.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팁도 없는 곳.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도 또 갈증이 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던 160가 국수집 간판 찾으세요. 718-799-0885. 봉선장 게장이 나와 있습니다. 봉선장 게장이 뭔가 했는데 배에 선장이 직접 나가서 잡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 선장님의 이름을 붙여서 봉선장 게장이 됐네요.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아서 신선함의 특징이고,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동포들의 사랑인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를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제공이고요. 어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히 이민자들의 civic empowerment, 우리가 유권자가 됐을 때도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투표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미국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갈라에 오시면 그런 강력한 또 메시지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2: 뭐 이민진 작가분이 그 civic empowerment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그런 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받아주신 거고.
1: 네.
2: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1: 네.
2: 미국 사회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데 많은 민족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선두에 나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가
1: 네.
2: 보링 파워예요.
1: 투표를 할 때. 예. 근데 그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조용히 그것도 비밀리에 찍었는데 누가 그거를 알까?
2: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 수준이죠.
1: 수준.
2: 예. 그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주이시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 3%도 안 되는데
1: 네.
2: 미국 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그거는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1: 수준.
2: 예.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그룹들, 아시안 전체들도 보면
1: 네.
2: 아직 보면 주이시 커뮤니티보다 인구는 훨씬 많거든요.
1: 네.
2: 근데 영향력은 그들이 월등히 높거든요.
1: 그렇죠.
2: 그럼 백인 커뮤니티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뭐냐?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높은 참여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소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1: 네.
2: 근데 숫자가 많아도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voting power, 투표의 파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fair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나에게 있는 이 투표의 권리를 가서 행사를 하면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누가 어디서 어떤 민족들이 투표를 한다. 이게 voting power가 되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civic empowerment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2: 네.
1: 네, 육주선 변호사님 이번 갈라 준비위원장으로 커뮤니티 최어로 경험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 한인 부모들과 이 대화라든가 이 생활 속에서 투표하는 것, 선거 날인데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느끼셨나요?
3: 저는 그러니까 투표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근데
3: 하지만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1: 네.
3: 보링 파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인 의식이 있어야지.
1: 네.
3: 이제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사회적인 변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사회적인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이민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원하면은
1: 네.
3: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보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예, 예.
1: 나 하나 투표한다고 예.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이 예. 크로닉 애퍼시? 어떤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예. 주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데 이번에 또 갈라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민진 작가에 대한 네. 제가 그 인종에 대한 그 경험은 거기 기고한 뉴욕타임스 글을 다시 인용을 한다면 예일대학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옷가게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일대학에 그 굉장히 유명한 파티 같은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파티가 있는데 예일대 백인 여학생이 엄마와 와요. 거기를 와서 옷을 막 고르는데 그 작은 자기 표현으로 이 동양의 여자 아이가 심부름을 하면서 드레싱룸에다가 이제 옷 갖다 주고 빼내고 하는데 두 벌을 골라서 페이를 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걸 쌓아서 쇼핑백에 넣어주면서 그 파티에 가는 거냐고 예일대학교에 있는 파티 그거는 내부 사람만 알 수 있는 파티였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마의 얼굴에 긴장이 확 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이 아시아계 여학생이. Are you going to Yale? 그렇게 물었다고. 우리가 인비저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이지
2: 그렇죠.
1: 않는.
2: 네. 그렇죠. 네.
1: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번에, 갈라는 여러분께서 시민참여센터가 1년 동안 또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장소니까 매년 갈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민진 파친코의 작가가 우리 자녀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질문을 물을지 정말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도 it's worth the money.

0: 김동찬 대표께서 시민참여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아까 멋지게 Civic Empowerment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1: 저희 단체는 계몽하는 단체입니다.
0: 네.
1: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0: 네.
1: 시스템이 어떤 건지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속 계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0: 네. 30년의 계몽운동.
1: 그렇죠. 유권자 등록을 네. 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것도
0: 네.
1: 긴 시간에 걸쳐서 계몽이었고
0: 네.
1: 또 투표기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 것도
0: 네.
1: 계몽운동이었고 또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소수계로서 어떻게 해야지 시민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계몽운동이었고 그래서 계몽운동은 우리가 사회적 변화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0: 네.
1: 알면서 이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다라는
0: 네.
1: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인들로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0: 그렇죠.
1: 연방 상원에도 올라갔고
0: 네.
1: 연방 하원에도 한인 정치인들이 있고 주별로 따지면 주의원들, 시의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미국 사회에서 한 0.5%도 안 되는 우리가 그 정도의 이 정치인을 발굴하고 또 이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우습게 보지 않게끔 만드는 데는 30년
0: 네.
1: LA 폭동에 대한 우리 자기 반성을 통해 갖고
0: 네.
1: 왜 우리가 그때 인비지블 커뮤니티였던가
0: 네.
1: 왜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는가라는 데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도 아,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겠다.
0: 네.
1: 투표율이 작년도 이 뉴욕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요.
0: 네.
1: 전체보다 0.8% 높았습니다.
0: 네.
1: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누가 이끌었냐? 로우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시티, 그다음에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30대 한인들이 그 높은 투표를 이끌었어요.
0: 와.
1: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0: 네.
1: 그리고 30대, 40대, 50대, 20대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인들이 많은 플러싱이 나소 다음으로 꼴찌예요.
0: 우와.
1: 나소의 아이들.
0: 나소 다음으로 네, 2등이다라고 했더니.
1: 10kg 들어간 분들이 투표를 안 해요.
0: 아.
1: 안 하고 그다음에 플러싱.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0: 네.
1: 로맨하탄과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0: 네.
1: 이쪽에 30대 한인들이 아주 높은 투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동포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소란 맘단이라는 그 지역에서 또 주의회에서 활동을 해온 그 후보가 그때 당시에 나갔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참여가 더 있었던 것도 같지만 네. why not? 뭐 다른 지역까지 그것이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1: 예.
0: 이번에 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10월 30일 몇 시죠?
1: 10월 30일 6시에 리셉션을 네. 하고 7시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0: 네.
1: 장소는 이 미국 하면 미국 온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리버사이 처치입니다.
0: 네, 리버사이 처치.
1: 진짜 와보시면
0: 네.
1: 그 처치 앞에 사진 하나 남겨도
0: 네.
1: 대단히 좋을 겁니다.
0: 네.
1: 리버사이 처치에서 갈라를 하고 또 쉽게 이렇게 만나서 그분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민진 작가 한인
0: 네.
1: 스스로 한인 아이덴티티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0: 네.
1: 있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가라는
0: 네.
1: 것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우리 이민진 작가가 오시니까
0: 네.
1: 자녀들이 있는 분들 특히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 오시면
0: 네.
1: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저희 사실 되돌아보면 인턴 프로젝트로 젊은이들이 한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위안부 결의안을 할 때도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워싱턴 DC에 갔었고 페티션도 받았고
0: 네.
1: 또 위안부 기린비를 세우는 것도 그들이 네. 했고 뉴저지 한글 유권자 등록 용지 그러니까 한글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프로젝트도
0: 네.
1: 인턴 학생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노던볼바드에 네. 4시부터 7시까지 주정차 금지하는 시간 네. 그것을 없앤 것도 인턴십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0: 비로소 지금 세상의 모든 아침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니까 시민참여센터에 그동안 우리 인턴십을 통해서 하는 학생들이 참가해서 우리 생활이 직접 연결되는 그런 일들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10월 30일 네. 네, 6시부터라고 아시면 됩니다. 리버사이드 처치의 그 돌벽의 중후함 속에서 우리 한인들의 뿌리를 한번 발견하시는 또 자녀와 함께 참석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갈라 대회 준비위원장 육주선 변호사님 그리고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오늘 같은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겠습니다. 오늘 에디런드 저 위에 단풍 드는 뉴욕의 북쪽도 생각해봤고요. 이제 단풍 든 가운데서도 항상 상록수로 피어있는 그 나무들처럼 시민참여센터의 30년의 또 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아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가을이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쯤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나?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지고 바쁜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챙기는 것보다 괜찮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특히 중년을 넘어가면서 면역력이나 활력뿐 아니라 항산화,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지네요. 오늘 생활상담에서는 가을철 면역과 활력을 위한 자연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야엘의 이야엘 대표님 그리고 10년 이상 고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우리 고객님도 오셨습니다. 윤진희 선생님 함께 초대했습니다. 생활상담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생방송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K-Radio AM1660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우리 야엘 대표님 외에도 우리 윤 선생님까지 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더 밝아지는 것 같네요.
1: 네, 네. 피부가 네. 아주 물광이잖아요.
0: 네, 반짝반짝하시네요. 아마 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 느끼실 텐데 조명 저게 조명인가 하실 텐데 이 피부의 광채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오,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요즘은 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진짜 일교차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네,
1: 많이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죠. 진짜 네. 춥다는 얘기도 어제 나왔고 그래요.
1: 네네네.
0: 네. 어떠세요? 근데 아주 그냥 오늘 반팔 안 추세요?
1: 저는 시원하고 따끈따끈 몸이 있어.
0: 아, 열이 좀 있으시군요.
1: 아, 그거보다 항상 네. 이제 몸이 차서. 네. 여름에도 긴팔을 입을 정도로.
0: 원래요?
1: 예. 뭐 누워 살았던 사람인데.
0: 네.
1: 저희 뭐 대표하는 뭐 야외 공진단.
0: 네.
1: 예. 뭐 건강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건강식품 오래 이제 먹다 보니까.
0: 네.
1: 꾸준히 대놓고 먹고 저희 거는 장기 발효해서.
0: 네.
1: 약제의 독성은 빼고 유효성분만 높였잖아요.
0: 그렇죠.
1: 장기 발효할수록 아시다시피 항암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먹어야만
0: 네.
1: 몸에 염증을 잡잖아요.
0: 염증 참 중요하죠. 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1: 네. 젊은 애들은 염증이 없으니까
0: 네.
1: 뭐 이런 날씨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0: 맞습니다.
1: 제가 영농하고 있잖아요.
0: 그러게요. 네. 이제 뭐 회춘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이제
0: 정말.
1: 저 60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요. 반짝반짝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도대체 성분들로 만들어진 야엘에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네. 또 체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일단은 이 야엘이라는 브랜드가 좀 어떤 브랜드인지 전체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저희 네. 야엘 뭐 이름 자체가
0: 네.
1: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0: 네.
1: 우리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의 한 저기 챕터로서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네.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그 적군들로부터 하여금
0: 네.
1: 자유함을 줬던 그 아주 영웅의 여인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여인이 또 가정주부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제가 가정주부잖아요.
0: 네.
1: 제 이름도 야엘이고 제
0: 네.
1: 브랜드도 야엘이고
0: 네.
1: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뭐 어둠에 묶인 것을 자유케 준다는 그 이름의 미니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제품으로서 설명했을 때는
0: 네.
1: 야엘이라는 제품과 같이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뭐 노화로부터 피부의 노화 아니면 네. 건강으로부터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노화로 이제 자유함을 주겠다는 그런 모토로
0: 네.
1: 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네. 기업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면서
0: 그렇군요.
1: 이렇게 만들 때
0: 네.
1: 사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0: 네.
1: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만 소비자들이 쓰고 이제 또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최고의 약조 약재와
0: 네.
1: 최고의 기술력.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들은 뭐 한의사,
0: 네.
1: 한의학 박사, 의사, 의학 박사, 박으로 대가들이
0: 네.
1: 대거 출연해서 만든 제품들로
0: 그렇군요.
1: 정말
0: 네.
1: 드신 분들이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오늘 내일 아팠던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0: 네.
1: 사실은 그분들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 사업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2: 그러시다고요.
1: 앞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개발비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가 네.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사실 새로 나오는 동충하 쪽 네. 사양 공진안하고 네. 동충하 적삼 파우더 네. 이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2: 아 그러셨어요?
1: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거의 더블 이상으로 왜냐하면 개발비 같은 거 이런 네. 것 때문에 뭐 이 제품 자체가 알다시피 인삼은 비싸지 않지만 네. 인삼을 찍어 말리면서 홍삼이 비싸잖아요.
2: 그렇죠.
1: 예, 근데 인삼을 두세 번 찐 게 홍삼이지만 네. 흑삼은 인삼을 아홉 번 찍어 말린 거예요.
2: 아홉 번이나요?
1: 예, 그리고 홍삼에 사포틴이 네. 57배예요. 항암 성분이요.
2: 그렇군요.
1: 근데 저희는 그거에다가 240시간을 발효했으니까 공진단이 나오려면 보통 네. 일반 한 3일, 4일이면 나와요. 네. 저희 거 한 달 이상 걸려요.
2: 역시 오래 걸리는군요. 네.
1: 근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네. 그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한의사, 의사, 발효대가 그분들이 네. 저희가 성경기업인 거 알고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개발비를 포기해줘서 사실은 소비자들의 네. 건강과 식탁에 또 올리브오일도 제가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 식탁에 거의 집판으로 갖다 드리기 때문에 이런 가격으로 좋은 가격으로 네. 저희 개발팀들 그래요.
2: 네.
1: 전 세계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주는 정말 특별한 축복이라고. 아,
2: 진짜 네. 그분들의 그런 또 희생 때문에
1: 그렇죠.
2: 헌신과 희생 때문에
1: 저의 희생도 있죠. 저도
2: 그렇죠.
1: 양 갖고
2: 예. 결국은 모든 것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네.
1: 뭐 성경의 말씀처럼 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네. 맺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손해를 좀 보면요 남을 네. 좋게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2: 맞습니다.
1: 소비자도 그러더라고요. 정직한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네.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사실 이 야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제품들이 네. 회사마다 집제품 네. 개발을 잘 못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올해 몇 개야 벌써요.
2: 몇 개요 진짜.
1: 마스크팩 나오죠. 저 아까 아이크림 보여드렸죠.
2: 네네네.
1: 신제품 아이크림 나왔잖아. 얼굴 전체 말하는 거 점포 사이즈로.
2: 이야, 이게 참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네. 제품들 만들어내시는데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신제품 이 동충하초하고 또 흑삼 파우더 출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배경을 지금 좀 설명해 주셨는데
1: 네네네.
2: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1: 네, 저희가 네. 원래 사양공진단이 있었는데
2: 그렇죠.
1: 사양공진단이 사실 효능이 좋아요.
2: 네.
1: 근데 10명 먹으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했어요.
2: 네.
1: 왜냐하면 저희 사양공진단 먹으신 분들도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도 그렇고 공진단도 네. 소비자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한 네. 피드백을 들으면서 저희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사양공진단의 사양을 통해서 몸에 있는 막힌 혈류를 뚫잖아요.
2: 네.
1: 근데 그 뚫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없는 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2: 그러셨군요.
1: 100%를 보면 한 10%
2: 네.
1: 20%.
2: 네.
1: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몸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돼 있어요.
2: 네.
1: 근데 백혈구가 젊었을 때 왕성해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날 아파도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2: 그럼요.
1: 백혈구가 일을 하니까.
2: 네.
1: 백혈구가 어떤 일을 해요? 몸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네. 암세포들을 캐치해서 당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혈구가 많아지고 백혈구가 줄어들면서
2: 네.
1: 몸이 아픈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더디인가요?
1: 네, 그렇다면 우리가 네. 누군가를 불러야 돼요. 백혈구가 없지만 백혈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거기다가 동충하초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류를 뽑아서
2: 네.
1: 그 좋은 종류도 함량이 10%밖에 안 돼요.
2: 아, 그 정도예요?
1: 네, 그리고 연구소에서 네. 키워서 배양해서 맥시멈 5배, 10배를 올려서
2: 네.
1: 그래서 압지시켜내는데 몸에 흡수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흡수
2: 그렇죠.
1: 있잖아요.
2: 네.
1: 그거를 저희가 흡수시키기 위해서 240시간 저온 발효시켰어요.
2: 그래서 아까
1: 네, 240시간 저온 발효를 쭉 하다 보면
2: 네.
1: 발효 시간이 길수록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그 사실 안 하자는 무조건 동충하초 네. 사양공진단이라든지 동충하초 흑삼 파우더 먹어야 돼요.
2: 드셔야겠네요.
1: 네네네.
2: 네.
1: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백혈과 일을 안 하니까 네. 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애를 불러야 된다잖아요. 동충하초와 사양과 흑삼이 만나서
2: 네.
1: NK세포 즉 백혈구가 못하는
2: 네.
1: 전쟁에서 군이 나가서 일을 못할 때
2: 네.
1: 비상군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비상군을 불러들이는데 비상군을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2: 그게 NK세포인가요?
1: 게다가 암을 가서 암을 자살 유도를 만들어요.
2: 그렇군요.
1: 염증을 잡아내고.
2: 네.
1: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어,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럼 진짜 이 면역 세포의 하나로 진짜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막 없애는
1: 그쵸,
2: 그런 역할을
1: 스스로 자살 유도를 시키는 거죠.
2: 아, 좋군요.
1: 예, 그리고 건강한 세포는 더 건강해야 하는데
2: 네.
1: 거기다가 우리 올리브오일을 세포막이 알다시피 원료 다 돼 있잖아요.
2: 네.
1: 세포막은 오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진단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혀를 뚫으면서
2: 네.
1: 암세포를 잡으면서 세포를 탄탄하게 만들려면
2: 네.
1: 우리 4개의 올리브오일이 필요해요. 알다시피 지금 시중에 네. 있는 올리브오일이
2: 네.
1: 90% 80% 가짜라고 그럽니다.
2: 네.
1: 근데 100%라고 올리냐고 나오죠.
2: 써 있죠.
1: 근데 네. 그게 가짜로 둔갑해서 나온대요.
2: 아유.
1: 원사지도 둔갑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2: 네.
1: 근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2: 네.
1: 그걸 드시면서 아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아니 나는 100% 올리브오일을 3개월씩 먹었는데 혈압이 점점 올라간다고
2: 오.
1: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2: 네.
1: 확인해 보셔야 돼요.
2: 다시 한 번
1: 그랬는데 그분이 야일 4개 올리브오일 먹고
2: 네.
1: 2, 3개월 만에 혈압 당뇨가 정상이 됐어요.
2: 아 그렇군요.
1: 제가 지금 이제 좀
2: 네.
1: 한번 드신 네. 분이 한번 얘기해
2: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윤 선생님께 직접 좀 생생하게 좀 여쭤볼 텐데 네. 어떻게 그 이 야일 제품 만나시게 된 거예요?
3: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2: 네.
3: 저희 부모님이 지금
2: 네.
3: 93세 되셨어요.
2: 아, 네.
3: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오실 때 좀
2: 네.
3: 거의 오래 못 사실지 않을까.
2: 편찮으셨어요?
3: 그래서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2: 네.
3: 근데 지금 뭐 오신 지가 벌써 지금
2: 네.
3: 거의 30여 년 돼가고 있는데
2: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만하면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2: 건강을
3: 또,
2: 계속 유지하게
3: 네, 돌아가실 만하면 또 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 벌떡부터 일어나시는데
2: 네.
3: 최근에는 이제 기력이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2: 그렇죠.
3: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2: 네.
3: 기력이 약하면 수술 못 한다고.
2: 맞아요.
3: 그래서
2: 네.
3: 이제 몸이 아프고 수술할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 못 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하니까
2: 네.
3: 이제
2: 네.
3: 돌아가실라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2: 네.
3: 동충 하초가 나온 거야. 동충 하초하고 사양공진단 같이 믹스된 게.
2: 네.
3: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드시고, 올리브오일도 같이 먹었고요.
2: 네.
3: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으니까 기력이 회복하면 수술하겠다 했는데 계속 못하고 계셨는데
2: 네.
3: 그래서 그걸 먹고 갔는데 너무 기력이 좋아지셨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괜찮아지셨고 또
2: 네.
3: 예.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깜빡깜빡하고 치매기도 좀 있었어요
2: 그렇죠.
3: 사실은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여기 특별히 공진단 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에 좋잖아요
2: 네.
3: 기억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치매기도 없어지시고 또 이제 제가 가장 뭘 느꼈냐면 항상 이렇게 몸에서 몸이
2: 네.
3: 안 좋으시니까
2: 네.
3: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기를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2: 네.
3: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을 갖고 들어갔다 나오면
2: 네.
3: 냄새 엄청 많이 나요. 사실 그 상사 제가 뒤따라가서
2: 네.
3: 청소를 하고 또 특별히 공공 화장실 갈 때는
2: 네.
3: 특별히 가서 나중에 또 들어가서 하고 이랬는데
2: 네.
3: 그게 싹 없어지셨어요.
2: 그래요.
3: 그러니까 우선 걸음도 잘 못 걸으셨는데 걸음도
2: 네.
3: 잘 걸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먹고 있지만
2: 네.
3: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2: 네.
3: 왜냐하면 그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우리를 치료하신 모든 약초가 다 숨어있다라는 그런 걸 주장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2: 네.
3: 특별 한의사 목사님 동양에 계신
2: 네.
3: 분들이 그거를 좋아했고 또 약을 안 먹는
2: 네 원래
3: 네, 그랬는데 네.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어 책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2: 네.
3: 이제 제가 야외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0: 반대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네.
1: 아버님의 진짜 아버님을 통해서 실제 눈으로 보셨고 지금 뭐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되네 이러면서 그러시네요.
2: 아니 그리고 뭐 진짜 기운이 없어가지고 네. 의사가 절대 수술하는 줄 못 고르신다고
1: 그렇죠.
2: 걷지도 못하고요. 근데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1: 그랬겠네요.
2: 아니 세포가 다 건강해져가지고 수술할 수 있게 됐으니까.
1: 아 그러시군요.
2: 아 그리고 또 올리브오일 드시고 엄청 효과 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 그 올리브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지만 저 지인들한테 제가 많이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인데 이제 고혈압이 너무 높아서 일을 직장을 전혀 일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이걸 먹고 5일만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혈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일을 다시 다니고 계세요. 일주일 만에.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저희 지인들 막 그런 케이스 맞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유저지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살러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박수를 이렇게 큰 박스에다 엄청 많이 사가 있는 거예요. 오일하고 공진단을.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어디 딴 데다 체인점을 하시나요? 내가 너무 많이 사가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아니 야에 그걸 먹고 공진단하고 오일을 먹고 몇 달 먹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진단 받잖아요. 건강진단. 그렇죠. 그걸 갔는데 고질병, 평생 안고 있는 고질병, 당뇨, 혈압, 뭐, 엄청 많이 약을 먹었대요. 근데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 병이 없어졌다고 도대체 뭘 드셨냐고, 닥터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다
1: 한꺼번에 막.
0: 하가지고, 아니, 그거를 나눠주려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왜냐면 자기가 그쵸. 확실하게 체험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걸 다 나눠주려고 저렇게 많이 사간다고 지점이 아니라.
1: 그렇군요.
0: 그걸 제가 봤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올리브오일 얘기도 잠시 후에 좀 한번 어떤 오일이길래 지금 혈압도 이렇게 낮춰지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생활상담은요. 전화번호 생방송 번호 있죠. 718-225-1660번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야엘은 뉴욕 뉴저지에 매장이 있습니다. 야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718-500-3350 718-500-335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상담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이죠.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지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그리고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

0: 오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도 있고요.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생활상담 곧 돌아올게요.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은요, 야엘에 대한, 야엘 제품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엘 대표, 그리고 윤진희 우리 선생님 함께 나오셔서 또 체험 사례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야엘은 뉴욕과 뉴저지에 매장이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뉴욕은 718-500-3350번, 그리고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동충하초하고 또 올리브오일. 이제 네 올리브오일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네. 이제 올리브오일 혈압 그 아까 그 얘기가 좀 이상적이에요. 네, 네. 이 올리브오일은 도대체 어떤 제품인가요?
6: 네,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 네. 지금 한국에 우리가 자연주의 약국 660군데에 올리브오일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기세를 타서 네. 지금 한국에 한 2만 5천 군데 전문 약국들이 있는데 네. 지금 자연치유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가 또 그 그룹 그 벤더로 들어가서 네. 그분들이 오다 할 수 있게끔 2만 5천 군데 저희가 예, 물건 납품한데 들어가게 이번에 정말
0: 와 진짜요? 네. 2만 5천 군데?
6: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대단하네요. 이제 하시는 게 네. 저희 올리브 오일은 보통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시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 100%라고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도 가짜로 둔갑해서 나오고 원산지도 다른 데인데 둔갑해서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80-90%가 다 가짜래잖아요. 아, 근데 희소식은 동포사회, 네. 네. 동포 브랜드로서 네. 우리 야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위대한 같이 농장을 해서 네. 가져가서 식탁에 딱 갖다 드리면서 100%면서 아주 그냥 효능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약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네. 암환자,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식물인간까지 그리고 피부과 아토피까지 치유하고 있거든요. 네. 세포 밖은 무조건 오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 원하든 원치 않든 네. 바깥에가 좋은 오일로 쌓여 있으면 우리 내계부 같이 몸 바깥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세포를 정상화시키고요. 몸 바깥에 나쁜 오일로 쌓여 있으면 네. 활성산소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기형화되고 암이 되는데요. 네.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그것을 바꾸려면 시간이 6개월, 1년 걸려요. 네. 그러면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걸로 집어넣으면 빠지는데요. 오일은 오일로 빼야 돼요.
7: 네.
6: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야외 올리브를 딱 드시면요. 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약국들, 여기 뉴욕에 있는 약국들, 네. 여기 뉴욕에서 그래요. 늦어져서. 아니 왜 자꾸 할머니들이 찾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도 아침마다 혈당제잖아요.
7: 아, 그러면서 네. 올리브 한 숟갈 네. 드시고.
6: 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니까 그것도 거짓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 드시고 야 이거 진짜 좋구나. 근데 싸다고 해서 드셨던 분들이 아 권하면 아예 나 안 먹는다고 올리브 오일 줬다고 먹었는데 네. 혈압하고 당뇨 더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추천해서 드리면 네. 드시고 한두 달 만에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체험자 그렇죠. 고객을 데려왔습니다.
7: 이게 진짜 그 오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진짜 혈압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윤 선생님께서도 직접 네, 직접 드셔보셨던 거잖아요. 네,
8: 제가 좀 혈압이 있어요. 다른 건 혈압. 고혈압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주 편두통이 그렇죠. 심했었어요. 네. 근데 한 번 아프면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플 때도 있고 막 네.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약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닥터가 처방을 해도 잘 안 먹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혈압이 높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예, 올리브 오일을 열심히 챙겨 먹고 나서부터 네. 그 머리 깨지게 아픈 게 없어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6: 야외
7: 편두통 굉장히 힘든데
8: 예, 예. 그리고 이제 혈압이 제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이고 네. 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염증이 모든 병의 원인인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오일 올리브 오일 야외 제품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 모든 제품들의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모든 병이 생기는 거니까.
7: 네.
8: 그리고 또 이제 실내는 이렇게 네일 가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네. 손톱이 이 케미컬 때문에 네. 이게 자꾸 이렇게
7: 부서지기도 하고
8: 살과 네일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갈라지고
7: 맞아요. 막
8: 찢어지고 이러는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 네. 종사하는 분들이.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오일 먹고 나서 붙어버리고 정상 손톱으로
7: 네.
8: 그리고 이제 몸이나 얼굴에 이렇게 특히 얼굴에 이렇게 백반증 네. 하얘지는 거 평생 그렇죠. 닥터 못 고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쓰고 그게 없어졌다고 누가 이렇게 실내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약사들이 네. 당신 그 약국에 놨다가 네. 손님들이 막 너무 많이 사례가 나오니까 이거 정말 신기하다. 자기네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계속 지금 그런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주목받고 있는 네. 제품인데
6: 지금 중요한 건 네. 100% 원액이어야 되고요.
7: 그렇죠.
6: 사막기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야외 내게
7: 여기에다 부합한 저도 지금 이게 100%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6: 들어요. 근데
7: 들어서.
6: 이제 그런 고객들이 네. 마트에 가서 100%만 잤잖아요.
7: 그렇죠.
6: 중요한 거는 10% 그 식용유 다섯 번 것도 네. 100% 둔갑해서 나온다.
7: 그러니까 이거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6: 고를 수가 없어요.
8: 특별히 저는 이렇게 네. 목을 많이 쓰는 잡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이 자주 이렇게
7: 좀 잠기세요.
8: 잠기고 소리가 안 나려는데 네. 이 올리브오일을 딱 먹으면 제가 이제 그 전날 목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네. 이제 말하기 힘들 때 그걸 딱 먹으면 평소 때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너무 따가워요. 근데 그 오일이 딱 들어가면서 그 따가우면서 딱 치유가 되면 네. 그 다음날 괜찮아요.
7: 그렇군요.
8: 이게 염증을 잡아줘요. 목에 염증을 너무 잘 잡아줘요.
7: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런 환절기 때 목 아프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 되게 그렇죠. 많은데 이럴 때 드시면 참 좋겠네요. 네.
6: 그리고 또 참 맞아. 네. 그 잇몸 수술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7: 그럼요.
6: 올리브 오일 네. 저녁에 이빨 닦고 나서요. 네. 입에다 머금고 아침 네. 저녁으로 한 5분 10분씩 있잖아요.
7: 네.
6: 그러면 아주 클리어한 노란 그 시선 올리브 오일이요.
7: 네.
6: 한 5분 10분 되면요.
7: 네.
6: 허옇빛 오일로 되면서 그 내 입속에 있는 염증의 균들이 그걸 싹 다 빠져요.
7: 그거 한번 해봐요.
6: 그리고 한두 달만 지나면 네. 병원 가서 체크해보면요. 아니 이 몸 왜 이렇게 건강했어? 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 어떤 분은 저희 거 네. 먹고 그게 사례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는 네. 올리브오일 마트에 가서 사서 먹었는데 잇몸 다해서 이빨 빠졌다는 거예요.
7: 아이고.
6: 왜냐면 식용유.
7: 아, 가짜 올리브오일.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6: 짝퉁을 사시면 안 됩니다.
7: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시간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9: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야엘의 이야엘 대표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잇몸 질환이나 잇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왜냐하면 알다시피 네. 아까 먹을 때 목이 따끈거릴 때 네네. 먹으면 염증 잡은 것처럼
0: 그렇죠.
1: 잇몸도 염증이에요. 균이잖아요, 다.
0: 균이죠.
1: 그 오일이 그 네. 염증을 잡는 오일이 네. 암에도 좋아요, 오히려.
0: 네.
1: 그걸 입에 머물게 되면 네. 그 오일이 다 가서 염증을 다 치료해주는데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만 아침, 저녁 매일 하면요. 네. 몇 개월 만에 잇몸 염증 다 잡아집니다.
0: 아, 이게 참 네, 나이가 들수록 잇몸 문제 굉장히 네. 괴로운 문제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1: 아, 저 얼굴도 노화되잖아요.
0: 네. 네.
1: 저희 야외 화장품 전체 다 쓰고 마지막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조금만 해서 오일 바르잖아요.
0: 네.
1: 얼굴에도 염증 있으면 노화가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몸에도 겨울이잖아요.
0: 네.
1: 온몸에다 오일 좀 바르세요. 예, 왜냐면 지금 크림들 막.
0: 건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1: 예, 뭐, 방부제 케미칼 많잖아요.
0: 네.
1: 예. 아, 저희 제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봉숭아 쪽산 파우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러면은.
1: 신제품.
0: 네, 신제품 소개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1: 예, 동충하 쪽산 파우더인데요.
0: 네.
1: 동충하 쪽 사양 공진단은 너무 효과 좋고 좋은데, 그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 프로모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그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저희가 그게 사실은 뭐 개발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게 한 달치 한 한두 달 먹는 게 한 1,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0: 오.
1: 개발비가 포기하면서 500불에 측정이 되는데
0: 네.
1: 신제품 나와서 저희가
0: 네.
1: 299 착한 가격으로
0: 네.
1: 마진 없이 소비자한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얼마로요?
1: 299.
0: 299로?
1: 네,
0: 세상에 500불도 지금 반에 네. 딱 해주신 건데 거기서 또
1: 299.
0: 신제품이랑 네. 299불까지. 네, 네.
1: 근데 이제
0: 감사하네요.
1: 드신 분들
0: 네.
2: 네. 아니
0: 네.
2: 저와 그 동충하추 사용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2: 부모님 드리고 나면 나한테까지 안 오는 거야.
0: 그렇죠.
2: 뭐, 우리가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사용 옹진단 네.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보조로 좋은
0: 네.
2: 최고의 보약이다. 그리고 또 그 동충하추도
0: 네.
2: 동양의 3대 최고의 명약의 버섯이다.
0: 네.
2: 뭐 이쪽으로
0: 네.
2: 아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0: 네.
2: 근데 내가 알면서도 못 먹으면서 굉장히 항상 기도를
0: 네.
2: 했어요. 저도 좀 먹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0: 네.
2: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오면서 가격이 네,
0: 그러니까요. 네.
2: 사실은 그냥 제가 기도해서 응답 아닌가 싶은데 이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화장품 원가가 8%밖에 안 돼요.
0: 네.
2: 근데 이 TV 광고 연예인 불러다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팍 그냥
0: 맞아요.
2: 98% 가격이 더 애드되는 것처럼
0: 네.
2: 사실 이 제품들이 가치로 따지자 보면 몇천 불씩 해야 되는 화장품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제품들이
0: 네.
2: 근데 이제 직접 공장도 가격으로 가져와서 또 착하게 이 브로커피도 없고 아무것도 광고비 없으니까
0: 네.
2: 우리 같은 서민이 이거를
0: 네.
2: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근데
2: 특별히 이 공양 동충하초 이름에 네. 오래 걸렸는데 이거하고
0: 네.
2: 그 사양 뭐
0: 네.
2: 이번에 또 흑삼 넣었다 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50, 40대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50대 이후가 되니까 막
0: 네.
2: 여기저기가 막 아파오는 거야.
0: 많이 그래요. 네.
2: 또 약은 먹기 싫고
0: 그렇죠.
2: 막 그랬는데 제가 막 아침에 일하면 손도 많이 붓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아버님 얘기만 했는데 저는 사실
0: 네.
2: 닥터를 별로 신뢰 안 하지만 하여튼간
0: 네.
2: 그 정기 검진을 하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척추가 점점 굳어져서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낭에
0: 네.
2: 그뭐 콜레스테롤 먹어 쌀과 돌멩이처럼 담석이 생겼다.
0: 담석.
2: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리고 담낭은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그런 진단을
0: 네.
2: 받은 사람이야.
0: 심각하셨네요.
2: 네, 근데 첫째는 닥터를 안 믿고 둘째는 약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0: 네.
2: 이제 그렇게 그냥 살다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야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수년 동안 살고 있고
0: 네.
2: 그리고
0: 다행입니다.
2: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저는 왜 신뢰를 하냐면 발효식품이란 자체가
0: 네.
2: 제가 아는 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영양제를 1,000불, 2,000원씩 먹어요. 막 한 억씩 먹어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0: 네.
2: 저는 전혀 안 먹지만
0: 네.
2: 근데 이제 그 닥터들이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먹는데 안 되냐 하니까 이 몸이 노화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흡수가 안 된대요.
0: 흡수가 중요하죠.
2: 네. 근데 이 야엘 제품들은 지금 나온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다 발효 제품이고 몸의 99%가 흡수가 되니까
0: 네.
2: 그게 그냥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0: 네.
2: 야엘 제품을 100% 신뢰합니다.
0: 네. 너무 좋으셨나 봐요.
1: 아니, 그리고 사실
0: 네.
1: 발효에도 뭐 두세 시간, 네 시간 하지 240시간 발효는요.
0: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아까 240시간.
1: 네.
0: 네.
1: 발효 시간 길수록 항암효과가 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흡수력이 높아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재의 약성이 강할수록 독성이 강해요.
0: 네.
1: 이 동시가초도 빌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빈 하나도 안 나죠.
0: 네.
1: 저 240시간, 네, 240시간 발효하면서
0: 편안해요.
1: 거기에 있는 독성이 싹 빠지고 네. 나쁜 냄새가 다 빠지고 유효성분만 싹 올려주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거를 발효를 시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서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 의학 박사, 한의사, 한의학 박사 그리고 발효 대가까지 다 들어왔다고 네, 얘기했는데요.
0: 네, 그렇죠.
1: 저희 동충하초 사양검진단 같은 경우는
0: 네.
1: 보통 발효한 것도 거의 없지만 발효하더라도
0: 네.
1: 며칠이면은 검진단 나와요.
0: 네.
1: 한 달 걸려요.
0: 그러니까
1: 동충하초 이번 파우더는 진짜 획기적으로 299불이니까
0: 네.
1: 깜짝 놀래고 주신 분이 일주일 만에 그렇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좀 부담돼서 못 드셨던 분들.
2: 네, 아니 원래 이 동충하초하고 네. 혹삼, 뭐 사양, 다 좋은 거 다 아는데
0: 네, 그렇죠.
2: 우리 같은 서민은 못 먹잖아요. 부유층하고 연예인들만 먹지. 근데 이게 공장에서 바로 오고 또 여기서 또 마지를 조금밖에 네. 안 먹고 하니까 이 착한 거 우리 같은 서민이 먹고 있는 거예요.
0: 좋습니다.
1: 일주일 만에 네. 저희 비즈니스 근처에 이제 식당에
0: 네.
1: 보양당 파는 데인데.
0: 네.
1: 그 주인 저희 사모님께서
0: 네.
1: 어저께 그 음식 먹으러 갔는데 정말 나 무릎이 났다고 일주일 만에
0: 무릎이 아팠는데
1: 네, 뉴저지에 또 이제 또 고객 한 분이
0: 네.
1: 나 아침 저녁 딱 3일 먹었는데 뼈가
0: 네.
1: 다리 뼈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물어봤더니
0: 책짓기가 네.
1: 내가 뼈가 시원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0: 네.
1: 혈류가 뚫리고 피가 맑아지면 그런다는 거죠. 3일 먹으니
0: 이게 확실히 이렇게 좀 단기간의 효과들을 보시는 것이 좋은 원료.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네.
2: 또 흡수가
0: 그 방법 만들어내는
1: 흡수력.
0: 방법들 그런
1: 흡수력이 흡수력이 중요하죠. 흡수된 만큼 효과가. 근데 중요한 거 흡수되는데
0: 네.
1: 농약이 있거나 좋지 않은 게 흡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더.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워낙 제품이 많다 보니까 드릴 게 많지만 잠깐 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화장품 얘기도 또 해야 되거든요.
1: 허벅지도 있는데
0: 허벅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네.
0: 네, 우리 오늘 생활 상담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야엘의 이 야엘 대표 그리고 또 우리 고객이시죠 윤진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야엘에 대한 제품 문의하실 분들 전화 주십시오. 뉴욕 뉴저지에 매장이 있는데요. 뉴욕은 718-500-3350번. 그리고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상담 곧 돌아올게요.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사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생활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엘에 관한 이야기죠. 야엘 제품들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처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욕과 뉴저지 두 군데 다 매장이 있으니까 편리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은 718-500-3350, 718-500-335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뉴저지는 201-500-3350, 201-500-3350번으로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동충하초부터 뭐 흑삼 파우더부터 해서 지금 올리브오일도 했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 허브티가 있다고요? 네. 이 허브티 허브 되게 좋아하시는데 많이 네, 어떤 거예요?
2: 아, 저 일단 카페인 뿌리고요.
1: 아, 없어요. 카페인.
2: 드신 분들이 뭐 카모밀티 뭐 그린티 네, 네, 그런 맞아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너무 맛있다고.
1: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허브티는 네. 우리 이스라엘 야엘에서 나온 허브티는 네. 일단 중풍 방지,
1: 중풍,
2: 예, 치매 방지,
1: 그렇군요.
2: 그리고 디톡스, 네, 체중 관리. 와, 아주 탁월합니다.
1: 아주 좋은 것들이 다 있네요.
2: 디톡스하고 혈류, 그러니까 몸에 있는 체중 네. 먹으면서 클린을 하니까 네. 콜레스테롤하고 당뇨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1: 그렇죠. 예,
2: 가격도 저렴하고.
1: 네.
2: 예, 그래서 이제 가을이라 이제 따뜻한 티.
1: 그렇죠. 많이 좋으니까.
2: 네, 예, 예. 그리고
1: 매일매일 좀 드시면 싶어. 좋겠네요.
2: 네네.
1: 오, 좋습니다.
2: 저희 화장품도 신제품 나와가지고.
1: 네네.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
2: 이번에 이제 그 전보 사이즈로 네. 보통 아이크림이 10ml잖아요.
1: 네, 조그맣죠. 네,
2: 32ml.
1: 32ml? 네. 오, 되게 많네요.
2: 제 마지막 단계에. 얼굴 전체 쓰는 아이하고 립크림이라고 나왔는데 얼굴 전체 쓰려고 만든 거예요.
1: 아, 그러면 꼭 눈 밑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발라도 되는?
2: 출시 지점으로 그게 170불 출시했는데 네. 120불 착한 가격으로 아. 2 플러스 1이고요.
1: 오, 진짜요?
2: 네네.
1: 네. 이것도 또 신제품이라서 네. 해주시는군요.
2: 네네. 그리고 또 지금 3종 세트 320불짜리 사시면요.
1: 네.
2: 거의 500불 가까이 선물, 신제품 이번에 요벨 부스트 240불.
1: 네.
2: 아이크림 170불. 그리고 뭐 고외 다른 거 해가지고 500불 상당도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1: 와, 선물이 더 큽니다. 어떻게 네. 500불 상당.
2: 신제품 만들면 네. 보통 샘플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저희는 샘플 만들지 않고 또 모델도 안 쓰잖아요.
1: 네.
2: 그걸 그냥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1: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이 허브티도 요즘 요런 좀 쌀쌀할 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 네.
1: 화장품 지금 아이크림이라고 하지만 얼굴 전체를 다 바를 수 있는 320
2: 즉각적으로 쓰면요 네. 다음 날 아쉽다 이러면은 주름이 립팅되고 원료를 잘 썼어요.
1: 네. 그거 오늘 바르고 오신 거죠?
2: 네.
1: 우리 윤 선생님.
3: 네.
1: 네. 어떠세요?
3: 그 화장품을 제가 순직해 오래됐는데
1: 오래되셨어요?
2: 몇 년 되셨죠?
3: 처음 한 12년 된 것 같아요.
1: 오래 쓰셨네요.
3: 제가 예전에 스파를
1: 네.
3: 3개 정도 했었어요.
1: 아,
3: 거기에
1: 그러셨어요.
3: 이제 스킨케어를 했기 때문에
1: 네.
3: 예, 화장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1: 네.
3: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아.
3: 사실은 TV에 광고 나오는 그 명품 화장품들 있잖아요.
1: 네, 있죠.
3: 거기가 다 99.9%가 그 안에 케미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케미컬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몸에 들어오면 절대 안 나오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젠가는.
1: 네.
3: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쓰는 걸 굉장히 이렇게 꺼림직한 생각을 항상 발랐어요. 그냥 케미컬이 또 발라지는구나 네. 들어가는구나 이러면서.
1: 어쩔 수 없지만 다르면서.
3: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발효 화장품을 찾았어요.
1: 네.
3: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비싼 거야. 뭐 아이크림도 몇천불, 뭐 그렇죠. 2천불, 3천불
1: 맞아요.
3: 이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 쓸 수가 없이
3: 부자들이나 연예인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케미컬을 발라야 되는
1: 네.
3: 여러분 일반인이 쓰는 그 고가의 TV 광고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네. 다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1: 네.
3: 하웨인가 어디에 들어가면 그 제품 딱 찍으면 거기 카메라가 몇 프로 나오는지까지 나와요. 근데
1: 네.
3: 이 야엘이 첫 번째는 발효 화장품이고
1: 네.
3: 그리고 케미컬이 하나도 없는 100% 자연 올간이라는 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1: 네.
3: 가격이 너무 또 착하고 그래서 제가 네. 쓸 수 있는 가격이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쓰면서 사실 제 나이를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어요. 안
1: 그러니까
3: 믿고
1: 젊어 보이시고
3: 주름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래가지고
1: 그러니까요.
3: 제가 예전에 스파할 때도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좀 받았고
1: 네.
3: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1: 네.
3: 우리 야엘 제품들이 우리 사실 50대 이후 분들 젊은 분들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케미컬이
1: 네.
3: 없는 무해한 거니까 근데 50대, 특별히 50대 이분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보통 중풍,
1: 그렇죠.
3: 뇌졸중,
1: 치매,
3: 성인병, 네. 그리고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치매예요.
1: 맞아요.
3: 요즘은 스트레스성 치매가 30대 이후에 많이 걸린대요.
1: 그래요. 젊은 분들도
3: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치매 확률이 10명 중에 80대가 지나면 지금 120세까지 산다 하잖아.
1: 맞습니다.
3: 건강하게 가야지 아프면서 갈 필요는 없는데
1: 네.
3: 80대 이후에 확률이 10명 중에 4명이래요.
1: 네.
3: 30대에도 걸리니까 스트레스성 치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1: 아, 그게 걱정이죠.
3: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 걱정되거나
1: 네.
3: 뭐 과로로 스트레스로 뭐 눈이 떨린다든가
1: 네.
3: 어? 중풍이 걱정된다 뇌졸중 그리고 이제 치매 기억력 이런 네. 거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드셔야 돼요. 제품들을 너무 착한 가격이고 저같은 소민 서서민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다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결국 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좀 궁금한 게 아, 이게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차별화가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야엘만의 그런 차별화된 장점들이
2: 야엘의
1: 있지요.
2: 차별점은
1: 네.
2: 화장품을 얘기하면은
1: 네.
2: 화장품이 보통은 수분력과 그냥 촉촉하게 해서
1: 네네.
2: 이제 그 공기로부터 보호를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사실 얼굴을 바꾸려면 성형수술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1: 겉에를 바꾸려면.
2: 예. 네. 근데 저희 야엘 화장품은
1: 네.
2: 머리카락이 400분의 1 사이즈로 저 알다시피 피부가 팽팽하잖아요.
1: 네.
2: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1: 오.
2: 그 더블 트리플 리포점화해서
1: 네.
2: 특수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그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머리카락 400분의 1이니까
1: 네.
2: 그래서 최대한 자극 없이 바르는 건데 그게 피부 안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2: 쓰고 얼마 안 되면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땡긴다. 왜 늘어진 콜라겐에 채워지니까 당연히 땡기죠. 그리고 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1: 네.
2: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 뭐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2: 저희는 사실은 성형수술로 가격이 부담스럽고
1: 네.
2: 또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부담스러운
1: 네.
2: 그런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화장품하고 다른 저희가 무드를 연 거죠.
1: 네, 그렇죠. 네네. 아까도 흡수 말씀하셨지만 네. 화장품 역시도 이 피부 네.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2: 네네네네.
1: 흡수가 네. 완전히 잘
2: 되죠. 발효까지 해서. 네. 그리고 또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1: 네.
2: 일반적으로 뭐 섞인 게 많잖아요. 싸고요.
1: 네네.
2: 이제 가격은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액이요. 유럽에서 팔면 가격 더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농장으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1: 네.
2: 원액이다 보니까 진짜 올리브오일로 무슨 항암, 항염, 콜레스테롤, 당뇨, 식물인 뭐
1: 네.
2: 치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저희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오일과 지금 원액으로 우린 치료제 올리브오일이라는 게 차별화된 제품이고요.
1: 치료다.
2: 네.
1: 네.
2: 그리고 그리스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이제 방부제라든지 각성제 많이 넣잖아요. 먹고 반짝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각성제 많은 공진단 먹으면요.
1: 네.
2: 먹을 땐 반짝이지만 갈수록 몸이 안 좋아져요.
1: 그렇겠죠.
2: 근데 저희 공진단은 정말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1: 네.
2: 드신 분들이 정말 몸이 누워 살던 분들이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다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나온 거 보이세요?
1: 그러니까요.
2: 시원하니까.
1: 네. 네,
2: 그렇잖아요. 그래서
1: 네.
2: 저희는 정말 그냥 먹고 그 당시에만 반짝하는 화장품, 반짝하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가 무너져 내려서 몸이 망가지고 뭐 노화가 오는 거잖아요.
1: 네.
2: 그 무너진 설계도를 다시 설계해서 리셋하자.
1: 그러니까
2: 역노화하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죠. 리셋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뭐 한 10대, 20대 굉장히 아팠었는데 전 아픈 데가 없어요.
1: 어릴 때는 좀 몸이 약하셨어요?
2: 저 너무 아팠죠. 저는 심장 자체가 또 그 우심방 좌심방 있는데 딱 다쳐서 피가 흘러야 되는데
1: 네.
2: 호리스 피가 좀 흐른대요. 근데 저는 또 수술하는 것도 싫어해요.
1: 네.
2: 또 건드리는 것도 싫어해서 또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협심증이 좀 있었거든요.
1: 그러셨군요.
2: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제 제품으로 네. 다 충당하면서 건강합니다.
1: 네. 네. 피부도 이 야일로 하시고 몸 속도 고치시고 그러고 계신데
2: 그리고 또 더 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것은
1: 네.
2: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고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보니까 진짜 제품이 이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내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1: 네.
2: 먼저 내가 먹고 건강하고 내 자식 먹어서 건강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좋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먼저 내가 체험하면서
1: 네.
2: 나에게 먹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죠. 내 이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가자는 거예요.
3: 네.
2: 저희가 사실은 개발을 자꾸 하면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좋은 제품이다 보면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최대한 안 올리려고 그래요.
3: 아, 너무
2: 최대한 좋은 걸로.
3: 좋네요.
2: 그리고 또 가격이 저희가 중저가예요.
3: 네.
2: 아주 저가는 아닌데
3: 네.
2: 중저가인데 저가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3: 네.
2: 중저 선물을 많이 드려서 주변 사람하고도 나눠 쓰라고
3: 네.
2: 그래서 처음 가격 보면은 비싸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증정품 받는 거 보면
3: 그렇죠. 계산해 보면
2: 너무 싸다. 한 세트에 100불도 안 2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3: 받은 게 많아서
2: 한 세트에 200불도 안 되는 거 100불만 거예요.
3: 그런데
2: 사실 웬만한
3: 네.
2: 정말 싼 제품도 한 세트에 200불 넘어가요.
3: 그렇죠. 요즘 많이 또 비싸죠.
2: 네. 그래서 그리고 원료도 너무 좋은 거 썼고
3: 네.
2: 모델 대신에 제가 모델이 되고
3: 네. 직접 체험하시면서
2: 네. 그리고 아이폰세일을 나가던
3: 네.
2: 그리고 뭐 홈쇼핑에 나갈 일 있으면 모델세가 돈 비싸니까
3: 네.
2: 내가 홈쇼핑 호스트가 되고
3: 네.
2: 또 여기 인터뷰도 제가 직접 하고 신문 디자인도 제가 직접 하고 뭐 글도 제가 써서
3: 그렇구나.
2: 그런 모든 비용을 축소시키고
3: 네.
2: 제가 딜리버리도 제가 또 해요.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야 소비자한테 네. 보다 좋은
3: 더,
2: 가격으로 네. 좋은 제품을 줄 수 있으니까
3: 그렇습니다.
2: 네, 어떻게
3: 맞아요.
2: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 기업 모토에 대해서 조금 10년 됐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3: 네, 완전
4: 제가 사실 한 30년 미국에 살았어요.
3: 아,
4: 그래서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3: 네.
4: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무리 좋은 걸 말해줘도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3: 그럼요.
4: 근데 듣기만 하고 그동안 아주 사기를 당해가지고
3: 네. 안
4: 다
3: 믿어요.
4: 다 좋대는데
3: 네.
4: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하지만.
3: 그럴 수도 있죠.
4: 근데 이제 제가 야엘을 믿는 건
3: 네.
4: 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3: 네.
4: 이 사실은 이 들어오는 수익을 거의 다 선교금을 보내요. 이스라엘에
3: 네.
4: 거의 보내고 다른
3: 그렇죠.
4: 열방까지 그렇죠. 어제도 제가 누굴 모시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이니까 또 막 다 주는 거야. 몇천 불씩 막 이렇게.
3: 네.
4: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3: 네.
4: 또 하나님이 10여 년 됐는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축복하는 걸 눈으로 봤고
3: 네.
4: 수많은 또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요.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3: 네.
4: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정직한
3: 네.
4: 그런 선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정말 좋다 정도가 아니라 특출합니다.
3: 네.
4: 하나님이 지혜를 그 아까 뭐 돈에 그 뭐야 이거 인센티브 안 가져가겠다.
3: 네.
4: 그분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많은데
3: 네.
4: 어차피 우리가 선교 사역해야 된다. 이스라엘 해야 되는데 우리가
3: 그렇죠.
4: 직접 못 갈 지연정
3: 네.
4: 우리가 맨날 쓰는 화장품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 넘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데 우리가
3: 네.
4: 이렇게 쑤시다 죽으면 안 되니까 건강 차원에서 이런 케미컬 말고 올가니로 발효식으로 나의 건강도 챙기고
3: 그렇죠.
4: 또 성교도 하고
3: 같이 동참 하고
4: 화장도
3: 네.
4: 얼굴도 예뻐지고
3: 네.
4: 회춘하고 성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3: 좋습니다.
4: 해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걸 쓰고 있고 먹고 있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면
3: 네.
4: 그렇게 하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아주 귀한 기업이에요.
3: 좋습니다.
2: 아, 저는 마지막 하나.
3: 네. 마지막으로 정리
2: 저는 이제 뭐 크리스천들이
3: 네.
2: 사용하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3: 네.
2: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
3: 네.
2: 뭐 다른 종교 믿는 분들도요. 꼭 저희 제품 사용하시고 쓰셔서.
3: 네.
2: 제가 만날 수도 없지만
3: 네.
2: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또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3: 네.
2: 또 같이 처음 가기 위해서 제가
3: 네,
2: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3: 이렇게 사실은 좀 어려운 중에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지만 이런 거 하나 개발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제품으로 딱 저희 앞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니까 많은 분들 또 전화 주시고요.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18-500-3350 201-500-3350 야엘 제품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오늘 생활 상담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싸움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면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발사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가면서 민간주도 상업발사 서비스로의 전환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 후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대응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일부 노컷 자리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CBS 박종현 박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김준영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 가고 김유정 왔습니다.
1: 예, 아 네. 유정.
4: 유정의 날입니까?
1: 유정의 날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소장님과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분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스튜디오가. 예. 자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이 있었어요.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사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판부의 후속 판단은 어떨 것인지 굉장히 관심 모았는데 자 일단 우리 네 분 중에 법률가 유능한 법률가가 되시기 때문에 요 재판 결과 분석해 주시고
3: 예, 또 법률적인 예. 설명은 예, 공짜로는 잘 안 해드리는데
1: 아,
3: 동업자들의 욕을 먹기 때문에
1: 아 그런가요? 아,
3: 근데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예.
3: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뇌물 받는 것 같은 거죠.
1: 예.
3: 돈을 받았냐?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저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형태로 받았냐?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금품에 해당하느냐가 아. 첫째 문제가 된 거고
1: 예.
3: 만약에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그 받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냐
1: 네.
3: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여론조사 보여주니까 뭔가 하고 본 거냐
1: 네.
3: 약간 이런 건데 이번 재판부는 첫째로는 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애초부터 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명태균 씨가 해서 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1: 네.
3: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1: 네.
3: 언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1: 네.
3: 명태균 씨 측에서 알아서 하다가 몇 개 보여준 거라서 이거는 정치자 뭐 다른 법 위반은 모르지만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명태균 씨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간을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협의. 요건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슨 계약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이 재판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 두 가지가 좀 큰 틀로 보이긴 했습니다.
5: 네.
1: 자, 맥을 짚으세요.
5: 아까 이제 금태섭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1: 예.
5: 여론조사는 시장 가격이 분명한 어떤
1: 그럼요.
5: 영역이에요.
1: 예.
5: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인데
1: 예.
5: 이거를 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공짜로 주든 어쩌든 하지만
1: 예.
5: 이게 엄연히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당사자예요.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은 여론조사를 다른 데서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1: 맞아요.
5: 그런데 그걸 지불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제공을 받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현실성 있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5: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두 사람과 그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1: 예.
5: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1: 예.
5: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김건희 씨가 한 여론조사 기간에서 경선 과정에서 와 이거 윤석열이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중단한다더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명태훈이 걱정하지 말아.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6: 네.
5: 그럼 이게 재판부가 이걸 무죄를 내리려고 작정해놓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제 일반인이나 국민의 시간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문을 던져봐요.
6: 아니 이게 진짜 최종적인 무죄가 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그럼 공짜 여론조사 막 해도 되는 거예요?
6: 막 업자 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제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하는 분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린다가 막 갖다 주고 하고
5: 얼마씩 받는 거지 나중에.
4: 된다는 거잖아요.
6: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4: 된다는
6: 지금.
4: 거잖아요. 예, 예.
3: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여론조사 자체가 해주는 거는 기부는 된다. 다만 이제
6: 기부.
3: 기부 자체는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뭐 저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도 있고 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서로 약속하고 당신이 나한테 공짜로 해줘라 그랬으면은 기부는 되는데 양자가 이제 진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보여준 건지 이런 식으로 돼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가 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이제 충분히 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 예예.
3: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4: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예예. 이렇게 눈 가리고 앙화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이게?
6: 예.
4: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6: 예.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여론조사 가능하구나 이제. 문제 없구나 법적으로. 그거는 예. 기부가 아니라니까.
6: 예.
4: 그냥 정치적으로 조언해 준 거래잖아.
6: 예.
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재판부가.
6: 예. 예. 예.
4: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케이 여론조사 공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6: 네,
4: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있잖아요.
6: 예. 예.
4: 이러다가 김건희 풀려나겠는데 10월 말이면 구속 만료되잖아요.
6: 예, 예.
4: 전원합의체니까 풀어줄 기세인가? 이런 걱정 하나가 있고요.
6: 예.
4: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 받았지만 윤석열은 1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6: 예.
4: 김건희도 여기에 기준해서 유죄 날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1, 2심
6: 예.
4: 무죄라는 게.
6: 예.
4: 우리가 들은 녹취록이 있고 논의를 얼마나 했어. 우리가 논쟁을.
6: 아 김영삼 의원 관련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4: 그러니까요. 그 편지부터. 예.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의 이 선고를 김건희 1, 2심의 기준에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듯한 반대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6: 예.
4: 강혜교 씨가 증언했잖아요. 아니 여론조사비 3억 받으러 갔더니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6: 맞아요.
4: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 예, 예, 예.
4: 그리고 취임식 전날 통화하면서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 이랬잖아요.
6: 예, 예.
4: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아무 서로 모르는 새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6: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말이 맞네.
4: 말이 맞네.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맞네.
6: 말이 맞네.
4: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취임식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치적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6: 예.
4: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재판부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 예.
4: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씨 10월 말에 풀려나는지까지. 포함해서.
6: 예,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김재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5: 이 웃음.
3: 아, 난감하지.
5: 그냥 웃지.
3: 이 웃음.
5: 예. 이 웃음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7: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6: 예. 예.
7: 예를 들면 그걸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으면 그 여론조사에 뭐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그 사후에라도 다음에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유리 되게 안 될 사람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다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제공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꼭 되십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면 근데 그게 어쨌든 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영선 씨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전화해서 그 뭐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혹은 여사한테 그거 김영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어요?
6: 그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아무런 근거 없으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거에도 말을 못하잖아요.
7: 내가 당신을 이만큼 도와줬고 나도 내 돈 써가면서 이거 조사해서 갖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법에 보면 뭐 포괄적 뇌물죄도 있고 사후 뇌물죄도 있고
6: 묵시적 청탁도 있고
7: 묵시적 청탁이 있고 다 있어서
6: 예.
7: 이게 해석의 영역인데 일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되는구나. 공짜 여론조사나 혹은 공짜로 해준다는 뭐는 받아도 되는구나.
6: 예.
7: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리겠다. 이거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5: 판결 확정되면 여의도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6: 다 무상을 해줘.
5: 아니 그래도 요구는 해주는데 당신 말이야 너무 나하고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아니, 우리가 거 지금, 아니야? 내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6: 그러네.
5: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6: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여론조사 회사에 천천
5: 병력한테 그거 일어나야 될
4: 민원 들어갑니다. 민원 들어가요.
6: 자 최고의 법률가인 금태섭 변호사님.
7: 예.
6: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 2심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자 그래서 또 이제 함께 격가지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명태균 씨가 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또 오세훈 시장 관련 항소심도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또 오세훈 시장 항소심도 맡고 있단 말이죠.
7: 예.
6: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법리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만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간략하게
3: 아니 일단 얼마라도 주시고 저기
6: 그럼요.
3: 아니, 그럼요. 완전히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6: 아,
3: 오세훈
6: 네.
3: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냐가 쟁점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6: 네.
3: 그 비용을 어떤
6: 줬어요,
3: 사람이
6: 누가?
3: 줬는데
6: 누가 줬어요?
3: 그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준 거냐?
6: 그러니까
3: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준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6: 예.
3: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전혀 자기는 관련도 없고 몰랐다
6: 예.
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6: 예.
3: 명태균 씨는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6: 예.
3: 결국은 2심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건도 1심에서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 나는 것처럼
6: 예.
3: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6: 아하.
3: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6: 예.
3: 이번 달 23일인가 선고 있는데
6: 예.
3: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그러네요.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 때문에 정말 휘청이 처하네요. 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선 예, 그러니까 주요 대선 주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3: 아, 예.
6: 과연 또 이 재판의 결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분명히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은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다.
5: 저는 매우 다르게 봐요.
6: 매우 다르게 봐요. 예. 예.
3: 저한테 저를 선임했으면은 당연히 무죄인데.
6: 야,
3: 요즘에 시장님이 안 하셨어요.
5: 요즘에
6: 나는
5: 없나 봐.
6: 근데 약간 믿음이 가. 약간 그렇죠. 저희 법리에.
5: 무죄가 나올 것 같아.
6: 아, 예. 믿음이 가. 근데.
5: 지금 이 방송을 오세훈 시장 보고 있다면.
4: 다행이다.
5: 김병민 부시장은.
3: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5: 김병민 부시장은 지금 즉시적 아니, 부시장 아니구나.
3: 정부시장.
5: 거기는 안 되겠고.
6: 예, 예.
5: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6: 예.
5: 이제 앞서 앵커께서
6: 예.
5: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명태균 씨와의 뭐 긴밀한 협의 이런 얘기를
6: 예.
5: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6: 협의와 고의성.
5: 협의와 고의성.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6: 예.
5: 그냥 우연이 좋다. 그러니까
6: 선의.
5: 선이기도 예. 하고 그 비교를 김종인 비대위원장 건도 들어요.
6: 맞아요.
5: 그러니까
6: 맞아요.
5: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면서 그냥 우연히 남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까지 같은 거다. 무까지 여론조사.
6: 여기저기 나눠줬다.
5: 아, 나눠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6: 예, 예.
5: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6: 아.
5: 그리고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
6: 아.
5: 우연은 아니었던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6: 예.
5: 대화들이 있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6: 예.
5: 그리고 뭐 답변도 했어요.
6: 예.
5: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 카카오 대화를 못 봤을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6: 뭐 증거가 많이 제출됐겠죠.
3: 네.
6: 증거가 많이 제출됐죠.
3: 네.

0: 재판부 아닙니다. 저는 네, 재판부 아니고
1: 네. 이 판결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러울 거예요. 어. 아, 이런 조사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돈이 얼마인데?
0: 50여 건이거든요. 50여 건을 했었고요.
2: 58회.
1: 돈이 없어서 이런 조사를 못 하는 정치인도 꽤 많아요. 한 번씩 할 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비쌉니다.
0: 그래서 58건이었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쪼개서 봤어요. 건건이 다 58을 뭉뚱 하나로 통으로 본 게 아니라 쪼개서 그랬죠. 부분적으로 네.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고 요건은 맞다 해서 유죄 취지를 판단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 맞아요.
0: 거거든요.
2: 14건만
0: 예, 그렇죠.
2: 예, 유죄로 봤죠.
0: 이번 2심 재판부는 그럼 58건 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네, 그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이 자기가 원래 여론조사 회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갖다 준 거다. 이게 이제 기부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뭐 저기 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사람도 다 기부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50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14개는 기부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고 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기는 한데
0: 예.
3: 법원에서는 법원 나름대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게 과연 기부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법리적으로 네, 판단했을 네. 것이다.
2: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도 이 입맛에 맞게 막 조정하고 그런 대화도 있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2: 그런데도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조언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진짜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0: 예. 자, 계속 뭔가를 숙고하고 계시는 김준혁 최고께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4: 아니요, 뭐 마이크를 안 넘기셔도 돼요.
1: 아니, 김준혁 최고께서 그래요. 나도 그런 여론조사 기간 없나 생각하고
0: 계시고요.
1: 50번 무료로 해줄
0: 텐데. 50여 번. 정치적 조언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간 없을까? 이런 판단.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판단이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3: 그렇죠.
0: 보십니까?
3: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저기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저 계엄하고 그러면서는 뭐 예. 국민적인 분노도 높고 뭐 저기 아주 그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예. 무죄 판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0: 예.
3: 어쨌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1심서부터 대단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0: 예.
3: 이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하는 것이 어쨌든 희망적이죠.
0: 네. 그러니까 2심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굉장히 이제 변호인들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증거도 추가로 많이 제출했잖아요. 예. 이를테면 김한정 씨가 아 이거는 오세훈 후보는 잘 몰라. 뭐 이런 취지의 녹취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또 반대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아 그 모른다고 한 거는 그 여론조사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또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더 명확한 증거로 무게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재판 결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3: 관련자들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잘라서 얘기하는 거일 경우도 많고 재판부는 그게 나오는 자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거를 들여다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뭐 이런 건 알았는데
0: 예.
3: 지금 그 속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작전이나 전략 같은 거는 명태균 씨가 아 그건 나나 알지 다른 사람 몰라 이런 뜻인지 그런 거는 재판부에서 볼 겁니다.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예.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설명이 있겠죠.
0: 네. 그 재판부가 확보한 녹취는 그럼 전체 녹취력이 더 많은 녹취가
3: 저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0: 맥락이 예, 있을 거죠.
3: 예, 양쪽이 서로 다른 맥락을.
1: 금태수 부님 말한 게 정상적인 재판부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고 크게 펼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흐름 속에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게 이제 재판의 최종 판결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윤석열 무죄가 잘라서 본 것 같아.
0: 재판부의 판단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1: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0: 판결만 보신 거 아니잖아요.
1: 좀 아쉬움이 있다.
0: 아쉬운 판결이다.
1: 존중합니다. 저는 사법부의 네. 그 네.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아쉬움이 있고
0: 네.
1: 오세훈 시장 거는 너무 단순해요.
0: 아.
1: 그러니까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0: 예.
1: 그러니까 그 돈을 대리로 명태균 씨의 네. 좋나 안 좋나를 오세훈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2심이 몰랐다는 인정은 무죄고
3: 그렇죠.
1: 그게 네. 조금이라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라서 이거 좀 다른 문제가.
0: 아, 다른 것이다.
4: 김정은 머릿속에는 어떻게 알아요?
1: 재판부가 이제 펼쳐놓고 보죠.
3: 아니, 선 선생님이 법리적인 걸 많이 아십니다.
0: 아, 예, 예, 예. 풀이 아니면 많이 알아가지고.
5: 학생이 나오세요. 한 번.
3: 네, 제가.
0: 풀이.

0: 곳을 나갈 거예요.
1: 저희 영업 잘 뛰어요. 네, 오시는 시간 만나고 올게요.
2: 아니, 애초에 네. 이 사건을 네. 두 개를 놓고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명태규 씨 두 개가 걸린 거잖아요. 네. 그때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왜냐, 이건 돈이 오고 갔다. 오고 갔다. 그런데 발뺌하는 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서 운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걸리는 거는 같은 재판부인데, 예. 같은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예. 정치적 조언이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과연 오세훈 시장 이건 몰랐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추가적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1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3: 이건 이제 조언이 아니고 대가를 줬기 때문에.
2: 그렇죠.
3: 예, 이제 대납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언은 확실히 아닌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씨,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인 거고.
0: 아니,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저게 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유죄가 인정되면 뭐 백만 원 이상 안 나올 방법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무죄냐 유죄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건희 그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3: 뭐 아니면 도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래갖고 예. 이제 예. 대법 가갖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런 건 아니죠.
0: 아, 그건 이제 거쪽에서 고사 지내시는 거고.
2: 아니,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아니, 그거야, 뭐.
4: 근데 어쨌든 10월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예. 지금 저기 저 대법원에서 이런 선거법 사건들은 예. 빨리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3: 올해 안에 633 원칙을 하겠다고
4: 저는 그거는
3: 했으니까.
4: 지킨다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도 그거 네.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3: 맞아요.
4: 다른 사람을 안 지키고 시간 끌 순 없죠.
0: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내심으로는 그 보궐선거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많아요.
3: 아, 서울시장?
0: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 하면은.
1: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0: 네. 아이, 뭔 소리예요. 수시로 그러던데.
2: 근데,
0: 그래. 야, 이거 우리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 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선거 안 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친민주당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2: 근데 국민의...
0: 두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2: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죄 나면 예. 서울시장 준비하던 많은 분들 지금 눈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상당히 실망스럽다.
0: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오늘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저 소중한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 그 다시 그 부활을 해서 그 보수 재건에 앞장서셔야죠. 저는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뭐 10월 23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4: 하여튼 그 예, 저 좀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진짜 보수에서는 뭐 굉장히 이 지금 몇 안 된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정치에 이제 정치가 자꾸 법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판결 나서 날아가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3: 그래요. 자.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이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 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도 읽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보궐선거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보궐선거 안 한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
2: 그거보단 많아.
1: 많아? 5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5: 5만 명 중에 한 명?
1: 아니구나. 천 명 중에 한 명? 네. 근데 이제 사실 예. 재보궐이라는 부분들이 뭐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예. 당에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준비하고 있고 예. 선거 상황에 불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돼요.
3: 예.
1: 처음에 초기에 이재명 정부 들었을 때보다는 부동산 문제 등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입증됐잖아요.
3: 예, 예.
1: 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서울의 민심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재보궐이 된다고? 그렇진 않잖아요.
3: 예,
1: 그래서
3: 예.
1: 그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3: 예.
1: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영향보다는 국민의힘 쪽 영향이 더 크죠. 사실
3: 예?
1: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장동혁 대표. 두 번째.
3: 왜 아파요 가슴이?
1: 대권 경쟁자인데 유죄를 받아야지.
4: 예. 아 만약 무죄가 나오면.
1: 무죄 나오면은 이거 본인의
3: 더 강력한 후보로 올라갈 수
1: 그렇죠.
3: 있다.
1: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한동훈 의원. 또 본인과 이, 그, 이 보수권 내에서 경쟁해야 될 사람인데. 예,
3: 파이가 뭐, 커지잖아요, 그래도.
1: 에이, 그거는 좋은 해석이고. 속마음은 안 그래요, 정치라는 게.
3: 자, 김정일 최고 속마음 얘기해주세요.
0: 그 보면, 그 혼자 남아있잖아요. 예. 집중파워 받아요.
3: 아.
0: 그, 어쨌든, 그 보수가 2030년에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그, 커지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커져야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해서 커지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3: 네, 예.
0: 저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면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그럼 뭐 한동훈 의원이나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그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 나중에 경쟁을 어떻게 하든 값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2부에서 하겠습니다. 놓고 때련 한판 성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글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사적 야파성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녹화 대련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재판 얘기 많이 해서 자, 2부에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이제 북한의 예, 지뢰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근데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대응에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를 터뜨렸죠. 북이 지금 상당히 당황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응이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민정 의원님. 강의정 의원님.
1: 본심을 얘기하는 거
0: 같아요. 예.
2: 저 갈까요?
0: 아니. 제가 나갈게요. 예. 자, 김유정 의원님.
2: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예. 이제 강신철 장관이 그 설명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바로 반응이 막 나왔잖아요. 따박따박.
0: 예. 그렇죠.
2: 김여정 부장의 입을 통해서.
0: 아.
2: 그랬는데 지금 지뢰 제거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외무상을 통해서 이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0: 예.
2: 뭐 물론 맥락은 비슷한 얘기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마 불의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하.
2: 북한에서.
0: 이렇게 할 줄 몰랐다.
2: 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이렇게 지뢰 제거 빨리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군이 상응하는 대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당황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유엔사 함께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 유엔 안보리 가져가는 것도 있고 MDL 기준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라도 맞춰보는 거 우리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
2: 그런 거라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1: 예. 아니, 근데 저는 글쎄, 착각은 자유고, 뭐 망상은 해수욕장이라던데.
0: 망상은 해수욕장.
1: 아니, 도대체가 뭐가 북한이 왜 당황해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지뢰가 폭파됐습니까?
0: 아니, 소리가 들리잖아요. 팡팡팡.
1: 아, 그래서 당황해요?
0: 네, 팡팡팡.
1: 지뢰 터지는 소리 당황한 거예요?
0: 네, 그 접경에 있는.
1: 아니, 어쨌든 이게 휴전선 이남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0: 예.
1: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매설하는 지뢰를 그거를 뭐 폭파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이거는 완전히 아니 저 국방장관이 국민들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북한이 뭘 당황해요? 당황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도 아닌데 니들 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일밀이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예.
1: 20몇 년 동안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도발을 할 때마다 평화가 중요하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싸울 겁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0: 예.
1: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예.
1: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핵국가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셔야죠. 똑같은 얘기 또 시작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아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 얘기 해서 뭐 하냐고요.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뭐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4: 아니 이게 그 솔직히 이번 지뢰 사태를 놓고 보면은 이런 말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뭐가 심해? 하나도 안 심해.
4: 아니 이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매설을 했는데 이렇게
0: 예.
4: 제거 하다가 이 터져서 뭐 저기 저 사고란 말씀도 대통령이 하시고 하셨는데
0: 예.
4: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의적으로 그때쯤 그렇게 부상을 입을 만한 거를 시켜놓고 남쪽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지 북한에서는 이게 만약에 터져서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다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별로 옵션이 없을 거다.
0: 예.
4: 그냥 얘기나 하고 뭐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야당에서 할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혼란만 되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은
0: 예.
4: 정말 반드시 저쪽에 그 한번 괴롭혀줘야 됩니다.
0: 북한에.
4: 그래야 이걸 못하지. 왜냐면 북한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어쩌다가 이거를 저 지뢰를 매설을 하는데 그 MDL인가요? 그게 이제 정밀하게 안 되니까 좀 넘어와서 했는데 예. 그게 우리 군인이 국군이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짜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나서 하는데 북한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 몇 개 설치하고 남한의 갈등을 일으키고 좋은 거죠 안전.
1: 근데 이게 조금만 보충을 예, 하면 예.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확선 게 아니에요. 예. 북한이 제일 두려운 건 자기들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남한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대북 결의안 내고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서 비판하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원하는 건 지들이 지뢰 몇 개 설치해놨더니 남한 내에서 보수는 펄펄 뛰고 그다음에 진보는 야 그게 무슨 공격용 지뢰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불의의 사고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억자 그 국민들 그 복장 무너지게 하는 거. 그래서 내부가 분열되는 거. 이거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이거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했고 통일부 장관은 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공격용 지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앉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북한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도 지고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2: 그런데 그래서 지난 정권 얘기 탓하고 이러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2023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넘어와서 지뢰도 뭐 매설하고 국경 뭐 요새화 이런 작전 펴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넘어와서 했을 때 경고사격 정도 하고 단호하게 초기 대응 못한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0: 예.
2: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그냥 계엄 정당성 확보하려고 원인이나 만들려고 한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이거 놓쳤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럼 뭐했냐 너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엔사에 얘기했어요. 국경 유세화 작업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더니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0: 예.
2: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 어쩌지 못해놓고 너네는 무슨 대책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얘기했을 때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서 규탄해야 된다. 이거는 여야 의원들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라도 뭐 감내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라 이것도 국민의힘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실효성 있는 어떤 조처도 지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의힘에서만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그럼 그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여야가 공동으로 그 대북 결의안, 대북 그 규탄 결의안 나면 찬성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 그 전부터 지형 변화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 근데 예.
1: 물론 이 지뢰는 한 1년 전쯤에 매설된 것이라고 하고 이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건 이재명 정부 때입니다. 그 언제는 정확치 않으니까 좋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뢰가 매설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했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딴 얘기할 거 없잖아요. 같이 대북 결의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규탄하는 그 규탄사를 대표 명의로 다 냈잖아요. 대표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얘기를 하고.
0: 그래서 이제 어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럼 대안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성기를 설치하자. 확성기를 설치하자. 다만 방송 시작 그 설치하되 이제 북한 애들이 확성기 설치했네 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방송을 시작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일단 확성기부터 설치하자 뭐 이런 안을 내시더라고요.
5: 고정형 확성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유용훈 의원은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일단은 그 경고를 하자.
0: 예, 이제 너 여참으리 저기 뭐 방송
5: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최종적으로 유엔사와 그 조사 끝에 발표했던 북한의 명백한 중대한 도발, 정전협정 위반
0: 예.
5: 발표하고 유감 표명 사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MDL 쪽에 북한이 그 군사 유세를 하면서 저는 지뢰를 수만 개를 심었다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들이 슬금슬금 이 우리 서로 간에 그 물러난 거잖아요. 이 MDL을 기준으로 해서 2km씩 물러나서 DMZ를 갖고 있는 건데
0: 예?
5: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다 하고 그냥 묻어놔버린 거지.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건 공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들이 요새를 뭐 진지 구축하고 도로를 놓고 해서는 안 되는데
0: 예?
5: 요새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땅을 조금 더 우리 땅에다 하면서 심어놓은 거죠. 방어용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다니던 수색로에다가 그걸 심어놨으면 그건 명백한 공격력이죠.
0: 예.
5: 근데 우리가 다니던 수색로가 아니라 개척하려던 새로운 수색로에서 발견돼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0: 예.
5: 사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정말 천일공란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면몰수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대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4: 아니 근데 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 의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밀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고처럼 이렇게 터진 것이다. 진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입장에서 만에 하나 정말 걸리더라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한 그런데 논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0: 예, 예.
4: 우리 군인도 거의 다니는 데예요.
0: 예, 예.
4: 그 저기 저희 분명히 작전하다가 지금 누가 몰래 그 저기 저 숨어서 어디서 놀다가 터진 게 아니라 작전할 수 있는 장소에 이 지뢰를 잔뜩 심어 놓은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 북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5: 우리 다니는데 아닌데
4: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핵이 있는 상황에서
0: 네.
4: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반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한 이 옵션이 작아져요. 저는 지금 사실은 조금 좀 그 저 이 뭐 그럼 또 전쟁할 거냐 뭐 전투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안 아프게도 찔렀다가 깊게도 찔렀다가 또 어떨 땐 사과됐다가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런 교묘한 게 하나도 안 보이면서 집권한 측에서 저는 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매뉴얼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설명을 하진 않더라도
0: 예?
4: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부가 뭔가 보관이 있겠지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신들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5: 아니 네, 설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훈 의원의 얘기도 있고 지뢰 제거 작전이
0: 예.
5: 이게 강력 대응에 준하는 행위예요.
0: 예예.
5: 그러니까 북한의 이거에 대해서 외무성에서 단계를 내려서 입장 발표를 뒤늦게 한 부분들이
0: 예?
5: 군사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0: 예?
5: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그런 게 뭐 북한이 뭐 지금 뭐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기를 뭘 가져요 이러면 윽박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야금야금 우리 이 그 MDL 쪽,
0: 예?
5: 우리 DMZ 쪽으로 지뢰를 심었다면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다련장이라도 쏠까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대응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진전을 벌여야 된대요.
0: 아.
5: 그래서 이 15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 도발을 해서 저쪽에서 내려와서 협상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게 보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원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일부의 극단적인 얘기를 일반화시키면서
5: 일부가 아니에요.
1: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 보수의 대표적인 당직자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1: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예.
1: 이게 지금 북한이 그 육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상에서도 NLL을 둘러싸고서 계속 도발을 해요. 자기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해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자면 육상에서 걔네들이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 지뢰 심어가면서 이거 우리 지역이야. 이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라면서 밀고 내려오는 거나 해상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나 우리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막으려고 군대 가 있는 겁니다. 그거 지키려다 우리 군인들이 피해 입은 거예요.
0: 예, 톤 조절해 주시고.
1: 근데 우리 예. 지역에서 우리 예. 지역에서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뢰를 제들이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대응이에요? 예. 그게 무슨 북한이 뭘 이렇게 놀라요?
5: 아니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게 대단한 작전이라는 부분들은 설명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그러니까 군사작전이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드는?
4: 아니 왜냐하면은
5: 국민들 아니 군의 작전 아세요?
4: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게 심리적도 있는데 예, 예. 우리 땅에 북한이 내려와서 이걸 심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고 군사적으로 이게 북한에 큰 충격을 준 거로 평가하니까 국민들은 조용히 있으라 왜 비판해? 이러면 안 되죠.
5: 제거의 방식이 폭파의 방식이라는 것과 그냥 제거의 방식이 아니, 있어요.
4: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군에서 설명인데 제가 국민의한 사람 저는 뭐 국민의
5: 아니 저도 안보 정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안 듣고 인정을 안 한다면
4: 왜냐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쪽에서는 예?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저기 저 이 지뢰가 터진 이후로 보름이 지나서야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만큼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보 정책도 공부하고 뭐 해서 군사적으로는 이게 평가받을 만한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안심이 안 되는데.
0: 자, 이 부분이죠. 네. 그 최근 이제 국정지지율 조사 이제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그 대응도 분석도 영향을 미쳐서 좀 소폭 하락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뢰 제거 작업이 사실 폭발 이후에 우리 장병들이 기어서 나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작업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어려운 작전이에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이게 공중전 국민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장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변인도 좀 세게 한마디 못하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정치적으로라도 혹은 군인 군 대변인이라도 좀 메시지라도 좀 세게 말할 수 없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5: 군 대변인은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사실상 그 민주당 저 김민석 대표가 세게 얘기했어요.
0: 예. 아, 이제 예, 전달이 충분히 안 됐어요.
5: 더 세게 하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런데서 제가 하고도 싶지만 제가 예.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 그러니까. 아주 아주 옛날 일이지만 옛날에 예. 도끼만행 사건 나고 하면 미군이 가가지고 장갑차 동원해서 밀어나무라도 베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다 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2: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예. 말이 중요한 말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국군의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는 맞는데 그때 북의 도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되고 대화도 복원해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군의 초기 대응도 너무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좀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뭐 무슨 그 부상자도 뭐 3명이랬다, 나중에 뭐 2명이라는 둥, 1명은 경상에서 그랬다는 둥, 이런 것들이 초기에 불씨를 자초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들은 필요한 건 전 동의합니다.
4: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이 무슨 전쟁 발발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몰래 가서 한 대 두들겨 패주고라도 왔을 거다. 이런 어떤 능력. 그런 가서 복수를 해주고 왔을 거다 이런 거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래 가서 패는 그런 게.
0: 이를테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네. 보면은 미군은 장병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온 군대가 두려우잖아요. 예.
4: 그리고 네. 반드시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다음에
0: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 한 명 그리고 또 이를테면 미국 시민이 어디 테러를 한 명 당한다 그러면 우린 잠재적으로 아 미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장병이 누가 당했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 인식을 그래도 좀 뭔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5: 그냥 시원하게 아, 불바다 발언하고 김정은의 그 목을 참수의 지경까지 네. 이르게 하겠다. 네. 좌시치 않겠다 이런 네. 말 하면 시원하죠. 저도 하고 싶어요.
2: 그런 거 우리는 네. 잘해요. 사실
5: 네, 너무 잘하고
2: 하자고 들으면 전문이에요.
5: 근데 이게 복잡다단한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몰아붙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2024년 3월, 9월 지뢰가 매설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4년 12월이 됐고.
0: 예.
5: 그때 3월하고 9월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군 장비, 장군들 데리고 골프 쳤어요. 내란 준비하느라고.
0: 예, 예.
5: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0: 알겠습니다.
5: 그러니까 연애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0: 예. 자, 이제 국정감사 장면이 많아가지고요.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김태기 의원 요즘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영화 얘기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부엉이 바위 언급을 두고 민주당에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면서 이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김태규 의원은 아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옆에서 먼저 자신을 향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 그게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지금 김태규 의원도 그 영상을 또 본인 그 유튜브 채널이 막 그 쇼츠로도 만들어서 막 올리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방 국민들이 지금 국정감사 장면을 보면서 민생을 챙긴 걸 기대하지. 하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니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김인정 의원님.
2: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 전문 방해꾼으로 등극했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직전에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윤석열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사고 있잖아요.
0: 네.
2: 그리고 본인이 헌법연구관도 했고 판사 출신인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거는 포커다. 이런 망언까지를 쏟아내서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0: 예.
2: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법사위의 김태규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뭔가 국회 차원의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했습니다.
1: 저는 김태규 의원에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 발언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0: 예.
1: 어제 상황은 분명히 먼저 도발을 하셨잖아요. 아니 다 동료 의원한테 인간이 되라가 뭡니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면 무슨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 인간이다를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유병수 여사 관련 이제 그 암살자를 영화를 하면서 김태규 의원이 우린 그러면 부엉이 바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듣다가 인간이 되라. 라고 이제 그냥 옆에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인간이 되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린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을 놓고서 야, 너 인간이 되라.
0: 인간이 아니야.
1: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4: 아니, 근데 김정은 최고위원님 의견은 저도 뭐 다 존중하고 그렇긴 한데.
0: 예.
4: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부동산 문제 또 예, 주식 그렇죠? 문제 이런 거거든요.
0: 예.
4: 근데 정말 그랬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감에서 그런 민생 얘기 나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싸움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다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다란 말을 할 수 있지 하다가 넘어가면 여당이면 야당이면 다 망하는 거죠. 저는 진짜 야당이 지금 좋은 찬스인데.
0: 그렇죠.
4: 제가 민주당 있다 나오고 또 이랬지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보수 정당이 이 뭐랄까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감을 하기 전에 민주당 있을 때는 다 모여서 이렇게 어떤
0: 역할 분담
4: 역할 분담도 하고 이번 국감의 주제는 뭐다. 우리는 어떤 기조로 나간다.
0: 예.
4: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이 있었으면 지도부서 딱 모여서 절대 싸울 필요 없다. 거기 뭐 저기 저 무슨 영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전세 없어지는 얘기만 하자. 그런 얘기 아니면 그런 지뢰 얘기 하자.
0: 예,
4: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태기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지도부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진짜 국민의힘에 줘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5: 김태기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예.
5: 왜냐면 지난번에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이후로 본인 의견 표명을 했지만 실상을 예. 들어보니까 SNS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전 그 히어로로 떠올랐다고 제가 파악이 됐어요.
0: 예.
5: 그리고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지금도 많은 지지를 받는답니다.
0: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것이고 저는 법사위에서 소리를 한두 번 지를 수도 있다.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저는 싫어하는데
0: 예.
5: 그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0: 그렇죠. 좀 약간 레벨이 달라요.
5: 예, 네. 곽교태 의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네. 아무도 안 돌고 네. 소영교 의원도 목소리하면 빠지지 않는데
0: 네. 법사위원장.
5: 네, 법사위원장은 소영교 의원도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요.
0: 아.
5: 근데 그게 과연 그 국민의힘에 좋을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김태기 의원이 향후에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질주한다.
0: 20초.
1: 김태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상당히 전략 부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의 실정이 두드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다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무슨 저 유해진 배우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 배우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 분풀이나마 해갖고는
0: 마무리.
1: 또 다된 박에 죽순다. 저 뭐 재뿌린다 이런
0: 여기까지 녹화 때려 네 번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아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동치미모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 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시 음악대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0: 10월은 공기부터가 아주 입체적이에요.
1: 입체적이다. 네,
0: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허승 강변 바람. 도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다채로운 문화의 비트가 아주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죠.
1: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비트가 이렇게 절묘하게 나오고 있나요?
0: 비트. 또 야채로도 아주 건강한 그 비트가 있죠.
1: 비트 있죠.
0: 맛은 좀 거시기한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1: 그렇죠. 전체적으로 비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0: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1: 이번 주에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0: 네.
1: 브루클린에서.
0: 브루클린 일대의 배드포드 스타븐슨. 여기 뭐 잘 학교가 있어서 또 아시죠?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스타븐슨. 네. 여기 그 맨하탄에 있나요?
1: 그렇죠.
0: 네. 이 스타븐슨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네. 아프리칸 레스토랑 위크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0: 단순한 먹거리 장터가 아니라
1: 네.
0: 예, 서아프리카의 유구한 음식 문화
1: 네.
0: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아주 문화적 축제인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뉴욕이 어떤 매력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요. 10월 17일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0: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1: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서치를 좀 해보시고 네.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칸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아, 저는 아프가니스탄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 아프가니스탄이 아프리칸가요? 처음 알았네요.
1: 아닌가요?
0: 네, 중동이죠.
1: 아, 중동이네요.
0: 네.
1: 아, 그렇네요. 네. 오케이.
0: 네, 정리가 깔끔하게 됐고요.
1: 아프가니 비슷해갖고 아프리칸 줄 알았네.
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0: 아무튼 앞으로잖아요. 자, 또 문화뿐만이 아니고 뉴욕 네. 스포츠의 심장 매디슨 스퀘어 가든도 달아오를 준비를 끝마쳤는데 바로 내일부터 뉴욕 닉스의 프리시즌 또 첫 경기가 있네요. 작년에 또 우승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난리가 났었죠.
1: 났었죠. 네. 또 뉴요커들 아주 그냥 불끈불끈 여기저기서 난리 났겠습니다.
0: 네. 2연패에 또 도전하는
1: 맞습니다. 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0: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뭐 오렌지색 파란색 이 두 가지 물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또 환절기라 낮밤의 온도 기온 차가 굉장히 커서
1: 아우 많이 커요.
0: 네, 자율신경계가 네. 굉장히 비명을 지르는 막 이런
1: 아니 주변에서 이제 한두 명씩 감기 걸렸다
0: 콜록콜록 네. 뭐 재채기
1: 이런 네. 좋지 않은 소식들 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불하신 펠파에 계신 우리 청취자들 건강관리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1: 맞아요.
0: 꿀팁을 조금 짚어드리면
1: 네.
0: 체온 1도의 마법이라고
1: 네.
0: 손목이나 안에 목에 스카프를 두르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1: 목에 스카프 두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손목에도
0: 손목에
1: 두르는군요.
0: 둘러도 예, 여기가
1: 네.
0: 그래서 왜 고기 그 경동맥이 그러잖아요.
1: 네네.
0: 경동맥 잘 아시죠? 이 경동맥이 또 흐르기 네.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맥박질
1: 네.
0: 때 하는 것처럼 거기를 또 이렇게 감싸도 참 이 체온을 유지하시는데 좋다고 합니다.
1: 네,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 확 들어오면은 혈관이 정말 이렇게 꽉 조인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네, 따뜻하게 네. 체온 유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세종 건강 정보 전하면서 혈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혈이 막 떡이 된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무섭습니다. 둘째는 약간 찬물보다는 물론 뭐 알을 죽을 때까지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죽아라고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번 환절기에는 약간 미온 술, 약간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은 물 이런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요. 틈틈이 목을 축여주시는 게 일반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1: 저도 벌써 이렇게 목이
0: 네.
1: 잠기기
0: 환절기 되니까
1: 네, 아주 불안하네요.
0: 그렇죠. 맨날 뭐 뉴스 읽으랴 방송하랴 뭐 목이 남아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새벽 이른 공기 이른 시간에 무리하게 산책 나가시는 게 좋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해가 뜨고 기온이 좀 오른 뒤에 가볍게 이런 레이어드가 좀 겹쳐진 그런 옷도 입고 따뜻하게 산책을 하시거나 또 실내에서 발목 스트레칭 또 무릎 스트레칭 이런 걸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가서 갑자기 찬 공기
0: 감기 드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감기가 여러분 아시죠?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사망하시는 분이 네. 가장 많습니다. 모든 병 중에. 감기가 무서운 거예요.
1: 맞아요. 네. 여러분 네. 특별히 이런 환절기일수록 네. 특별히 더 건강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0: 자, 앞으로 아메리칸의 레스토랑 위크를 맞아서 문화 위크를 맞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음악도 뭐 좋은 음악들이 많고 리듬 앤 블루스 자체가 아프리카 리듬이지만 재즈가 그렇고요. 자, 오늘 아프리카만 많이 생각나는 라이언 킹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Circle of Life.

0: 네요. 영아 씨도 이거 두 번을 봤다고요?
1: 네. 저는 이 라이언킹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추를 했던 그런 뮤지컬입니다.
0: 그렇죠. 네. 또 성공한 뮤지컬. 10년 이상 또 브로드웨이에서 오랫동안 장기 공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 직접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 특히 하이에나들. 아우, 정말 연기들이 옆으로 가잖아요.
1: 네, 관객석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0: 네, 굉장히 정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또 좋고요.
1: 맞습니다.
0: 자, 저희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이란 것과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단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도 뺄 수 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블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블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신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비형간염. 비형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기도 하고요.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비형 간염, 무료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KCS 간 건강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저희는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 빈담. 아, 지금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여러분 민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업업 홈모기지.
6: 뱅크업업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미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무료 빈담극장. 매주 수요일 빈담으로 우리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은 조선의 22대 임금 이 정조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 현빈이 떠오르신다고요? 맞습니다. 개혁군주, 탕평채, 수원화성 등 많은 업적이 떠오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조는 그야말로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해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격쟁이라는 제도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없고 백없는 백성들은 관아에 가봤자 하소연을 할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정조 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화성으로 행차할 때도 백성들이 길가에서 꽹가리나 징을 두드리며 임금님 제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외치면 정조는 그 왕의 행차를 멈추어 세우고 그 자리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민담극장에서는 그 수많은 격쟁 중에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통쾌하게 응징했던 시대의 명판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옛날 한양도성 외곽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지만 심성하냐는 참으로 비단결 같은 나무꾼 청년 순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 순돌이 아버지!
0: 어느 날 순돌이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길바닥에 묵직한 가죽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뭐야? 오! 오, 세상에! 어, 옆자리 30냥이나 들어있네. 아니, 이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유, 주인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얼른 주인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같은 시간 길 건너편에는 이 돈의 실제 주인이자 동네에서 둘째 가르면 서러울 구두쇠 박첨지가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거의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2: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아이고, 나 그거 잃어버리면 나 길바닥에 앉아야 돼. 아이고, 여보세요, 젊은이, 네. 혹시 내 가죽 주머니 못 봤어?
0: 아,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제가 마침 저 건너편 길가에서 이걸 주웠습니다. 열어보니 엽전 30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으니 어여 받으십시오. 아, 잃어버린 돈을 그대로 찾아줬으니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아이 젊은이 정말 고맙네 하면서 두둑하게 사례금을 쥐어주어야 되는 게 도리겠지요. 아이 근데 박첨지 웬걸 이 돈주머니를 받자마자 엽전을 세어보더니 눈빛이 싹 달라집니다.

0: 머릿속에 아주 못된 이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1: 아이고, 이거 가만 있어봐. 에? 서른이야? 아, 이놈 벗어. 야, 네 놈이 내 돈 빙땅 쳤지? 이 내 주머니 속에 분명히 50냥이 들어있었는데 아니 왜 30냥밖에 없어? 당장 남은 20냥 내놔. 너 안 내놓으면 너 도둑놈으로 관아에 고발할 테다.
0: 아니 어르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었을 때부터 딱 30냥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맹세합니다.
1: 아이고 나니. 아니 감히 오리발을 내밀어.
0: 아이고,
1: 야야야야,
0: 저는 평범인데요.
1: 이 도둑놈아, 내 돈 20냥 뱉어내기 전까지는 아유. 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테니 그리 알아라.
0: 아이고. 자네는커녕 도둑 누명을 쓰고 멱살을 잡힌 순돌이 억울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구경꾼들만 웅성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바로 그때, 아, 저 멀리서 위풍당당한 왕의 행렬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능을 참배하러 가던 정조임금 행차가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순돌이는 눈을 질끈 감고 길가로 뛰어나와 꽹과리를 맺힌 듯이 두드렸지요.

0: 행렬이 우뚝 넘쳐쓰고 정조 임금이 두 사람을 어전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양쪽 자처지정을 묵묵히 들으신 정조 임금, 먼저 탐욕의 눈이만 박첨지를 매섭게 쳐다보며 묻습니다.
1: 박첨지라 하였느냐? 너는 정녕 잃어버린 돈이 신냥이 확실하더냐? 단 한 푼에 거짓도 없느냐? 예, 전하, 신이 죽을 죄를 지을 리 있겠습니까요? 분명히 신냥이 맞사옵니다. 저놈이 소냥을 훔친 게 틀림없사옵니다.
0: 아이고.
1: 그렇다면 아이고. 순돌이 너는 저 주머니에서 돈을 빼지 않고 준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맞느냐?
0: 아이고 전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죽었을 때부터 정확히 이그제클리 떨이었습니다. 양쪽의 다짐을 확실하게 받아낸 정조임금, 수염을 한번 쓱 쓰다듬으시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온 백성의 귀를 의심케 할 전설의 명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려
1: 듣거라.
0: 예.
1: 박첨지는 분명 신냥을 잃어버렸다 확답하였고, 청년이 주워온 주머니에는 서른 냥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은 박첨지가 잃어버린 주머니가 아니다.
0: 오.
1: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하? 아니요, 노웨이!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정직하게 주워온 순돌이는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서른 양을 가져다 요긴하게 쓰도록.
0: 아이고, 하라. 아이고, 전하!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 그리고 쉰 양을 잃어버렸다는 박첨지는 어디 쉰 양 된 주머니를 주운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길바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한

0: 친구냐 우리 좋은 친구냐 주라
1: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0: 주라
1: 아닙니다요
0: 대장간을 가시옵소서
1: 아유 그 돈
0: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하
1: 저기 좀 해봐요 아유 전하 그 돈 제 30냥 맞습니다요 제가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전하 그 돈 제 돈입니다요
0: 20냥을 더 뜯어내려다가 원래 자기 돈 30냥까지 탈탈 털리고 강제 웨이팅까지 바로 이것이 자업자득의 끝판왕인 참교육입니다 그려
1: 안돼요
0: 어쩌면 이렇게 판결이 통쾌하고 빈틈이 없는지
1: 전하
0: 없는 대사를 왜 이렇게 자꾸 옆에서
1: 오구려요 오구려요
0: 만약 임금께서 요건 읽어야지
1: 너 거짓말이지?
0: 하고 곤장을 쳤다면 박첨지는 억울하다고 발뺌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그자의 탐욕을 인정해 주는 척하다가 결국 본인의 입으로 내뱉은 거짓말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게 만드신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이자 통쾌함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있잖아요, 요 밑에. 맞아요.
1: 맞아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 얄팍한 괴는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법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정직을 지킨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시원한 교훈을 준 민담이었어요.
0: 이민 생활 속에 열심히 정직하게 사시다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나 얄미운 사람 때문에 속 끓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정조임금의 사이다 판결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민담극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적이가 불러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1: 아니 어떻게 민담만 하고 나면 맨날 돈을 뺏겨요 저는
0: 그래요?
1: 억울하네요
0: 다음 주에 계속 뺏길 예정이에요
2: 여기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역시 나는 잘...
2: 또 재밌다고 또 격려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2: 준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요. 네, 매주 하면서 또 저희가 즐겁고
3: 맞아요.
2: 여러분들께서 즐겁다고 하시면 뭐 그 고생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2: 서서나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네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네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3: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 필드에 손흥민 선수가 옵니다.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 시티 필드에서 마음껏 펼쳐보세요. 30%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및 단체 문의는요, 908-461-11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2: 봉선장 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담기 때문에 신선함의 특징이고요.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 봉선장. 한양이면 확실히 다릅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은 신선하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조금 된 것들은 고춧가루 양념을 할 수도 있는데 간장게장은 상당히 신선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0: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뉴 택시?

0: 젊은 시절에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저귀를 한번 쭉 펴면 온몸이 가뿐하면서 아, 잘 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1: 아, 기억이 있는 거 너무 슬프다.
0: 저도.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뿐 아니라 뭐 담 든다 그러죠. 여기저기 막 어, 왜 이러지? 어, 막 이러는 게 되고 손목, 손가락까지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같은 경우에는 어, 잔 거 맞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한 양방,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드위치 박사님을 긴급히 모셨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3: 안녕하세요. 케이리어 한시 음악다방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시내추럴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드위치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아니, 박사님, 근데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도 깊이 못 들고 아침이면은 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온몸이 뻐근하고 왜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예요?
3: 네, 나이 들수록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슬프지만 또 우리가 좀 슬기롭게 이거를 네. 이겨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방법이 있을까요?
3: 네. 네, 깊이 잠들지 못하는 분들과 네. 또 몸이 뻐근한 이런 분들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저 정보 드리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근육 양도 줄고 근력도 줄어들고 네. 탄력도 점점 약해져서 뭐 처지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0: 그렇죠.
3: 예, 힘줄 인대도 전에처럼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0: 예.
3: 그리고 그러다 보니 관절도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연골이라든가 우리 그 관절 안에는 윤활액 같은 관절액도 있는데
0: 네.
3: 이런 것도 점점 적어져요.
0: 아.
3: 한마디로 퇴행이 된다, 퇴화가 된다, 노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0: 그래서 어르신들 일어나실 때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시잖아요.
3: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목을 돌리는 것,
0: 네.
3: 또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릴 때,
0: 네.
3: 단추를 잠그거나 병뚜껑 여는 것,
0: 네.
3: 의자에서 앉으셨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상인데, 이런 동작들도 점점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0: 네.
3: 이게 어느 몸의 어떤 한 부위 문제만 아니고요.
0: 네.
3: 몸 전체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1: 네.
3: 이게 허리하고 무릎에도요 이게 부담 가게 되고요.
0: 그렇죠.
3: 어깨가 굳어지면은 등하고 목도 다 이렇게 뻣뻣해질 수 있거든요.
1: 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또 이제
3: 네.
1: 잠은 쉽게 들기는 드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긴 한데 깊이 잠들지 않아서 자꾸 깨고
0: 맞아요.
1: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잤기 때문에 막 개운하지도 않고 온몸도 너무 뻐근하고 무겁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3: 맞습니다. 깊은 수면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천근만근이다.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0: 네.
3: 예, 잠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0: 그렇죠.
3: 네, 낮에는 우리 깨있을 때는 조금만 불편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세를 어저스트 할 수가 있는데,
0: 네.
3: 자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게 목, 어깨, 허리, 고관절 같은 부위 압력을 오랫동안 가해줄 수가 있고요.
0: 네.
3: 예, 근육, 힘줄, 인대, 관절 주변 조직이 뻣뻣하거나 민감하면 이게 작은 압박과 자세 네. 변화에도 불편함을 또 느끼기 쉬워요. 예,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돌아눕고 팔과 다리 위치를 바꾸고
0: 그렇죠.
3: 비계도 고쳐서 또 네. 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잦으면 깊은 수면을 끊기게 되는 거죠.
0: 그렇구나.
3: 자고 있는 것 같지만
0: 네.
3: 사실 그 잠을 방해해서 저도 모르게 사실 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깬 거를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은
0: 그렇죠.
3: 이게 깊은 수면이 방해를 받았 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거니까 머리
0: 네.
3: 멍하고 몸도 천근만근 되는 거예요.
0: 네.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도 저도 뭐 그렇게 지금 중년입니다만 아침이면은 온몸이 예전처럼 아까 오프닝에 얘기한 것처럼 와, 잘 잤다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였는지.
3: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젊은 친구 꼭 뭐 퇴행성 관절염이다, 뭐 디스크다 아니더라도 네. 같은 자세로 오래 계셨던 분이라면은 그 저녁에 잘 때 이게 네. 회복되기 어려워요. 경직되면은 깊은 수면을 못 자고 깊은 수면을 못 자면 이게 경직됐던 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3: 네, 2024년에 네. 미국에서 성인이 18살에서 60대 60살이라고 그러죠.
0: 예.
3: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이런 통계가
1: 제가 포함돼요.
3: 있어요.
1: 네.
3: 예, 일과 스트레스로 이게 잠이 부족하면은 네. 이게 피로가 또 쌓이고 그러면 몸이 뻐근해지고 또 이런 사회적 수요를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1: 네.
3: 지신 애출에서 오랫동안 이미 유명해지고 엄청 베스트셀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었지만
1: 네.
3: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이런 현대인들 위해서 홍화 페로라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0: 네, 네.
3: 하는 연구와 팔로우업을 통해서
1: 네.
3: 네.
1: 그러면은 지금 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의 건강에 이 깊은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 사실 자는 동안에는 우리 소중한 쉼 시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시간이다.
0: 그렇죠.
3: 네, 우선 우리 그 육체적으로 봤을 때
1: 네.
3: 깊은 잠을 들어가면은 낮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긴장했던 근육, 힘줄, 인대, 근골이라고 그래요.
0: 네.
3: 그거를 예, 조직이 회복이 되는 이렇게 활발하게
0: 네.
3: 회복되는 시간이고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계도 안정을 찾게 되는데
0: 네.
3: 그래서 근육과 관절의 뻐근함과 불편함을 덜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수면 시간이거든요.
0: 네.
3: 자야 덜 뻣뻣해진다.
0: 그렇죠.
3: 이걸 우리 아시면 좋겠고
1: 네.
3: 또 한 면은 그 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낮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던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3: 겪었던 일들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하고 저장하는 이런 시간이고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0: 네.
3: 그래서 깊은 잠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뇌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반면에 이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부족하다면 인지능력 또 기억, 치매 이런 위험도 증가될 수가
0: 그렇겠네요.
3: 있고
0: 네.
3: 또 많은 분들은 아유 치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0: 네.
3: 우리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은요 심박수가 더 느려지고 혈압도 더 안정이 되거든요.
0: 네.
3: 그만큼 심장과 혈관을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인데 깊은 수면을 못 자면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 이 저항성이 더 높아지면서 혈압과 혈당도 안정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력.
0: 중요하죠.
3: 그리고 호르몬. 네,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죠.
0: 아, 우리 방송국에도 지금 네. 몇 명 있어요. 시간 없다고 요즘. 네.
3: 그래서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3: 우선 온몸에 있는 근육과 인대와 이런 관절
0: 네.
3: 부드러워야 잠자는 데 도움이 되고
0: 네.
3: 또 깊은 잠을 자야 온몸에 이런 근골계
0: 네.
3: 부드러워진다 이런 밀접한 관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
0: 자, 이렇게 수면이 중요한데 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홍합페로라 플러스를 먹으면 어떻게 잘 잘 수가 있는 건지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3: 맞습니다. 홍화 페로라 플러스는요.
0: 네.
3: 정말 이게 100% 과학 한약으로 고농축 발효 해서 나온 제품이 캡슐로 들어있는데 네. 적은 양인데도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보는데 온몸의 근골을요 그냥 허리, 무릎 뭐 한 그 두 군데만 아니라 그냥 목, 어깨, 손목, 손가락, 척추, 고관절 뭐 이렇게 발목 온몸의 그 근육, 힘줄, 인대 부드럽게 해주는 약초들이 들어있어요.
0: 네.
3: 그래서 자기 전에 1시간 반, 2시간 전에 한 두 캡슐 정도 에버리지 보니까 두 캡슐을 가장 좋더라고요.
0: 네.
3: 드시면 저도 모르게 온몸이 이렇게 나른해나고 아, 자야 되겠다.
0: 기분 좋게 자는구나.
3: 이런 모드를 취하고
1: 네.
3: 그러고 이렇게 릴렉스 해주다 보니까 안정이 돼서 푹 자고요. 그다음에 자고 깨니까 머리도 맑고 몸도 부드럽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드셔보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되고 근데 그 분들이 네. 효과를 어떤 효과를 좀 많이 보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그 직접 사용해 보신 드셔보신 분들이
3: 네. 네. 네.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네. 근육, 온몸 전체가 그냥 편안하다고 하시고요.
1: 네.
3: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0: 아, 이거 진짜 이거 지신에 출연 제품 자체가 워낙 유명한 또 제품이기도 한데 만성 기침가래에는 시몰이라는 또 제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속이 쓰리고 아플 때에는 에보디아라는 제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광고를 통해서도 들으실 텐데 혈관 영양제인 CSDP 골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많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영브레인 바디 이름도
1: 맞아요.
0: 너무 잘 지었죠. YBB
1: 네.
0: YBB 네 그리고 홍합페로라 이런 거 다 어떤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일까요?
3: 아, 우선 네. 홍합페로라 플러스는요. 그 스트레스로서 인해서 온몸이 불편해서 잠을 깊게 피곤한데
0: 네.
3: 자야 되겠는데
0: 최악이다.
3: 잠을 못 자겠네.
0: 네.
3: 예, 이런 분들이요. 30, 40대는 꼭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없으셔도 이런 네. 분들이 캔데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0: 그렇죠.
3: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0: 많이 계세요.
3: 다는 아니지만 그 약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약은 먹어야 되겠는데 먹어야 된다는데 먹으니 잠을 자는데 내가 아파서
0: 방해를 또 받으니까
3: 네. 네, 홍합페로라 플러스 꼭 필요하고요.
0: 그렇군요.
3: 그 외에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
0: 네.
3: 뭐 오십견 있는 분들,
0: 네.
3: 그리고 꼭 뭐 내가 디스크는 아닌데 그냥 허리 무릎 불편하고 뭐 여기저기 뻐근하다 이런 분들,
0: 네.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 그 고관절 해서 발을 못 디디는 분들 계세요. 탁발을 내디는 게 힘들다.
0: 네.
3: 이런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3: 그리고 골밀도, 골다공증 걱정하고 근력이 자꾸 준대요.
0: 그럼요.
3: 이런 분들한테도 관절 순환을 도와줘서 뭐 사람이 걸을 때 그 균형을 잘 잡아줘서
0: 네.
3: 보통 권사님들 한 두 병 정도 드시면요. 장로님, 목사님들 못 알아본다 그래요. 뒤에서 보면. 걸음새가 바뀌었다 그래요. 왔다 갔다 쩔뚝하면서 걸었는데 똑바로 잘 걸어간다. 이래서 못 알아봤다. 이런 인사를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리와 무릎 또 목, 어깨, 손목, 손가락, 척추, 고관절, 발목 이런 모든 우리 온몸의 이 근골을 편안하게 관리해주고 또 잠을 깊게 들지 못한 이렇게 수면을 좀 깊게 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714-870-75815 연락을 해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0: 네,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면
3: 네.
0: 714-870-75 빨리, 치료 빨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치료 빨리.
1: 네. 네,
0: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1: 네, 지금도,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근육이나, 이런, 온몸의 근골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0: 페로라.
1: 네, 홍화페로라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거 말고도, YBB, 저희 치매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YBB 제품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영브레인 바디요.
1: 네, 영브레인 바디. 네.
3: 네. 네, 맞습니다. 영브레인 바디 말 그대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1: 네.
3: 젊은 뇌로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출시한 제품이 영브레인 바디인데요. 네. 기억력, 인지 능력 중요한데 키포인트는 뇌 구석구석 그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야 세포 손상을 막아줘서 뇌의 미세 혈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시한 영브레인 바디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셨고요.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없을까?
0: 좋은 방법.
3: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로모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그럼요. 환영합니다.
3: 네. 네. 편안한 허리와 무릎, 깊은 잠까지 도와주는 홍화 페러 플러스 2 플러스 1으로 제가 해드리고요.
0: 네.
3: 나는 좀 더 많이 필요한데 두 개 공짜로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4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0: 네. 네.
3: 선착순 10분께만 저희가 3병을 주문하시면 2병을 더 드리는
0: 이야.
3: 그런 이벤트로 해서 네. 그 500불짜리를 300불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 그런 프로모션으로
0: 정말 특별한 프로모션이네요. 네네.
3: 네, 모시고요. 또 영브레인 바디 눈은 밝게 머리는 똑똑하게 몸은 젊게 영브레인 바디도 2 플러스 1 그리고 3 플러스 2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0: 네.
3: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이렇게 권해요.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저녁에는 홍화 페르라 플러스 이렇게 드시면은 잠도 잘 자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치매 걱정도 덜 되고
0: 네.
3: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0: 오 좋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714-870-7582 714-870-7582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뭐 이런 드시는 방법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맞죠?
3: 네 맞습니다.
0: 네.
3: 네네.
1: 혹시 박사님
3: 전화 주시면
1: 네네.
3: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1: 아니 혹시 또 홍화 페로라 플러스 YBB 다 좋지만 또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3: 네.
1: 이게 기침가래도 또
3: 네. 네. 플러싱 지금 보니까는 여기보다 훨씬 많이 싸늘하더라고요 날씨.
0: 많이 추워요
1: 맞아요.
0: 여기.
3: 네. 네 보니까는 뭐 최저 온도 46도 엄청 추운데 여기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71도예요 밤에.
1: 아, 밤에 70도가 넘는군요.
3: 84도. 예 최고 온도 95도예요 오늘.
1: 네.
3: 그런데도 기침가래하는 분들 많은 이유는
1: 네.
3: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0: 아.
3: 아, 실내 온도를 69도에다 맞추니까 네. 거의 뉴욕 플러싱하고 비슷한 온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셔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1: 네.
3: 처방약을 먹어도 안 나서 고통이다 하고 전화 많이 주시거든요.
0: 네.
3: 이럴 때는 그 만성 기침 가래는 심오리가 좋아요.
0: 심오리라는 얘기?
3: 네.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얼마 양을 어떻게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자세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3: 또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버리 아이키스 3 플러스 1으로 해 드리고요.
0: 네.
3: 또 네, 어지러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0: 그리고 이명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나요?
3: 맞아요.
0: 이명?
3: 네. 맞아요. 예, 이명 뭐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분들
0: 네.
3: BP 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0: 네.
3: 이것도 반응이 너무 좋고요. 2 플러스 1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와, 카카오톡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톡 아이디 GC Natural 예,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카톡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사이트에서 직접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0: 주소가
1: gcnatural.net
0: 네.
1: N-E-T
0: 네, 이렇게 여기서 전제품 상세히 보실 네. 수 있고요. 화짝 웃고 계시는 우리 샌드위치 박사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박사님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아, 처방약을 드시고 병원 치료를 받은데도 여기저기 불편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관리하시면 훨씬 더 쉽고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714-870-7빨리 7582번입니다.
0: 양방 한방 양쪽을 또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약을 또 어렵게 드셔야 되고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고 직접 또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714-870-7582번입니다. 다음 또 뵐 때도 자주 좀 와주세요. 저희 방송에도 이런 좋은 소식들 좀 전해주시고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신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주연입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운동 산책길 어떠셨나요? 10월에 접어들어 우리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그야말로 완벽한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최고 기온 60대 중반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기분 좋은 선선함이죠. 근데 올해 단풍이요, 유독 기가 막힐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린 눈들이 땅속 깊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나무들이 물을 흠뻑 먹고 아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올해는요, 여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선명하고 화려한 단풍을 감상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야 좋아야 합니다. 벤치에 앉아만 있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들으시면서요. 달볕 아래서 산책하면서 면역력에 필수인 비타민 D를 무료로 가득 충전하는 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거든요. 자, 오늘만큼은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요. 잠시 밖으로 나가서 선명한 단풍도 눈에 담고 가을 햇살로 비타민 D 듬뿍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한창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내 마음속에 저장. 오늘도 완벽하고 단풍도 예쁘고 햇살까지 가득한 수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의 에너지메이트 김지원과 함께 비타민 가득 실고 시작해볼게요. 쿨티가 부릅니다. 우리들의 꿈.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자, 오늘같이 이렇게 완벽한 10월 날씨에는 이 마음이 괜히 몰랑몰랑해지면서요, 영화 속 한 장면이 톡 하고 떠오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뉴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오늘 저는 뉴저지에서 생방송 중이지만요. 가을 뉴욕 하면 떠오르는, 제가 생각하는, 김지연이가 생각하는 3대 명작들이 있어요. 제목부터 가을가을한 영화죠. 뉴욕의 가을. 아우, 리차드 기어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리차드 기어와 위노나 라이더가 정말 풋풋했을 때 함께했던 영화죠.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년의 매력적인 남자, 그가 바로 리차드 기어였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멋있어요. 아, 정말 너무 멋있는 배우죠. 지금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싫어요.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남자예요, 리차드 기어가. 어느 날 젊은 여자 위노나 라이더를 짠 하고 만나서 뿅 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안타까운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뉴욕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요 사랑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아, 그런 영화인데요. 리차드 기어의 그 눈빛과 입술, 아, 너무 매력있죠. 취했네요. 정신차려! 그리고 가을 뉴욕의 거리가 하나의 작품이었던 그런 영화였죠. 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가을 꼭 추천드려보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가을날 맨해튼 거리가 가득 담긴 You've Got Mail도 너무 좋은 영화고요.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가을 뉴욕 원조 끝판왕은 요 갈색, 주황색 낙엽이 흐드러진 그 센트럴파크를 나란히 걷던 그 영화,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이 영화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처음 만난 해리와 셀리가 12년 동안 이곳 뉴욕에서 우연히 계속 마주치거든요. 성격도 정반대라서 투닥거리면서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 새해 전날 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리가 깨달음을 얻고요, 셀리에게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가서 기습 고백을 하죠. 네가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내 남은 인생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12년을 친구로 지냈든 어쨌든 간에 이 아름다운 사랑도 결국은요, 두 사람이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오는 차 안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일단 만나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눠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짝을 만나고,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어지는 계절 10월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가을 타는 것도 사치다. 환절기만 되면은 알레르기에 감기에 일교차까지 신경 쓸 게 많아져서요. 가을을 느끼기 전에 건강부터 챙기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참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젊을 때는 가을 하면 무조건 떠났잖아요. 단풍 보러 가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집에 붙어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단풍 아래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힘든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편안한 사랑과 말없이 나누는 시간. 세상이 이야, 저도 이제 그런 행복을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됐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좋고요. 크게 뭘 하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건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올 가을 우리 그렇게 천천히 이 가을을 누려보자고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 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2: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0: 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1: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200명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면요 시어머니가 붙잡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 전어를 구워 먹으면서 그 고소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갔던 며느리도 그 냄새에 못 이겨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생길 만큼 이 가을 전어의 계절이죠. 참 맛있어요. 가시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잘 구우면 그냥 통째로 머리까지 씹어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1인이 접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이 며느리가 혹시 냄새 맡고 돌아올까봐 요 문고리를 꼭 걸어 잠갔다는 식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우 야박하네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요즘이야 뭐 전어 한 접시 먹으러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또 계절이 가져다주는 그 맛이 정말 기다려지는 게 또 별미였겠죠. 아, 고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 돌린다는 고소한 가을 전어구이 냄새에 지갑을 열고 있다면 또 이곳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에게는 또 우리만의 기막힌 10월 로컬 제철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애플 사이더 도넛 같은 거, 지금 애플 피킹도 많이 하시고 또 밤보다 달콤한 가을 호박 정말 맛있어요. 요즘에 호박 요거 그 그냥 전자레인지 씻어가지고 돌려도 잘 익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살이 그리고 또 살이 통통한 겨울은 그 제철 대서양 굴까지 생각만 해도 진짜 맛있는 것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로컬 제철 음식들이 아니더라도 요즘 눈만 돌리면 먹을거리가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계절이죠. 한인마트만 가봐도 그렇고요. 이럴 때 방심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 또 지난 뜨거운 여름 내내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단련했던 우리 소중한 다이어트의 몸매 이 청고마비 계절에도 꾸준히 유지하셔야겠죠. 이 보이는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하게 제철 그 고단백 단백질부터 잘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도 높이시고 우리 몸의 근력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기고 여기에 마음을 채워줄 또 든든한 내 인생의 짝꿍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남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가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요 우리 뉴욕 뉴저지 싱글 한인분들이 이 눈부신 가을날 마주 앉아서 건강한 밥 한 끼 함께 나누며 또 평생의 근력이 되어줄 소중한 내 짝꿍을 찾아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인연 매칭 플랫폼 결혼정보회사죠. 선우 커플단넷과 함께하는 본격 만남 장려 토크. 인생의 맛있는 가을을 함께할 때 시작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뉴욕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한국계 싱글분들 일도 바쁘고 생활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자니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조금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가 열립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커플.net 선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 네, 오랜만이에요.
0: 반갑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뉴욕 싱글분들 만나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싱글들이.
1: 하는 것보다 듣죠. 빨리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좋은 사람 어디 있느냐.
0: 좋은
1: 얼마 전에는
0: 네.
1: 뉴욕의 그 아주 성공한 청년인데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전화 오셨어요. 만나자고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드님을 이번 그 스피드 데이트에 뉴욕에 사는 스피드 데이트에 이제 초대를 했죠.
0: 아 그러세요.
1: 네, 이번에 좀 그 결혼 좀 빨리 시켜달라 보다도 왜 소개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들이죠. 예. 네.
0: 그렇죠. 아 요즘 싱글들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미국은 특히 참 한국계가 좀 희소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 뉴욕이나 LA는 그나마 한국인들이 많은데 미국 전체를 보면 팍 터져 계셔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기만 하면 쉬운 만남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0: 맞아요.
1: 지역의 문제가 있고요. 지역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저 상대가 사람이 그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성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0: 그렇죠.
1: 역시 선뜻 말하기도 힘들고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좀 믿을 수 있는 상대이냐 아주 잘생겼는데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혼 준비가 잘 돼 있느냐 뭐 이렇게 저 한 참 아름다운 여성인데
0: 네.
1: 실제 결혼 생활하면 잘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필요하시다잖아요.
0: 그러게요. 진짜 그것을 알 수 없는 게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신 게 바로 스피드 데이트를 준비하셨잖아요.
1: 네.
0: 대표님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1년에 보통 싱글 남녀가 한국에선 6명에서 한 10명을 많이 만나면 그 정도 만나고요. 미국에선 3명에서 한 5명 정도 만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 한 자리에서 5명에서 6명, 1년에 만날 그 이성을 20분씩 1대1로 만나면서 로테이션으로
0: 네.
1: 5명에서 6명 정도 만나는 네, 그런 기회를 가지는 자리고요.
0: 네.
1: 또 한 자리에서 이성을 만나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6번 만나면 데이트 비용 많이 소요될걸요?
0: 그럴걸요.
1: 그 데이트 비용도 줄고.
0: 그렇죠.
1: 데이트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다양한 이성을 많이 만나서 좀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행사예요.
0: 아, 너무 좋네요. 요즘에 참 젊은 분들 네.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빠른 거 좋아하고 뭔가 좀 네. 나랑 딱 맞는 짝을 좀 빨리 뭐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절감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20분씩 로테이션으로 5명에서 6명을 만날 수 있는 스피드 데이팅이 참 젊은 분들에게는 많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정말 그 제가 한 35년째 일하고 있지만 싱글 남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인데요. 이건 저희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마 참가하신 분들이 200불 받지만 다 내시는 비용이 호텔 그 이제 사용료나
0: 네.
1: 준비 비용에도 그 미치지 못해요.
0: 오.
1: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저희 수익성 사업은 아니고요.
0: 네.
1: 좀 이런 모임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회에 대한 뭐 기여라고 생각해서
0: 네.
1: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결혼까지 꼬리는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만남의 네네. 장소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럭셔리한 호텔 그 장소와 시간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1: 예, 더 그 플러싱에 있죠. 그 더 웨스트 마틴 플러싱 라가디아 에어포트라고 하는데요. 그 라가디아 공항에 있는 웨스틴 호텔이에요.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오전 10시에 하는 이유는
0: 네.
1: 그날 오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나고 오후 타임에
0: 네.
1: 그 자리에서 참가한 분들하고 그 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하루 데이트를 하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0: 아우.
1: 옛날에는 그 한 2시 정도 시작하니까
0: 그랬었죠.
1: 5시, 6시에 마무리되니까 바로 집에 귀가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표정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일찍 해서 만나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 바로 데이트도 하시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0: 좋은 것 같아요.
1: 합니다.
0: 그렇죠.
1: 참가비는 200불이지만
0: 네?
1: 200불 정말 이 비용은 저희가 호텔 그 렌트비 약 F라 좀 정도로 사용합니다.
0: 아, 예. 그렇죠. 이 대표님께서 네. 남는 거 거의 없이 우리 젊은 친구들의
1: 남는 게 없고 그냥 저희도 투자해요.
0: 아, 그러시니까요.
1: 이번에는 사람 그렇습니다.
0: 네. 참 오랜만에 또 이번 뉴욕 이 만남이 러브매칭이 언제였죠, 대표님?
1: 작년에였었죠.
0: 작년에. 그래, 맞아요.
1: 작년이었어요. 예, 예. 1년 됐어요. 거기서 결혼한 분들도 몇 분 나오고.
0: 와우, 그러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겸사겸사 또 저도 대표님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대표님 실제로 현장에서 이 또 사진으로 봤을 때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느낌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시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남녀 만남의 오묘한 신의 섭리인데요.
0: 네.
1: 사진으로 봤는데 아닌 분들이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좋고요. 사진으로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남에 따른 경우도 있고 내 이상형은 분명히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실제 만나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0: 네.
1: 다른 거 몰라도요. 남녀 만남은 정말 만나고 나서 판단해야 됩니다.
0: 그러게요. 맞아요.
1: 제가 참 아쉬운 거는
0: 네.
1: 90년대는 필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0: 네.
1: 전화로 해가지고 커플 매주가 소개를 하면 현장에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뭐 에피소드도 만났지만 그 얼굴을 모르고 현장에서 실제 만나가지고
0: 네.
1: 그 교제 유무를 결정했던 그때의 경우가 지금보다는 결혼 성공률이 3배가 높아요.
0: 아,
1: 지금은
0: 네. 네.
1: 사전에 미리 보고 사진 보고 채팅으로만 보고 흔히 간을 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성공률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럼에도 저희는 절대 평균 성공률은 높습니다만
0: 네.
1: 이제 만나는 횟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0: 그렇죠.
1: 만나는 횟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너무 이제 그 괜히 어장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0: 아.
1: 이런 것들 뭐 저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0: 네.
1: 참 더 어렵습니다. 예.
0: 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짜.
1: 이벤트 현장에서는
0: 네.
1: 현장에서는 그 결과가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0: 맞아요. 이게 또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정보를 상대의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알고 시작하니까 결과도 빨리 네. 나오고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상대를 더 많이 만나보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더 많은 이렇게 네.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 스피드 데이트가 처음인 분들은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1: 아, 긴장 조금도 하실 필요 없어요. 분위기가 대화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긴장되는 순간은 인사를 하기 전에 한 몇 분 간일 거고 일단 그 인사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0: 네?
1: 너무나 그 이제 그동안 한국계들을 많이 못 만났으니까 그 네. 자리의 분위기가 대화를 많이 하는 분위기로 싹 바꿔요, 분위기를.
0: 아, 네.
1: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네.
1: 그 약간 쑥스럽거나 뭐 낯을 가리는 분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동화돼서 대화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이 나중에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리잖아요.
1: 네.
0: 나중에
1: 네.
0: 조금 익숙해지시니까 이게 다른 진행이 필요가 없이 본인들끼리 네. 막 얘기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행사장에서 바로 만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 단넷 마이 매칭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또 프로필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이제 K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선우가 만든 전 세계 아마
0: K 스피드 데이팅.
1: 네, 스피드 데이팅 평균 미국에서 하는 거는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만나면 끝인데.
0: 네.
1: 저희는 그 만난 상대를 그 우리 커플닷넷 그 마이 페이지에서 그 상대의 자세한 프로필을 보고 만남 신청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제 그 일주일간 드려요.
0: 아, 이게
1: 그러니까 1차, 1차는 본선.
0: 네.
1: 이게 현장에서 보고.
0: 네.
1: 2차는 상대의 프로필도 자세히 알고.
0: 그렇죠.
1: 또 보고. 네. 특히 이번 주 미국 스피드웨이트는 그 전하고 틀리게.
0: 네.
1: 당일에. 만남이 끝난 그날. 네. 바로 현장에서 1대1로 제가 연결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0: 이게 예. 일회성이 아니라 또 마이 매칭 요 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플닷넷 네, 이 신뢰도 있는 이 매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참 좋아요. 네. 아까 그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그럼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 또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까요?
1: 예, 30대 그 싱글 남녀들이 좀 많이 참가하세요. 30대, 40대.
0: 30대, 40대가 많이 오세요.
1: 예, 예, 예. 재혼 그룹도 한 팀 만들어 드릴 거고.
0: 재혼 그룹도 만들어 드릴 거고요.
1: 네, 한 6, 7 만나시게 되고요.
0: 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대표님께서 요번에 어떤 분들에게 특히 이번 행사를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1: 저는 뭐 싱글 남녀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0: 그렇죠.
1: 여기서 결혼 준비는요.
0: 네.
1: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기본 그 좋은
0: 매너?
1: 마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자기의 자비 있는 분, 뭐 어떤 네. 자비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있으면 그 결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뭐 재산이 많다,
0: 네.
1: 적다, 내가 저축을 많이 했다,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젊은 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뭐 중요한 전제지만
0: 네.
1: 또 뭐 최선은 아닐 수 있거든요. 현재 그 잘 살아갈 잘 준비가 돼 있는 이런 결혼 준비가 돼 있는 이게 이제 결혼 준비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이번 행사가 그러니까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네. 플러싱 라가디아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참가비는 $200고요. 문의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201-201-678-8503입니다. 네. 문의 전화번호는 201-678-8503, 201-678-8503번입니다. 아,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1: 예, 배우자 만난 만큼은요, 내가 공부를 할 때보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또 좋은 직장 그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력서 쓰시고 또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두 가지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소중한 뭐 인생의 그 무엇이니까요. 그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내가 싱글인지 아닌지 모르고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시간만 지나가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피부가 좋은 시기, 그 시기만큼은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거,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네. 그 누군가를 만나기에 참 좋은 시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뉴욕 한국계 싱글 스피드 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문의 전화번호는요. 201-678-8503, 201-678-8503번이고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200고요. 자, 이번 토요일 조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자, 평생 모르고 지낼 뻔했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번 토요일의 만남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함께 해주신 커플단의 선우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함께하세요. 지금 30% 디시된 가격으로 티켓팅 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08-461-1178 908-461-1178번입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 머리와 나물 캐는 고음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력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꽃이 익어가는 계절인가 봅니다. 곡식도 있고 열매도 있고 우리 마음도 조금씩 익어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익어가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가을 한 장면 남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잘 익어가는 마음으로 만나요. 뮤시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 조금씩 피로가 쌓이면서도 주말의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깊어가는 10월의 수요일은 유도 공기의 온도도 가을의 색도 점차 진해지는 느낌인데요.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가장 좋은 날이 또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가을이 주는 여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일상에 산뜻한 쉼표 하나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편안한 오후의 쉼터,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김동규입니다. 10월에

0: 김동규 테너가 말하는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예, 기온도 70도 딱 좋고요. 하늘도 그리고 바람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날은요, 되레 옛날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 어릴 때 말이에요.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전날 대한민국 제1호 기상캐스터인 김동환 기상통보관이 내일은 비가 온다면 이렇게 기상예보하면 비가 오나 보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그러면 또 맑은가 보다 했다가 아침에 엄마가 예예예 비는 개뿔 안와 안와 그냥 학교 가 그러면 또 가는 거고요. 맑기는 무신이 아무래도 오후에 비 올 것 같다 예 하시면서 우산 챙겨주시면 챙겨갖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죠. 특별한 일이 생겨서 행복한 날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그저 날씨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안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찰나이어도 기분 좋은 순간이 하나쯤 여러분에게도 꼭 있었으면 해요.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 라라랜드였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욕심인가요? 오늘은 2026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함께 5시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재미있는 뒷담화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무엇보다 어느 날보다 음악이 풍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내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닭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99 자연 담은 잡쌀 15파운드 포대당 13.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교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구촌 소식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들이 내건 요구 가운데에는 학교 건물의 단열 개보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 고등학교 3,700여 곳 가운데 468곳이 휴교를 했고 파리와 보르도 등에서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긴장감과 활기가 교차했는데 아직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줄지어선 공화국 보안기동대 차량 앞에서 사탕을 먹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 교육은 특권이 아닌 권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어제 대학생 단체와 고교생 노조의 호소에 따라 10만 명가량이 집회에 모였는데 이번 집회에는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은 3주 전 서민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첫 봉쇄 시위가 벌어진 이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낡은 시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이 빠져나가는 건물 등 여러 문제가 예산 부족과 맞물린 가운데 올여름 폭염을 거치며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파리 13개 구의 서민층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 온도가 너무 높아 밖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적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2027년 선거에서는 지금 정부보다 훨씬 더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40도 속에서 바칼로레아 프랑스어 시험을 봤는데 정말 지옥 같았다며 우리 학교는 상태가 엉망이다. 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지 않는 창문도 있어서 여름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춥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교사 한 명에 학생 35명. 학생 한 명에 기동대 5명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힘겹게 들고 있는 학생들의 팻말이 이번 시위를 향한 강도 높은 경찰 진압을 비판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운동이 시작된 이후 경찰 측 부상자가 650명에 이르는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행이 됐고 이 가운데 8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 215명도 다쳤으며 지난 5일에는 15세 청소년이 수류탄에 손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가는 우리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부유층 학교와 서민지역 학교 사이에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치아 교정기를 끼고 스키 고글을 쓴 폴은 우리는 완전히 방치돼 있다. 흑인과 아랍인을 위한 게토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학교 상태를 화장실에 문이 없고 보건교사가 없고 상담사도 없고 교실에 난방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토는 나치가 점령한 도시의 유대인 구역에서 시작된 말로 수용소는 아니고 실제 도시의 한 구역을 말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면 게토 안에서는 가난에 시달리고 점령군이 주기적으로 습격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미국 도시의 흑인 구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울타리는 없지만 고용주의 차별 때문에 가난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겨울엔 감기, 여름엔 칠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을 겨냥한 포스터인데 리모델링을 언제 할 건지도 묻는 포스터도

젊은이들에게 환호를 보냈고 이들 가운데에는 경찰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벽을 세우겠다며 연대에 나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저희 DMB 지역은 이와 너무나 상반되게 정말 평온하고 상쾌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처럼 자주 드는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남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전 밤들에 비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지고 밤에는 50도대로 내려가 최저 기온이 53도, 섭씨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에서 남서풍으로 약하게 불겠으며 풍속은 5km 이하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80도 초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한랭전선이 지나가겠지만 지난번처럼 건조한 날씨를 동반할 것으로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바람 또한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이 49도, 섭씨 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30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 오후 늦게 귀가할 계획이시라면 아침에 나가실 때 따뜻한 외투 단단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비는 하루 종일 오지 않겠지만 아침에는 매우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해와 구름이 섞여 있으며 오후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강수 가능성은 밤 사이에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의 잔여 습기가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 DMV로 유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때때로 강한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비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요일 밤까지 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 저녁부터 내린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아울러 조석으로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2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원래 이 곡은 스코틀랜드 출신 폭 락 가수이죠. 알 스튜어트의 곡인데 우리나라 가수 전인권이 번안해 불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원곡의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 베르사유 궁전과 역사적 사건을 다뤘는데 전인권은 어머니를 여인 뒤 그 슬픔과 그리움을 담아 직접 쓴 자전적 가사로 유명합니다. 원곡의 가사 내용과는 완전 다른 해석으로 전인권의 사랑한 후회 들으신 후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 이어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이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나 쓸쓸한 저녁 문득 생각나는 멜로디.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입니다.

0: 이 곡은 독일의 세계적인 팝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하고 펜플루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루마니아 출신의 연주자 게오르그 잔피르가 협연하여 1977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목가적이면서도 애절한 펜플루스의 정수인 외로운 양치기는 넓고 아득한 목장이나 거대한 대자연 속에 홀로 서 있는 양치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의 시작과 함께 흘러나오는 게오르그 잔피르의 펜플루트 연주는 특유의 거칠하면서도 따뜻한 바람 소리를 품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향수와 애절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감싸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스트링 현악 편곡은 음악의 극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이 되고 있는 브루의 명곡인 이 곡은 발매 직후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히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과거 다양한 라운지 음악, 라디오 시그널.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리고 방송 배경 음악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연주곡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거장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의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영화 속 가슴 시린 복수극의 서사와 이 곡의 애절한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고독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외로운 양치기는 빠르고 자극적인 음악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이 곡이 주는 아날로그적이고 목가적인 감성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하는데요. 쓸쓸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펜플루트의 대가 게오르그 잔피르의 숨결은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척 오래된 얘기이지만 음악을 좀 듣는다 하는 집이라면 경음악단 연주를 담은 카세트 한두 개쯤은 꼭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서민층이 확대되면서 교양은 갖추되 어렵지 않은 음악을 감상하려는 콘서트가 많아졌고요. 특히 20세기 들어 라디오와 가정용 오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팝스 오케스트라의 붐이 일었었는데 그때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그 시절 우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의 음반에는 유명한 게스트 연주자들도 참 많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루마니아 작곡가이자 펜플루트 연주자인 게오르그 잔피르입니다. 1941년생이니까 올해 85세의 나이가 되었겠네요. 제임스 라스트는 본인이 작곡한 외로운 양치기라는 곡의 솔로를 당시 게오르그 잔피르에게 맡겼고 이 녹음으로 잔피르는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 펜플루트의 거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최초로 비발디의 사계를 펜플루트로 녹음도 했고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에도 다양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팝 오케스트라 열풍은 1980년대 초까지 레코드 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더욱 강렬하고 직접적인 대중음악이 늘어나면서 중간 영역에 서 있던 팝 오케스트라의 인기도 시들해져 가고 맙니다. 제임스 라스트의 마지막 공연은 2015년 4월 26일 쾰른에서 열렸는데 그는 이 공연을 진행하고서 두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는 사는 동안 세계적으로 약 2억 장의 음반을 판매했으며 그중에는 200장의 골든 디스크와 14장의 플래티넘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제임스 라스트 게오르그 잠피르의 외로운 양치기를 듣게 되실 텐데 아마도 듣자마자 여러분의 기억과 풍경이 몇십 년 전으로 타임슬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낭만과 고독이 어울리는 이 가을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와 게오르그 잠피르가 남긴 세기의 명곡인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위해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린 연설 중 이란에게 민주당 성향이 짙은 LA와 샌디에고가 파괴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으로 네브라스카주의 한 유세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 도시 하나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가 좋을 듯하다. 이 정도 희생은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은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이 파괴돼도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해당 발언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적국에게 본토 공격을 제안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샌디에고 시장은 우리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은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중간선거 출마 후보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는데 미국의 어떠한 도시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에 대해 발언한 것뿐이라며 일부 언론들이 근거 없는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끝낼 수는 있고, 이? 아이, 그럼 뭐 달라고 11월까지인가? 시방 끝내불면 깔끔을 끈디. 아이고,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해당 공약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취재의 질문에 매우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군인들에게 1,776달러를 지급했던 것처럼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오바마 케어 사기를 적발하고 과잉 청구된 그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달 9일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연설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지위를 유지할 경우 5,000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모든 성인 미국인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의회 승인이 필수라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따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배당금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공화당이 이긴다면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산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가 이렇게 유세를 하는 이유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물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면서 의회 주도권을 내어줄 처지로 몰린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살포 공약을 내걸고 직접 순회 유세에 나서며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다만 이러한 공약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무엇이게 5천에 내 한 표를 팔어 말어. 이? 아이, 솔직히 고민되는디 여러분 생각은 무엇뜻인지 모르겠네. 그라
아고 이니가 약속은 지킬랑가도 모르겠고 그때 가서 뭐 딴소리 할 수 있는 분이시니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공교육 개선 시위를 두고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공교육 시위를 이민 문제로 규정한 것인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이슬람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닌 통제불능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학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때 위대했던 나라 프랑스를 이슬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쓴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예산 부족과 열악한 학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인데 시위대는 교사 부족, 긴 수업 시간, 폭염 때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워지는 교실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민과 이슬람 문제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사태를 이민, 이슬람과 연관 지은 것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들에게 그나마 강점을 지닌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자극하는 이슬람 포비아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 탓에 집권당인 공화당이 열세에 놓였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네요. 아니 광주 사태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지시한 것이라고 야구하는 거와 꼭 갖고 뭔니 이니가 우측의 서민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면 아니 왜 라면이라도 먹으면 될 것인디 하고 야구하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하고 무엇이 달라 이. 유럽연합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패스트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날짜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은 내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보건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 남동부 시베리아 패스트 방역연구소 소속 여성연구원이 지난 2일 사망하면서 불거졌는데 이 여성의 사인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험관이 깨져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러시아 당국은 해당 연구원이 다루던 병원체가 감염 원인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해당 연구원이 치료받던 병원을 격리하고 접촉자 200명에 대해 엄격한 의료 관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러시아 측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쟁에 감염병에 이상기후에 지구가 열불이 아니라 철분난반도 하지요. 안 뜨거워지는 것이 요상하지.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콜롬비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콜롬비아 당국이 나서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은 온라인에 공유된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됐습니다. 사진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앰뷸런스 운전석 쪽 앞바퀴에 이른바 족쇄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를 적발한 경찰이 앰뷸런스의 발을 묶어버린 상태였는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앰뷸런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한다면 위반해도 된다는 쪽과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허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되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쪽으로 갈린 것입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콜롬비아 교통청이 나섰는데 교통청은 앰뷸런스의 족쇄를 채우게 된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주차한 곳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진에 있는 통증 전문 병원 앞 주차 금지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주차 위반을 발견했을 때 앰뷸런스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탑승자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딱지를 떼지 않고 운전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나타난 건 약 20분 뒤였으며 그는 95세 고령자를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대기했지만 95세 고령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기사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함께 더 기다려보자면서 앰뷸런스의 족쇄를 채웠던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잠근 장치를 채운 뒤 함께 기다려보자고 한 것인데 계속 버티던 운전기사는 결국 뒤늦게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경찰은 족쇄를 풀어주고 주차 위반 딱지를 뗀 것인데 주차 위반으로 기사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63만 3천 페소, 약 $170를 웃도는 돈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교통청은 앰뷸런스와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통청은 앰뷸런스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으로 출동을 하거나 환자를 이동하는 등 임무를 수행할 때는 속도나 신호 위반 등을 용인할 수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청 관계자는 족쇄를 찬 앰뷸런스가 주차돼 있던 곳은 병원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면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우고 딱지를 뗀 건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꽃이다 꽃이. 일단 앰뷸런스는 소리 자체부터가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그놈의 사이렌 소리 너무 듣기 싫고 무법자도 아니고 말이오. 이 지그들 멋대로 해집고 다닐 때는 눈꼴도 쉬었는데 말이오. 아이고 근데 막상 나가 타고 본 게 홍에 물 갈라지듯이 차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나는데 아이고 신나더만요. 한 번쯤은 타볼 만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루의 잉카 유적 마추피추 입장권 예약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마추피추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약하고 웃돈을 얹어 몰래 판매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문화부가 마추피추 입장권 판매 시스템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비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추피추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를 위해 입장객이 하루 5,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면 관광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마추피추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은 예약 후 3시간 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암표상들은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약을 하고 3시간 내 되파는 식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약 후 3시간이 지나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 암표상으로서 는 손해볼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루 문화부가 마추피추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한 건 예약 취소율이 높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관광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마추피추 입장권 예약 2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된 예약은 13만 1,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 예약의 62.9%가 실제 마추피추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추피추
비추를 보고 싶어하는 내 외국인 관광객 13만 명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거나 여행 일정을 바꿔야 했다는 뜻이 됩니다. 시스템을 악용하는 마추픽추 입장권 암표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문화부는 예약 후 15분 내에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인데, 예약과 결제 시차가 3시간에서 단 15분으로 단축이 되면 암표상이 활동할 여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지 관광업계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관광객이 마추픽추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마추픽추가 있는 쿠스코 지방에서 하루나 이틀 체류 일정을 늘려야 했던 경우가 잦았다면서, 새로운 판매 시스템이 가동되면 재판매가 목적이 아닌 실제로 마추픽추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추픽추 입장권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나 현장 판매는 1일 1,000매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소진되기 십상입니다. 한편 페루는 하루 최대 5,6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마추픽추 입장 인원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페루 문화부가 마추픽추 유적의 관리 상태와 관광 인프라에 맞춰 현행 최대 입장 인원이 적절한지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문화부 관계자는 마추픽추 입장객을 늘려야 한다는 관광업계의 요구가 있다면서 지금의 최대 인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현행 유지나 증감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마추픽추는 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디 자,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 올해는 튼 것 같고 무지개 내년엔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예, 진짜로 가보고 싶은 곳인디. 몸은 못 가니께 노래로 만족하여나 징기스.

징기스칸의 마추피추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2부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2부 오늘 있는 거 아시죠?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 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 2부 조금 바쁘네요. 라라라 퀴즈도 해드려야 되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도 있고,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재밌잖아요.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다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저도 교통사고 한 두 번 맞섰거든요. 아유, 멀시 척추신경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던지. 예, 방송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뽀들련도님이 퀴즈 정답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늘 퀴즈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긴 해요. 근데 워낙에 뭐 이 퀴즈에는 달인이시니까 뭐 늘 뽀들련도님한테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도 많이 내주고 계시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상품권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우리 착한 뽀들현드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신청곡 사랑해요 태연입니다.

0: 수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아
0: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간 가요와 가수들의 그 뒷담화를 아주 맛깔스럽게 풀어주고 계시는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측에 반박자가 늦었어요.
2: 죄송합니다.
3: 목은 좀 어떠세요?
2: 아직도 목이 껄껄 무슨 모래가 깔린 것 같은 그런 아이고, 느낌이에요.
3: 아이고,
0: 아유 저도요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질려다가 오 그래? 그러면 좀 한번 좀 걸려줘야지 하면서 그냥 목에 바로 감기가 와가지고요 조금 고생하고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2: 그래서 목소리는 여전하잖아.
0: 하루 종일 대추하고 생강끓인물 계속 뜨겁게 먹고 목캔디 녹여서 꿀러서 또 그것도 먹고 소금 가글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딱 끊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궁금합니다.
2: 나이트클럽에서
0: 쌉쌉쌉
2: 우연히 만났네. 아시죠?
0: 알지요?
2: 우연히.
0: 우연히. 네, 아, 우연히. 이 곡 진짜 네. 신납니다. 재밌어요.
2: 네, 이분의 본명은 우은이래요. 1968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서천군 출생인데 2001년 남자인데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학력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0: 진짜요? 내 후배인데 그럼?
2: 후배요, 선배요.
0: 네, 하여튼 제 후배입니다.
2: 이후 우연히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0: 네.
2: 그 곡이 히트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어요.
0: 네.
2: 이 곡은 서른도시 작사 작곡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서 추억에 젖은 춤을 추고 서로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가수 우연히의 첫 번째 전 남편은 23살 연상의 작곡가 겸 편곡가 고강정락 씨예요.
0: 이름도 어렵네.
2: 우연히는 20대 초반에 23살 연상인 강정락 씨와 만나 결혼해 아들 마커스 강을 얻었으나 2002년 이혼했어요. 이혼 후에도 우연히는 생활비를 20년이 넘도록 지원을 했으며 2024년 전 남편은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상주를 자처해서 빈소를 지켰대요. 이후에 음대 교수인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으나
0: 네.
2: 또 성격 차이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0: 아유 후배 취소하여겄네.
2: 착해서 그냥 착해서.
0: 착해서 네네네.
2: 그러고는 하는 말, 두 남편의 생활비를 대준 것이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왜 꼭 우리나라는 남자만 여자들의 생활비를 줘야 해요?
0: 아유.
2: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요, 뭐요?
0: 좀 푼수네.
2: 약간 어디가 조금 껄쩍지근하네요.
0: 네네.
2: 우연히는 처음 19살 때부터 야간 업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편곡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가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0: 순진하네.
2: 그 남자가 피아노도 잘 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0: 네.
2: 그래서 전 남편이 나이가 있었지만 우연히 자신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23살 연상의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0: 아유, 스타트가 참 거시기하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참 철덕선이 없는겨.
0: 어머님이 많이 마음고생 많으셨겠어.
2: 하지만 만나다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만 만나야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전 남편은 그 우연히한테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닷가에 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바닷가에 가서 나랑 안 살 거면은 여기서 둘이 죽자고
0: 어머.
2: 하더래요.
0: 그 협박인데.
2: 아니 지가 죽지 왜 남보고 죽으랴. 그 당시는 그래서 그냥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0: 아이고.
2: 거기서 너나 죽어라 그러고 오면은 안 죽어. 아유, 뭔 소리요.
0: 안 죽어. 응. 진짜 안 죽어. 예.
2: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대요. 네. 우연히는 전 남편이 빚을 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한 두세 살짜리 아들과 함께 판잣집 평상에서 생활을 했대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다리를 펴고 잘 수도 없었대요. 아유. 너무 힘들게 살았고 아이에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미안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 남자인데 데뷔곡 한번 들어보죠.

0: 남자가 갱년기인가 봐.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 보니.
1: 근데 이 노래 첫 번째가 보면은 예, 예. 처음 스타트가 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하고 비슷해요. 아.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거기까지 비슷해요.
0: 그러니까 이거 표절 아닌가?
1: 표절 같지 않아.
0: 후배인데 좀 봐줘요.
1: 결국 이별을 결심한 우연이는 가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마움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그분한테 20년 넘는 동안 생활비를 줬대요.
0: 아유 착하네. 착혀.
1: 근데 20년 전이면 50대 후반 정도 돼요. 이 사람이 남편이. 네. 근데 손 매고 있었어. 여자한테 붙어서 그렇게 얻어먹으면 좋아?
0: 그것을 전문용어로 논팽이라 그러죠.
1: 아유 고마워. 이후 두 번째 전 남편 역시 음악인이었는데 네.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하겠나. 살다 보니 성격 차이도 있고 우연히 혼자 돈 벌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참을성 없어 보면은
0: 작정하셨네 오늘.
1: 두 번째 전 남편에게도 5년째 생활비를 대주고 있대요.
0: 아이고 보자. 얘 팔자에 남편이 없네. 이
1: 왜 여기다가 안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그래.
0: 이게 말이오 진작 나를 찾아와셔야지.
1: 엄마 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그쵸 엄마는 아니잖요.
0: 아니잖요.
1: 예. 아유 미쳤어. 세 번째 재혼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상형의 남자가 생기면은 사랑할 것 같으면 또 살지도 모른대요. 또 하나 내가 살 일이 생겼나 봐. 아유 세상에. 정말로. 우연히의 아들은 가수 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 네. 출연했던 마커스 강이에요.
0: 그래요?
1: 네. 벨벳 저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부드러운 저음 보컬을 가졌으며 악기 연주와 편곡 능력도 갖추고 있대요. 그 우연히가 이혼 후 바쁘게 생계를 꾸리면서 아들이 12살 그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외할머니가 계시는 미국으로 보내졌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서른이 넘을 때까지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몰래

0: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하네요. 트롯이 딱이었다.
1: 근데 가사는 슬픈데 예. 멜로디는 댄스곡이요.
0: 글쎄 말이에요. 예.
1: 당시 트로트를 부르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연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또한 어머니 우연이에게 트로트 창법을 배우는 모습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트럼펫 실력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어요. 이후 각종 공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온 마커스 강은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무명전설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을 했죠. 특유의 감성과 개성 있는 음색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1: 미스터 트롯2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마커스 강은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 전 남편 강정락은 1970년대 형제 4명과 그러니까 토탈 5명이겠죠? 함께 그룹 키퍼스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 키퍼스는 스윙, 블루스 등을 주 장르로 내세웠고 브라스 사운드를 강조했어요. 맏형으로 팀을 이끈 그는 트럼펫, 트롬본 중요 악기를 담당했고 작곡도 도맡아서 했어요.
0: 음악성이 어디 있으신 분이네.
1: 있는데 우째 그렇게 20년을 그냥 그렇게 밥을 얻어먹어.
0: 원래 그래요, 딴따라가. 안 풀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1: 네, 이후 여러 악단의 지휘를 맡았고 악단장 시절 23살 연하의 가수 우연이와 결혼해서 아들 마커스 강, 한국 이름은 강원휘래요. 를 두었으나 2002년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우연이는 방송 중에 강정락과 만났어요. 폐렴 등으로 고생하던 그를 우연이가 여전히 돌봐줬고 사후 우연이 역시 상주로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2024년 8월 13일 향년 79세로 사망을 했어요.
0: 아유, 그럼 뭐 일찍 가신 것도 아니네. 옛날로 치면 지금이야 일찍이지만.
1: 근데 이때 가셨으니 망정이지 안 가셨으면 아직도 헬퍼해야 되잖아.
0: 글쎄. 잘 가신 게 되네 그럼.
1: 이후 음악인인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한 우연이는 남편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의 뒷바라지 덕분에 남편은 교수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결혼 역시 끝을 맺게 됐어요.
0: 아휴.
1: 근데 옛날에 여기에 웨트레스를 하면서 남편을 공부시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예.
1: 근데 남편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슨 닥터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럼 그다음에는 이혼이에요. 왜냐하면은 레벨이 맞아요.
0: 나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상대방만 올려주다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런 분들이
1: 많아요.
0: 의외로 많으세요.
1: 그 옛날엔 더 많았었는데 그새 사람들이 절대 남편 공부시키지 마라. 일 시켜라. 돈 벌어오게.
0: 아이고.
1: 그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0: 네. 또 반대로 여자를 공부시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남자보다는?
1: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시오.
0: 만약 있다면.
1: 특히 우연히는 이혼.

0: 후에도 두 번째 남편을 외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 남편에게는 약 20년 동안, 두 번째 남편에게는 약 5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왔대요.
1: 네.
0: 그 가족을 챙기는 엄마 같은 마음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다만 오랜 시간 책임을 감당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1: 아유, 이제서.
0: 그게 돼요?
1: 그러니까.
0: 여기서 우리 사랑의 바보.

0: 예, 그놈의 총이 뭔지, 아유, 참.
1: 우연히는 2005년 가요계의 대선배 서른도의 곡 우연히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노래를 발표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른도가 밑대요.
0: 왜요?
1: 임영웅만 신경 쓴다고.
0: 질투구나, 질투.
1: 우연히가 히트곡으로 탄탄대로를 걷기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고백했는데 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던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0: 아이고.
1: 성인이 된 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고 20살 초반 당시 악단장이었던 전 남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무너지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살 된 아들을 미국 친정집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우연이는 아들에게 넌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 한국에 와도 살 곳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잘 살아라 그랬대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아이는 절대로 안 보냈을 거라고 당시의 심경을 얘기를 하네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아빠이자 전 남편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아들과 함께 전 남편 집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0: 네네.
1: 이뿐 아니라 그 우연히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트로트의 거장 서른도와의 깜짝 만남도 있었는데 2001년 1집 음반을 낸 뒤 오랜 무명 생활로 힘들어했던 그때 서른도의 친동생이자 가요 기획사 대표를 만나면서 대표의 주선으로 서른도를 만나게 된 거래요. 당시 우연히는 우연히 곡을 듣고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그때 서른도가 이거 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노래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혹되지 말고 너는 이 노래를 끝까지 밀어라. 이 노래를 히트시키지 못하면 너는 가요계를 떠나야 한다.
0: 이야.
1: 하면서 그녀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준 은인이자 스승이었어요.
0: 그러게 말해요.
1: 히트곡 우연히의 그 주인공인 가수 우연히가 미국으로 인인 갔던 부모님과 40년 또 하나뿐인 아들과는 20년 만에 한 집에 살게 됐어요. 36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우연히는 실력에 비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끝없이 도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해 힘들 때가 많다고 하면서 하지만 운과 시기가 따라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무명 가수들에게 대해서는 애틋함을 품고 있어요, 이분이.
0: 네네.
1: 그래서 연예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정말 춥고 외롭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에서 지역의 무명 가수나 신인 가수를 보면은 일부러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아유. 인사를 한다고 해요.
0: 아유, 마음이 착하네.
1: 그러니까 착하죠. 힘겨웠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0: 예.
1: 또 가수가 천직이라는 우연히 씨는 노래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난대요.
0: 아이고, 신내렸네, 신내렸어.
1: 노래신.
0: 그렇게 맞아.
1: 어릴 적부터 가수의 꿈을 품고 피아노와 무용 등을 배웠던 그는 노래만 하면 힘이 솟구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래하는 맛이 깊어진다. 가수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하지 않고 공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고 하네요.
0: 요새야 뭐 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번 이혼하시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은 좀 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1: 오늘 씹을 게 많으네 아주.
0: 아유 근데 나 지금 참고 있어요.
1: 앞으로도 노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싶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라면은 어디든 찾아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0: 예.
1: 그 화려해 보이나 그 이면에는 어려움이 많은 스타의 인생.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강한 정신력으로 이혼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을 대변한 노래를 부르면 행복하다는 가수 우연히 씨였습니다.
0: 아이고 끝을 아주 그냥 멋있게 또 마무리를.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어주셔서 훈훈합니다. 예. 오늘.
1: 너무 시버대서.
0: 우리가 또 양심은 있잖아, 또. 응.
1: 그렇지,
0: 예. 네. 그러면 끝곡으로는 당연히 우연이겠네요.
1: 그렇죠, 나이트 클럽에서.
0: 싹싹.
1: 시작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 생각보다 센스들 있으신데요. 아마 첫 곡이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간에 한두 곡 조금 어려운 곡도 있었지만 그냥 패스 하시고 무조건 디리대 디리대 이러면서 올려주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자, 퀴즈 들으시면서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이나 뻐들년도 또 우리 골든님처럼 내주세요. 그러면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자에게도 드리지요.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5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정답은 맞춰주셨는데 조금 정성을 들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적어달라는 거였는데 가수 이름이 틀린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맞지만 혹시 내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랄랄라 퀴즈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사실 새벽 일찍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읽어드리네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참모습을 갖추도록 표정관리에 신경 쓰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위선적인 언행은 지금까지 살면서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견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썩소라도 얼굴에 띄우고 다니시길. 저는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예, 미투 미투. 저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얼굴에 금세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저는 떳떳하고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후회가 되지 않나요? 예. 굳이 그렇게 싫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꼭 지적질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빴었나. 가끔 후회되는 거 있어요. 특히 모든 거를 그냥 허허 웃어버리거나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동한 제 자신이 좀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저런 것들을 넘기지 못할까? 그것이 나의 모난 부분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빼빠지를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무뎌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복별님도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분 같기도 한데, 그래서 비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삶에 익숙해지는 거, 익어간다 그러죠. 그 노사연의 어떤 노래를 보니까 나이가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싫어도 싫은 척하지 않고 그냥 싫은 표시 안 내고 그 안 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 옛날엔 뭐 싫은 표시도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적이 많아져요. 적이 많으면 피곤해. 우리 같이 노력해보죠.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최혜준의 맨발의 청춘.

네,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가 부릅니다. 가을의 눈물.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은희의 숨겨진 곳 같아요. 오, 우리 제니퍼님 덕분에 처음 듣게 됐는데요. 가을이 좀 더 무르익었을 때 들으면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의 가을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라라랜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김치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어쩔 수 없어 터져나오는 한숨도, 주님 앞에 서니 모두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게 하소서.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37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8장 6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픈 곳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강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 보내드리고요. 십자가 그 사랑 명재 홀리보이스 박남연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구 경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바다님께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운성님의 신청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찬양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샬롬 하고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공휴일과 또 주말 있었는데요. 그동안 요셉님께서도 이른 새벽 잠이 깨어 찬양 소리를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보내주셨고요. 은총님께서는 샬롬 샬롬 CBS Joy for You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새벽 역에 깨게 되는데 찬양 방송이 24시간 흘러나오니 종일 들어도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저요, 유익한 방송이라 생각 들어서 정기 후원 신청했답니다. 참 잘했죠? 힘내라, 힘! CBS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CBS Joy for You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24시간 찬양 방송으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할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만나는 반가운 모든 님들, 인사, 기도,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소소난갱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저께가 아이의 생일이라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들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께서도 승빈, 유빈, 주님이 주신 아들들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실 줄,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중보기도로 요청하셨어요. 30년 이웃사촌 아들과 동갑인 31살 청년이 갑자기 신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인데 너무나 간절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14번,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소망의 바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있을 선교대회에 저희들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박종호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다.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KBS 예능 프로그램 말자쇼를 향한 대중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 800명만 입장에 허락되는 방청석 자리를 얻기 위해 매주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이 신청서를 냅니다. 지나간 방송 내용을 담은 숏폼 영상들마다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동안 공개 코미디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을 말자 할매와 개그 콘서트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독립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말자쇼는 이제 단순한 코미디 톡쇼를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신드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년 초 이들이 뉴욕 일대의 여러 이민교회를 찾았을 때도 성도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 신드롬의 온기는 국경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반백의 할머니 가발에 희극인 특유의 짙은 분장, 어쩌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말자 할매라는 캐릭터가 이토록 폭발적인 대중적 호응을 끌어내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말자쇼에는 잘 짜인 대본이 없고 대신 방청객들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포스트잇 사연과 현장의 즉석 인터뷰가 극을 이끌어갑니다. 대중을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닌 소통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이죠.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현장 상황을 유연하게 요리하는 개그우먼 김영희의 압도적인 순발력과 목회자 자녀인 정범균의 따뜻하고 감칠맛 나는 호흡이 더해지며 매 회마다 새로운 서사를 함께 써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의 여지가 넘쳐나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 특히 MZ세대 젊은이들은 매 순간 결정장애와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이때 말자 할매는 거들먹거리는 꼰대적 잔소리를 배제하고 대신 정겨운 동네 할머니 특유의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겉은 퉁명스러워 보여도 속정 깊은 그 명쾌함에 청중은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세대 간의 장벽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셋째, 웃음의 포장지 속에 담아낸 깊은 공감과 위로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참가자의 황당한 요구나 가벼운 투정에는 특유의 호통으로 유쾌한 폭소를 자아내지만 실패와 이별, 삶의 무력감 등 가슴 짠한 고민 앞에서는 말자 할매는 자신의 아픈 경험과 상처를 솔직하게 꺼내어 놓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말자 할매에게도 밝은 오늘이 있기 전에 저런 어둠의 터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동병상련의 공감과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지식과 해답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곳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의 간판 토크쇼인 The Graham Norton Show, 그리고 미국 NBC의 인기 토크쇼인 The Kelly Clarkson Show 등 한국의 말자쇼와 유사한 포맷으로 진행되는 토크쇼들이 요즘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지구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실로 갈급해하는 것은 날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의 지혜처럼 잘 들어주는 행위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숭고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경청의 중요성과 지혜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자신의 말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신중하게 잘 듣는 것이 관계와 대화의 출발점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충고나 답을 주기 전에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듣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생이여

0: K라디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의 순양함이 일본 군함을 격추 침몰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미국 순양함도 큰 타격을 받고 결국 그 다음 날 그 순양함도 침몰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통신병으로 일하고 있던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이 두 다리를 다 부상을 입은 채 구명대에 자기 몸을 의지하며 결국 구조받게 됩니다. 이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에게는 이 구명대가 장기 자기 생명은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명대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있던 당시에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만든 구명벨트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마침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그 구명대를 자세히 보는데 거기 무슨 번호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번호마저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번호는 이 안전대의 완벽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최종 제품의 최종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대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완전한 그런 제품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유 번호를 그 구명벨트에 적어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 아들이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엄마에게 불러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엄마가 점검한 구명대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가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서 복무하던 아들을 다시 한번 구명대를 통해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직접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구명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다시 구출하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두 아침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야복을 분이엘로 야곱이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이 야복을 분이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29절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야곱아 내가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바로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즉 야복 마루를 건너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화해를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의 땅에 야곱이 다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죽는다고 했지만 야곱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찬양과 고백으로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명합니다.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는 다리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밤이 끝나고 새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야곱에게는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창세기 28장에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아침과는 대조가 되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으며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동시에 야곱은 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즉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타치를 상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야곱의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 야곱은 절음발의 삶을 살아갑니다. 32절 에필로그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습입니다. 야곱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되었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복된 구절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쯤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이후로 50년 동안 야곱은 절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스라엘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이 이 사실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 야곱 97년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저는 다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 해보셨어요?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 가정적으로 또는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경우 등등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는 다리의 경험을 합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저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저는 인생이었으며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다리에 좀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항복 선언을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뵀습니다.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보셨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 얼굴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셨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우리가 저는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저는 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매일 매 순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다리 치셨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의 결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뿐이 아닙니다. 다리만 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당신의 은혜 터치로 치셨습니다. 다리뿐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궁극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취를 지닌 채 이쯤 되면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병주 약주고 병주고 약주냐 병주고 약주냐 아니요 병은 내가 얻은 것이고요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죽음은 내 죄의 결과이며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야곱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싸우던 야곱의 모습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달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시며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저는 달이며 그 저는 달이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야곱에게 분열의 새아침이 밝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십니까? 야곱의 항복이 야곱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저는 달이 이미 내 인생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인생의 새아침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도 인생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저는 다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만 그 저는 다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50년의 인생을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얍복나루에서 얍복이 분엘로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상기하고 또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 홀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세우는 그 모습이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며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남들은 혹시 우리가 저는 모습을 조롱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저는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저는 발걸음으로 분야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분야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삶 속에 보여주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절면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절면 우리가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겠으나 그러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뭐 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기웃뚱거려도 십자가를 쳐서 기웃뚱거려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될 곳을 향해 걷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 사람의 삶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야곱만큼 아니 그 이상 다리를 절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간질병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위장병으로 보는 분들, 안질로 보는 분들도 있게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글쎄요 절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덜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주님 말씀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저는 것을 인하여 자랑하리니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이웨이를 살아오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야복나루 동편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불확실성 속에 끙끙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찬란한 태양을 반겨주는 분예엘의 언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변하여 새사람 이스라엘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는 분예엘의 찬란한 아침과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야곱은 혀를 다리를 절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조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조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분예엘의 아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위해 살다 보니 예수님 위해 살다 보니 마치 다리를 절듯이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로 인생 살아가며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약복의 나루에서 밤을 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예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명대에는 하나님 고유의 번호가 적혀져 있으며 그 하나님 고유의 번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열로 적어놓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분열의 아침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며 발에 입 맞추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경배를 기뻐하며 받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혹 무언가에 쫓기는 그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분열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날 궁극적인 분열의 언덕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치신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봅니다. 야곱의 관절을 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읽어내시기 위해 피를 쏟고 몸을 깨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역경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조 현상들입니다. 역경이 우리 다리를 절게 만든다면 곧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남은 50년의 인생 마음껏 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러나 아직도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채 허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의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리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며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뒤뚱거리는 모습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오후 7시 모닝뉴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7일 앞으로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전체 투표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배송 지연으로 투표 용지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첨단 수거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동의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뉴욕주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이력이 드러난 귀하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습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아직 나무로 된 수도관이 12,000개가 넘게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옆 서포 카운티는 16개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에 버지니아주 일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저 폴 브래드포드가 첫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열차 통근객들은 다음 주부터 5주간 출퇴근길이 크게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새 포털로스 브릿지로 철도를 옮기는 공사 때문에 평일 미드타운 직행열차는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하지 않고 호보컨까지만 운행됩니다. 워싱턴 DC 동북부 일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주택과 매장에 침입해서 연쇄 강도와 성범죄, 차량 강탈을 저지르는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K라디오 7시 모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일 앞으로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 OPT에 참여하려는 학생 비자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 시에는 3만 달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DHS 대변인은 OPT에 대해서 미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면서 미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의 경우는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되었습니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 세관단속국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OPT 관련 사기, 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침에 따라서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토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서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 확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이력이 드러난 귀화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시민권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까지 추진 건수를 250건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법무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브레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귀화 절차 도중에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했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화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보 담당자는 지금까지 법무부가 진행 중인 귀화 취소 소송이 200여 건에 이르며 앞으로도 추가될 전망이라며 올해 10월까지 250건을 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설명했습니다. 5일 나온 보도자료에 실린 시민권 박탈 추진 대상자들은 돈세탁 모의, 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25년에 법무부는 귀화 취소 추진 건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공문을 법무부 민사국에 하달했습니다. 올해 4월 뉴욕타임즈는 법무부가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악시오스는 이민국 소속 변호사들이 비화 취소 사건을 담당하도록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됐다고 5월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소송을 내고 법원이 승인해줘야 하는 귀화 취소 절차는 정부 입장에서 까다롭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드물게 추진하는 조치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부가 법원 승인을 얻어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실행한 귀화 취소 사례는 약 120건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전체 투표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배송 지연으로 투표 용지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투표 수거함입니다. 최근에는 화재와 훼손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용지의 이동까지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수거함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편 투표는 전체 투표의 대략 30%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광활해서 직접 투표하러 가기가 어려운 곳이 많고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탓도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또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질병, 여행, 고령 등 일정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기재하고 우체통에 넣으면 미 우정청 트럭이 수거해 갑니다. 자신의 우편 투표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주는 투표 용지가 선거일 이후에 선거 사무실에 도착하면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 어떤 주는 선거일 이후 며칠 안에 배송돼도 무방하지만 선거일까지 USPS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무효 처리되는 우편 투표는 대부분 선거일이 임박해서 투표 용지를 붙인 경우지만 USPS가 비용을 절감하겠다면서 지역 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을 처리센터로 보내는 운송 횟수를 줄인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우편물 처리센터에 도착해야 기계로 소인이 찍힙니다. 이 같은 우편 투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투표 수거함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인 미 곳곳에서 투표 수거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편 투표 용지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29개 주와 워싱턴 DC가 법률로 투표 수거함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투표 수거함이 최첨단 장치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했습니다. 어떤 수거함은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거나 이동 또는 충격이 가해지면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이 옵니다. 자동으로 공기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장치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수거함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 수거함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공격 타깃이 돼서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이후에 부정선거론이 확산했고 투표 수거함에 대한 폭탄 테러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예비 선거용 투표 수거함에서 투표 용지들이 불에 탄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K-Radio 7시 모닝 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엄마 별일 없죠?
3: 워낙 잘 있었대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New 택시.

0: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n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10월 7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동의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뉴욕주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른바 자발적 만취의 법적 허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진숙 기자입니다.
1: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한 뉴욕주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이번 코넬대 사건이 성적 동의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경우 현행법이 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입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나 정신적 무능력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무능력은 본인의 동의 없이 투여된 마약이나 취하게 하는 물질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단순히 심하게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쟁점은 코넬대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관할인 톰킨스 카운티의 매슈벤 하우튼 지방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제인도가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과 면담했을 당시 자신의 약물 사용과 성적 행위를 자발적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벤 하우튼 검사는 당시 진술에는 제인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거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캐시오 콜 뉴욕 주지사는 이에 관련된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취했다는 사실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형사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술을 마신 뒤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후회한 경우까지 성폭행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8년부터 이 같은 법적 허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관련 입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이른바 자발적 만취와 관련한 유사한 법적 허점을 메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투여해 판단 통제 능력을 저하한 경우에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됐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0: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전달했고 WHO 역시 감염성 폐렴과 관련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르쿠츠크 방역연구소의 여성 직원 다리아 시필로바가 살아있는 병원체가 담긴 실험관을 깨뜨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시필로바의 증상이 악화했고 29일 입원했지만 이달 2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시필로바의 사인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필로바와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코비드-19 감염 사례 2건, 리노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 정도만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연구원의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들은 약 200명이며 이들은 의학적 관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은 6일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 당국이 셀레호프시에서 패스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비공식 정보가 있다는 텔레그램 글을 지난 3일에 올렸다가 2시간 후에 삭제했다는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관측을 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이 자세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면서 당국이 발표 비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 동북부 일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주택과 매장에 침입해서 연쇄 강도와 성범죄, 차량 강탈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과 13세, 14세에 불과한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들의 집단 기습범죄,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나 틴 테이크오버 현상과 맞물리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대 한인사회 그리고 지역 상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DC 경찰국에 따르면 13세 소년 1명과 14세 소년 3명 등 총 4명의 청소년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일 사이 발생한 최소 8건의 주택 침입 강도 및 4대의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2, 3명씩 무리를 지어 주택 뒷문으로 침입했으며 상당수 범행 과정에서 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하루 동안 여러 집을 연속해서 털기도 했으며 한 주택은 두 차례나 침입을 당했습니다. 특히 범행 중 한 사건에서는 침입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위험천만한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제프리 캐롤 DC 경찰청장 대행은 13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들이 총기를 들고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각과 장소를 정한 뒤 벌떼처럼 몰려들어 매장이나 주택을 제압하고 털어가는 플래시몹 러버리나 스워럼 크라임 그리고 청소년들이 집단폭력이나 기습모임을 모의하는 틴 테이크오버 현상이 이번 사건과 맞물려 미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태는 워싱턴 DC 아리아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DC 동북부 및 외곽 지역에서 상업용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은 SNS로 순간 모여 순식간에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10대들의 범죄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총기를 소지한 재범률이 높아지자 버지니아 페어팩스 및 메릴랜드 지역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등은 회원업소들의 총기 강도 및 집단 침입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며 자체 방법망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4대의 차량 외에도 이들 청소년 일당의 추가 범행 여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의 정황을 확대 수사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상가 지역의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0: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열차 통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5주간 출퇴근길이 크게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새 포털로스 브릿지로 철도를 옮기는 공사 때문에 NJ 트랜짓 열차 운행이 줄고 맨해튼으로 바로 가던 열차는 호보컨에서 멈춥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 포털로스 브릿지 공사로 패스 이용객들의 출퇴근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암트랙은 오는 9일 금요일 저녁부터 116년 된 옛 포털 브리지의 마지막 선로를

0: 해켄 색강 위에 새로 지은 포털로스 브릿지로 옮기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5주 동안 애틀랜틱 시티 노선을 제외한 모든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선의 운행 일정이 바뀝니다. 뉴저지 트랜짓 전체 열차 운행은 약 10% 줄어들며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의 평일 열차는 133편에서 113편으로 감축됩니다. 특히 모리스타운과 글래드스톤, 몬트클레어 분턴 노선의 평일 미드타운 다이렉트 열차는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가지 않고 호보컨에서 운행을 마칩니다. 승객들은 호보컨에서 패스나 뉴욕 워터웨이 페리, 뉴저지 트랜짓 126번 버스로 갈아타고 맨해튼으로 가야 합니다. 패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 호보컨 월드트레이드센터 노선과 호보컨 33번가 노선의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항만청은 12일 월요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호보컨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뉴워크 펜스테이션과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뉴포트, 그로브 스트리트, 33번 가역도 붐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승차권은 호보컨과 33번가 패스역에서 쓸 수 있지만 뉴워크과 월드트레이드 센터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모든 열차가 세 다리로 운행하게 되며 정상 운행은 안전 점검을 거쳐 11월 15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 K-Radio 7시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스파이물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만 검찰이 일본 매체의 전직 지국장을 무참히 폭행하고 달아난 홍콩 남성을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범행, 홍콩의 악명 높은 폭력 조직 삼합회의 사주를 받은 계획 범죄였습니다. 사연인 즉슨 야이타 아키오 전 기자의 중국 본토, 대륙과 대만 간의 관계 발언에 앙심을 품은 삼합회 간부가 무려 1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1,700만 원의 거구의 청부금을 걸고 타깃 폭행을 지시한 건데요. 대만에 입국해 기습 폭행을 저지른 이 피의자는 변장을 하고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빌미가 잡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만 검찰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폭식 언론 입막음 시도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에서는 또 다른 기막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가방산연구소 명의를 슬쩍 도용해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를 불법 구매한 뒤 중국으로 밀수출해 무려 150억 원을 챙긴 반도체 업체 대표가 적발돼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유럽 청소년들의 뜨거운 소식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열려 화제가 됐었죠. 이 열풍이 바다 건너 벨기에 고등학생들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벨기에 동부 리에주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고등학생 수백 명 학생들이 우리는 헝거게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한다 라는 위트 넘치는 피켓을 들고 거리 점거에 나섰는데요. 과밀학급에 교재도 부족하고 교육비까지 오른 현실에 참다 못해 뿌리 난 겁니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일부 학생들이 방화에 기물 파손까지 저지르며 시위가 격해지자 진압경찰이 최루가스까지 동원했고 결국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 연락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며 서로 용기를 북돋았다는 10대들의 못 말리는 시위 열기. 리에주 시장은 그저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마음을 가라앉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초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홍합페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3: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화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화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4: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 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 방 통합 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 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5: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자고 나도 머리가 막지 않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을 유도하고 급성불면과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의학은 뇌혈류와 미세순환, 자율신경균형을 안정시켜 스스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 몸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장애 관리는 단순한 불면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제37회 연례 갈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12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힘, 친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1: 뉴욕 가정상담소 KAFSC가 지난 10월 2일 맨해튼 치프리아니 월스트리트에서 제37회 연례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힘, 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갈라에는 커뮤니티 리더와 정치인, 후원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인 12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주거 및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지의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연간 4,834건의 한라인 상담 전화를 받고 2,000박이 넘는 긴급 숙박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친정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라인 설립에 기여한 배숙희 목사가 개척자상을, 한나양 뉴욕타임스 수석부사장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네 곳의 뉴욕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 등 다채로운 후원 물품으로 진행된 경매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24시간 다국어 한라인 운영을 비롯해 생존자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라디오입니다.
0: 11월 3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첫 한인 뉴욕주 상원의원 탄생 여부를 비롯해서 한인 정치인들의 연임과 지방의회 진출 여부도 결정됩니다. 한인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후보는 뉴욕주 상원 27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그레이스 리 주 하원 의원입니다.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로어 맨해튼 지역에 출마한 이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62.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현지 정치권에서는 본선에서도 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인데요. 사실상 8선에 성공했습니다. 퀸즈 40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본선거에 공화당 경쟁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열리는 당선자 세션을 거쳐서 8선 의원이 됩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 선거에서는 줄리친 후보의 도전도 주목됩니다. 줄리친 후보는 9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현역인 스캇 스트라우스 의원과 맞붙습니다. 당선이 될 경우에 한인 최초이자 아시아계 최초의 나소 카운티 의원이 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프레시메도 등을 포함한 뉴욕주 하원 25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릴리 로직 현 의원의 연임이 확정적입니다. 공화당의 케네스 백 후보가 본선거 출마를 철회하면서 로직 의원과 경쟁할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그레이스맹 의원과 톰 수어지 의원의 재선 도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이 출마한 6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톰 수어지 의원의 3선거구는 접전 지역으로 꼽히면서 두 지역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캠피 호컬 현 주지사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맞붙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캐피 호컬 현 주지사가 앞선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선거 막판까지 경쟁이 뜨겁습니다. 11월 3일 본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뉴욕 지역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들의 막판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 살인 사건이 모두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 시경은 지난 6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 살인 사건이 모두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총격 사건은 489건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553건보다 약 12% 줄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594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적었고 살인 사건은 203건으로 지난해 253건에서 19.8% 감소했습니다. 범죄 감소는 여름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총격 사건은 지난해보다 22.7% 줄어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조란밤단이 뉴욕시장은 9월 한 달의 총격 사건과 피해자 수도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범죄 전체도 지난해보다 6.6% 줄었으며 5개 보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정밀 치안 전략과 함께 올해 4천 정이 넘는 불법 총기를 압수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오 범죄는 예외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확인된 증오 범죄는 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0건보다 50건 많았습니다. 절반가량은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였지만 3분기만 보면 반유대 증오 범죄는 지난해보다 13.2% 줄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올해 9월까지 16건으로 지난해 13건보다 3건 많았습니다. TC 국장은 증오 범죄 전담반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증오 범죄를 계속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 지하철의 신형 개찰구 시범 운영 결과 무임승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월 7일 MTA가 일부 지하철역에서 운영한 신형 개찰구의 무임승차율이 기존보다 평균 3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호이트 스트리트역과 노스트랜드 에비뉴역에서는 무임승차율이 각각 72% 감소했습니다. 기존 개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형태로 휠체어나 유모차, 큰 짐을 가진 승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이 넓은 출입구나 비상구를 이용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들어가는 무임승차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MTA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입 공간을 넓히고 비접촉식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MTA는 신형 개찰구 설치를 20개 역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추가 설치 대상은 브루클린 퀸의 6곳, 더 브롱스의 4곳, 맨해튼의 6곳, 퀸즈의 4곳입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7호선역과 포레스트 힐스 71번가역, 아스토리아 블루버드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약 6,300만 건의 승객 출입이 이루어졌으며 MTA는 이용객들의 의견과 개찰구 성능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MTA는 이달부터 신형 개찰구를 설치할 역에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올해 말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50개 역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MTA는 이번 1단계 20개 역에 이어서 내년 말부터 추가로 30개 역에도 신형 개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아직 나무로 된 수도관이 12,000개가 넘게 남아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옆인 서폭 카운티는 16개에 불과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욕주 전체 납수도관을 모두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주립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록펠러 정부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소 카운티에 납수도관이 12,904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로 옆 서포 카운티의 납수도관은 16개에 그쳤습니다. 수도관은 도로 및 상수도 본관에서 각 가정과 건물로 물을 보내는 관입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24만 5천 개가 넘는 납수도관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 전체 수도관 380만 개 가운데 약 80만 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제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폭 카운티에서 조사가 안 된 수도관은 2,000개가 안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납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려면 37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9억 7,500만 달러로 27억 달러 이상이 부족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각 주는 2027년 11월까지 납수도관을 모두 파악하고 2037년까지 교체를 마쳐야 합니다. 납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주민들은 거주지 수도 공급 업체에 집의 수도관 소재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K-Radio입니다. 뉴욕주립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록펠러 정부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소 카운티에 납수도관이 12,904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로 옆 서포 카운티의 납수도관은 16개에 그쳤습니다. 수도관은 도로 및 상수도 본관에서 각 가정과 건물로 물을 보내는 관입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24만 5천 개가 넘는 납수도관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 전체 수도관 380만 개 가운데 약 80만 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제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에서 조사가 안 된 수도관은 2천 개가 안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납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려면 37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9억 7,500만 달러로 27억 달러 이상이 부족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각 주는 2027년 11월까지 납수도관을 모두 파악하고 2037년까지 교체를 마쳐야 합니다. 납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주민들은 거주지 수도 공급 업체에 집의 수도관 소재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K-Radio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가 주 저녁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5년 홍역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에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뉴욕주 홍역 환자는 모두 108명으로 뉴욕시에서 7명,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15일 이후 예방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카운티에서 92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비상사태에 따라 홍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백신 접종과 검사 권한도 확대됐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약사와 구급대원, 응급 의료 인력, 조산사도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고 간호사는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11월 4일까지 시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경상북도와 미 시장 진출을 비롯한 한미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문조 회장은 지난 10월 1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지역 기업과 제품의 미 시장 진출을 돕고 뉴욕의 현지 바이어와 유통망, 상공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기업 간의 교류와 비즈니스 매칭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경북지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와 경제기관과 협력해 미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연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보는 등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을 혼자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의 엘더링크에서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무료 일시적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한 달에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투약 같은 개인 간병은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말벗이나 동행, 보호와 감독 등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제한이 없고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노바와 페어팩스, 에어리어 에이전시 온 에이징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703-324-5374, 703-324-537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혼자 가족을 돌보느라 잠시 쉴 시간도 부족한 분이라면 이런 무료 돌봄 지원 서비스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요즘 주변에서 부쩍 환자가 늘고 있는 당뇨병, 이 당뇨의 원인부터 관리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리지만 막상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질환, 바로 당뇨병입니다. 대한민국 30세 이상의 성인 약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900만에서 2,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당뇨는 이제 국민 질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혹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 이런 오해와 잘못된 소문이 많은데요.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 당뇨병의 진짜 원인부터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그리고 현실적인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라는 이름부터 짚어볼게요. 한자 그대로 풀면은요. 소변에 설탕, 그러니까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소변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음식물을 먹으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몸 구석구석 세포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 인슐린 열쇠가 부족해지거나 열쇠 구멍이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하고요. 피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다 못해서 결국은 소변으로까지 빠져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는 넘치는데 세포는 정작 굶고 있는 기이한 상태인 셈이죠.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이 완전히 다른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의 세포를 자신이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당뇨병의 약 2% 미만이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당뇨병의 90% 이상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몸의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만은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또 서구화된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식단 조절이나 운동, 또 알약 형태의 혈당 강화제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혈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당뇨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으로 꼽히는 세 가지 이른바 3다 증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다뇨,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은 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요.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고 해요. 둘째는요, 다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게 되는 현상인데요.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다 보니까 몸에 탈수가 오고 뇌는 계속해서 물을 마시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식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허기짐을 유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이 영양분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된다거나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혈당 조절에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당뇨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이든 혈액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속 혈관을 매일 순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 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또 딱딱하게 변하면서 온몸의 기관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미세혈관이 많은 대표적인 기관인 눈, 신장, 그리고 신경인데요. 눈에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인공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또 손발 끝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는데 발에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다가 궤양이 생기는 이른바 당뇨 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세혈관 합병증이었고요. 다음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대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합병증이 시작될 때는 이미 손상도가 깊어진 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식사 후에 측정하는 혈당 하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측정을 하는 공복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mg per dl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26mg per 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할 지표 하나가 바로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5.7% 미만이 정상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당뇨병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바로 당뇨에 걸린다. 설탕이나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요, 그 즉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과도한 당류 섭취는 체중 증가 그리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2형 당뇨의 강력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음식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유발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 이것 때문에 약 복용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은요, 혈당을 강제로 내려서 혈관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초기에 약물 치료와 식단 그리고 운동을 병행해서 혈당이 잘 관리가 되면은요, 전문의의 판단하에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고서 생활 습관만으로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 세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음식을 드실 때는요, 채소 먼저, 다음은 단백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은요,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또 단순당이 많은 액상과당 음료라던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이나 빵, 면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식후에 15분 산책하십시오.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요.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움직이게 되면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대근육이 혈액 속에 늘어난 포도당을 즉각적인 에너지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검진과 기록을 하십시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요, 4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 받는 것이 좋고요. 이미 당뇨 위험군에 계신 분이라면 자가혈당 측정기라던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튀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번에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은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다면 또 제어가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당뇨병을 얻고 비로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됐다, 이런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당뇨병 경고 신호는요,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관리를 잘해라 라는 삶의 정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하실 때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를 하시고 또 식후에는 산책을 15분 정도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10월 6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으며 9월과 10월 A매치 4연전을 2승 1무 1패로 마감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전반 6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A매치 통산 59번째 골을 터뜨리며 차범근의 대기록을 넘어 한국 축구 역대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런 대기록의 축포 뒤편에서 감지된 대표팀의 균열은 이미 라커룸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태의 대가는 지난 10월 2일 베네수엘라전에서 당겨졌습니다. 후반 35분 교체 사인을 받은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벤치로 걸어나오며 모레노 감독에게 불만을 토로하듯 한참 동안 모레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축구화를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을 향해 끌어오르는 불만을 이렇게 쏟아냈고 동료 황인범이 다급히 만류해야 할 만큼 벤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터져나온 김민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2: 수비 선수들 보면 불쌍하고 뭔가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뭐 7대0으로 이기든 9대0으로 이기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팀이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뛰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머리 쳐박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팀 전체가 함께 싸우고 수비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다. 오늘은 수비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머리를 쳐박고 뛰지 않으면 7대0, 9대0으로 이겨도 기쁘지 않다는 극단적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모레노 감독이 고수해온 플랫 442 시스템은 현대 축구의 기본인 컴팩트한 강경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전방 압박 트랩의 실행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최전방 투톱과 최후방 포백의 간격은 35m 이상 벌어졌습니다. 중원의 1차 저지선이 증발하자 상대의 다이렉트 침투 패스는 고스란히 김민재와 세터백 라인의 1대1 경합 부담으로 전가되었고 공격 전개 역시 허리를 거치지 못하고 좌우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는 전형적인 U자형 빌드업에 갇히며 상대의 밀집 수비 블록에 완전히 봉쇄당했습니다. 결국 이 전술적 결함은 선수단의 물리적, 정신적 균열로 직결되었고 김민재는 베네수엘라전 직후 천안 풋볼파크 훈련에 이틀 연속 불참했고 우즈베키스탄 출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내부 갈등의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믹스전에서 눈물을 쏟아냈던 황인범을 비롯해 황희찬, 김민재 등 핵심 주축인 1996년생 라인이 우즈베키스탄전 종료 후 눈물을 쏟으며 96년생 셋이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세 사람이 은퇴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급물살을 탔고 축구협회는 거듭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냈지만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7일까지로 계약된 모레노 감독의 시한부 리더십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연전을 치른 대표팀. 11월 원정 2연전까지 전술 완성은 물론 팀의 결속을 다져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의 갈밤이 대표팀의 내홍으로 얼룩진 시간,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하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을 떠나보내는 뜨거운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10월 7일 에스타디오 모누멘탈을 가득 메운 8만 5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펼쳐진 아프리카 베냉과의 친선 경기.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치른 생애 마지막 고별전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고별전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축구 팬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베트남과 유럽 각국에서 찾아온 팬들은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모노멘탈 경기장 주변을 메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메시는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라며 40시간의 비행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메시다웠습니다.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 골 두 도움의 원맨쇼로 조국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3분 정교한 코너킥으로 니콜라스 오타멘디의 발리 선제골을 배달했고 후반 16분에는 완벽한 시야의 스루패스로 신의 니코파스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26분 자신이 직접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A매치 통산 126번째 득점포로 자신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2005년 만 18세의 나이로 처음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이래 메시의 21년 국가대표의 여정은 환희만큼이나 가혹한 고통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축구 영웅인 디에고 마라도나의 그림자에 갇혀 메이저 대회 준우승에 그칠 때마다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메시에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타네리오 결승에서 칠레의 승부차기 끝에 패한 뒤 내게 국가대표팀은 끝났다며 눈물로 은퇴를 선언했던 순간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두운 심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온 국민의 간절한 복귀 염원의 뜻을 꺾고 대표팀으로 돌아온 메시는 이 번복을 축구 역사상 가장 찬란한 반전의 서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28년 만에 무관사슬을 끊어낸 메시는 이듬해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완벽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 2연패와 2026년 북중 월드컵 준우승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성기를 이끈 그는 지난 8월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부친 호르헤 메시의 별세 이후 깊은 고뇌 끝에 대표팀과의 작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지만 이 유니폼을 위해 목숨을 바쳐 뛰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원장을 수비의 기둥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넘겨둔 채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0: 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습니다,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매일 뉴스에서 듣지만 실제 어떤 곳인지,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잘 알지 못했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심 핵시설 이야기인데요. 인공위성을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요, 북한 핵 개발의 중심지로 꼽히는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뉴스에서 영변 핵시설이라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변은 건물 한두 개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넓은 부지에 1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의 핵연구 생산 단지입니다. 북한은 왜 하필 이곳 영변에 시설을 집중시켰을까요? 지리적 요인이 하나의 이유로 거론이 되는데요. 영변 단지 바로 옆에는 구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수인데요. 강물이 가까이 있어서 용수 공급에 유리한 지역인 거죠. 영변 단지 안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메가와트 흑연 감속 원자로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동된 이 원자로는요, 소량의 전력과 열도 생산을 하지만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는 데 쓰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을 해왔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원자로에서 태우고 남은 사용 후의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 즉 재처리 시설입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식별이 되는 대형 건물이고요. 세 번째는 2010년 11월에 북한이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에게 공개를 하면서 알려진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당시 북한은 약 2000기 규모의 원심 분리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요, 발전용 연료를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같은 기술로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우려입니다. 이처럼 영변은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영변이 핵물질을 만드는 생산시설이라면요, 풍계리는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입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이곳 풍계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풍계리가 선택된 이유는요, 지형과 지질적 특징에 꼽히고 있는데요. 이곳은 해발 2,205m의 만탑산이 있고 단단한 화강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핵실험에서는 폭발력과 방사선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안반층이 유리하거든요. 북한은 이 산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갱도를 파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풍계리에는 동서북남 이렇게 네 개의 갱도 구역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2017년 6차 실험은 만탑산 아래 북쪽 갱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5월에 한국과 미국의 외신 기자단을 초청해서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일부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정황이 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결국 7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곳은요,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강선 시설입니다. 강선은 평양 서쪽 외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설인데요. 겉으로는 일반 산업단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과는 달리 대형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에서도 가능하고요. 외부로 드러나는 특징이 적어서 위성 관측만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이런 핵시설 장소들조차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과연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0: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0: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자타공인 잡지사에서 옷걸이가 가장 좋은 게스트.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갓을 쓸 때 가장 멋진 남자죠. 갓태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6: 아, 오랜만에 또 저희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머리에 이걸 안 쓰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정이기 때문이지요.
7: 네.
6: 선생님, 외국에서 조선을 말이죠, 모자의 나라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자 문화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네요.
7: 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근대, 특히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모자가 풍부하고 다양했었던 나라였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목도천에 명왕성을 발견했던 퍼시벌 로엘 같은 인물. 그 로엘이 이제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정말 많은 모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전부 다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전부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6: 아, 모양이 다른 게 또 신기했구나.
7: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 조선의 모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모자에 대한 진가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이제 민속학자 샤를 바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월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공기와 빛이 적당히 통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에 따라 제작된 모자의 패션은 파리의 재행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6: 프랑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7: 네, 이제 이 사람이
6: 공신력이 있네.
7: 6주 동안 예. 조선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물, 그러니까 예. 민속품을 가져가고 김해박물관에다가 소장하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물들을 봤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게
6: 조선의 모자.
7: 모자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와 빛이 적당히 통하고 기능성,
6: 통기성. 예,
7: 통기성.
6: 예, 그렇죠.
7: 왜냐하면 모자 쓰면 예. 땀 차잖아요.
8: 그렇죠. 네.
7: 서양 모자들, 맞습니다. 요즘 모자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탄을 했었고, 영국의 화가였던 이제 세비지 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자들이 쓰는 모자뿐만 아니라 네. 아주 드물게 여성들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아얌.
8: 어떤 거지?
7: 이라고 하는데, 네. 추울 때 이렇게 위에 머리처럼 쓰고 네. 뒤에 느리게 드리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 예쁜 모자예요.
8: 아씨 모자 아니야? 아씨 모자.
7: 아씨 드리개.
8: 어, 그렇죠. 아씨 모자 사극에서.
7: 네. 예. 그래서 그 아얌 또는 이제 애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 푹 빠져갖고 어쨌든 남자들의 모자와 더불어서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8: 아, 그러면
7: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일부 사람들은 세보지 않은 것 같은데 조선에는 모자가 사천 종류나 있다.
8: 외국인이요?
7: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사천 종류는 안 되더라고요.
8: 어, 과장이 심하네.
7: 그런데 그런 표현이 이제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눈에 특이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우리가 모자를 잘 안 쓰는데 과거의 조선을 보니까 모자의 나라 맞구나.
8: 그렇구나.
7: 라는 거를 이제 새삼 확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8: 네. 이제 뭐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뭐 갓 정도의 모자, 전통 모자는 외국인들도 많이 알게 된 상황인데.
7: 네.
8: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초에 왜 이렇게 모자 종류가 많았던 건가요?
7: 그러니까 이제 모자가 많았던 이유는 주변의 나라하고 일단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우리가 개항을 했을 때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고,
8: 네.
7: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둘 다 정말 드물게 모자가 안 발달했던,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였던 겁니다.
8: 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7: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볼 때.
8: 아, 청나라, 일본은 모자 문화가 발달 안 했죠.
7: 이제 그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청나라 사람들 그때 변발했잖아요.
8: 아, 청나라니까 변발이지. 아.
7: 네, 그래서 앞머리 쑥 삭발하고, 뒷머리 따가지고 쭉 내렸고,
8: 아.
7: 그러니까 이제 변발의 변은, 그러니까, 그 땋는다라는 뜻이거든요.
8: 아 그래요.
7: 그래서 네. 우리도 변발의 흔적이 아주 조금 남아있죠. 이제 청나라는 그렇게 변발이 되니까 위에 뭘 쓰는 게 방한용 외에는 특별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게 변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촌마개라고 해갖고 앞에를 잘라내고 상투를 쓰기는 하지만 아, 뒤로 그렇죠, 넘긴 그렇죠. 상투잖아요.
8: 네 맞아요.
7: 그러니까 이게 역시 다양한 모자보다는 그냥 이걸 드러내놓고 다니거나
8: 그렇지.
7: 장군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투구를 쓸 때
8: 아, 투구가 화려하죠.
7: 그렇죠. 네, 그 정도 외에는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 또 다른 어떤 뼈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해당하는 모자가 없었던 데 비해서
8: 네, 네.
7: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투. 고조선 이후로 계속해서 상투의 나라니까 이 상투를 쓰는 순간 뭔가를 덮어서 그다음에 보호하고 또 그걸 드러내고 싶었는데 조선이라는 사회가 5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거는 지향점, 신분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자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8: 네.
7: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가 많아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8: 네.
7: 무엇보다도 이제 상투를 트는 순간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집안에 있을 때 망건이라고 해가지고
8: 그렇죠.
7: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쪼매는 작업들을 그쵸. 하잖아요.
8: 집에서 이제 책 읽을 때 그냥 망건만
7: 그렇죠.
8: 하고 있죠.
7: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투 위에도 이제 상투 모자 같은 거, 상투관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모자를 쓰는 것
8: 네.
7: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8: 네.
7: 어쨌든 이제 예전에 양반들이 볼 때 의관을 정제해야 될 때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라면은 관은 모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몸 매무새 가장 중요한 부분이
8: 썼다.
7: 모자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 상투는 언제부터 조선시대부터?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7: 네, 그래서 그 고조선과 이제 기자 얘기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고조선 사람들의 중국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상투 쓴 사람들, 상투를 튼 사람들.
8: 아, 차이점으로 그게 네. 명시돼 있어요.
7: 네, 그 사실은 이제 상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고대에서도 틀었었고요.
8: 네.
7: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보면은 상투 쓴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 네.
7: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습은 아니지만 이 상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자를 쓸 수 있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였고
8: 네.
7: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당대 일본하고 좀 비교가 되는 다양함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8: 네.
7: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8: 상투는 약간 유교 사회에서 뭔가 효의 상징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해야 트는 거죠.
7: 그렇죠.
8: 네, 그렇죠.
7: 그러면서 이제 상투는 어른이 쓰는 거란 어른이 트는 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8: 그렇죠.
7: 그러니까 네. 이제 상투를 트는 거는 이제 신체발부 수지 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8: 뭐 머리 자르지 마라.
7: 머리 자르지 말고 손톱 끝도 다치지 않게 해라. 라는 의미가 또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면서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상투 틀 때는 안에 속을 속아내거든요. 아, 그럼 그치, 너무 그치. 두꺼워지니까.
8: 아, 이거 우리 탈모의 역사 때 썬킴 선생님이랑 네. 소갈머리 그 배꼬치기인가 뭐 그런 거.
7: 배꼬치기를 해요.
8: 맞아요.
7: 그렇게 해서 맞아. 사실은 치기는 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윤곽을 이제 구성한다라는 상징성이 있고 아.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갖추는 걸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는 모자를 써야 예의를 갖추는데 네. 서양에서는 모자를 쓰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격식 또 때에 따라서는 친근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8: 적어도 서양은 실내에서는 이렇게 벗는 것 같아요.
7: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영환이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을 때 그게 이제 러시아에. 실내로 궁궐 안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확 이 갓을 쓰고 있어요.
8: 갓 쓰고 갔어요?
7: 근데 오. 서양 기준으로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8: 그렇죠. 실내니까.
7: 근데 우린 예. 맨상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8: 그건 또 우리 입장에서 결례고.
7: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8: 안 들어간 거네.
7: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아, 세계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모자는 다 써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내용 모자가 또 있기 때문에.
8: 아, 실내용 모자.
7: 지금 쓰고 계신.
8: 아, 요걸 구비에 가셨으면 요걸로 갈아서 들어갔을 것이다.
7: 그래도 좀 애매하긴 했을 아, 것 같긴 한데.
8: 아,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벗고 들어가시죠.
7: 근데 우리도 보면은 저기 임금님 앞에서 뭐 이렇게 상참이나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근정전이나 아니면은 그 사정전을 아, 할 때 보면 그렇지. 머리에 뭐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아, 없어요.
8: 러시아 임금님.
7: 예, 그 영모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빼놓고는 아, 다 뭔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네. 일정한 풍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자의 발달을 촉진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왔던 이제 프랑스 여행가 조르주 디 크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의 모자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지위 계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자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특히 조선시대 모자는 그 사람을 읽어내는 코드였다.
8: 그러네.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네요.
7: 네. 그러니까 뭐 바코드처럼 이렇게 딱 찍어내면은 뭐 이렇게 쭉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저 모자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상화가 아주 일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익성관 흔적이 있다.
8: 아, 불에 탔는데 모자는 익성관이야.
7: 그러면 이건 왕의 어디잖아요. 그런데 그러네. 뭐 이렇게 막 불에 탔는데 지금 정자관이다. 그럼 양반.
8: 그렇죠.
7: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는
8: 신분증 느낌이 있어요.
7: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선의 모자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모양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를 갖게 된 조선의 모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모자 알려주실 건가요?
7: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모자 얘기를 하지만 순 우리말로는 쓰개.
8: 아, 쓰개구나, 쓰개.
7: 예, 그러니까 쓸거리, 그러니까 네. 쓸 것, 이렇게 되니까 이제 쓰개가 되는데, 네. 이제 부득이 이제 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전근대 역사에서도 머리에 쓰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관, 그 다음에 이제 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과 모가 한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멸류관, 금관, 통천관, 정자관, 상투관, 사모, 이런 것들이 관과 모에 해당하는데
8: 익성관도 관 아닌가요?
7: 익성관.
8: 익성관도?
7: 네. 그러니까 이 관은 네.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캡에 가까워요.
8: 캡.
7: 챙이 없는 캡. 햇볕 가리개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뚜껑으로 머리만 씌우는 겁니다. 네. 머리만 씌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둥근 태가 없다라고 아, 보시면 네,
8: 태가 없는
7: 그렇죠. 네,
8: 관은
7: 그래서 이제 관이나 모를 그렇게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장식들이 달려 있겠죠.
8: 네.
7: 이제 거기에 비해서 태를 두르는 것.
8: 아.
7: 그러니까 지금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리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 립이 됩니다.
8: 아, 립 초립할
7: 네.
8: 때 립.
7: 네. 영어로 치면 햇. H-A-T.
8: 햇과 햇의 차이네요.
7: 네. 예, 예, 예. 햇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백립, 흑립, 초립, 절립, 페랭이, 삿갓 이런 아, 것들이
8: 페랭이처럼.
7: 네.
8: 이게 페랭이죠?
7: 이게 페랭이.
8: 네. 제가 썼던 거.
7: 그러니까 이제 저게 조금 더 고대에 가면은 이제 그 흑립,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초립.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8: 네.
7: 이제 태를 두르면 립이라고 얘기를 된다. 하고요.
8: 네.
7: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립이 흑색 빛으로 나오는 흑립.
8: 흑립을
7: 나중에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게 갓.
8: 아, 흑립이 갓이구나.
7: 네, 흑립이 아, 갓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 갓은 이제 흑립이라고 예전에는 한자로 쓸 수 있겠구나.
8: 네.
7: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 또 있나요?
7: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뭔가 봉다리처럼 만들어갖고 퉁 쓰는 게 있어요.
8: 그 봉다리를.
7: 네, 그래서 네. 수건을 두른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건이라는 표현을.
8: 망건, 망건.
7: 그렇죠. 유건, 탄건, 복건, 굴건, 망건. 그래서 유생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8: 아, 네네.
7: 네, 유생들이 이렇게 머리에
8: 쓰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안동에 가면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7: 네. 그 재앙 지낼 때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저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특 하나 올려놓고 쓰는 약간 굴곡이 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탄건.
8: 탄건.
7: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상주들이 흰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거 굴건.
8: 굴건이구나.
7: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영어로 치면 후드.
8: 후드?
7: 아, 뒤집어 쓰는.
8: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 박광일의 오늘 영어 교실이네.
7: 그래서 캣.
8: 캣. 헷.
7: 캣. 헷, 후드. 후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관모, 그 다음에 립.
8: 립. 건. 건.
7: 이렇게 세 가지를 차이점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아, 그럼 이건 썬킴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특징과 유래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특징 그리고 좀 자주 눈에 띄는 것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익성관.
8: 왕이 쓰는 거.
7: 예. 네, 그래서 얘를 왜 익성관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선자는 착할 선자거든요. 네. 근데 익자가 날개 익자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모양을 염두에 두고 뭔가 착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모자.
8: 오, 좀 매미 선자로 배웠는데?
7: 매미 선자이기도 해요.
8: 네.
7: 그 두 개로 같이 씁니다.
8: 아, 그래요?
7: 착할 네. 선자하고 매미 선자를 같이 쓰는데, 한자로는 익성과는 착할 선자를 더 많이 쓰고, 네. 별칭으로 매미 선자를 씁니다.
8: 아, 요 모양은 매미 날개를 본뜬 게
7: 맞나요? 그래서 매미 날개가 되는데, 네네네. 이제 이 매미 날개를 왜 붙였냐면은, 매미는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곤충으로.
8: 오덕이네요?
7: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곱게 뻗은 입은 길게 늘어진 선비의 각근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선비하듯 같다. 그래서 문덕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그래서 청덕.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이 애써 일군 곡식을 탐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덕.
8: 그렇구나.
7: 이것도 조금 느낌은 가고요. 여느 벌레들과 달리 집조차 짓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생활하니. 근데 대부분의 벌레들이.
8: 집이 있지 않나요? 아, 그 나무에서 생활하죠. 그게 네. 집이죠, 사실.
7: 개미들 외에는 개미하고 벌 외에는 집을 잘 본 적이 없어서
8: 조금 억지.
7: 아무튼 그렇지만 검덕, 검소하다. 그다음에 철에 맞춰 허물을 벗고 때에 맞춰 열심히 울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래서 신덕.
8: 엄청 좋게 봤네요.
7: 네. 그래서 이제 이 익성관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썼다라고 하지만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태종 이세민. 당태종.
8: 당태종.
7: 이세민이 예. 이렇게 딱 그 황룡포 있고.
8: 아, 그래, 본 것 같다.
7: 그 다음에 익성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는 아마 신라 때부터 전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네. 대체로 자료나 여러 것들을 보면은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도 익성관을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8: 아, 예.
7: 사실 이제 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격식이 있는 장면에서는 익성관이 아닌 다른.
8: 관.
7: 관.
8: 어떤 거죠?
7: 멸류관을 보신 적이 있을
8: 겁니다. 아, 저런 거? 옥황상제가 쓰는 거.
7: 맞아요.
8: 옥황상제 모자잖아요. 저거.
7: 옥황상제 네, 모자. 옥황상제가 이제 주로 쓰는데 네. 중국의 그 황제를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여기면 옥황상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의 상징을 저 멸류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 고종이 쓴 것도 본 것 같아요.
7: 네, 일종의 예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식을 할 때거나 중요 국가 행사를 할 때 저 네. 멸류관을 쓰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거는 이제 그 통천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캡에다가
8: 네.
7: 그 관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자를
8: 태 없이
7: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건데
8: 그렇죠.
7: 위에다가 평평한 면을 달았어요.
8: 그렇죠. 사각형.
7: 그래서 통천관을 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조금 덜 예쁘니까 네. 여기다가 구슬을 이렇게 느린
8: 그렇죠.
7: 장식을 달아요.
8: 예.
7: 그래서 황제는 12줄. 그 다음에 구류가 있으면은
8: 왕.
7: 왕. 그 다음에 세자는 8줄.
8: 정자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강민 아나운서가 쓰고 계신 게 이제 정자관인데요. 네. 가장 많이 조선시대 선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도포 있고 이제 실내에 앉아서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님들 맞이했을 그렇죠. 때 가장 많이 쓰는.
8: 훈장님도 이런 거 쓰고.
7: 맞아요. 예. 이 관인데, 네. 정자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8: 네.
7: 완성했던 거는 주희여서 주희를 높여서 부르니까 주자학.
8: 아, 네.
7: 이렇게 부르는데
8: 네.
7: 그 주희 이전에 이학이라고 해서 이치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정호, 정이. 근데 그 둘을 합쳐서 정자라고 불러요.
8: 아, 두 형제를 정자라고 해요?
7: 네, 높여서.
8: 그들의 모자인가요?
7: 그래서 그들이 썼다고 알려진 모자를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면서 나도 정호, 정이 형제처럼 성리학에 심취해서 특히 이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겠다. 라고 해서 저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에서 겹부로 되어 있습니다.
8: 맞아요.
7: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삼중으로 되어 있어 2층관 또는 3층관으로도 부르는데
8: 이게 3층관이네.
7: 저게 이제 3층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거는 2층관.
8: 차이가 있네. 더 그냥 비싸고 싸고
7: 더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하고 또 더 큰 비용을 들였다라고 보이지만 크게 그것을 두고 격식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8: 네. 네.
7: 다만 이제 정자관이 너무 화려하니까 네. 그냥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각뿔 모양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8: 사각뿔을 쓰는 경우가 있구나.
7: 네.
8: 예. 자, 이렇게 관은 좀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고 좀 소탈하게 가려면 사방관을 쓰기도 했는데
7: 네.
8: 그럼 가볍게 일상에서 쓰는 모자를 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7: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성균관의 유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게 이제 유건.
8: 유건.
7: 네. 그래서 이제 이 유건 같은 경우는 안에서 공부할 때만 쓰고요.
8: 아.
7: 밖에 나갈 때는 저게 쓰는 게 아닙니다.
8: 공부 모자네요.
7: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게 그럭저럭 잘 묘사가 됐던 게 네. 성균관 안에 있을 때는 저 유건을 쓰고 막 유생들이 돌아다니다가 길 밖으로 기방 나들이 할 땐 갓을 쓰고
8: 있어요. 아,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7: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 나갈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학교 내부에 쓰는 것.
8: 그렇죠.
7: 약간의 이제 실례적인 느낌이나 좀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이제 하급 관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노비로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천한 사람으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 건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가볍고 좀 격식이 좀 덜한 곳, 또 때에 따라서는 좀 편하게 쓰는 것.
8: 건까지만 가도 양반들이 쓰는 건 거죠?
7: 아니요.
8: 아니요.
7: 건은 다 양반이 쓰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평민이 쓰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천민이지만 관리들이 있어요.
8: 건을 써도 돼요?
7: 네네네. 그럴 때는 왜냐면 그 사람이 관직에 있으니까,
8: 네.
7: 일종의 제복하고 맞춰서 입느라고 건을 씁니다.
8: 립도 써도 되나요?
7: 립은 그때그때 또.
8: 아, 패랭이는 쓰니까, 상인들이.
7: 당연히 립도 써요.
8: 아, 립도
7: 그러니까
8: 쓰고.
7: 천민도 모자는 가지고 있다.
8: 아, 신분을 이렇게 네. 딱딱 나누는 건 아니죠.
7: 그렇죠.
8: 아니구나.
7: 그런데 관직이 양반이 관직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의 관직이 있고, 천민도 관료로, 그러니까 관직의 말단에서 일을 하거든요.
8: 네.
7: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씁니다.
8: 아, 그렇군요. 예.
7: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래도 좀 관, 뭐, 이런 것들이 좀 격이 좀 있고, 그다음에 립이 일반적으로 좀 쓰는 거고
8: 네.
7: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건은 조금 좀 가볍게 쓰는 거다.
8: 탕건은 뭐예요? 탕건.
7: 이제 탕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독특한데요.
8: 네네.
7: 이게 민간에서 쓰는데 관직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8: 민간의 관직자.
7: 네. 그래서 그냥 양반이 쓰는 게 아니라
8: 아, 네.
7: 지금 현재 현직 관료 집안에 있을 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8: 아~
7: 어떤 뉘앙스냐면은
8: 공무원들이 쓰는 거?
7: 네, 예.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네. 이제 약간 좀 권위나 격식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 이렇게 놀 때는 벗어놓 씁니다.
8: 초상화 같은 걸 통해서 모자 모양은 다 연상이 되는데 용어를 자세히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조선 남성의 멋을 보여주는 갓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방랑신 김삿갓 할 때 이 삿갓, 거기서 갓은 당연히 머리에 쓰는 갓이라는 걸 아실 테고요. 그렇다면 삿은 뭘까요? 삿. 예, 찾아봐도 생각보다 이게 정보가 안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요즘도 이제 쓰이는 표현 중에 삿자리라고 해서 대나무 껍질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돗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장 구하기도 쉽고 좀 다루기도 수월한 소재였다고 하는데요. 그 삿자리의 삿이 삿갓의 삿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스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0: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라고 크게 외치시는 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르몬과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모든 것을?
1: 네.
0: 이제 우리는 젊어지는 거군요.
1: 네.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맞아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0: 젊음은 나이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입니다. 네.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문장이었어요.
1: 네.
0: 뭐 이제 호르몬 이야기 전에 우리 직장인들 혹은 4050 세대들의 네. 건강에 관한 이런 어떤 그 신호들.
1: 네.
0: 그 스트레스가 뭐 대표적인 우리가 네. 겪는 소위 뭐 알든 모르든
1: 네.
0: 우리가 겪는 대표적인 좀 건강 문제인
1: 네.
0: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계속 피로해.
1: 뭐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이제 불면증.
0: 아, 그 대표적인.
1: 예, 그다음에 우울감.
0: 아, 우울감.
1: 감정이 막 가라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4050 때 분명히 병원에 가면 질병은 아니라고 근데 증상은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 상태가 사실은 미병이라고 해서 아직 병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호르몬이 우리한테 SOS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아픈 근막증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또 뭐 과민성 증후군, 우울증 이런 뭐 대표적인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는 여섯 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다.
0: 그럼 약간 요거 뭐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
1: 네네.
0: 스트레스 대표적인 네네. 직장인 건강의 적 뭐 한 4050 세대들의 적인데 네네. 호르몬 관점에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사실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0: 없죠.
1: 뭐 네. 우리가 이제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가랑잎에 뭐 어쩌는지 문다고 잔잔한 스트레스는 다 갖고 살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게 코티졸이라든지
0: 코티졸.
1: 에피네피린,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근데 저는 항상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0: 기능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과도해지면 과유불급이라고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장 운동이 좀 줄어듭니다.
0: 아.
1: 그러니까 장 운동 제대로 안 돼요. 소화불량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되고 머리가 하얘졌다.
0: 빠지고.
1: 이런 탈모 증상도 있고요.
0: 그리고 이 새치가 많이 생기는 것도
1: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고
0: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군요.
1: 그렇죠. 탈모의 양상을 보게 되면 어느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형 탈모가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는 주변 머리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그 호르몬은 이 전두엽, 앞머리가,
0: 앞머리가
1: 또 M자형 탈모가 되고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탈모는 전반적으로 탈모가 됩니다.
0: 아, 그러면 그 어떤 형태의 탈모냐 그건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1: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분비내과 의사는 관상장애처럼 사람을 이렇게 보면 물끄러미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할 거야. 부피든 뭐가 좀 문제가 있겠군.
0: 아, 그렇군요.
1: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검사로 들어가는 거죠.
0: 오, 재밌네요.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 어느 때 분비가 되는 겁니까? 어느 때 많이
1: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추위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
0: 어.
1: 그럴 때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혈당과 혈압을 올리면서 기운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재는 거하고 저녁에 재는 거하고 양이 틀립니다.
0: 어.
1: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를 각성시키거든요. 아침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저녁 때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뭐 새벽형 인간이라든지 올빼미형 인간에 따라서 이 코티졸의 호르몬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게 올빼미형 인간들은 저녁 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깨어있게 되는 거고요. 새벽형 인간들은 아침에 많이 나와서 아침에 또 깨어있게 되는 거죠.
0: 아.
1: 호르몬이 코티졸이 하루 종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운둔형. 결국 하루 종일 이제 만성피로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 이게 아침에 나와야지 각성이 됐다가 오후에는 떨어지고 반대로 오후에는 이제 교대 근무하는 것처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또 잠을 자니까요.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낮에도 나오게 되면 낮에도 계속 잠을 자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코티졸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서로 교대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면은 영국에서 근위병들이 이렇게 서로 교대 근무하는 것처럼 이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다.
0: 그렇습니까?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요즘 얘기하는 바이탈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나 심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피가 많이 가게 되고요. 좀 그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나 이런 쪽에는 피가 안 가니까 소화불량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밤에도 깨어있게 되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0: 그럼 뭐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대장 쪽에 이런 문제들은
1: 네.
0: 부분 왜 생기는 건가요?
1: 이제 아까 얘기했던
0: 스트레스인가요?
1: 스트레스
0: 원인이?
1: 호르몬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은 반대가 됩니다. 그 세로토닌 호르몬은 이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이게 사실은 장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이 10%는 뇌에서 나오는데요. 90%는 장에서 나옵니다.
0: 장에서 나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장으로 느끼는 분들은 많아요.
0: 아.
1: 그게 바로 과민성 증후군이거든요.
0: 아, 그래서 장 예, 그런 게 생긴 거군요.
1: 예, 여행 가서 변을 못 보시거나 막 설사하고
0: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1: 예, 그게 이제 장이 더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작용이 떨어지니까
0: 그러니까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약간 서로
1: 그렇죠. 양과 음의 법칙처럼 반대로 기량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기량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장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뇌장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아.
1: 뇌와 장의 그 축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 거죠.
0: 그렇구나.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도 비슷하고
1: 뇌도 막 이렇게 꾸불하고
0: 그렇군요. 예. 불면증은 어떻습니까? 불면증.
1: 불면증도 결국 호르몬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은 각성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은 코티졸 호르몬과 반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 저장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낮에 햇볕을 받아서 세로토닌이 많아지고 세로토닌이 많아진 게 저장을 멜라토닌으로 바꿔놓고 있다가 밤에 그걸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도 결국은
0: 어느 경우에 깨집니까?
1: 보통 이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 손과 샘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 빛이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네.
1: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고 편안하고 근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꺼내 쓰려고 해도 어두워도 꺼내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0: 못하고.
1: 근데 아무리 또 많이 쌓아놨어도 그걸 꺼내지 못하면
0: 빛이
1: 안 되는,
0: 있으면 또 안 꺼내지는 거예요.
1: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시면
0: 그러네요.
1: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0: 그럼 진짜 답이 나왔네요. 평소에 장 건강 관리 잘하고
1: 네.
0: 행복한 생각 많이 하면
1: 답인.
0: 세로토닌 무지 나와가지고
1: 멜라토닌
0: 그게 멜라토닌으로 되고. 저장되고 밤에 잘 시간에 불 켜지 말고
1: 오고.
0: 핸드폰 보지 말고
1: 그쵸.
0: 어둡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청하면
1: 멜라토닌이
0: 나와서 우리가 쭉 잠든다.
1: 숙면을 취할 수 있죠.
0: 거의 제가 의사 수준의 이제 의학 지식을 제 말이 맞는 건가요?
1: 예, 호르몬 의사, 호르몬 박사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0: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우울증.
1: 우울증이요?
0: 우울증도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고.
1: 아, 우울증도 뭐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우울증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5: 우울증은
1: 또 이제 엔돌핀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쁨을 느끼는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족하면
0: 쾌락
1: 또
0: 호르몬.
1: 예. 요즘 도파민 얘기를 하지만 도파민은 사실은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두 얼굴의 호르몬이에요.
0: 아, 이쪽과 저쪽이 뭡니까?
1: 예를 들면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도파민이 안 나오면 무감정증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가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무감정증. 그러니까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아, 엔돌핀이 나오면 우울증이 안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동을 걸어주지 않고 도파민이 나머지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0: 거죠.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1: 예를 들면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려면 자기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호감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도파민도 안 나오고 엔돌핀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은 햇볕 쬐지도 못하고 그 오피스에서 계속 앉아 있고 그러면 뭐 이제 우울증이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게 이제 우울증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갖다가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문제 많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일가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걸 잘 극복하면 해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계속 이게 가중된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병을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0: 그 우울증 하면 우리 정신과 전문의 만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처방하는 약들이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인가요?
1: 그렇죠. 그런 호르몬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호르몬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을 갖다가 균형을 맞춰주는 약들이 실제적으로 우울증 치료제라고 될 수 있습니다.
0: 그거를 약에 의해서 나오게 만드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일단은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나왔던 그 호르몬들이 이제 다시 재흡수되지 않게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그런 우울증 약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호르몬이네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어떤 뭐랄까 미병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질병으로 진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발전, 뭐 그 어떤 대표적인 질병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4050 정도 되시는 분들 생기는 게 뭐 당뇨병,
0: 당뇨죠, 당뇨.
1: 그다음에 뭐 갑상선도 요즘 많아졌고요.
0: 아, 맞아요.
1: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0: 고지혈증.
1: 우리는 그걸 갖다가 대사질환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호르몬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호르몬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0: 네.
1: 우리가 이제 당뇨병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 당뇨병 호르몬 인슐린만 생각하는데요.
0: 그렇죠.
1: 우리가 아는 저는 이제 인슐린.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8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글루카곤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또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 뇌에서 이제 식욕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먹게 되니까 또 당뇨가 또 나빠지고요.
0: 올라가고.
1: 또 콩팥에서 소변으로 당을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인슐린만 집중한다고 해서 당뇨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당뇨가 치료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직장인들이 당뇨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와가지고 아 또 교수님 제가 어저께 깜빡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 당뇨병도 이 8가지의 악당들 호르몬을 잘 관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당 조절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병증인데요. 이 합병증이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혈당 조절을 잘했고 열심히 혈당을 측정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합병증이 막 오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혈당 조절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합병증이 안 오시는 분들이
0: 무슨
1: 있어요.
0: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거를 양성당뇨라고 그러거나 악성당뇨라고 하는데 이 양성당뇨와 악성당뇨, 합병증이 빨리 일으키는 당뇨와 그렇지 않은 당뇨의 게... 차이는 바로 당독소라는 거가 있습니다.
0: 당독소가 우리 몸에
1: 예, 그래서
0: 많냐 적냐?
1: 호르몬의 불균형은 당독소로 일으키는데요. 이 당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빨리 오고요. 당독소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보고 느끼는 살리에르처럼 이 열심히 당뇨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기는 그런 거는 결국은 이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5: 결국 호르몬 균형이군요.
1: 그렇죠. 결국은 기승전 호르몬
5: 균형.
1: 성공적인 당뇨병의 관리는 결국은 호르몬 균형을 쫓아라 라고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좀 결론을 그렇군요. 내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갑상선 질환인데
5: 갑상선 질환.
1: 요즘 뭐 갑상선 암이 많고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도 여성 호르몬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비슷합니다.
5: 아, 비슷하다고 많아지는 건 무슨 이유?
1: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세포에 갑상선 호르몬이 자극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갑상선 질환이 더 많은 거는 그런 호르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갑상선의 그 문제들은 되게 결절이나 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기능 항진증이 있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행되기 때는 다 누구든지 아 저 사람은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알 수 있지만 그게 약간 있거나 진행되기 전에는 사실 잘 애매합니다.
5: 모르죠.
1: 어떤 경우에는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불안 초조하고요. 막 열이 나고 열감이 생기고 막 땀이 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막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설사도 하고 뭐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근데 저하증이 되면 반대입니다. 막 우울해지고 또 변비가 생기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또 이서 심장내과 가기도 하고 정신과에 가기도 합니다. 실제 알고 보면 이게 호르몬의 차이거든요.
5: 뭐가 잘못된 건가요?
1: 이게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 엔진.
1: 이 운동을 막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건데
5: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1: 그렇죠. 엔진. 근데 이게 만약에 많아지는 항진증이 생기거든요.
5: 많아지는 건 항진증. 네. 그렇죠?
1: 떨어지는 건
5: 떨어지는 저하증. 네.
1: 근데 이런 거에 생기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주 그 거울처럼 반대 이미지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항진증을 치료하다가 저하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하증을 치료하다가 또 항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간에 균형을 그
5: 균형의
1: 잡아서
5: 줄을 잘 맞춰야
1: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요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불현성.
1: 불현성.
5: 아, 불현성.
1: 예.
5: 나타나지 않는.
1: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검사해 보면은 약간 항진적인. 이 기능이 저하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여간 의사는 발견하기 힘든데요. 계속해 아침에 일어나면 잼잼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수족냉증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분들 손발이 시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닌데 불연성으로 이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호르몬이나 자강체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걸 알게 되고
5: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또 있군요.
1: 예, 그게 이제 자가 면역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다가 발견되면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자꾸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점심 때까지 붙어 있지? 그리고 막 손발이 왜 저리고 부어 있을까? 이런 분들은 꼭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내버려 두면 이게 이제 넘어가면 기능 저하증이 되고
5: 바로 진짜
1: 그때는
5: 진정으로.
1: 다시 이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5: 이 갑상선 질환이 한번 하면 잘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제 1, 2년 치료하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재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진증은 그렇지만 저하증은 또 평생 약을 먹는 수도 평생. 있는데 그나마 항진증은 이제 2년 먹고 관해라고 해서 이제 치료가 되면 약을 끊는 경우가 있죠. 절반 이상. 근데 저하증은 오히려 이제 계속 먹는 경우가 더 많게 되고요.
5: 이런 질환을 겪게 되는 건 우리 잘못입니까?
1: 되게
5: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1: 두 가지의 질환이 결국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내가 내 갑상선을 갖다가 오해를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항진이 되고 어떤 때는 저하가 되는데 이 자가 면역성도 결국은 우리의 사회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갑상선 질환이 환경성 질환의 환경성 하나로 질환. 얘기되고 있는 게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꼭 나의 잘못보다는
0: 갑상선 질환.

0: 내가 만들어내는 거가 지금 문제가 있는
1: 아,
0: 거죠.
1: 아, 그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군요.
0: 문제가 있는 거죠.
1: 적당히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0: 문제는 뭐냐면 이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음식을 갖다가 막 채식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200에서 한 140 정도 고독분급이 못 떨어뜨리는 거죠. 30%니까. 그래서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결국 호르몬이니까.
1: 호르몬이고.
0: 호르몬 조절을 잘해야 돼요.
1: 그 우린 뭘 못해서 그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낸 건가요?
0: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혈당을 올리게 하고요. 혈압을 올리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또 분명히 내가 갖고 이 먹었던 콜레스테롤을 또 얼만큼 분해하냐는 건데 이 분해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져도 또 아. 올라갑니다. 인슐린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약을 먹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든가 그거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직장인들이 아이들 보고 무조건 너 공부해라 했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 앉았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얘가 왜 공부를 못할까?
1: 그 이유를
0: 구경수 중에 뭘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나쁜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서 그럴까? 뭐 게임을 해서 그런가?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이 고지혈증과 관련돼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질병
0: 네.
1: 진짜 우리가 관심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0: 네. 뭐
1: 사실은 한 마흔 넘어가면
0: 네.
1: 이 세 가지 질병의 위험 요소 그 위험에는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
0: 맞습니다.
1: 거니까 우리가 세바시 강연에서 이제 말씀하신 호테크
0: 네.
1: 호테크가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0: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뭐 고지혈증, 고혈압 네.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질환인데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모닥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호르몬인데 이거를 빨리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드는 얘기가 세 가지 호르몬만 3주만 관리하면 그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3주 세 가지의 호르몬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호테크라고 얘기를
1: 호르몬 관리 기술.
0: 예, 호르몬 관리 기술입니다.
1: 강연에서 이제 회춘 호르몬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0: 네네.
1: 그 세 개의 호르몬.
0: 네네.
1: 뭡니까?
0: 아, 첫 번째는요.
1: 네.
0: 인슐린.
1: 인슐린.
0: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
1: 성장 호르몬.
0: 세 번째는 멜라토닌 호르몬.
1: 멜라토닌. 아까 우리 수면에 관계된 게. 요 세 가지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0: 네.
1: 3주 만에 우리는.
0: 회춘할 수 있다.
1: 회춘할, 무료 회춘할 수 있다.
0: 네.
1: 그 과장 광고 아니십니까, 혹시?
0: 아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습관이.
1: 그렇죠.
0: 평생 가듯이
1: 3주면
0: 3주면 이 3주에 끝나고 또 다시 또 풀어지면 안 되고
1: 그쵸.
0: 이 3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들거든요.
1: 보통 21일.
0: 21일. 네, 그러면 그 습관을 갖고 산다면
1: 계속
0: 그 전제하에 회춘할 수 있다. 저는 과대광고 절대 아니라고 아, 생각합니다.
1: 이 노화를 느리게 할 수는 있어도 멈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0: 아 요즘은요. 네. 항노화가 아니고 역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 거꾸로 우리는?
0: 예, 그래서 40대, 50대 호르몬의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60대, 70대 내가 호르몬을 제대로 해서 건강해진다면
1: 그쵸.
0: 다시 60대, 70대, 나이는 60대, 70대지만 젊음은 호르몬이 만드는 거니까 40대, 50대의 그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항노화가 아니고 노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역노화가 되는 거죠.
1: 자, 여러분 들으셨죠? 역노화 가능합니다. 여러분 노화를 멈추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하는 것도 아니라 젊어지는 겁니다. 회춘 프로젝트 3주.
0: 네, 요즘 뭐 이제 가속노화, 뭐 항노화, 역노화 얘기 많이 하는데 3주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1: 1주차. 1주차 뭘 해야 되는
0: 1주차는 인슐린 호르몬에 집중하십시오.
1: 아, 그 3대 호르몬에 탁탁 이렇게 네. 대응을 하는.
0: 인슐린은 주로 어디에 관련됐냐면 식사와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일주차 때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식사라고 해서 뭐 비싼 음식, 싼 음식 이런 게 아니고 이 당지수를 공부하셔서 당지수에 관련된 음식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식품 뭐가 있고 낮은 식품 뭐가 있고 당지수가 높은 식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당지수를 낮출 수 있는지 향수수가 나쁜 식품인데도 이

0: 이게 조리법에 따라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감자보다 어떻게. 고구마가 당기수가 좋지만 이거 갖다가 그냥 먹는 거하고 삶은 먹는 거하고 군고구마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감자도요. 당기수가 높은 음식이지만 이거를 튀겨 먹으면 더 당기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있어서 당기수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어떻게 먹는지 그것만 일주차 때 깊다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기수가 다 좋은 음식인데도 이게 또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당기수가 좋은 음식을 익숙해지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고요.
1: 연습을 해야 된다.
0: 그리고 또 평균 당기수라는 게 있어서 오늘 내가 좀 당기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뭐 내일은 아니면 같이 당기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평균이 떨어집니다. 이게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조금 당기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저녁 때는 조금 예를 들면 당기수가 낮은 음식을 그치, 먹는다든지.
1: 그치. 그래서 평균 당기수를 유지한다.
0: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삼겹살을 먹으면 옆에 야채를 많이 먹어서 평균 당기수를 유지하는 게 좋죠. 과일도요.
1: 육류와 당기수 높은 것과 낮은 걸 같이 먹으면 평균이 되나요?
0: 평균이 되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균 당기수, 당기수가 좋은 음식.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맞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평균 당기수의 개념하고 당기수의 개념을 갖고 일주일 동안 내 몸을 바꿔보는 거죠.
1: 그러면 2주차, 3주차 때는 뭐 마음대로 먹는 건 그런 건 아니라 유지하는 거죠.
0: 유지하면서 2주차 때는 어떤 호르몬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2주차 때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1: 성장 호르몬.
0: 왜 성장 호르몬이냐면 성장 호르몬은 물론 식사도 관련이 있죠. 호르몬이라는 게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도 있기는 하지만
1: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4050 세대에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나요? 아, 성장 호르몬이 나오나요?
0: 계속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저하가 될 뿐이죠. 근데 이게 빨리 저하되는 사람은 포풍 노화가 옵니다.
1: 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속 노화가 안 일어나는 거군요.
0: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가장 노화에 관련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근육과 피부와 이런 쪽에 이 피하 지방 이런 쪽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사춘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지면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없어지니까
1: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가 다
0: 주름살이 생기고 성장 호르몬은 아까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근력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2주차는 근육 운동을 해야
0: 근육 되나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더라도 근육 운동은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성장 호르몬을 갖다 이렇게 마중물처럼 발동 건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근육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1: 그냥 예, 간단한 근육 운동을 하는
0: 그쵸,
1: 게
0: 그렇죠. 평소에도 이렇게 있다가도 예를 들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1: 숨겨서 근육에 예, 힘주고
0: 그래서 이 인대를 자극시키고 또 이제 서서도 이 까치발 갖다가 뛰어서 뭐 10번, 12번 정도 한 세트를 하고 그래서 평소에 틈틈이 근육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좋게 하면 이 2주차 때는 적절한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그게 정말 회출하는 게 맞나요?
0: 아, 그건 뭐 제가
1: 너무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0: 3주 게? 동안 네. 해서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결과들을 갖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행운입니다. 행운. 1주
0: 네.
1: 이제 음식 관리하고
0: 네, 네.
1: 2주 이틀에 한 번씩 근육 운동하고
0: 그 이유는?
1: 이유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예, 예. 성장 호르몬을 마중물처럼 막 분비시키는 게 근육 호르몬이니까
0: 맞습니다.
1: 근육을 막 자극해서 예. 그걸 막 분비시키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피부도 좋아지고
0: 아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1: 제가 완전 예. 저 의학 전문 대학원 갈까 봐요.
0: 예.
1: 죄송합니다.
0: 정원도 들었는데
2: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3: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그럼 3주차. 예, 예. 3주차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0: 3주차는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멜라토닌 호르몬 사람들은 잘 때 뭐 수면 호르몬을 생각하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사실은 혈당,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 면역.
0: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불면증 생기면은 막 감염되고 또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코로나도 잘 걸리고 이게 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1: 그렇군요.
0: 면역과 관련돼 있고 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면역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 때 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몸을 청소시키는데 아. 손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식당에서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 몸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네요. 불면증은.
0: 그렇죠. 그때도 아까도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 얘기하기 전에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불면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고 이게 엇박자가는 이유가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0: 이 3주차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트레스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취미 같은 거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대개는 이제 음식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갑각류라든지 콩, 우유 이런 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시고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햇볕을 평소에 많이 쬐야 된다는 거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하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멜라토닌으로 저장되는 거.
0: 그렇죠. 3주차 때는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을 집중하는데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산책을 하고.
1: 산책.
0: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데 또 잠을 자야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 3주차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집중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1: 너무 간단하네요.
0: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 작은 어떤 노력이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네요.
0: 저희가 이 3주 프로젝트를 갖다가 10명 정도 했었는데요. 10명 정도 다 좋아졌고요. 혈당, 뭐 혈압, 그다음에 체중, 체지방, 그다음에 호르몬 레벨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호르몬 균형이 오면서 그런 어떤 혈당과 혈압과 체중이 요요 없이 빠졌던 것을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방법이
0: 네.
1: 방법을
0: 네.
1: 왜 우리는 못할까요?
0: 그렇게 이제 쉬운 거긴 하지만 막상 하려면
1: 네.
0: 또 이제 게을러지는 게 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1: 하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0: 네.
1: 교수님이
0: 이제는
1: 만든
0: 해야죠.
1: 네. 네. 육회명?
0: 아, 육회명.
1: 네. 호르몬 균형을 위한 육회명인데 그거 네.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번째는 이제 쾌식사라고 해서
1: 쾌식사.
0: 네, 규칙적으로 즐겁게 식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즐겁게 식사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식단을 즐겁게 구성하라. 그 쾌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식단이 나한테 호르몬 균형을 맞아 즐겁게 막 기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쾌운동.
1: 쾌운동.
0: 예, 뭐 억지로 운동을 하지 말고 이게 나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야 생각하면 즐거운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뭐.
0: 이게 내가 한 살 젊어지는 거야. 일곱 살 젊어지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즐겁게 하라.
1: 우리가 막 무게 막 100kg 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0: 간단히.
1: 간단히 근육의 자극.
0: 오늘 내가 몇 살 젊어졌네. 이렇게 이제 생각 건강해졌네.
1: 쾌운동.
0: 쾌운동.
1: 쾌운동.
0: 이제 네 번째는
1: 네 번째.
0: 쾌면이죠. 쾌면.
1: 쾌면. 아 예. 이건 정말.
0: 양질의 수면을 아주 즐겁게 잠을 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1: 다섯 번째.
0: 쾌스트레스입니다.
1: 쾌스트레스.
0: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는 없어요.
1: 그렇죠.
0: 결국은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 유연성이란 말이 있듯이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내가 이 역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쾌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즐겁게 관리하라.
1: 관리하라. 그렇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관리의 문제라는 거죠.
0: 즐겁게.
1: 즐겁게.
0: 아,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하면 내가 또
1: 맞아요.
0: 호르몬적으로 젊어질 거야.
1: 맞아요.
0: 스트레스를 즐겁게 관리.
1: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0: 마지막은 이제 쾌약물인데요.
1: 쾌약물.
0: 약물을 먹을 때도 즐겁게 먹고 또 약물을 먹을 때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고 즉 균형을 잡혀서
1: 약물의 온화명.
0: 예, 그렇게 내가 이 약물을 제대로 잘 먹으면 내 몸이 젊어지고 다시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거고 이걸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1: 생각만으로요?
0: 생각만으로.
1: 근데 약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기식 그 뭐 영양제 이런 것도 포함하는
0: 영양제,
1: 거죠.
0: 뭐 비타민 D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정말로 그게 무조건 먹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죠. 먹는다고 따라 먹지 말고
1: 많이 무조건 먹어요. 저도 그러고요.
0: 아니 나한테 필요하냐 안 그렇죠. 필요하냐부터 따지고 먹어야지. 그것도 나한테 필요하더라도 이 사람은 10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20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1: 양도 알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0: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고 사실은 또 이제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자꾸 축적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우리 그 교수님은 연세에 비해서 되게 건강하시고 활동도 되게 되게 정열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인가요? 어떻게 사시나요?
0: 그렇죠. 저도 이런 유쾌한 그 호르몬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뭔가 즐거움.
0: 네.
1: 나쁜 습관을 가지면 되게 쾌락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금주를 한다거나
0: 네.
1: 무슨 뭐 이런 유흥 이런 걸 끊으면 마치 네. 뭐 그럼 나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 인생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끊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0: 네.
1: 사실은 그런 걸 안 하면
0: 네.
1: 더 즐거운 삶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0: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금지한다는 것이 제한시킨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속박하고 그렇죠, 구속한 그렇죠. 게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선택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1: 그렇지.
0: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이 즐거움에서 또 다른 결이 다른 또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는
1: 수
0: 거죠.
1: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도 있고
0: 네.
1: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네. 대부분 끊어야 될 것에서 우리는 뭔가 위안과 위로와 쾌락을 찾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못 끊죠.
0: 그렇죠.
1: 그게 두려워서. 하지만 끊는 순간 또 다른 삶의 세상, 즐거움들이 네. 딱 준비하고
0: 기다리고
1: 있다.
0: 있죠.
1: 기다리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 즐겁다고.
0: 네.
1: 그래서 이게 육회.
0: 육회.
1: 육회가 된 거죠.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이 호르몬 균형을 목표로.
0: 네.
1: 네, 좀 이제 오늘부터 달려봐야겠다. 오늘부터 네.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치아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티치아나 화가가 슬기의 우이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일생에서 이제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그다음 노년이 됐을 때 그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각각의 사람 밑에 이제 늑대에서 이제 청년이면 늑대고요, 중년은 사자고 노년이 되면 개로 변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이 노화 과정을 다시 돌리는 게 저는 호르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건요. 젊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건강이라는 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1: 그렇죠.
0: 되고, 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이 대인관계가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건강을 갖다가 잡아주는 것이 호르몬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여주는 이 마티스의 마음이란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뭐 주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1: 그 이쪽이 이제 어떤 공간 이쪽이 퍼즐 조각해서 딱 맞아 들어갈 거냐
0: 네.
1: 이런 말씀이시죠.
0: 네네.
1: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0: 안 맞을 것
1: 모양이
0: 같죠.
1: 다른데
0: 근데 모양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요 안 맞을
1: 자세히 보면 틀려요.
0: 자세히 보면 틀려요. 근데 보면은 맞추려고 노력하는 저 진심 어린 저 진정성, 저게 저는 이 그림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저 하트가?
0: 예, 하트가. 근데 저런 어떤 남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배려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0: 네.
1: 그 다름을 맞춰가는 건 바로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배려.
0: 근데 이 배려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배려의 호르몬?
0: 그게 이제 뭐냐면 옥시토신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물학 시간에 옥시토신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자궁을 수축하는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옥시토신이 자궁도 수축시키지만, 어머니의 모성애를 끌어내고, 배려하고 보살피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0: 예를 들면, 어머니 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말처럼, 예,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1: 일부러, 이제 일부러 자식 나는 먹이려고.
0: 나는 옷을 허름하게 입지만, 남편한테는 더 좋은 옷을 입히기 쉽고.
1: 아, 그럼 칭찬 중에, 아,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군요. 이러면 좋은
0: 그쵸,
1: 거네요.
0: 사실, 테레사 수녀한테 피를 뽑아보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을 것이다.
1: 아, 추측.
0: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부자들한테 보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은데요.
1: 아.
0: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바람 피고 안 피는 것도 옥시토신 호르몬 때문이라는 얘기죠.
1: 아, 바람, 옥시토신이 없으면 바람 피는군요.
0: 그렇죠. 옥시토신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충절을 지키고 수절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또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 이제 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런 호르몬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오늘따라 저분이 왜 나한테
1: 짜증내고
0: 저렇게 화를 내고
1: 화내고.
0: 그러면 뭐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콧두절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1: 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와서. 네.
0: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0: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직장 생활이 건강해지고 호르몬 균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1: 이 호르몬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인간관계가 이해 안 될 게 없겠네요.
0: 그렇죠. 호르몬을 알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해하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몬 균형을 잘 잡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호르몬 균형을 잡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0: 네.
1: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르몬 박사님 안철호 교수님 모시고 호르몬에 관한 거를 좀 상당히 깊게 배워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3주차 회춘 프로젝트인데 호테크 3주차 프로젝트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교수님?
0: 네.
1: 자,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 구범준 PD였고요.
0: 저는 강남 세바란스 안철호 교수입니다.
5: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들은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퀴즈는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도 정답을 맞힌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금방 맞춰주셨습니다. 또 여학생만 있는 강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사는 남자, 과학자는 남자, 기업의 총수는 남자, 총장도 남자, 지도자도 남자라는 그런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미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일까요? 제 삶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1년 용산구 후암동에 아들을 염원하던 여인에게 다섯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딸이 있었던 집인데 간절하게 아들을 하나 더 바랐던 여인, 바로 저희 어머니신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 속상하셔서 저를 안아보지도 않고 밀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고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4개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집안의 지원을 참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부터 박사를 거의 끝날 때까지 부모님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자는 대학 나와서 결혼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어느 집 딸이 박사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더라. 어머니는 참 선하신 분이셨고 또 전형적인 현모양처셨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셨죠.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도 시대의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숨겨야 했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를 시작하면서 일입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공부를 정말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절박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이후에 제 평생의 멘토가 되신 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석자생에게는 없던 여러 장학금을 또 알아봐 주셨고요.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로 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박사 때 일입니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강의 조교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전공은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만 있는 그런 인문사회 계열이라 외국인 학생이 강의 조교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과장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의 조교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교수님은 4,50명 되는 석사생을 박사생이 그것도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면서 거의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둘을 데리고 공부를 하려던 저한테는 학비에 더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야 될 돈이 필요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냥 선뜻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조로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아침 일찍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편도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을 위해서는 복도에 불부터 켜고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돕고 토론을 또 이끌었습니다. 저를 입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교수님은 저한테 석사 수업을 온전히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의 조교 자리로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이 조교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잡을 원하면 윤금처럼 해라.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그때 얻은 것은 그냥 조교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조건보다 의지가 먼저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부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육아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애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과제를 하고 새벽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루 세네 시간 자는 것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한테 별명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두 번째는 만성 피로였습니다. 늘 눈이 충혈돼 있었고 늘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늦어졌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학과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그 안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간이 침대와 작은 램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웠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손 닦는 소리 정말 뒤척이기도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건물이 깜깜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고 저는 건물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무서운 거는 뒤로 하고 너무너무 아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야 저는 건물을 빠져나와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 휴게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눕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베이비시터한테 맡긴 딸을 빨리 데리러 가야지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베이비시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보이질 않아요. 저쪽 구석에 있는 장난감 테이블 앞에 덩그라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엄마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좋은 엄마고 싶었는데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엄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은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간다에서 만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컴퓨터 교육을 배운 뒤에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만 팔던 곡물을 이웃 마을로 또 저 넓은 시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계만 이어가던 가정에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으로 닭을 샀습니다. 닭이 늘어났습니다. 닭을 팔아서 염소를 샀습니다. 또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소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흔한 성공담이려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2014년 세계 여성의 날, 유엔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교육받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조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의 발전보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했다고 해서 저절로 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2억 5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학생의 3분의 1은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고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기술의 수준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키워주는가, 또 가장 소외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3: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창밖에 하늘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옆에서 고온이 자고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혹시 휴대전화부터 확인하셨습니까?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요.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도 보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까지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눈을 잃으면 세상의 90%를 잃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만큼 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몸에 어느 기관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시력을 잃는다는 건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해오던 운전이나 독서, 길을 걷는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그 모든 장애를 잘 넘기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또 응원하면서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중한 눈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도 또 깊게 생각해 보는 날인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눈이 피곤하다는 신호에는 무심할 때가 계신지요. 하루 종일 컴퓨터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우리 눈이 쉴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하는 아우성을 듣고 계신지요. 이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기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하나에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작은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과 여러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나타나는지요. 우리가 다 그 눈을 통해서 읽을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냐고 하면요. 오늘이 세계 시력의 날이라고 합니다. 매년 10월 둘째 목요일, 눈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특별히 휴대전화 속의 작은 화면은 조금 멀리하시고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도 휴식을 마치 생일을 맞이한 눈처럼 잘 대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불편함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것은 꼭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눈을 감았을 때 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Secret Garden의 Song from a Secret Garden, 비밀의 정원에서 온 노래입니다. 시크릿 가든은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롤프 레브란과 아일랜드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오누알라 셰리가 함께 만든 음악 그룹이죠. 두 사람은 1995년 녹턴이라는 곡으로 유럽 최대의 음악 경영대회인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적인 또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죠. 네, 이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흐르지요.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고 슬픈 듯 하면서도 묘하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원이 있으신지요? 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가 보시면

참 아름다운 선율이죠. 예,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름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작곡가 롤프 웨버라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비밀의 정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추억이 있고 마음이 지칠 때 조용히 찾아가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음악은 바로 그 비밀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때로는 그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는 세상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또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에도 참 많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담기고 또 마음에는 따뜻한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1분이고요. 이어서 미국과 한국 또 세계의 주요한 소식들을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소식을 좀 청취자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세상, 그런 소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염려를 하게 만드는 소식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 경제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매출은 195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55%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100원어치를 팔아서 55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죠. 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 분기에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역대 분기 최고 기록까지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실적을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에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오히려 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바로 성과급 문제인데요.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냈으니 그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조차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성과급은 평균 약 6억 원에 이르는 반면에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분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부문에 따라 무려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더 복잡한 문제는 반도체 부문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에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 옮겨간 직원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소속 부서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일부 조사에서는 파운드리 직원의 8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한다는 결과까지 나왔고요. 실제로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가 있어도 뛰어난 기술 인력이 떠나버리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성과급으로 나눠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산업이고, 이럴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죠. 새로운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써버리면 불황이 찾아왔을 때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붙잡으려면 경쟁력 있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무제한적인 성과급 경쟁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겠지요. 여기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DRAM 기술 격차가 이제 2년에서 4년 정도로 좁혀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같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고 202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의 실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과급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급을 해야 적절할까요? 단순히 회사와 직원 중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로만 봐서도 안 될 것 같고 성과를 많이 낸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로 옮긴 직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남고 더 좋은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지금의 엄청난 실적도 오래가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염려가 살짝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외부 컨설팅까지 동원을 해서 성과급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면서도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삼성전자의 이번 기록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계 인류 기업이라면은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나누는 방식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인재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세계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도 정작 그 기술을 만들어낸 인재들이 회사를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번 성과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놀라운 실적이 일시적인 호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마음

네, 미국 주요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관계에 좀 굉장히 민감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미일 3국 협의체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참석을 배제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벌어진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이 협의체는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화폐 탈취, 불법 IT 인력 활동 등을 차단을 하고 북한이 이런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 나라가 협력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정작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는 한국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미국 측의 요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협의체 출범 이후 국정원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측의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종석 원장 체제에 국정원의 불신을 나타냈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우려를 갖게 된 걸까요? 최근에 한미 사이에 쌓여온 여러 갈등을 배경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올해 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간 기밀 정보 공개 논란이 있었지요. 이 문제로 미국 측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제한을 했고 그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한미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지금도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쿠팡 사건 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을 두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와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 정부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 조사 과정과 규제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또 미국에 파견될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비자 문제가 미국의 강화된 입국 심사 절차에 따른 것이며 한미 정보 협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개별 사안들이 실제로 국정원 배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사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국정원의 공식 설명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양국 사이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국 정보당국과 북한 문제와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 사이에 오해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정보 협력이 중단이 되거나 동맹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논란을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는데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 흔히 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첨단 무기 협력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정보 협력이 아닐까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 사이버 공격 움직임 같은 민감한 정보를 서로 믿고 공유할 수 있어야 공동 대응도 가능하겠지요. 더구나 지금은 한미 사이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원자력 협력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울수록 외교와 정보 당국의 물밑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국정원 배제 논란, 단순히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9월에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미 정보 동맹 전체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확대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진정한 동맹은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미국이 실제로 어떤 우려를 제기를 했는지 또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국과 미국의 믿음, 신뢰가 금이 가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정보 협력의 신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빈틈없이 공동 대응할 수 있기를 한국 정부에도 또 미국 정부에도 정말 간절히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성폭풍 이사이아스가 멕시코만을 지나서 미국 남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기상당국은 이 폭풍이 세력을 키워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뒤 금요일 늦게나 토요일 새벽쯤 미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주민 대피 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멕시코만 일대의 원유 생산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설의 가동이 중단이 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미국 전체의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가족이나 친지가 계신 분들은 현지 기상당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영향 때문인지 이번 일요일에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또 비가 확실히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조금 독특한 교통 정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이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 교통부가 제안한 새로운 지원금 배분 방안인데요. 전국 평균보다 결혼율과 출생률이 높은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 사업에 지원금을 10% 더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전철이나 버스, 통근열차 같은 대규모 교통사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가족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교통 예산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교통 예산은 주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나 교통 혼잡, 이용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이 말도 맞는 것 같죠? 예를 들어 고령자가 많거나 독신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또 아니겠지요.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 배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나 손주를 둔 가정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계좌, 이른바 트럼프 계좌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18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 어린이에게는 정부가 초기 자금 $1,00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1,000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출생 연도와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기간 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 생일이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아이의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왔을 때 아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두둑한 자금이 마련이 된다고 하네요. 이 방법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엔 참 젊은이들도 주식 열풍이 뜨겁지요. 물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한인 가정에서도 실제 가입 자격과 세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운송 산업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트럭이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통부가 자율주행 트럭 업체들에 대해서 기존 안전규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치를 승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트럭이 도로에서 고장나 멈춰 서면은 운전자가 밖으로 나가서 반사 삼각대 같은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아예 없는 트럭이라면 누가 내려서 삼각대를 설치를 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율주행 트럭의 차량에 장착된 경고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간 규정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국토가 워낙 넓어서 화물 운송에서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타주로 하다 보면은 정말 트럭이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 운송 효율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또 기계가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얼마나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또 풀어야 할 과제이겠지요. 기술 발전과 일자리, 안전 문제 사이에서 미국 정부가 정말 곳곳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의 대규모 개발 소식인데요. 워싱턴 DC 시의회가 워싱턴 커맨더스의 새 풋볼 경기장 주변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3억 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새 경기장은 과거 RFK 스타디움이 있던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가운데 약 3억 달러는 인근 스타디움 아무리 메트로역으로 확장을 하고 개선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500만 달러는 경기장과 유니언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의 초기 설계와 계획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은 단순히 풋볼 경기장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 주변 지역의 최대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저렴한 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과 함께 주택, 상업시설, 대중교통까지 연결해서 이 지역 전체를 새로운 생활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인 셈이죠. 물론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지, 또 교통, 혼잡이나 주택가격 상승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심사이고요. 네, 앞으로 DC 동부 지역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자동차 재산세 관련 소식인데요. 카운티의 전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일부 주민들에게 자동차 재산세 연체료와 이자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납부를 했는데도 시스템에 설정된 납부 마감 시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체료가 붙었다는 건데요. 카운티 정부는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연체료를 낸 주민들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자동차에도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지요.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은 차량 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변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새 차를 사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를 사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가정이라면 한 해 자동차 재산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세금을 제때 냈는데도 연체료까지 붙었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 납부 영수증과 실제 청구 내역을 한번 비교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마감일에 맞춰 납부하신 분들은 연체료나 이자가 잘못 부과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페어팩스 카운티 세무당국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지서라는 것이 받으면 꼼꼼하게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도 그냥 받고 내라면 내라는 대로 내는데 이번에는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버지니아의 지역의 치안 소식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들리고 있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침입해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남성 한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러 병원과 의료 사무실을 대상으로 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범행에서는 장갑과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일부 사무실과 달리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또 의약품, 의료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개인병원이나 치과, 작은 의료사무실들은 업무가 끝난 뒤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출입문 잠금 장치와 감시 카메라, 야간 경보 시설 등을 다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한인 가정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인데요.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때로는 잠깐 외출을 하거나 쉬고 싶은데 어르신을 혼자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특히 치매나 기억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잠시 집을 비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페어팩스 지역에서는 이런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엘더링크의 발렌티어 레스피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레스피트는 잠시 쉬어간다는 뜻이죠.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가 잠깐이나마 자신의 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방식인데요. 한 달에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이 있거나 장을 봐야 할 때 또는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약을 투여하는 등 전문적인 개인 간병 서비스는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잠시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료가 전혀 없고 소득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평가 절차가 있고요. 실제 서비스 이용은 자원봉사자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엘더링크는 이노바 페어팩스 지역 노인복지기관인 페어팩스 에리아 에이전시 온 에이징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703-324-5374, 703-324-5374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가족을 돌보는 일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감당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건강을 해야 또 우리 어르신들도 더 잘 보살피실 수 있겠지요. 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혼자 돌보느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무료 서비스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이 정보를 전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324-5374, 703-324-5374. 네,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곳곳 주 정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좀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포함한 DMV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을 날씨가 제법 변덕스럽지요. 주중에는 햇살이 좋다가 주말에는 비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최고 81도까지 올라서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78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워싱턴 이런 기온은 69도이고요. 네. 오후 들어서면서 날씨가 좀 더 더워지겠지요. 주말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토요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낮 기온은 74도로 나들이 하기에는 여전히 무난하겠고요. 일요일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까지 내려갔겠고요. 특히 오후에는 비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천둥, 번개 가능성도 있어서 야외 일정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을 하셨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DMV 지역 날씨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가을이면은 이 시간에 항상 찾아오시는 우리 김남수 포스트 시니어 서비스 대표님과 함께 또 메디케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바뀐 것과 여러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계절이죠. 나뭇잎들은 아름다운 빛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가을이 정말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10월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네, 메디케어 변경 기간이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을 또 이제 앞두고 메디케어 전문 라이센스 에이전트이신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표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소식들을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금년과 내년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시니어분들 특히 메디케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아시고 있어야 할 점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요. 먼저 처방약 보험들의 변화가 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잘 아시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처방약 보험들이라면 독립 처방약 보험들도 있고 또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에 처방약 보험들도 있는데 두 종류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1: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HMO나 PPO 보험들에 포함되어 있는 처방약 보험들 그리고 또 독립 처방약 보험들 두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금년과 내년 처방약 보험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1: 네, 내년에는 커버되지 않는 약들이 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내년 보험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커버되지 않는 처방약들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약들이 있다면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1: 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그 연세 드셔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셔서
0: 네.
1: 그 골다공증 때문에 주사약을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1년에 두 번 맞으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참 인기가 많은 그 프로이아라는 주사액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도 역시 커버가 되지 않게 되겠고요. 또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피를 묽게 하는 이건 좀 비싼 약입니다. 엘리쿠스라는 그런 계통의 약들이 또 커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내년에는 커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동안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맞으신 분들, 특히 또 주변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이기도 한데,
1: 그렇죠.
0: 이게 네. 프로리아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또 가정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신 약들만이 아니고 다른 약들도 더 많다는 지금 의미로 들리거든요.
1: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험을 정하실 때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처방약들이 정말 잘 커버되고 있는지 커버될 건지 그리고 매월 부담하셔야 되는 약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보험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올해는 내년에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의 그 말씀을 잘 좀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시고 처방약들을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처방약 보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들은 어떤 추세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선 좀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자세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혜택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특히 어느 부분의 혜택이 줄어듭니까?
1: 네,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금년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그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짐 사용을 무료로 제공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안타깝게도 많은 보험이 이 무료 짐 사용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 사용 무료 사용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의 프렌들이 많이 없 그러니까 그 혜택을 없애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은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혜택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0: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짐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 그러니까 HMO 또는 PPO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의 보험이 내년도에도 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지도 꼭 점검을 이제는 하셔야겠군요. 네, 그렇지만 대표님 모든 보험이 그렇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좀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내년에도 짐 무료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1: 아, 네. 아직은 몇 회사가 특별한 플랜을 몇 가지 정해서 계속해서 그 짐을 쓰시는 분들은 그 보험에 가입하시면 내년에도 짐 사용을 무료로 계속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치과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정말 중요하고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0: 네. 네. 아, 참 그렇군요. 그냥 좀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은 치과 혜택이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네요.
1: 아, 이게 참 저희가 봤을 때 10년 전쯤에 치과 혜택이 막 시작되었거든요. 파트시에서.
0: 네, 네.
1: 그때는 한 1,000불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그 한 10년 전으로 모든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아, 네. 10년 전으로요? 사실 네. 치과 보험은 또 따로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내년도 치과 혜택은 약 1,000불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군요.
1: 글쎄요.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의 치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플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항상 치과 혜택이라면 우리 가장 좀 이제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임플란트 아니겠습니까? 네, 임플란트 혜택은 있는지라는 질문을 많이 좀 해오시지요?
1: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회사들이 돈이 정말로 많이 지불되는 그 임플란트를 네. 커버하는 치과 혜택은 이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아유, 그렇군요. 네. 네, 또 다른 혜택 중 줄어드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보험을 정하실 때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또 잘 쓰시는 혜택이 하나 있어요.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0: 네.
1: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드시는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치약, 칫솔, 뭐 밴드이드,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비처방 물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OTC, Over the Counter라는 혜택의 금액이 202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0: 네. 작년에 비해서 혜택들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좀 줄어든다는 것 내년 플랜을 결정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962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메디케어 가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무엇을 어떻게 언제 시작하셔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1962년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케어 보험은요, 정부가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그리고 파트 B를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오리지널 파트 A와 파트 B는 각각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또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는 하스피탈 인슈런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실 때 혜택을 드리는 병원 입원 보험입니다.
0: 네, 보험료가 있습니까?
1: 네, 많은 경우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입원 보험에는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0: 네, 어떤 경우에 병원 입원 보험 메디케어 파트 A에 보험료가 없습니까?
1: 네, 여러분들이 매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0: 네, 인컴이 있으시면 세금 보고 당연히 하시죠.
1: 네, 그러면 우문이지만 1년이 몇 퍼로인지는 다 아시죠?
0: 그렇죠. 당연히 4퍼로죠.
1: 네. 네, 그 10년이면 40퍼로가 되겠죠.
0: 네.
1: 네. 그 10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인컴 보고만이 아니고 소셜 택스를 함께 내시게 되면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입원 보험에 월 보험료는 없습니다.
0: 네, 그래서 많은 경우라고 하셨군요. 네, 본인이 세금 보고를 잘 하시고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는 배우자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두 분 중 한 분은 40%를 채우셨고 한 분은 못 채우신 경우에 두 분 다 메디케어 파트 A에 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부부 중에 한 분만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입원 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40%를 채우지 못한 배우자도 무료로 가입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B의 신청, 가입 자격은 또 어떻게 됩니까?
1: 네,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컬 보험은 영주권을 받으신 지 5년 이상이 되시면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민권자들도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컬 보험을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0: 네. 혹시 65세 때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면 됩니까?
1: 네. 미국은 다행히 이렇게 은퇴 연령이 제한이 없어서 지금 추세가 65세가 돼서도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B의 가입을 페널티 적용 없이 미루실 수 있는 경우가 페널티 적용 없이
0: 네.
1: 미루실 수 없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직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전 직원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 건강보험이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과 같거나 더 나은 보험일 경우에만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을 미룰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0: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65세가 되었을 때 직원 20인 이상의 직장에서 메디케어와 같거나 더 좋은 직장 건강보험의 가입 혜택을 받고 있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을 벌금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까?
1: 네, 일반적으로 우선 총 7개월의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7개월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생일달 전 3개월, 그 다음에 생일달 한 달, 그리고 생일달 후 3개월, 이렇게 총 7개월 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0: 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AB의 가입 기간은 생일달 한 달, 그리고 전 3개월, 후 3개월, 총 7개월 중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기간을 놓치면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메디케어 페널티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우선 오리지널 파트 B 메디컬 보험의 페널티부터 설명드릴게요. 정식 명칭은 Late Enrollment Penalty를 줄여서 LEP, 메디케어 파트 B, LEP라고 부릅니다. 1년이 늦어질 때마다 10%씩, 10%씩을 더 본인이 지불하시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페널티는 메디케어에 가입하시고 있는 동안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생 페널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네, 평생 페널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서 2년을 늦게 가입을 하면 남들이 내는 월 보험료의 20% 더 매달 평생을 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3년이 늦으면 30%, 4년이 늦으면 40%를 더 매달 이렇게 정말 이 메디케어 페널티는 내야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정말 꼭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상담 스케줄을 좀 알려주시면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변하는 여러 그 것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703-256-0300, 703-256-0300이고요. 버지니아 사무실은 7535 리틀 리버 턴파이크 325D호에 있고요. 애난데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릴랜드는 8600 스노우덴 리버 파크웨이 300호 콜롬비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풀로 오픈합니다. 애난데일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콜롬비아 오피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703-256-0300, 703-256-03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메릴랜드 68600 스노덴 리버 파크웨이 300호 콜롬비아로 가시면 되시고요. 화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7535 리틀 리버 턴파이크 325D호 애난데일로 가시면 자세한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컬 보험의 페널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또 처방약 보험도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 가입 기간이 총 7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 기간 내에 역시 처방약 보험의 가입도 함께 끝내셔야 합니다. 혹시 이 정해진 기간 7개월을 넘기시면 처방약 보험은 또 아무 때나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처방약 보험의 시작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페널티는 말이죠. 이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페널티는 늦어진 1개월마다 1%씩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 넘으면은 12%, 1년에 12%가 되죠. 12%를 전국 평균 처방약 보험 월 보험료를 더 부담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1년이 넘으면 12%요. 아,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년 전국 처방약 보험 평균 월 보험료는 얼마가 됩니까?
1: 약 38불 99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늦으면 매달 4불 가까이를 매월 평생 내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처방약 보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하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 중에 처방약 보험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처방약 보험이 포함된

0: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네, 대표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할때 본인의 어떤 정보를 꼭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준비 없이 가면은 상담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1: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메디케어 카드의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있는 처방약 리스트나 약병들을 함께, 그리고 다니시고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를 꼭 함께 가져가셔야 본인에게 잘 맞는 보험을 찾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 오늘 아직 한 번도 대화에 오르지 않은 메디케어와 서플리멘트들, 플랜들에 대해서 네,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디케어 서플리멘트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보험료의 인상이 어떨까요?
1: 참 무겁고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매년 한 5%씩 생일달에 오르는 추세였는데, 금년 그리고 내년엔 약1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1954년생들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랜 F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1955년생들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부터는요, 서플리먼트 플랜 F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하실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가 적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혜택을 적게 다르게 이제 표현을 좀 한다면 보험을 적게 쓰시는 분들이 자꾸 가입을 해야 보험료가 천천히 오르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보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가게 되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네, 아주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지금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F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실까요?
1: 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G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 F를 비교해 보시고 옮기시거나 다른 그 서플리먼트 플랜 G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아예 플랜을 바꾸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F와 플랜 G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플랜 F는 말씀 그대로 풀 커버리지 보험이죠. 월 보험료만 내시면 의사의 진료라든지 각종 의료 검사라든지 또는 당일 수술 그리고 병원 입원 등의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100%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G는 플랜 F의 베네핏 중 커버되지 않는 것딱한 가지 빼고는 플랜 F와 똑같이 모든 의료 행위에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입니다.
0: 네, 그딱한 가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 네, 메디케어 파트 B의 연 디덕터블을 본인이 플랜 G에서는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0: 네, 그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은 금년에도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금년에는 연입니다. 연에 283불인데 내년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292불이라고 지금 현재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발표할 건데 내년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이 292불이라고 예상하고
0: 네. 아, 그 금액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월 보험료는 연 700불 정도 저렴하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부부가 함께 서플리먼트 플랜 F에 가입하신 분들은 꽤 전략이 될것 같고요. 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을 바꾸는 기간이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처럼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바꾸셔야 되는지요?
1: 아닙니다. 메디케어 서플리

0: 퍼센트 보험은요, 바꾸는 기간, 특정 기간이 없고요. 연중 아무 때나 바꾸실 수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바꾸신다든지 또 저렴한, 더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회사를 바꾸시려면은 연중 아무 때나 바꾸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바꾸실 때도 아무 때나 가능할까요?
0: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 HMO나 PPO 보험으로 바꾸시는 경우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만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보험 변경은 연중 아무 때나 바꾸실 수 있고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바꾸실 때는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직접 상담을 하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갔는데요. 직접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또 함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우선 그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은 무슨 차지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감사하지만 저희는 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거는 차지 없이 무료 상담이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703-256-0300, 703-256-0300입니다. 버지니아 사무실 주소는요, 7535 리틀 리버 턴파이 325D호 애난데일로 오시면 되고요. 메릴랜드는 8600 스노우덴 리버 파크웨이 300호 콜롬비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난데일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콜롬비아에서 만나서 트렌드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가 703-256-0300, 703-256-03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매주 화요일 메릴랜드 8600 스노덴 리버 파크웨이 300호 콜롬비아로 가시면 되시고 또 화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7635 리틀 리버턴 파이크 325D호 애난데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잘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실 때 챙겨가야 할 것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상담 받으러 가실 때 뭐 저희가 아니고 다른 에이전트들을 만나신다고 하더라도
1: 네.
0: 메디케어 카드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드시는 약 리스트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다니시고 계신 아니면 꼭 나는 이 의사를 가야 된다라고 그런 의사들이 있으면 그 의사들의 리스트를 함께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메디케어 카드, 드시는 약들, 그 다음에 꼭 가셔야 되는 의사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함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메디케어 카드, 네, 꼭 가져가시고요. 처방약 리스트나 또 이제 잘 모르시면 약병들을 그냥 갖고 가시면 되시니까요. 이거 보여주시고 또 의사 리스트도 함께 꼭 가져가셔서 바로 또 좀 상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 예약을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좋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네, 예약하셔서 네, 언제든지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신 우리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0: 네. 다음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노래를 중간에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노래가 또 가을의 기도시죠?
0: 네. 그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가을 기도죠.
1: 네. 네. 가을의 기도를 또 좋아하셔서, 이 노래 마음을, 대표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들려드리면서 또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1: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네. 요즘 혹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할 때도 있고 냉장고 문 앞으로 열심히 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왔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조금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할 때도 있는데요. 뇌를 젊게 유지를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퍼즐도 풀고 책도 읽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뇌 건강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조지타운 대와 에모리대, 위스콘신 대 공동 연구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보다 뇌가 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답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은 미국 성인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 자료를 분석을 하고 MRI로 촬영한 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뇌 나이를 추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뇌 상태는 60세 정도로 나타난다면 뇌가 실제 나이보다 5년 젊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을 봐준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여다준다든지,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것도 도움이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실질적인 도움보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서적인 도움이 뇌 건강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이 힘들었겠네.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행동이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또 함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남을 도우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도 알게 되네요. 물론 남을 돕는다고 무조건 뇌가 젊어지거나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면은 너무 멀리 나간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알겠지요.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혹시 주변에 조금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면은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뇌 건강도 지켜주는 비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쁘다고 흘려듣지 말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지치게 할 정도로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하지만 또 나를 잘 돌보는 것도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건강을 내가 잘 지키면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좀 더 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시간도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저의 건강도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또 1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지 또 더 오랫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도 또 섬김도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 막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게 사는 비결,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뇌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또 이제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죠. 네, 건강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요. 간식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간식 좋아하시죠? 네, 식사 사이사이 드시는 이 간식. 젊었을 때는 배가 고프면 과자나 빵 하나씩,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집어먹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 이제 간식도 조금 전략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과 골밀도, 그리고 장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합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 요즘 많이 드시죠? 예,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을 조금 넣어 먹는 것, 이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 이 조합이 그렇게 좋을까요? 먼저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번 먹는 양으로 약 15g 안팎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도 들어있고요. 사람의 근육량은 대체로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여기에 근력운동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릭 요거트에는 칼슘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근육을 챙기면서 칼슘으로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베리나 딸기, 레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한 줌 더 넣어보면은 베리류에는 또 식이섬유도 충분하고 우리가 흔히 항산화 성분이라고 부르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도 아주 충분하니까요. 특히 블루베리를 보면은 껍질 색깔이 아주 진한 보라색들이 있지요. 그 색을 만들어내는 성분 하나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넣으면 또 다른 영양소가 더해지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E 등이 들어있고요. 또 치아시드나 아마시 같은 씨앗유를 조금 더 넣어도 좋습니다. 요거트 하나에 단백질과 칼슘,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과 여러 식물성 영양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 건강 측면에서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거트를 선택을 하면 유익한 균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베리와 견과류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릭 요거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딸기맛, 바닐라맛처럼 달콤하게 만든 제품 가운데는 첨가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플레인 그릭 요거트가 좋고요. 설탕, 단맛 들어간 것은 생과일을 직접 넣으셔서 드시는 게 좋겠지요. 네,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나 호두 조금. 이것만으로 정말 아주 특별한 오후 간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를 찾아다니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를 조금 더 잘 고르면은 건강을 더욱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출출하실 때 과자 봉지 여시기 전에 냉장고에 그릭 요거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없으시다면 오늘 장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베리류, 그리고 견과류 준비해 놓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고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이브가 부릅니다. 가을 타나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 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장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 파장이 큽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잇따라 면회했다고도 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를 비롯해 어제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2심 무죄 선고까지 목요일의 코너 여의도 사자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라디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하신 분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2: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어.
1: 예, 어제 국감에서 북한 지뢰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네요.
2: 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정동영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고의가 없다라는 말 전 대단히 좀 이 위험한 말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4: 예, 이제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3: 1년 내
2: 순서대로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목소리 들으셨고요.
1: 예.
2: 먼저 배경을 짚어보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21일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간부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정동영 장관이 어제 그 국감에 나와가지고 인사말에서 이 사고를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 예.
2: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크게 보면 통일이 더 필요해졌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이 지뢰를 심은 게 북한의 도발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 장관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사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의도가 공격이라고 아직 확정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들으셨던 한동훈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2: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다,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라고 말을 하니까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은 지뢰라는 게 국민 살상하는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 장관이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1: 이거 좀 말을 띄엄띄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뢰는 맞고 지뢰는 늘 살상용이죠. 의도적인 공격을 위해서 한 거냐, 그러니까 MD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한 거냐 아니냐, 정동영 장관이 그 말을 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범하기 위한 의도,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외통위뿐만 아니라 어제 국방에서도 북한 지뢰 사고를 다뤘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어떤 요즘 뭐 1mm만 넘어와도 각오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2: 네, 흐름을 먼저 또 한번 짚어보면은 이 지뢰 사고에 대한 우리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군 지뢰가 맞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1: 예.
2: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제였어요.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김여정 부장이 낸 입장이랑 거의 똑같은데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영토 예. 1mm라도 또 침범을 하면은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2: 근데 강신철 장관이 어제 이렇게 북한 외무성이 그 최종 발표 다음 날에 이 성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그러니까
2: 이제 두 가지 점을 지목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 군 발표가 나오면 바로 입장이 나온다라는 거.
1: 예.
2: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군에서 북한 군에서 입장을 내놓는데 군부 쪽에서 입장을 내놓는데 외무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톤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맞다라고 공식 최종 발표를 했는데 하루 지나 낸 것이 북한이 혹시 고민하다 낸 거 아니냐, 강신철 장관의 입장은 그런 건가요?
2: 네, 당황해서 톤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1: 예, 당황까지는 일단 강신철 장관의 그냥 개인 의견인 것 같고.
2: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북한이 한 게 맞아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니까
1: 예.
2: 이게 좀 강도 높게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좀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부 특성이 있죠. 북한의 지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느낌도 있어요.
5: 그러니까 이 사안을 뭐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벌어지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거,
1: 예.
5: 처별로 상충되는 건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토부의 입장하고 과거 이제 지금 기후에너지 뭐 환경부의 입장하고는 원래 달라야 되는 거예요.
1: 예.
5: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외교안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교부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 통일부의 입장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뭐 막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싸운 거를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은 어쨌든 예.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지금 근데 다를 수 있다. 이제 좀 선회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제 강하게 또 이제 대응도 하고
1: 예.
5: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통일부의 역할은 어쨌든 가장 뭐 이름이 통일부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통일이겠지만 일단은 남북 대화, 평화 정착 이런 게 목적이라면은. 최소한 가장 신중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마 정동영 장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요즘 이제 이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이 다 유실이 되고 한 10% 정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소련 북한은 이제 과거에 소련 시절에 썼던 이런 뭐 GPS 이런 걸로 쓰니까 우리 한국이 쓰는 거하고 다른 국제 표준하고는 다른 거였으니까 분계선 자체가 잘 다를 수가 있으니
1: 예.
5: 거기가 북한이 남한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인 줄 우리네 자기네 땅인 줄 알고 매설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뢰가 살상용인 건 맞지만은 공격용이냐 아니면은 방어용이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이제 정동영 장관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고의적으로 MDA를 넘어서 너희들 와서 밟고 다쳐라라고 혹시 했는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정동영 장관의 주장인 것 같은데
5: 네.
1: 사실은 고의된 실수든 MDA를 넘었으면 이건 북한 책임인 거죠.
5: 그렇죠. 예,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동영 장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 그 다만 이게 이제 뭐 이제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고 그런 뜻은 알겠으나 국민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런 스탠스가 아마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1: 예.
5: 북의 대응에 대해 우리 이제 북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군의 대응이 또 적절하냐 어제 이제 박충건 의원은 이제 머저리 같은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 박충건 의원
5: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강신철 장관이 지뢰를 우리가 제거를 한 게 최고의 대응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제한적으로 이제 쓸 수 막 카드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1: 예.
5: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확성기 재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요구를 하거나 더 센 이제 타격을 요구하는 이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지금 예. 좀 정부의 좀 고민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어제 외교안보 쪽에서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비자가 지금 발급 미국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언론 보도가 그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오늘 언론 보도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1: 예.
5: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의 예. 국정원 배제를 미국이 요청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를 한 거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방미,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지리 정보국을 가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가 거부당했다라는 것도 이제 나왔어요.
1: 예.
5: 그래서 국정원과 미국 뭐 CIA나 이쪽하고의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비자도 발급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비자가 발급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갈등이 예. 있는 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동영 장관이 올해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구성에 북핵이 있다.
1: 예.
5: 이 발언이 여파가 있다. 하나는 쿠팡 문제.
1: 그게 이제 미국이 네. 정보 자산을 통해서 알아낸 건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5: 네. 이제 통일부 입장은 이미 예전부터 다 거기에 있는 걸로 여러 예. 차례 보고서도 나오고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기밀이야 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었는데 아니었고. 어쨌든 그 발언의 여파가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통일부하고의 정보고 그 관련해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1: 예.
5: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지금 여파가 미쳐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의 더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 여러모로 정부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MDL 군사분계선을 예.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군사분계선 자체가 당시에 휴전을 했던 게 주체가 북한, 중국, 미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한, 한국이 이 MDL을 확정하는데 빠져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장관이 뭐 빠져도 무방하다. 평화만 정착된다면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예. 거예요, 사실은.
1: 우리가 DMZ나 MDL은 유엔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
5: 유엔사가 건가요?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조금 많이 어제 있었다.
1: 예. 사실 표현 같은 데서도 국민 감정을 좀 생각한다면 뭐 맞는 말일 수가 있지만 표현 같은 것도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2: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 고루 물어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주 비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인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통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북한 쳐들어가자고 이렇게 말하라고 주문을 예. 하는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장관 개인적 특성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자주파이기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반응을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 대북 대응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뭐 인사는 그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것 같지는 않다.
1: 예.
2: 좀 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긴 한데 다만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좀 자조 섞인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에서 이미 부정이 높고 중도층도 많이 빠질 대로 빠져 있어가지고
1: 예.
2: 통상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런 대응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빠질 게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1: 정동영 장관의 답변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뉘앙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일 분들은 이미 빠져있다는 얘기군요.
2: 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치명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근데 완전히 뭐 입장이 다르죠. 거기는 예. 뭐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 의원하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북한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라는 거죠. 너무 약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1: 예. 그걸 또 약점이 잡혔다고 보기에는 좀 약점 잡힐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5: 그러니까 뭐 쌍방은 대북송금 때문에 지금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장덕 대표는
1: 그러면 우리 검찰이 못 밝힌 걸 북한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5: 북한은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고 그게 누구한테 예. 왔는지 뭐 이재명한테 왔는지 좀 쉽게 얘기해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왔는지 뭐 그런 걸 알고 있으니 한다라는 건데
1: 예.
5: 너무 좀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거고 장동욱 대표는 선 넘어가지고 2005년에 이제 방북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5: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좀 화해 모드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때 2005년에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1: 예.
5: 그런 논리에 저도 2006년에 북한에 갔었거든요.
1: 아, 2006년에요?
5: 네, 기자로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러면 뭐 북한하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 좀.
1: 예.
5: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거를 좀 붙여야 되는데 좀 뭐 너무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1: 예.
2: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도 좀 해요. 그 경기 동부연합.
1: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남시장이 될 때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후보가 양보를 했거든요. 2010년이었는데.
1: 예.
2: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에 좀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기도
1: 합니다. 아, 일부 이제 북한 추종 세력들이 지지했던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
2: 눈치를 볼 수밖에 보고 없는 거 아니냐
1: 이런 더 조심하는 거죠. 건 아니냐 그런 분석이네요.
2: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해보고 앞서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에 대해서 미국에 미국이 비자를 안 내준 건 이분 반미주의자 아냐? 라는 이제 의혹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국정원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식적인 언론 공지를 내놨거든요. 이게 뭐가 진실이라고 봐야 돼요?
5: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견이 있어서 업무 협의가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해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면 오늘 뭐 보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 예.
5: 지금 나온 정보들을 보면은 갈등이 있으면 좀 뭐 부인하기는 어렵다.
1: 지금. 예.
5: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자 근데 일부 예를 들면은 쿠팡 문제에 협조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안 내주고 있다라는 조선일보 오늘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 포함이 됐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한테 비자를 안 내줘? 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업무 협의겠죠 그런 거는.
1: 예.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비자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잘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는 부분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5: 예.
2: 네, 좀 전에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그 비자가 안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방문을 거부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1: 아, 방문을 거부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수몽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화가 많이 난 이화영.
1: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이 돼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돼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2: 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강민 변호사랑 통화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전한 건데 쭉 전달을 해드리면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 이제 가석방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로 든 거는 김용 수석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 전 실장 포함해가지고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이 됐는데
1: 예.
2: 이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이 돼 있다.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서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석방해달라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한 기자가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 변호사가 할 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2023년 6월에서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을 했고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1: 예.
2: 그러다가 그 같은 해 9월 2023년 9월에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이게 허위였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애초에 그럼 보고했다고 왜 했냐라고 했을 때 그걸 검사들이 연어 술파 티리려대면서 회유했다.
2: 네,
1: 이게 그 시끄러웠던 연어 논란이죠.
2: 박상현 검사건까지 넘어가는 거죠. 예. 연결되는 거죠.
1: 그런데 지금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협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5: 그러니까 이게 김광민 변호사 과거에 이제 예. 쌍방 그 이화영 변호인을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이게 처음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예. 글을 지난달 13일에도 이 그런 글을 올려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이 된 게 2022년 9월이에요.
1: 예.
5: 그러니까 4년 1개월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7년 8개월 형을 받았으니까 절반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1: 예.
5: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언제 끝나냐면은 2030년 여름? 이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1: 예.
5: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까지 못 참겠다. 이제 논리는 그거죠. 이게 조작 기소면은.
1: 예.
5: 나도 피해자인데 이 논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모두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뭐 박상용 검사 지금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도 언론에 나와서
1: 예.
5: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 내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응천 의원도 이제 대속론을 주장을 했을 때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1: 예.
5: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대신
1: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5: 예, 벌을 받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1: 대통령 대신
5: 예 대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는 악재고
1: 예.
5: 뭐 이거의 실체를 제가 뭐 다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은 악재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는 가석방이잖아요. 가석방이 원래 3분의 1만 지나면 예. 할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60에서 80 그리고 이제 개전의 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거 자체가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작 기소다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1: 예.
5: 이런 사람을 만약에 가석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막 놀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조작 기소 이미 밝혀지면은 뭐 될 텐데 그게 이제 밝혀지냐. 그럼 조작 기소 특검을 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정국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5: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측이 이틀 전에는 재심 청구 또 했어요. 여전히 계속 지금 이게 재판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 뭐 쌍방울 이거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일곱 건, 예. 한 일곱 건 되잖아. 일곱 여덟 건.
1: 대장동도 있고, 예.
5: 이재명만 핀셋으로 꼽아가지고 공소 취소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법조인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조작 기소면요. 관련된 사람들 다 석방해야 되는 거. 다 예. 무죄가 나오거나.
1: 예.

0: 이런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입을 꾹 닫고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편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면 내가 뭔가 폭로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인지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1: 둘 다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네,
1: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친명계 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 변호인의 인터뷰 때문에 오히려 가석방 못 해준다 이 얘기를 친명계 의원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가석방 해주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이 있긴 한데 친명계 의원 표현은 이거예요. 이게 대북 송금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비위 뇌물이 섞여 있지 않느냐.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해줄 수가 없었던 거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이 가석방을 해주네? 이런 그림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해줄 수가 없는 거다.
0: 그러면 뭔가 폭로할까봐 해준 것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네.
1: 근데 이제 친명계 쪽 주장이긴 한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도 한두 번 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북 송금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또 다른 친명계 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쌍방울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업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조폭 회사니까 접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자신들은 결론이 난 걸로 보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1: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들을요.
0: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 숨기는 게 있다면 그냥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박수몽 기자 세 번째 얘기 볼까요?
1: 국감에 나타난 박진영.
0: JYP로 알려진 박진영.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동위원장 출석했네요. 일단 어떤 일로 출석한 건가요?
1: 사실 업무 때문인데 대표적인 지금 행사가 페노메넌 행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년 예. 12월에 할 건데 그 박진영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은 팬덤 산업을 좀 주목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어워드하고 조금 다르게
0: 예.
1: 산업에 좀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행사. 뭐 예를 들어서 K-POP 콘서트, 팬덤 시상식, K-컬처 전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4개의 거대 기획사예요. JYP 포함해가지고 SM, HYBE, YG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는 이 4개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특혜 아니냐 이런 점을 묻기 위해 해서 박진영 위원장을 불렀고요.
0: 예.
1: 박 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천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3: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1: 순서대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예. 박진영 위원장 목소리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박진영 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걸 이 기획사들이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두 배, 세 배를 더 번다. 그러니까 이건 특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0: 예.
1: 또 의혹이 제기한 게 이 페노메논 그 상표권을 해외의 모든 상표권을 지금 JYP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JYP가 다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0: 예.
1: 일단은 누가 상표권을 뺏어갈까 봐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정상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JYP의 이 상표권이 남을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위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저도 보니까 이제 고개를 얼굴을 감싸주면서
1: 네, 좀 괴로워하는
0: 질문을 하세요라는 네.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진영 위원장이 직접 논란에 페노메논이라는 행사인데 콘서트 같은 건데 그냥 막 노래만 부르는 콘서트보다 팬덤과 연계된 그런 콘서트를 내년 말에 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혹시 뭐 이 네 개사만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특혜 의혹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업무 추진 비 비슷한 거 뭐 한 200만 원씩 받은 무보수로 일한다더니 왜 200만 원씩 받았냐 뭐
0: 그
4: 이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박진영 재산이 포브스가 뭐 추산한 것 따르면 한 5,218억 정도 이제 되고 작년에 2024년에 보수만 뭐 한 31억 받았거든요. 뭐 200만 원 가지고 박진영 씨한테 위원장한테 따지기에는 조금
0: 예.
4: 뭐 그 돈 보고 했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페노메논이라는 게 안 해본 거고 사실은 이 모델 자체가
0: 예.
4: 그 기획사들이 얻는 이익이 없으면은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0: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게 적정선이 어느 거냐.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들한테 너무 4개 기획사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문화개판 그러니까 대장동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어쨌든 박진영 최소한 요 국정감사로 한정을 하면은 박진영 위원장의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다들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이거에 대한 권한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얻는 이런 자산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1: 만약 정말 혹시나 큰 특혜나 뭔가 비리가 있다면 그건 정말 밝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유명인이니까 붙잡고 딴지를 건다면 사실 성가신 일이 돼서 누가 이런 일에 나서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글같은 여의도를 향한 거침없는 포효, 여의도 사자우. 오늘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균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살펴보고요.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이게 이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2심은 그냥 이건 조력이지 여기서 이를 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율사 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사실은 여론조사의 대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그 물론 이제 윤석열 피고인 뭐 다른 피고인 몇몇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예.
2: 제 기억에. 근데 이거를 1심은 그 어떤 이익으로 받고 금전적 뭐 이익으로 받고 2심은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으나 이거를 금전으로 계산되는 이익은 아니라고 본 건데
0: 예.
2: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 비용이 들지 않나요? 이게 여론조사를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해서 아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게 50회가 넘죠 아마?
0: 58회 중에 1심에서는 이 중 14차례가 사실상 대가가 있는 어떤 뭔가 혜택을 바라고 준
2: 그러니까요.
0: 이런 것으로 봤고요. 2심은 그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2: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더군다나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였잖아요.
0: 예.
2: 어떤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라면 언론 보도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0: 예.
2: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김식 교수님.
3: 우선 1심이 뒤집혀서 2심에서 이 무죄가 난 거가 이제 역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이
0: 예.
3: 엇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그 명태균이 했던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는 걸 대가로 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걸 입증한 것인데
0: 예.
3: 1심도 그래 보인다. 그렇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황상의 이제 판결을 한 것 같고
0: 예.
3: 2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대목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 지어서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0: 예.
3: 그리고 그것이 공천의 대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명태균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고리로 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증거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0: 예.
3: 그래 보여도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유선으로 한다라는 그 판결에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심 판결이.
0: 2심 판결이.
3: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 우리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가 이 같은 재판부거든요.
0: 예.
3: 또 같은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거든요. 김한정 씨란 사람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지만
0: 예.
3: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묵인했거나 알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1심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었거든요.
0: 예.
3: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2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2심 판결은 좀 주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고
3: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보이지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0: 예. 예. 이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이 크게는 세 개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이랑 같이 윤석열 전 대표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봐야 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건데 김건희 씨도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2심 무죄. 무죄가 이제 어제 나온 겁니다. 예, 박수민 최고위원님.
1: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법률가는 아니어서 그냥 솔직한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치면 명태균 씨는 그냥 기부천사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어떤 뭐 암묵적 합의나 상호 간의 뭐 약속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고
0: 예.
1: 그게 어떤 뭐 금전적 이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부천사도 아닌데 그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해다 갖다 바치면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을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보는 것도
0: 예.
1: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맞네 당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0: 예.
1: 그 말 하나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이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 근데 말이 많다 당해서 이 공천을 어떻게 보면 이 명태균 씨에게 마치 뭐 외상 달아놓은 밥값 청산하듯이 이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주려고 하는데
0: 예.
1: 그 부분에서 이미 어떤 약속이나 공감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뭔가 도모를 했다라고 보지만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 거기에
0: 예.
1: 수반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정치 경제적 그런 해석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렇게 딱 따로 떼서 분리하기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0: 어렵다.
1: 이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명태우 씨가 기분처사가 아니고서야 저는
0: 예.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김생열 최고위원님.
4: 일단 저는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듣는 것에서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4: 내 편이면은 아 잘한 판단이고 다른 편이면은 뭐 나쁜 판단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훨씬 맞는 판결을 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치자금법과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를 뛰다 보면요.
0: 예.
4: 저는 이제 보좌진으로서 실무를 오래 뛰었으니까 이거를 기부행위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폭넓게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요. 그림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화가 같은 분들이 그 후보자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0: 예.
4: 혹은 그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요. 이거 기부행위로 걸려요. 가수가 그 후보자가 나와서 유세하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0: 예.
4: 기부행위로 걸려요. 이게 금전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로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론조사를 줬어요.
0: 예.
4: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기부행위로 보는 게 맞아요.
0: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요.
4: 네,
0: 실무적으로 본다면.
4: 저희 입장에선 그래서 막죠.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0: 예.
4: 막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건 두 가지로 봐요.
0: 예.
4: 하나는 무상을 이제 제기로 하기로 한 그 의사 합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이분들이 내놔라. 라고 해서 줬다라는 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
0: 예.
4: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꼭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고 싶고 전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다만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로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장난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뭔가를
0: 예.
1: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사법부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기준을.
5: 제가 10초만 예. 말씀드리면 판결문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비용이 들죠. 그것이 그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0: 예.
5: 2심에서 본 대목은 뭐냐면
3: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나한테 이걸 좀 갖다 줘. 이걸 주면 내가 대가를 줄게. 라고 하는 직접 증거와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0: 명시적인 그러니까 의뢰가 없었다.
3: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법정주의, 법정에서 증거 중심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했던 거 금전지 이익을 대가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과시.
0: 예.
3: 자기의 정치적 조언이 먹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은 다른 데서 받고 충당을 하고 윤석열 부부한테 갖다 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태균 개인의 좀 특이한 성격,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을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세훈 시장 2심에서도 연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2: 그런데 이 전후 과정을
0: 보면 여쭤보면 아까 김선열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님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유세를 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을 평소 응원했던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기부행위가 됩니까?
4: 네, 기부행위입니다.
2: 되죠.
0: 가수가 그러면 노래를 안 부르고 춤도 비슷하구나. 연기를 하거나 뭐 지지 그거는 그럼 기부행위 아니에요?
3: 기부행위를 하는데 그 기부행위란 가수가 처벌받는 거지 사진에 몰랐으면 저는 처벌받는 게 아니죠.
0: 옆에서 부르는데요?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진에 몰랐고 내가 없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 처벌을 안 받는 거죠.
0: 예.
3: 근데 합의가 됐으면 그건 처벌받는 거죠.
0: 합의가 됐으면.
2: 아니 근데 이 여론조사도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십 차례 제공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이른바 반팅했잖아요.
0: 반팅.
2: 명태균 씨가 얄짤 없이 원단위까지 계산해서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최선적 이익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내란의 우두머리.
2: 큰 게 있죠.
0: 그래요. 김건희 씨도 이제 매관매직이 있어서 이건 뭐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비슷하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걸려 있습니다. 이 재판과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같다는 쪽으로.
3: 다른 점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게 다른 점이죠.
0: 예.
3: 직접 돈이 오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간 주체가 제3자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고 1심에서도 김한정 씨와 오세훈 피고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아마 2심 재판부가 이 같은 재판부라고 한다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하는 사건은 그대로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걸 사전에 지시했거나 아니면 김한정 씨나 명태균 씨와 그걸 암묵적으로 합의했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2심 무죄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2심을 임하는 오세훈 시장 측의 준비가 1심과 달리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1심 때는 그냥 증거 채택을 대충 해줬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줬대요. 굉장히 안심했대.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증거 채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다시 하고 있고 특히 증언 채택 같은 걸 이번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새로운 증언 녹취록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이래서 지금 2심 재판부의 이런 그 판결문에 의한다면 저 개인적인 그냥 그 조심스러운 기대입니다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0: 일단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다. 이건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약 3,000만 원, 2,100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됐는데 이제 인정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일단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반대했죠. 김상열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지금 최경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0: 예.
4: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검열이나 이런 건 반대니까요.
0: 예.
4: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관성이에요. 지금 자꾸 이거를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왜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고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면 억압이 되는 거냐라는 예. 내로남불이거든요. 일관성 없는 기준. 아니 최경영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잖아요.
0: 예.
4: 체육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럼 배재고 학생들이 그때 스타벅스 가자 그 얘기했을 때 물론 조롱성으로 들릴 수 있고 모욕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징계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는가?
0: 예.
4: 저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따뜻한 시간을 언제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싸고 돈다는 거예요.
0: 예.
4: 이거를 진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이 정부 여당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암살자들 영화에 대해서 또 보러 가자. 조국 장관과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영화다 또 보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0: 예.
4: 지금 이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를 했다라고 하고 아파하는 부분인데 갈등을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요.
0: 예.
4: 상대편 입장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갈등을 키우는 요소, 대통령이 지적한 무극파들, 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0: 예.
4: 양 극단의 목소리 좀 자제돼야 된다 봅니다. 네.
0: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무국파 자제돼야 된다 목소리. 그 김영남 의원님,
2: 제가 미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딕 체니
0: 예.
2: 부통령을 소재로 한 바이스라는 영화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딕 체니라는 인물을 대단히 조롱하고 뭐 풍자하면서 그려요. 상당히 뭐랄까 참 문제 많고 웃기는 사람으로 묘사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구나.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영화 때문에 제작자고 감독을 국회로 부른다는 게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영화라는 예술의 소재로서 쓸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간 거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자유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한계의 뭐 그 한계를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번 영화를 계기로 반대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의 경우에도.
0: 예.
2: 그 기준은 똑같아야죠, 기준은.
0: 과거 이제 건국쟁전2, 그 이승만 시대에 역사에 꼭 논란이 벌어졌는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세우려고 했었죠. 제가 세워졌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군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걸 하면 기준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최소한 내로남불 논란에 된다. 빠지지는 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3: 그 국감 증인으로 이 감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독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언론에 이렇게 표현 표시한 걸로 보면은 창작의 범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3: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민주당에 나서 가지고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김성열 최고가 이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스벅 논란이나 배제고 그 스벅 가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0: 예.
3: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득달같이 그 어린 학생들을 막 드잡이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점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3: 역사적 사실 사건을 재구성해서 창작을 할 수 있어요. 팩트와 픽션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팩션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선이 있습니다.
0: 예.
3: 그건 뭐냐면 음모론을 조장하거나 음모론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의문의 그 좀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령 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그 음모를 그러면 제작해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예.
3: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 있게 봤던 1987이나 서울의 봄 같은 게 다 팩션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극화시키는
0: 거예요.
3: 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0: 거기에,
3: 거기에 음모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암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팩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마치 그 당시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예. 경호실, 중정, 이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암시를 강하게 내비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또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창작의 자유와 팩션이 음모론을 부추기는 건지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이 우리나라 영화의 감독님들은 70년대, 80년대 독재 시절만 이렇게 팩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민주화 이후에 진보 진영에도 엄청난 역사적 소재가 많습니다. 조국 사태라든지
0: 예.
3: 또 민노총 뭐 성폭행 은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소재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독재만 군사 독재만 나쁜 게 아니고 진보도 굉장히 이중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재로 삼기를 우리 허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0: 예,
3: 영화도 한 편만 쓰지 마시고 역사적 소재를 좀 선택적으로 예. 좀 하지 마세요.
0: 건국전쟁 감독은 지난해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예.
1: 아니 근데 뭐 이제 선택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시선 자체가 마치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정치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영화인들이 도모한다라는 그 보는 시선이 깔린 채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창작과 어떤 예술의 영역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영화를 안 보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보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논란이.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배재고 학생들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마치 뭐 유경수 여사 그 사망 건이 마치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지금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유족들이 있고 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5.18 그 왜곡 논란도 역사 왜곡 논란도 엄연히 다 피해자들이 있는 거고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사실 이진숙 의원 건도 그렇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안 긋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판할 수 있는데 국회로 싹 다 불러가지고 마치 국회에서
0: 예.
1: 이 영화 제작자나 감독에게 너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과연 그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고 아 뭔가 이상하다. 영화는 어쨌든 해석이라는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나와서 너네 사실 이런 의도였지.
0: 예.
1: 감독이 이런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뭐 자유를 외치고 뭐 민주주의,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수에서 강조했으면서 역행하고 있는 거죠.
0: 오늘 네 분 말씀 역시 나중에 토론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 특별 공개 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률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회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703-585-0314, 703-585-0312 박준영 민주평통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워싱턴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돈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에 일조한 천만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단종과 관련된 역사 또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 계유정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또 한 명 소개해 주신다고요.
4: 네. 제가 예전에는 이 1453년에 있었던 계유정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3: 그렇죠,
4: 하시는
3: 그렇죠.
4: 편이었잖아요.
3: 맞아요. 예, 예.
4: 그런데 지금 이제 계유정난 얘기하면은 네. 제가 이제 버스나 전철에서 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네. 거의 뭐 그 역사 교과서보다 더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고
3: 맞아요.
4: 논평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이게 저 문화의 순기능인가 봐요.
4: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잘 알 수 없었던 뭐 세조 시기의 어떤 통치 문제, 그다음에 한명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김종서나 황보인, 또 뭐 사육신, 심지어는 이제 저기 영어 그 우리 이제 그 소수원 답사를 가면은
3: 예.
4: 그 바로 앞에 금성대군 신단이 있었는데
3: 아.
4: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가면 부석사가 1번, 그다음에 네. 소수성원이 2번, 그다음에 네. 금성대군 신단이 3번이거든요.
3: 아, 영월이에요?
4: 이거 중요도의 관점에서
3: 아, 예.
4: 영월이 아니라 그 풍기에.
3: 풍기.
4: 네.
3: 아, 예.
4: 경상북도 풍기에 예. 가면은 거기를 갔었는데 예. 최근에는 금성대군 신단이 1번. 그다음에 이제 뭐 부석사나 소수성원은 뭐 취향에 따라서 1, 2번으로 바뀔 정도라고 하니까
3: 거기까지 많이 찾으시는
4: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육신, 금성대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예.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고 정보도 적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3: 그러니까 계유정난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데도.
4: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막 들으면서 네. 이분 얘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3: 아직,
4: 하고 안 나오는 인물.
3: 아직 레이더에서 좀 벗어나신 분.
4: 바로 안평대군이에요.
3: 아, 안평대군.
4: 네. 네. 네, 안평대군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3: 세종의 셋째군요.
4: 큰아들 문종, 둘째아들 수양, 그다음에 셋째
3: 그 다음이 안평.
4: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명, 광평, 금성. 금성이 여섯 번째고요.
3: 그렇네요.
4: 그다음에 평원, 영흥 해서 대군 아들로서는 여덟 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셋째가 될 수 있고요.
3: 네.
4: 안평대군은 이제 왕실의 수양대군과 더불어서 핵심 인물입니다. 둘 사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3: 아.
4: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마 연년생으로서 자랐던 분 또는 형제를 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심한 편이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그 느낌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 네.
4: 무엇보다도 안평대군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가 세종이 왕에 오른 한 달 뒤였습니다.
3: 즉위하고 한 달 후에 네. 경산의 경사.
4: 그러니까 이제 그 왕 후보일 때하고,
3: 네.
4: 그다음 왕이 되고 나서하고는 네. 또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왕이 될지도 몰랐죠.
3: 입지가 다르죠. 예.
4: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데 네. 왕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대군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곳에서 축하하고
3: 아.
4: 더불어서 우리 왕실을 우리 조선을 빛낼 인물이다.
3: 복덩이
4: 뭐 이런 평가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3: 예. 예.
4: 그러면서 이제 10살에 안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1살에 연일정씨랑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살에 형과 더불어서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3: 네.
4: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3: 네.
4: 더 나아가서 이제 20살에는 함경도 회령의 군사 업무를 살짝 보기도 했고요.
3: 그렇습니까?
4: 그다음에 23살이 되던 해는 진양대군, 당시 이제 수양대군을 진양대군이라고 불렀는데
3: 네.
4: 이 진양대군과 함께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3: 아.
4: 이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 세종의 치세 후반부, 그다음에 문종 치세 이를 동안
3: 네.
4: 학술, 그다음에 어떤 문화 이런 부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는 게 이제 안평대군이었는데
3: 네.
4: 35살 되던 1453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 당시에 수양대군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놈이 왕이 되려고 했다. 영모였다. 라고 해서 죽였던 그 형제, 즉 동생이
3: 아.
4: 바로 안평대군이었고요.
3: 그러니까 강화도 저 놈이 놈자 이런 걸 썼던 거예요.
4: 그렇겠죠.
3: 저자가.
4: 그래서 네. 강화도로 귀향을 갔다가 이제 강화 옆에 교동에 가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3: 그게 35살.
4: 35살.
3: 예.
4: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인은 한 해 전에 이제 생을
3: 아.
4: 마감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3: 네네.
4: 그의 이제 그 둘째 아들도 일찍 죽었고요.
3: 예.
4: 근데 큰아들은 같이 유배를 가서 나중에 진도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더 슬픈 거는 그의 딸 이름이 이제 무심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3: 무심.
4: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잠깐 그 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권람의 첩이 됩니다.
3: 골럼 한명회와
4: 같이 수양대군의 그렇죠. 왼팔 오른팔이죠. 아, 그렇죠.
3: 한명회를 수양한테 소개해 준 사람.
4: 그렇죠.
3: 그렇죠. 그렇죠. 예. 어.
4: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무심이라는 또 안평대군의 따님의
3: 아.
4: 삶은 어땠을지 이런 장면도 사실은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장면으로 이렇게 찾아내면은 네네네. 그 비극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안평은 이제 그 단종 사육신이 숙종 때 복권이 되면서 네. 영조 때도 명분이 생겨서
3: 네.
4: 그래서 복권을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평대군을 편하게 안평대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영조의 복권 덕분이라고 아. 할 수가 있습니다.
3: 네. 그럼 안평대군에 대한 기록이나 묘사 자체는 좀 적은 편이라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당대 네. 그래도 평가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4: 네, 일단 안평대군에 관련된 묘사가 문종하고 단종실록에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3: 네.
4: 여기는 비판 일색이에요.
3: 비판? 잠깐, 문종이랑 단종 때?
4: 네.
3: 비판 일색이에요?
4: 왜냐하면 네. 여기에 편찬 책임자들이 네. 수양대군하고 같이 했던 한명회잖아요.
3: 아, 그거를 수양 때 쓴 거겠군요.
4: 그렇죠.
3: 아, 세조 때.
4: 세조 때.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네. 안평에 대해서 아. 좋게 얘기하는 것들도 막 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나쁜 쪽을 막 얘기하겠다 네. 부득이 근데 그 나쁜데 그래도 근거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을 네. 많이 모았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사교력이 좋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걸 그 뒤에 붙이는데 네. 그러니까 안평대군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네. 문종하고 단종 때 기록들은 조금은
3: 유의해서
4: 예. 볼 필요가 있는데요.
3: 그러네요.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남겨놓았던 여러 그 문집이라든지
3: 네.
4: 아니면 이제 그림과 관련된 재발, 그 다음에 또 그 세종 때 남겨놓은 몇 개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4: 특히 이제 조금 정반대 위치에 서게 되는 나중에 박팽년이나 신숙주가 공통적으로 안평대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특하고 자태가 뛰어났으며 체격도 좋았다.
3: 사육신이었던 박팽년도 신숙주도.
4: 주도. 그러니까 안평대군 풍채가 좋았던 거예요.
3: 그러네요.
4: 좋았으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대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자금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인, 묵객하는 또는 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구름같이 모였을 것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 허약한 느낌이 아니네.
4: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안평대군은 그 분위기를 이제 쫙 깔아주는 거죠.
3: 예.
4: 우리 집으로 놀러와. 인왕산
3: 예.
4: 근처에 비해당. 괜찮아. 이 이름 우리 아버지 세종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3: 예.
4: 늘 부지런하라고 해이해지지 말라고 비해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요.
3: 예.
4: 쪽, 그래서 이제 실록 기록에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3: 예.
4: 맨날 뱃놀이를 하더라. 그다음에 옥으로 만든 바둑알 만들어서 사치방탕하게 살더라. 바둑알을 옥으로 만들어. 그리고 뭐 사람들 불러오면은 아 내가 한 곡 뽑아볼까 하면서
3: 아.
4: 세종대왕 때 사실은 대군들한테 전부 다 음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3: 아 세종이?
4: 예, 예. 아들들에게.
3: 예.
4: 그러니까 이제 안평도 그 가야금 이런 것들을 잘 타서
3: 네네네.
4: 그러니까 그거 한번 또 연주해볼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데 이제 유학자들이 볼 때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라는 것들이 이제 비판 요소로 들어가 있지만
3: 네.
4: 그런 어떤 약간 좀 뭔가 눈을 가리는 평가들을 뒤로 제쳐놓고 본다면은
3: 네.
4: 이미 집에 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장서가였었고요.
3: 네.
4: 그 다음에 중국 역대 예술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당시 이제 원에서 명으로 넘어왔던 시기인데, 원나라 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송나라 때, 그 전에 당나라 때 작품들을.
3: 당나라 때 작품도?
4: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3: 아, 진짜요?
4: 예. 그런 거 우리 한번 보려고 막 어떻게 한번 볼 수 없을까 하는데
3: 그렇겠죠.
4: 그런 것들 탁 가지고 있으니까 오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3: 보여주시고.
4: 보여준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었던
3: 그러네요.
4: 그런 것들하고 볼 수 있고요.
3: 네.
4: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 뭔가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많이 봐야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서 이제 글씨 같은 것들도 잘 써서 당시에 안평대군은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어떤 명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씨를 이제 조맹부, 그러니까 송설 조맹부에 그래서 송설체라고
3: 네.
4: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 저 글씨체가 들어왔던 게 고려 말이라고 합니다.
3: 고려
4: 그러니까
3: 말이요?
4: 그러니까 예. 안평대군이 새롭게 들어왔던 글씨체를 익혔고 저 송설체가 왕위지체를 가장 닮은 글씨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조선에서 글씨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구?
3: 안평.
4: 안평.
3: 예.
4: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한명회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명나라 사신 예겸 있잖아요.
3: 예, 예, 예.
4: 이 사람이 또 이제 안평한테 간 거예요.
3: 네.
4: 당신이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는데 글씨를 하나 주라.
3: 어...
4: 그래서 글씨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황제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조선에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
3: 아, 진짜요?
4: 라는 칭찬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3: 네.
4: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평대군 근처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뭐 성산문, 박팽년, 이계, 이열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인물들 중에서 대체로 뭐 사육신이 됐던 아니면 계유정난에 연결되었던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낯선 이름 이혈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3: 이혈로.
4: 이 이혈로가 수양대군으로 본다면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약간 권람.
3: 권람.
4: 또는 한명의
3: 네.
4: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신복처럼 움직이면서 주변 상황들을 정탐을 해서 안평대군에게 정보를 주는.
3: 아, 수양에게 권람 한 명이가 있다면 안평에게는 이현로가 있다.
4: 이현로가 있다.
3: 아, 네네.
4: 그러니까 수양대군 측에서 가장 의심스럽고 조심해야 될 인물로 평가했던 게 바로 이현로입니다.
3: 아, 신복이구나.
4: 그렇지. 이현로 제일 먼저 죽여요.
3: 아,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이 이현로라는 인물도 좀 키워드를 가지고 안평대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4: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술에 워낙 조예가 깊었던 안평대군인 것 같은데 몽유도원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4: 네.
3: 몽유도원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진 겁니까?
4: 몽유도원도는 널리 잘 알려진 것처럼 제목에 사실은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꿈속에
3: 복숭아밭, 복숭아
4: 도원인데 보통 무릉도원,
3: 무릉도원을
4: 거닐었던 그림.
3: 그렇지, 멋있어 진짜.
4: 그러니까 이제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이
3: 꾸었습니다.
4: 네,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그 꿈과 관련돼서 자기가 꿨던 기록을 남겨 놓았거든요.
3: 네.
4: 이제 박팽년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3: 네.
4: 그래서 박팽년이 이제 동갑내기기도 해서 막 잘 놀고 막 친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놀다가 산에 갔다가 길을 헤매버렸는데 막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갑자기 복숭아 밭이 촥 나무가 수십 그루 있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복숭아꽃 보신 적 있으세요?
3: 복숭아꽃?
4: 피었을 때.
3: 봤어도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4: 예.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합니다.
3: 예, 예.
4: 그러니까 그냥 도원이 아니라 그 도원이라는 말 자체를 딱 듣는 순간 그 분홍빛에
3: 낙원.
4: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갔더니 신선이 살만한 그런 좀 약간 낡은 집 이런 것들이 나와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잘 놀고 있었던 최항. 신숙주를 만나서 꿈에서
3: 아 이렇게 구체적인 등장 인물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4: 네, 그래서 꿈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그 꿈에서 되게 막 재미있는 장면,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그거를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3: 잊어버리죠.
4: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로 안견을
3: 꿈노트 적어야 되거든요.
4: 네, 그래서 바로 안견을 부릅니다.
3: 네.
4: 내가 말이지 하면서 꿈꾼 거를 안견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안견이 그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이런 것입니까? 이런 풍경이었습니까? 라고 하고 그려낸 게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3: 그림은 그 배경이 어딥니까? 장소가?
4: 예전에는 그 그림을 그렸던 곳이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무계정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연도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계정사는 1450년에 지었고요. 이 그림이 그려진 건 1447년이니까 3년 먼저 그려졌거든요.
3: 네네.
4: 그런데 그 무계정사를 지은 그 자리에 가서 보면은 북한산 자락의 평창동 일대가 딱 그 도원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산 뒤로 쫙 펼쳐지는 비봉으로 펼쳐지는 그 장면들이 막 계곡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속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그렸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 장소를 아마 안평대군은 좀 점찍어 놨을 거예요.
3: 네.
4: 그래서 나중에 3년 뒤에 여기에다가 무계정사라는 것들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종로 그 쪽에 있었던 거창했던 한옥을 옮겨 놓아서 굉장히 큰 느낌으로 보이지만 당대에는 초가집으로 조촐하게 지어 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예.
4: 그런데 이 무계정사가 안평대군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3: 무계정사가요?
4: 네.
3: 왜 어떻게 위험하게 만들어요?
4: 왜냐하면 이 무계정사가 있는 곳이 부암동에 굉장히 이렇게 산 줄기를 타고 백악산에서 인왕산으로 갈라지는 굉장히 위치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풍수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대에 걸쳐서 왕이 흥할 땅이다.
3: 아, 왕이 흥할 땅이다.
4: 근데 거기에 누가 집을 지었다? 안평대군이.
3: 왕이 될 사람이란 건데.
4: 그러면은 안평대군의 속내는 뭐다?
3: 왕.
4: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모함을 하기에
3: 좋은
4: 충분한
3: 거죠.
4: 위치가 되는 거였고요.
3: 아.
4: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거를 모함이 아니라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안평대군 권력에
3: 욕심 있네.
4: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도 했을 것 같은
3: 프레임작이 좋네요.
4: 이제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네.
4: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계정사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그런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었을 거라고는 안평대군은 아마 스스로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을
3: 텐데.
4: 그렇습니다.
3: 많은 걸 즐겼던 장소였을 텐데. 예. 자, 이렇게 예술가 이미지 안평대군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또 세종 문종 시기에 국가 사업을 주도했던 실력파 정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4: 맞습니다.
3: 어떤 명모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4: 조선이 가지고 있는 고려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3: 어, 조선이요?
4: 네. 아. 그래서 왕실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를 아예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친이면은 뭐 과거에는 합격할지언정 먼저 관직에는 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 네.
4: 그런데 그거는 조선 중기 후기의 모습이고
3: 아, 네.
4: 전기는 달랐던
3: 전기는
4: 거예요.
3: 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네. 전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왕족이 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세종연간의 세종이 이제 치세 기간의 후반부에 막 벌려놓은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그걸 문종이 수습을 하지만 그것을 더불어서 같이 했던 게 수양. 안평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세종, 문종 연간에 그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이 같이 작업해서 네. 책을 편찬한, 국가사업으로 편찬한 것만 30종류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현로라고 하는 인물이
3: 안평의 신복.
4: 안평에게 이제 그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이현로는 과거에 합격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3등으로 합격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대부입니다.
3: 네.
4: 그런데 풍수에 굉장히 능했어요.
3: 네.
4: 조선 전기의 풍수에 능했다? 사대부다? 그러면은 왕실에서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4: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태종의 무덤 헌릉 관련된 거 정비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안평에게 맡깁니다.
3: 안평. 예.
4: 근데 그 맡겼던 이유가 이현로가 있으니까.
3: 아, 스펙이 좋았구나.
4: 네. 예. 그다음에 세종의 영릉 이제 만들고 나서 헌릉 옆에 영릉을 만들잖아요. 예. 지금 그 여주 영릉은 예종 때 옮겨간 거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정비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긴다?
3: 안평.
4: 예. 그 수양하고 안평에게 맡겼지만 수양은 신복에 풍수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평은 이현로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국가사업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3: 제갈량 같은 존재네.
4: 네, 다만 이제 이현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속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관료로서 그냥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사청탁도 받고.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지만 네. 뭐 그 정도는 안평대군이 충분히 감싸줄 수 있는
3: 가라하고.
4: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 네.
4: 그리고 이현로가 이제 사대부로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당대의 어떤 거물이었던 김종서 황보인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3: 아, 네.
4: 그러면은 김종서 황보인하고 연결고리가 이현로가 만들어주니까 안평대군도 자연스럽게
3: 네.
4: 김종서랑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 대신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제 문종 지나서 단종 시기에 이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김종서. 그와 가장 친한 사람
3: 안평.
4: 저 둘의 세력은 노터치.
3: 공고하다.
4: 네, 건드릴 수 없다.
3: 그걸 보고 있는 수양.
4: 네. 네,
3: 약간 이런 느낌.
4: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거꾸로 보면 저들이 힘만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수양 정도는 충분히
3: 제압할 수 있다.
4: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 네.
4: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단종이 재위했던,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고 그 시기의 정치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문종 재위 때만 해도 안평의 입지가 단단했던 것 같은데, 네. 문종 사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4: 이제 문종 사후에 여기에서 이제 좀 곤란함이 생기는 거죠. 어린 왕이 올라가니까 고명 대신이라고 했던 김종서, 황보인 등이 이른바 황표 정사라고 해서,
3: 네.
4: 그러니까 대신들이 왕의 권한을 침범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인사 추천을 할 때 세 명을 올리면 삼망이라고 해서 세 명을 올리면은 네. 왕은 자신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언질은 받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시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한 명을 올린다는 거는 협박이에요.
3: 아, 이 사람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삼망을 올리는데 김종서 같은 경우는 황보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도장을 노란 도장을 찍어서 이게 황표.
3: 아, 황표.
4: 노란표.
3: 예.를
4: 찍어서 보내는 거죠.
3: 예.
4: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이제 대신들도 그렇지만 대관들이 볼 때는 저 어르신들 뭐 하는 거지? 저 영감들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시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3: 네.
4: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관료들의 생각은 그래도 임금께서 나이가 어리시니 나란 일은 저들 대신들이 좀 책임을 지고 진행에 어떻게 맡아서 가고,
3: 네.
4: 근데 왕실과 관련된 예를 들어 이제 또 문종을 추모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3: 네.
4: 이런 일들은 그럼 뭐 왕실의 어른인 수양이나 안편께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해야겠다라고
3: 네.
4: 해서 역할 분담을 이제 대신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이들 대신들은
3: 공적인 업무.
4: 공적인 업무. 네. 이들은 사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왕실과 관련된 업무들.
3: 행사라든지.
4: 네.
3: 예.
4: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서 황보인도 그럼 수양 안평은 그런 쪽으로 좀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4: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래도 마음은 약간 안평 쪽에 기운 거죠.
4: 그렇죠.
3: 예.
4: 왜냐하면 이제 수양하고는 일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던
3: 네.
4: 것들이 있고
3: 네.
4: 더 나아가서 이제 안평대군이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격이 무난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종 때부터 조금 문종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환관들을 가까이 뒀었거든요.
3: 문종이.
4: 네, 그래서 환관들이 승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3: 그거
4: 비서실 역할.
3: 안 좋은 거 아니에요?
4: 안 좋은 거죠.
3: 예, 약간 뭐 십상실.
4: 그렇죠.
3: 거,
4: 그러니까 느낌인데. 이제 그래서 이게 단종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환관들이 다 멀어지게 되는데
3: 예.
4: 이 시기에 환관들을 임명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냐면 안평에게 맡깁니다. 김종서. 그러니까 안평은 저런 일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뭐야 안평대군이 대군이긴 하지만 왜 환관 임명하는 것들을 하지?
3: 그렇죠.
4: 그러면 김종서가 허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3: 좋아 보이진 않아.
4: 양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3: 네네네.
4: 그럼 양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구나.
3: 그러네요.
4: 이런 네.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4: 또 한편으로 이제 나중에 뭐 사신 접대 문제이긴 하지만 안평대군이 이제 평양 가서 군사 업무들을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관료들에게 일정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3: 아, 네.
4: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이 시기에 그냥 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뱃놀이하고 정도가 아니라
3: 네.
4: 왕실과도 깊숙이 하고 국방의
3: 네.
4: 문제라든지 행정 부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난종이 즉위하고 나서도 안평은 괜찮았는데
4: 그렇습니다.
3: 왜 계유정난에 어쩌다가 이렇게 휘말리게 된 거예요?
4: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평대군의 활동 공간은 굉장히 이제 넓어지게 됐는데
3: 네.
4: 그렇다.

0: 것 같아요.
1: 네, 네. 경계를 했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안평 쪽에서는 수양을 경계를 안 하는데 이제 수양 쪽에서는 안평을 경계를 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수양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 네. 포섭을 합니다.
1: 아, 한명회.
0: 신숙주.
1: 그렇죠.
0: 정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권람을 통해서 한명회. 그러니까 안평 쪽에 모이는 사람과 그 수양 쪽에 모이는 사람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1: 다르죠, 다르죠.
0: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안평 쪽에서 수양 대군 쪽을 염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염탐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1: 아, 이것도 후대에.
0: 근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염탐하는 사람이 염탐을 걱정을 하죠.
1: 염탐하는 사람이 염탐을 걱정하죠.
0: 그렇죠. 예, 예, 예. 수양은 저쪽에 지금 다 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자들을 다 심어놓은 그렇지, 상황이니까 그렇지. 김종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안평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중에 그걸 뒤집어 씌웠을 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아. 거사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1453년 네. 개유정난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그 공사를 위해서 군사가 많이 와 있던 그 사람들이 네. 바로 흩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명분이 당대에도 중요하고 후대에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분 속에서 안평을 이제 거악으로 나쁜 악의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김종서와 항보인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아. 지금의 단종을 몰아내고 네. 안평을 왕위에 올리겠다라는 이쪽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정변을 일으켰으니 그래서 세조가 나중에 이제 예종한테 묘호를 받을 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이 위험할 뻔했어.
1: 아, 동성한테 왜 그러냐, 진짜. 이거 다 핑계예요. 자기가 뭐 수세에 몰리고 경계, 이건 핑계고 그냥 자기가 왕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뭐.
0: 그러니까요. 네.
1: 평은 진짜 조카를 좀 잘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삼촌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또 광릉 사이트로 다들 달려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술인인 동시에 정치인으로서도 존재감이 컸던 안평대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파인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2: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3년째 잡지사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식입니다.
1: 요즘 잡지사 전체적으로 불량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5: 아, 왜 그렇게 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죠?
1: 제가 오늘 문득 초반엔 다들 이제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고
5: 30분도 안 했던 시절이
1: 첫 주 분량을 바꾸니까 곽식 작가만 혼자 그때부터 40분을 했었더라고요. 기억의 왜곡. 예. 아.

0: 참.
1: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아닙니다. 네.
1: 왜 이렇게 서 멋쩍은 느낌으로.
0: 네.
1: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공2. 예. 작가님, 이거는 뭡니까? 이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 중 하나잖아요.
0: 네,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쏘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천공2면 천공1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천공1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나오고 더 전형적인 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격추용 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천공1이었고요. 그게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우리 편 미사일로 들이받아서 맞추는 그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조가 되고 있는 제품이 천공2입니다.
1: 네.
0: 이제 이렇게 대공 미사일류를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를 맞추는 이런 미사일류를 그냥 흔히 이제 SAM이라고 합니다. Surface to Air Missile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서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다라고 해가지고
1: 네.
0: SAM 약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네. 흔히 SAM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SAM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SAM의 마지막 M이 미사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AM 미사일이라고 하면 뭐 역전압 이런 식으로 약간 전말이 된다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예, 뭐 이런 지식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중요하죠. 예.
0: SAM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1950년대 뭐 이럴 때는 SAM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면
1: 네.
0: 당시에 5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인 소련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던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1: 핵이요.
0: 네, 핵이지 않습니까?
1: 네.
0: 핵 중에서도 제일 막기 어려운 게 적이 미사일에다가 네. 고속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다가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장비를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럴 때 당시에 이제 대공 미사일을 만들면 그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가다가 맞추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막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들이받는 거는 너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1: 네.
0: 적의 미사일에 최대한 한번 근접시키는 것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적이 미사일 떨어지는 곳까지 우리 편 미사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해보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00m.
1: 200m?
0: 150m. 이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도킹이나 랑데브 같이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는 서로 두 개의 우주선을 서로 합체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뭐 이런 기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 거죠.
1: 예.
0: 그렇게 했는데 아니 200m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1: 네.
0: 그죠? 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보고 100m까지 근접시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1: 네.
0: 그러면 대단한 올림픽이면 아 대단하겠네라고 칭송해 줄 수 있지만
1: 네.
0: 핵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100km까지 그래도 한번 막으려고 가봤다라는 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뭐 미국 사람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1: 네.
0: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요격용 무기에도 핵을 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적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편 미사일로
1: 거기서.
0: 한 최대한 한 100m, 200m까지 다가간 다음에
1: 터뜨려.
0: 거기서 핵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1: 아~
0: 그러면 우리 편 핵 폭발에 적의 미사일이 휩쓸리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막아보자, 이런
1: 아~
0: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잖아요.
1: 네.
0: 뭐 최후의 방어 장치로 쓸 수는 있겠지만
1: 네.
0: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SAM에
1: 네.
0: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1: 예.
0: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세계 만방에 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뭐 팬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 당시로는 성능이 좋은 전투기고 제트 전투기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표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가동 가능한 게 아마 공군이 있을 거예요.
1: 아,
0: 예,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전투기를 뭐 미국이야 사실은 세상에 공군이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공군력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1: 아니, 베트남 전쟁 때 썼던 걸 아직도 가동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0: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군이 의외로 그렇게 세계 최강 수준의 격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제트 전투기를 사용했는데도
1: 네.
0: 소모된 제트 전투기들이 꽤 있었어요. 공격기 이런 것들이 베트남군의 공격에 당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백 대씩 막 소모가 됐습니다.
1: 네.
0: 공중전을 벌여가지고 격추된 거는 뭐 몇십 대 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격추를 당했는데
1: 예.
0: 왜 격추를 당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1: 네.
0: 이 당시 소련 쪽에서 개발을 했던 네. 이 대공 미사일 샘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쪽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길 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전투기를 만드는 이런 거는 미군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1: 아, 예.
0: 저 탑건의 나라. 네. 이게 뭐 베트남 전쟁이면 탑건 영화 나오기 전입니다만. 네. 아니 톰 크루즈가 태어날 저 나라에 저 전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1: 아, 예.
0: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1: 아...
0: 로켓 기술은 소련 러시아가 예로부터 깊은 전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도 소련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날아다니는 상대가 날아다니는 그 적 비행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이 서방식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S-75, S-75 뭐 이런 미사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1: 네, 네, 네.
0: 이런 거를 보고 좀 미국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1: 아,
0: 이거 미사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지어 미사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껏 적진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이게 뭐 중간에 뭐 잘못된다고 해도 조종사가 뭐 희생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0: 이게 상당한 장점이 있구나. 우리는 사람이 탄 조종사가 조종사 뛰어난 조종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달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적은 부담 없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가지고 그걸 견제를 하는구나. 이게 상당한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1: 네.
0: 이런 대공 미사일들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만 격추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보다도 더 작고 더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도 격추하자라는
1: 아.
0: 수준까지 올라온 게 네. 천궁2나 패트리어트 PAC-3, 패트리어트 PAC-3 같은 요즘의 대공 미사일들이다라고
1: 적기에서 이야기를 쓴 미사일을 이제 맞출 수 있는
0: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0: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1: 아, 그럼 뭐 네. 초반인데요.
0: 네. 예. 그래서 이런 로켓을 이렇게 미사일 형태로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격 무기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격 무기로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로켓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 말고 이제 거기에 스스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적을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미사일에는 보통 궁 돌림으로 끝나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궁.
0: 예를 들어서 현궁이라는 미사일은 바주카, 옛날에 쓰던 바주카라는 거는 이제 적의 장갑차나 탱크나 차량 이런 걸 공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1: 네.
0: 영화에서 이제 뭐 그런 식, 영화에는 보통 집을 많이 공격하죠. 영화 같은 데서.
1: 아, 집을 날려버리죠.
0: 예, 그런 네. 걸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뭐 차량이나 탱크 이런 걸 공격하라고 나온 무기인데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겨눈 그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 만약에 적의 차량이 없으면 이제 엉뚱한 데 꽂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는 모양이 어느 정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거기에 방향 바꾸는 기능과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맞춰가지고 유도를 하면서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혹은 적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가지고 맞히는 게 이제
1: 네.
0: 미사일입니다.
1: 네.
0: 신궁이라는 게 있어요. 신궁.
1: 신궁.
0: 네, 신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양궁에서 금메달 따면 신궁 뭐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하는데
1: 그렇죠.
0: 한자가 다릅니다. 새롭다는 뜻에.
1: 아, 네, 그래요? 네,
0: 새롭다는 new 뭐 보우 이런 뜻의 신궁임. 영어로는 이거를 케이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상반신은 뭐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게
1: 네,
0: 화살을 잘 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래서
0: 아마 영어 명칭으로는 케이론이라고 부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세 신자를 써서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하늘에 떠다니는 주로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거를 맞추는 용도로 개발된 건데 천궁처럼 멀리 날아가는 대형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소형으로 가까이 날아왔을 때 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맨패스 이런 말 사용하죠.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크기로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1: 네.
0: 그래서 뭐 휴대용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신궁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좀 싫어하십니다. 이 무게가 한 20kg 뭐 이렇게
1: 무거운데
0: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사람 좀 들고 쏠 수는 있겠지만 차에 태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1: 그게 신궁이고 네.
0: 네. 그리고 이 궁 시리즈로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천궁은 차량에다 트럭에다가 태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고 네. 미사일 쏘는 트럭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조정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형태의 무기가 이제 천궁이죠. 이런 궁 시리즈 중에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관심이 많이 쓰인다고 할까요? 기술적으로 살펴볼 게 많은 무기로 비궁이라는 무기도 있나요?
1: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비궁? 네,
0: 비궁이라는 무기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개버하고 비교해 보자면 바주카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히드라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쓰는 그런 무기가 있었는데 네. 그 무기가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아.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히드라 로켓은 이제 못 쓰겠다. 네. 이건 좀 구형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안 쓰는 분위기로 이 히드라 로켓 생산하는 공장도 딴 걸로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뭐 이런 무렵에 그보다 더 전 그 무렵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걷어치우려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요 정도 위력만 돼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적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한창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오던 시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이런 잘 정비된 탱크가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어떤 민병대라든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무장이 대단치 않고 그냥 트럭 타고 다니는 뭐 무장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 위력의 로켓만 해도 쓸만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좀 약하던 히드라 로켓 수준의 로켓을 그냥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1: 다시 개발한 건 아니고 그걸 다시
0: 써버리자는 생각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조준해서 맞추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첨단 사회에 시대에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는 그냥 로켓으로 나온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로켓으로 나온 건데 그거를 개조 개량을 해가지고 유도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처음 제기가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나라 쪽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합작을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좀, 아,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생각을 했겠죠. 이걸 하면서 유도 미사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배우면서. 네. 그러면서.
1: 그게 실용적인 천궁 건, 아니에요?
0: 예. 네. 천궁보다 이게.
1: 아, 현궁. 아,
0: 그러니까 현궁보다도 훨씬 더 약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위력이 훨씬 더 약하고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네네네. 예, 그런데, 그냥, 뭐, 재고가 많이 있고, 이걸 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네. 다 그렇죠. 없던 일로 하기 아까우니까.
1: 개조해보자. 예,
0: 조금만, 뭐, 어떻게 좀, 이런 추적 기능을 예. 달아보자. 유도 기능을 달아보자. 그래서 예. 미사일처럼 바꿔보자. 예. 라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미사일이죠. 유도 기능도 있고, 방향도 찾아가고 하니까. 이거는 원래 뿌리가 로켓이, 그냥 일반적인 일직선 로켓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좀 헷갈리게 유도 로켓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1: 유도 로켓?
0: 네, 유도 로켓. 근데 사실상 뭐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도 로켓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히드라의 유도 로켓 개발, 이 버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개발하다 중간에 손을 뗍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이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손을 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거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결국은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양산에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원래는 한미 합작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미국에서 손 떼는 바람에 네. 예, 국산 무기로 개발된 독자. 제품이 지금은 이 비궁이라고 하는 이 로켓입니다. 네. 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무기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다 완성돼서 한국 군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쪽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즈음에 재작년 작년 그 즈음에 네. 미군 아마 미군 해군 쪽일 거예요. 해군에서 이거를 성능 평가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이게 미국에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나오면서
1: 뭐 좋은 것이
0: 예, 이 무기 만드는 그 구미에 공장 있는 그 회사의 주식도 한테 막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뭐 미국에서 발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팔릴 수 있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의 최초가 될 수 있는 뭔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래요?
0: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이 방산 강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나라 무기는 잘 안 삽니다.
1: 아, 최초가 될 수 있다?
0: 네, 그런데 이 비궁이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최고의 엄청난 고성 첨단 무기를 만들려고 개발한 게 아닙니다.
1: 아니고.
0: 그냥 있는 공장 라인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 좀 약한 거지만 좀 개조해보자라는
1: 식으로 미국이 손을 뺐고 네. 중간에.
0: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미국이 손을 뺐는데 꾸준히 이제 뚝심으로 가가지고 개발된 게 이제 비궁입니다.
1: 네. 이번에 그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에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에 대한 천공2의 요격률이 뭐 90% 이상이다, 뭐 최대 96%였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요 정도 명중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0: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뭐 어떤 과학 실험한 수치처럼 고지고대로 발표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만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유엔에서 우리나라로 이 천궁2 미사일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피자를 시켜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받아가겠다라는 것처럼
1: 네.
0: 지금 UAE에서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가까이서 받아가기 위해서 대구공항까지 와가지고 이거 천궁2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천궁2 미사일이 효과가 좋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비싸게 예. 뭐 이렇게 하지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급하게.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이 나왔다. 라고 볼만하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1: 네.
0: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사실은 이제 이런 요격용 미사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걸프전쟁, 1990년대 초에 일어났던 걸프전쟁에서 그때 이라크하고 이제 싸웠던 전쟁이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대개 사람들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요.
1: 네네.
0: 20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명중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1: 네.
0: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1: 네.
0: 미사일이 특히나 이런 탄도미사일이 네. 고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속 몇천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1: 네네.
0: 뭐 진짜 그 대규 또 아주 원거리로 올라간 발사되는 그런 아주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도 왔다 갔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웬만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면 다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1: 아, 예.
0: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뭐 국제우주정거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도보다도 한참 우주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네. 미사일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막 시속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권총 같은 거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뭐 1000km 정도, 시속 1000km 정도 아니냐.
1: 네.
0: 그 정도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게 날아가고 있는 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1: 아.
0: 예, 그것도 히트킬 방식으로 이거 들이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맞추는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1: 예.
0: 아까 그 파편 방식으로 맞춘다라는 거를 초창기에는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근처 가서 터뜨리는
0: 예.
1: 거.
0: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효과적으로 좀 못 때리는 경우도 있고.
1: 예.
0: 수천 킬로 막 미터 밖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떨어지는데 웬만하면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파편이 좀 맞아도 뭐 끄떡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근처에 날아가서 파편 날리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처에 왔음을 감지하는 그 감지장치를 미사일에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거를 오작동시키는 전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사일들이.
1: 그럼 도루묵이죠.
0: 이 전파를 예. 근처에 온 것 같은 그 신호를 멀리서 5km 밖에서 10km 밖에서 전파 방해 장치들이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 미사일이 요격하려고 가다가 이쯤에는 거의 다 왔나 보다 하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을 날리는 방식으로는
1: 한계가
0: 근접신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히트킬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 핵심이 된 덩어리가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방식을
1: 총알보다 빠른 거를
0: 네. 총알보다 빠른 거를 총알 같은 우리 편 미사일로 맞추는 거죠.
1: 야,
0: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해주셨죠. 예전에
1: 네.
0: 유행했던 그 마술 중에 총알을 쏘면 이로 이렇게 총알을 딱 잡는 이런
1: 네.
0: 거를 마술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1: 중국인인 척했던 서양인.
0: 그 예. 보통 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그 소총으로 쏘면서 그 마술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뭐 바주카 쏘면서 그 뭐 이로 바주카 탄 잡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1: 예.
0: 근데 권총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거를 천궁투 같은 경우에는 20km 밖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자리에서 쏘는 걸 이로 잡는 것도 마술이라고 하는데 20km 밖에서 총알보다 몇 배 빠른 거를
1: 이건 진짜 경이롭네.
0: 쏘아가지고 맞춘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고
1: 네.
0: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세계 몇 개 안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무기도 나오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초기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거를 갑자기 하라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 수많은 뭐 기계공학, 화학 이런 거 하시던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꼽을 만한 분이 이제 뭐 이분만 위대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유공자로 포장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막 훈장 같은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경서 박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1: 이경서 박사. 네,
0: 뭐 라임뉴지스인가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도 이제 이경서란 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1: 있어요. 아, 그 얘기를 왜 시간 없는데. 네,
0: 그분 아니다라는 거 착각하지만 이경서 검사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1: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0: 뭐냐, 아이돌 하시던 분이 사실 미사일도 개발하시나 그건 아니고요. 그분보다 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1960년대 말에 미국의 MIT 박사로 미국에서 취직하셔서 일 잘 하시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하려고 하니까 들어와 봐라. 우리가 잘 대해줄게. 고민하시다가 고민 사실 크게 안 하셨대요. 과감하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자리 잡고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종합적이고 뭔가 좀 이런 한국의 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과 무기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빨리 미사일 만들어라.
1: 그때가 언제예요?
0: 70년대 초죠.
1: 70년대 초.
0: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억지로 미사일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이경선 박사님과 그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 인터뷰 같은 찾아보면 뭐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 아까 로켓은 무기로 사용한 로켓은 고체 연료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체 연료를 그렇게 잘 사용을 하려면 그 빻아놓은 가루를 잘 배합할 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섞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0: 근데 섞는 기계가 중간에 잘 들쓰기고 뭉치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다못해 이거 믹스 커피를 타도 잘못하면 달달한 걸 밑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엉망이잖아요. 그죠? 믹스 커피는 그러면 약간 맛없고 그만이지만 로켓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성분만 구석에 뭉쳐있으면 불발탄 생기거나 잘못하면 도중에서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섞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계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에서.
1: 기발한 데서 찾았을 것 같아.
0: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비슷한 거를 한 나라들마다 다 찔러보면서 혹시 우리나라한테 기계 팔 생각 없냐, 팔 생각 없냐 했는데 아무 데서 안 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 회사가 기계를 넘기겠다라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되게 조그마한 기계만 넘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는 뭐 무슨 뭐 아니 뭐지 뭐 문종에 때 사용하던 뭐 화차에 들어가는 신기전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걸로 어떻게 대형 미사일을 만드냐라고 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싸지도 않은데 근데 과감하게 이경서 박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사자. 그래서 샀어요. 이걸 해가지고 뭐 그때 처음엔 고민도 하셨겠죠.
1: 작은 건데.
0: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정 안 되면 실패하면 이걸로 조그마한 모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셨겠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연락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업체에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연락을 줬는데 그 아저씨 어떤 아저씨였느냐. 내가 그런 로켓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면 지금 소용없지 않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망한 공장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공장에 그 장비가 그대로 있다. 물론 뭐 지금 점점 고물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하여튼 있다.
1: 그 장비는 있다 어쨌든.
0: 그거라도 혹시 살 생각이 있겠느냐. 이거 약간 그 뭔가 폐지 재활용 그런 느낌이 나서 좀 거시기 할 수 있겠지만
1: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0: 혹시 사갈 생각이 있겠느냐. 싼 값에 넘기 이거 어차피 뭐 이거 뭐 그냥
1: 가만두면
0: 쓰레기니까 그거를 뜯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조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에서 뜯어온 그 큰 기계 자체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정식 제품을 사오면서 배웠던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되는지 기술하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큰 기계를 살린 거예요.
1: 미불합작 느낌.
0: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경서 박사님이 하는 걸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좀 뭐 저래갖고 되겠어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헛돈 주고 쓰레기 사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 했는데
0: 되게 자랑스럽게 높은 분 왔을 때 대통령 이런 분 왔을 때 기계 돌아가는 것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진짜로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어요. 진짜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작동이 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미사일이나 무기는 충청남도에 이것도 충청도 지역이네. 충청남도의 서해안에 있는 어느 시험장에서 해변인 데서 이런
1: 태안에
0: 실험 맞아요. 그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아무 미천도 없는 데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 그렇겠죠.
0: 허구한 날 거기 가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네. 눈이 펑펑 오고 있는 날 미사일 연구하는 이 연구원이 눈을 다 맞아가면서 해변을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얗게 눈에 뒤덮여가지고 아이고. 백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극곰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사일이 개발됐을 때 그 네. 미사일을 백곰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1: 오늘은 방어 무기체계 천궁2에 대해서 곽신희 작가와 신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곽신희 작가가 말해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지대지 미사일 백곰. 실제로 당시 연구원들은 그 서해안에 작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삼아가며 비행시험에 몰두 중이었고 또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눈이라도 오면 정말 눈을 흠뻑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일이 뭐 실전에 사용되는 일은 적었으면 하면서도 또 국방과 이렇게 무기 개발에 힘쓰는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던 중 연봉이 얼마냐, 저쪽으로 간 거냐 등의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치 평론계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방송이 많으셨어요. 자, 그래도 의리로 한판 승부 와주셨고요. 아이고.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원의 파트너 강소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아, 좋습니다. 아, 강소영 변호사님 좀 방송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5: 어, 왜 그러시죠?
1: 한판 승부에도 힘을 써주시고. 아, 예,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시죠, 그죠?
5: 아유.
3: 예. 요즘 그래도 안색이 괜찮아요.
1: 안색이 괜찮아요.
5: 아, 뭐 맨날
3: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1: 어제 재판 결과 때문에 좀 기분이 또 좋아지신 것도 있겠군요, 그죠?
5: 아이, 뭐, 내란이 무죄가 돼야죠.
1: 오. 자, 일단은 재판장에 좀 이따 하고, 자,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있었어요. 시작부터 충돌이 강했는데, 아, 요즘 법사위 좀 고성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곽규택 의원. 원래는 평상시 법사위 때 곽규택 의원이 많이 주목받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 발언 시간 중 3분의 1이 법사위원장 발언이다. 이를테면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 중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해서 이러자 서영경 위원장이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한 상황이긴 한데 어제는 김태규 의원이 또 엄청 고성을 질렀는데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쪽. 윤석 대변인.
3: 비유를 한 거죠.
1: 비유인데.
3: 곽규택 의원 얘기는 네.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한 건데 서은교 의원 입장에서 이제 먹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좀 불쾌하실 수는 있겠으나
1: 그죠.
3: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했던가를 돌아보는 말씀 한두 마디 정도는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가 예.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예.
3: 7분의 한 번꼴로 고성이 나오고 볼성사 나온 장면이 연출되는 법사위라면 예. 대표가 누구예요? 위원장이잖아요. 예. 지금 이때 본인의 정치적 공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일하는 법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서영교 위원장 오성 가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서영교 의원의 정치적인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 말씀 드립니다.
1: 강성필 대변인.
6: 근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마음속으로는 예. 김태규 의원 예. 한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3: 아니, 저 곽규택 요것만.
6: 자, 근데. 근데 보세요.
7: 곽규택.
1: 그러니까 요거.
6: 곽규택 이분이 야. 김태규 의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빌런이었는데
1: 예, 예.
6: 이분은 김태규 의원 오고 나서 완전히 존재감 사라졌잖아요.
1: 목소리가 안 들려요.
3: 화력이 달라.
6: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 새로운 네네. 캐릭터를 보고 있는데
1: 아.
6: 그래서 저는 곽규택 의원이 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아.
6: 근데 좋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입니다.
1: 그렇죠.
6: 근데 여성에게 뭐 18인분에 6인분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얼마든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우리 밖에 대기실에서도 작가님이나 뭐 여성 PD님한테 진짜 말 조심해요. 이러면 안 돼요.
3: 그래서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얘기했잖아.
1: 예. 예. 야,
6: 이러면
1: 그쵸?
6: 안 됩니다.
1: 이러면 안 되죠.
6: 예.
1: 이러면 안 되는데
6: 예.
1: 예. 자, 또 신사인 우리 서정 변호사님. 서정 변호사님 이런 말 절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5: 아니 옛날에도 그 스팔계라고 해가지고 막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논란 발언이 뭐 있었잖아요.
3: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
1: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5: 뭐 김, 요 서영교 18개 발언 뭐 김재원 고소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1: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하신 겁니다.
6: 아,
1: 예.
6: 별칭 쓰지 맙시다.
1: 예,
6: 진짜.
1: 예.
5: 근데요.
1: 주의해 주세요.
5: 저는 법사위원장들이 예. 정청래 때부터 이상해요.
1: 아.
5: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정상적인 법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이 모양이니까 법사위가 매일 시끄럽고 이게 고성에 그렇게 되는 거죠.
1: 예.
5: 저는 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공정하게.
1: 무게감 있게.
5: 예. 좀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가 제일 문제 상임위가 된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일보 보던데 7분에 한 번꼴로 고성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서영기 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여야 간에 싸우니까 위원장이 그 진행자 역할이다 보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 필요했으니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3분의 1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강 변호사님은.
4: 근데 이제 아마 문제 제기하신 거는 그 이렇게 제지하거나 이거 말고 그냥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예. 아. 의견을 밝히는 부분이 너무 길다.
1: 아.
4: 그런 말씀하신 건 저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간을 더 의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1: 예.
4: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가릴 거 없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본질이 다 흐려져요. 도대체가 이거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1: 어.
4: 본질적인 걸 하나도 정보를 습득을 못 하고.
1: 시간이 잘 가죠.
4: 네. 이게 아무 쓸데없는 소음 공예밖에 없고요. 이거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요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데
1: 예.
4: 너무 고통스럽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질의 시간도 다 주어져 있고 답변 시간도 있고 시간이 주어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 예.
4: 마이크가 주어진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여야를 막느라고 누구든지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가지고
1: 네.
4: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럴 바에 차라리 서면으로 하는 게 낫지. 뭐 아니면 채팅으로 하시든가.
1: 네, 그렇죠.
4: 예,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 줌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네. 끄고 뭐 이런 거 어떨까요?
4: 그러니까요. 그 김태규 의원이든 뭐 여든 야든 예. 이게 그 이제 요즘 쇼츠 세상이 되다 보니까
1: 예.
4: 강하고 임팩트 있게 뭘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따서
1: 예.
4: 자기 진영에 자꾸 소구하려는 모습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1: 예.
4: 그럴 때는 뭐 유행하겠죠. 예. 근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등이 쓸데없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1: 김태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막 소리 지렀던 거, 이제 서영교 위원장을 싸우는 거, 또 박준호 의원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 뭐 그런 장면들.
4: 네.
1: 저는 이제 유튜브에 뜨기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진보진영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쇼츠나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김태규 의원 유튜브예요. 김태규 TV에 쇼츠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법사에서 굉장히 잘 싸우는 영상을 그러니까 본인 쇼츠로 올리셔가지고 지지자들이 댓글을 엄청 호의적으로 달았어요. 잘 싸운다. 그러니까 댓글을 엄청 많이 달렸어요.
3: 그래서 일부 네. 예 저도 하나 본 것 같아요.
1: 네.
3: 일부 국민의 의원분들이 김태규 의원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요? 부러워요?
3: 예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제가.
1: 야.
3: 뭐 지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3: 저 방향이 맞는 거냐.
1: 국회의원은
3: 지역구에서 선출되긴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분인데
1: 예.
3: 전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린 다 믿고 있는 가운데
1: 예.
3: 김태규 의원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어떤 화력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예. 아니, 곤란해요. 박규택 의원이 이전에는 굉장히 화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랑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또 마이크 꺼지면 사과하러 가시고
3: 나왔어요.
1: 사과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3: 네.
1: 아, 그래도 이제 여야 간에 또 선배 의원에 대한 그런 예의는 있으시구나라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김태규 의원.
5: 지금 이게 그 인기 폭발이고. 어떤 여론조사에게
1: 서정 TV에서
5: 아니
1: 진짜
6: 우리 팀도
1: 변호사에게
3: 그러면 안 돼.
5: 그런데 대선 주자로 3% 넘은 것도 있어요.
1: 아
5: 김태규의 대선 주자로
1: 예몇예 한자리수 한자리수라고 얘기합니다.
5: 연적도 있고요.
1: 예, 예, 한자리수
5: 지금 구독자가 이제 그 10만에 육박합니다. 하루에 막 1,600명 2,000명씩 늘어. 10만에 육박할 거예요.
1: 예
5: 구독자 지금 9만 얼마까지 확인했거든요.
1: 예예 예, 예.
5: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론 보면
1: 예.
5: 이제까지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이거는 전부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전유물인데.
1: 좌파들의 전유물.
5: 이제 김태규 의원이 목소리도 좋고.
1: 예. 목소리가 좋아요?
5: 맞받아치니까 아,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6: 눈빛은 어때요?
5: 카타르시스.
6: 눈빛은?
5: 눈빛도 똑똑하죠. 판사 출신이거든요.
6: 판사, 그렇죠. 판사 출신.
5: 판사 출신은 원래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시키려고 나왔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5: 근데 그때 네. 법원행정의 반대가 방통위 부위원장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 동기입니다.
1: 아.
5: 제가 친해요.
1: 아.
5: 그 지금 이게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더라고, 보수 쪽에서는.
1: 아.
5: 이제 뭐 제대로인데 진짜가 나타난 거죠.
1: 예, 예, 예.
4: 이제 예. 진짜가 나타났다.
1: 진짜가 나타났어요?
6: 아, 근데.
5: 꼭 사과하라고 하니까 손 솔려. 아, 사과는 저 첨가물에 가면 많다.
1: 아.
5: 첨가물 상에 가봐라, 사과 많다. 아. 이러더라고. 아. 야, 얼마나 이게 시원합니까?
4: 뭔 시원해, 재미 하나도 없어요.
6: 저는 그 예. 최근에 이제 법사위 예. 관련된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도 웃었는데.
1: 예,
6: 한 서너 번 지나가니까 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어, 근데 그러니까 좀
6: 불편해요.
1: 그죠?
6: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언짢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도 사실 이제 그 우리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1: 예.
6: 근데 누가 이제 저희 당의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말이 나름대로 조금 정확성 있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성 지지층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100만이 넘잖아요, 당원이. 그러다 보니까 5%가 안 돼도 5만 정도가 되니까
1: 예.
6: 이런 5만 정도에서 또 뭐 10%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하면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있는 것처럼
1: 보이는 거죠. 1000개 막 2000개 막 댓글 예. 보면.
6: 근데 사실 이 1000개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정도의 댓글만 봐도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한 줌에 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 예.
6: 정신을 차려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인기가 폭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1: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인기 예. 폭발이라고 했던 거 3.1% 대선 후보 적합도 천지일보가
5: 예.
1: 여론조사 중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8에서 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한 거고 휴대전화 번호 RDD 방식이고요.
4: 그렇죠.
1: 아, 무선 자동답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 수치를 보고 이제 폭발적이다! 라고, 예, 범야권 성향.
3: 그거는
1: 예.
3: 서정욱 변호사가 그 조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ARS이기 때문에 불러줍니다.
1: 예, 예, 맞아요.
3: 예를 들어 8명,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음 모름이 아닌 이상 일정 부분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 질문이 범야권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대. 그러니까 여당은 없어요. 그래서 네. 1위가 오세훈 19.2, 한동훈 18.7, 장동혁 12, 이진숙 8.3, 김태규 3.1, 없음 34.4예요.
3: 그러니까요.
1: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님 폭발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폭발적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 주시고.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법사 요즘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 나는데 법무부 국정감에서 오늘 나온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아,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자, 이분이 이제 가석방 공개 요구했다. 아,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가 아, 이화영 전 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김광민 변호사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SBS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화영 전 지사의 옥중 잡힌 입장문이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뭐냐면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용생활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입니다. 쌍방울 대극 송관련 검찰의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 지체되는 거 답답합니다.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합니다. 근데 방점은 그러니까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요 진위와 다른 부분은 아마도 김광민 변호사가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다. 요거에 대해서
4: 네.
1: 아마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또 이걸 또 써서 언론을 통해 얘기한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뭐 몇 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면
1: 예.
6: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김광민 변호사한테.
1: 아, 네.
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금 긍정적인 뭐 영향을 주냐고. 이건 아닙니다.
1: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석방 못해요.
6: 가석방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1: 안 돼요, 이제.
6: 그러니까 이 교정당국도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언론에서 회자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은 일단 홀드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네. 일단은 지나고 보자예요.
1: 네.
6: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번 출마도 하셨던 분입니다.
1: 맞아요.
6: 근데 이런 분이 그러면 변호사도 하면서 출마도 하셨던 분이 이런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이분이 개인적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전 그 뒤에 전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공범들이 있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1: 배우가
6: 없어요.
1: 있다, 배우가 있다.
6: 네. 근데 또 뭐 이게 사방돼서 뭐 비판받고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머리 식힌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네. 바는 정말 이런
3: 더운데인데.
1: 해변이 있어. 해변이 있어.
3: 아, 물론 네, 있죠.
6: 맞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참 그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그리고 이게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뭐 본인 김강림 변호사가 예를 들었던 김용 씨나 정진상 씨하고 네. 상황이 달라요.
1: 그러니까.
6: 네. 그래서 이건 법률 절차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대통령이 뭐 가석방 해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뭐 복권을 해주라고 하든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하든지.
1: 법무부가 이제 올리면 이제 네. 결제를 하긴 하지만 네. 예 어쨌든.
6: 그래서 이건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더 의도가 불순했다고 봅니다.
1: 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한 말씀.
5: 저는 이게 그 김광민 이분이 뭐 자기 정치 지금 할 일이 뭐 있어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게 변호사로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봅니다. 제가 이게 이화영이라도 예.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북한 가려고 돈 보낸 거 아니잖아.
1: 예.
5: 이재명 대통령 방부 스마트팜 이것 때문에 800만 불 보냈는데 자기가 진실을 밝히면 본인은 종범으로 가벼워지잖아요.
1: 예.
5: 근데 지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 그렇게 구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5: 그러니까 이화영 이분이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1: 예.
5: 그걸 대변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고 그러게 그 가석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두
1: 예.
5: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게 4개월형 있죠.
1: 예.
5: 이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항소해놨어요.
1: 예.
5: 근데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형을 변경 신청해야 돼. 4개월 먼저 살고 그다음에 7년 8개월 살겠다 이래가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또 이게 5억 얼마짜리 또 재판이 있어.
1: 예.
5: 그런 게 판사한테 공문을 보내야 돼.
1: 예.
5: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석방 될까요? 이게 또 답을 받아야 돼요.
1: 예.
5: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석방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1: 그 두 가지를 김광민 변호사 몰랐을까요?
5: 끝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법무부 차관도 예. 발표했잖아요. 4개월 안 확정이 안 됐거든요.
1: 요건도 안 된다.
5: 그러니까 1심에 4개월 그 예. 배심 재판 한 거 그게 국회 위증이잖아요.
1: 예.
5: 그게 항소를 해놨어요. 확정이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돼요.
1: 예.
5: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재판 또 개인 재판이 있고
1: 예.
5: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아마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1: 어떤 뜻이는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뜻 아니에요?
5: 아니,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을요. 이거라도 빨리 해달라고 저걸 이화영 그러잖아. 조작기소특검법.
1: 예.
5: 근데 이걸 김민석 대표가,
1: 예.
5: 아이, 그 국감 이후에 미루자.
1: 아.
5: 안 할 것 같아.
1: 예, 예.
5: 김민석 대표 벌써 배신 때리는 거죠? 원래 10월 달에 이거 제일 먼저 우선 처리하기로 했어요.
1: 아.
5: 옛날에 지방선거 전에도 하긴 했는데 한번 연기했죠?
1: 배신을 한다라 표현해 주세요. 때린다는 말.
5: 그러니까 예, 예. 이번에 국감 이후에 하자는 말은 내년에 하자는 말이거든요.
1: 예.
5: 그럼 이게 또 총선이잖아요.
1: 예.
5: 그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하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1: 예. 자, 강성 변호사.
4: 일단은 김강민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1: 예.
4: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천시장 출마 이제 원래 도의원 하다가
1: 맞아요. 도의원이었죠.
4: 예. 그제 부천시장 출마의 뜻을 이제 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많이 했는데
1: 예.
4: 어쨌든 민주연구원 그 연구원 부원장 이후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스탠스였어요.
1: 아.
4: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거의 뭐 지방선거하고 전당대회 국면까지는 거의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자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고
1: 예.
4: 페이스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제 거의 조국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고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그런
1: 예.
4: 메시지를
1: 예.
4: 계속 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인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 그 김호준 월드를 소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1: 예.
4: 그러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건 방금 말씀 잘해 주셨지만 안 되는 가석방이고 변호사가 그걸 체크를 못 했다면 매우 무능한 거예요. 그 본인 글을 보면은 여러 경로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1: 예, 예.
4: 그 여러 경로로 말할 때 검토를 해야죠, 본인이. 근데 이건 저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
1: 네.
4: 이렇게 오픈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을 물건너 가는 거라서
1: 예.
4: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공소취소를 걸고 넘어졌어요. 이분이 보면. 대통령께서 공소취소를 원하는, 그,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아하.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방치하냐. 여기서부터 가석방을 해야 이게 조작기 소인 게 딱 그 명징하게 나오는 거지. 예. 라는 식으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정권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모험수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법조인이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외통수로 대통령을 모는 듯한 행동은 예. 본인의 그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 아, 예. 그래요. 강수필님.
6: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구성원들 중에서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무극파.
6: 네.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자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이 계속 문제가 생겨야지 자기가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저도 지금 한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란군들, 탈영병들이 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예. 그래야지 본인들이 존재감이 계속해서 돋보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것저것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단호한 대처, 당에서.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강경파들 향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절제는 커녕 취미지선 일곱 번째 SNS를 올렸습니다. 김지용 반대! 아, 부적격 사유. 검증을 요구한다. 크게 세 가지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3: 네. 이건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뭐 자제해달라고 하신.
1: 절제!
3: 게
1: 절제가 뭐예요, 절제?
3: 절제. 글쎄요, 이게 절제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이제 당대표로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제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2단계라면.
1: 하지 말아주세요.
3: 예, 그제 이제 부탁이잖아요. 할 수 있는 단계가 없고 뭐 징계를 할 거니까 뭘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자제를 할 거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걸 꼭 본인의 의사를 관철해야 됐던 이유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3: 적어도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할 때 이 사람을 겪어봤는데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한탄할 정도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럼 추미애 지사를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써봤는데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뭐 계속 타겠죠. 계속 연기가 날 것 같다.
6: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3: 어쩔 수 없지만 네.
6: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당대회 때 예.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6: 근데 전당대회 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국면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씨,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1: 예.
6: 근데 추미애 지사는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면 그쪽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방금 언급한 분들.
1: 예.
6: 근데 추미애 지사를 이 나머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괘씸해 하고 있어요.
1: 아하.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는 그냥 고립이 될 것이다.
1: 아하.
6: 그러니까 지금
1: 고립될 거다.
6: 김민석 당대표께서 물밑에서 정무적으로 조국 혁신당하고 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조율을 해버리잖아요.
1: 네.
6: 그러면은 조국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 김호준 씨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1: 예.
6: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러면

0: 근데 그럼 여기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검사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문홍주 판사 출신이 있어요.
1: 예.
0: 이 둘이가 원래 하려 했는데 근데 한 명은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한 명은 이제 내란 특검보예요.
1: 아하.
0: 근데 원래는 이해 충돌이 없는데 원래 지방청장들 중에는 특검보도 많거든요.
1: 예.
0: 근데 왜 이번에 경찰하고 중정이 합동으로 또 내란 특수부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1: 아.
0: 내란몰이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수청장이 특검보가 했으면 이해 충돌이 되죠.
1: 아하.
0: 그래서 둘이가 결격돼 버린 거야.
1: 예.
0: 세 명이 결격자니까 어쩔 수 없이 김지용이가 누군지도 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용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뚝 되니까 이제 추미애나 이쪽은 난리가 났고.
1: 아하.
0: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제재청에 조이대 대본 제재청에 이것도 안 되잖아.
1: 아.
0: 세 명이 결격자니까.
1: 예.
0: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1: 아, 여기 소명은 되니까 좀.
2: 심각할 게 없고 임명하면 되죠. 뭐가 심각하지?
0: 반발이 심하니까.
1: 잘 됐네.
2: 누가 반발해요?
3: 네. 지금 하고 있잖아.
2: 아니, 추미애 도지사 뭐 한 명이 반발하기 뭐가 그렇게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1: 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시다 라면서 막 의견 올리는 글이 엄청 많대요.
1: 아, 왜 보도가 안 되지 근데?
2: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또 떠드시라고 밖에 나와서 용역들이 떠드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1: 출입 기자들 일 좀 하세요. 당 그 네.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2: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크게 다른 의견도 없고 임명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다들 있고
1: 예.
2: 중수청이 지금 개문발차해가지고 이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다가 국민들한테서 대단한 지탄 얻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놀랍게도 합니다.
1: 예.
2: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임명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럼 그다음에
1: 예.
2: 추미애 지사가 그러면 임명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러나 다만 저는 김민석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껏 김민석 대표님이 말씀이 좀 앞서고 말은 세게 하시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느낌 때문에
1: 예.
2: 지금 당원들 구성원들 중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하고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친일파 취급을 하고 민주화 영령 앞에 와서 빌어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건 당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얘기고 뭐 최소한 이제 가장 경징계라도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화합이든 뭐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자제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당에서 할 수 있는 뭐 질서를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겉보기에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민주당 그러니까 TV 민티.
2: 민티에서 말씀만 하시지. 아니, 그래, 솔직히, 최고위에서 말씀하셔도 다 보도 돼요.
1: 아.
2: 민티 안 나오셔도, 최고위에서 말씀하셔도 당대표의 언급은 다 보도가 됩니다.
1: 아.
2: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행동하실 때가 됐다.
3: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현역들이 연판장으로 돌려야 돼요. 징계하라고.
2: 그러면
3: 위시에 서서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1: 연판장을
3: 하죠.
1: 돌려라.
3: 네.
1: 아, 연판장 하면 또 국민의힘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갑자기.
4: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1: 연판장 해본 당에서.
3: 다른 걸로.
1: 네.
4: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예, 후유증이 좀 있다라는 설. 예, 자, 또 한판 승부 시그니처 코너인 승부서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0: 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승부사들. 자, 후반전 시작할 텐데요. 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이제 이 또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가고 싶다. 정인웅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할 것이다. 많이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은정 중수, 그 지방 중수청장을 잘 아시는 서 변호사님. 이분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1: 제가 이게 옛날부터 법 쪽에서 양은정, 이거 안 된다. 박은정하고 임은정, 지금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박은정은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종건 제하고 동기 같은 바인데.
0: 예, 같은 바.
1: 재산이 61억이 늘어났는데. 예. 정관회원을 했더니 정관회원은 160억 정도 번다. 정관회 와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박은정이에요.
0: 예.
1: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죠.
0: 예.
1: 근데 임은정.
0: 중수청장을.
1: 예. 임은정도 그래요.
0: 예.
1: 지금 광주지방 중수청장님에게 직속 상관이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어떻게 임명된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1급, 2급은 중수청장이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
0: 야, 예.
1: 누가 재청했는지 모르겠어.
0: 대행은 하면
1: 그 사람이 누가 재청해야 대행이 되는 거죠.
0: 아.
1: 그 중수차장.
0: 아하.
1: 그 사람도 임명을 누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절차가.
0: 아, 예.
1: 그래서 원래는 김종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그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속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0: 그러니까요.
1: 이거는 진짜 저는 이게 징계사유로 봐요.
0: 징계사유.
1: 이걸 징계 안 하면.
0: 예.
1: 공무원이잖아요.
0: 공무원이죠.
1: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정도. 이거는 진짜 징계인데
0: 보면.
1: 시원합니다.
2: 임은정, 이제 검사입니까?
0: 중수청장.
3: 광주지방 중수청장.
2: 광주지방.
1: 검사는 아니죠.
2: 하여튼, 임은정 광주청장이,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분이 뭐 직속 상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굳이 자기가 청문회까지 나가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겁할 일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 언론 상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 가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뭐 이 얘기는 그냥 뭐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진압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네.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없느냐. 대통령의 차관급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도드라지게 하는 이 상황이
0: 예.
2: 여권이 과연 정말 여권, 여당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다르신 분이 있고
0: 네.
3: 어디 가나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2: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언제나 운동권이 있어요. 언제나 주류인 분도 있지만 언제나 비주류인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임은정 그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
0: 예.
3: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지영 지금 중수청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0: 예.
3: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진동균 검사장 성추행 사건 가지고
0: 예.
3: 당시에 김지영 후보자가 예. 침묵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3: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도 한번 객관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박근혜
0: 예.
3: 정부
0: 예.
3: 김진태 전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죠.
0: 예.
3: 그래가지고 진동균 검사가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0: 예.
3: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0: 예.
3: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투 서지영 검사라든가 미투 이게 일어났습니다.
0: 예.
3: 그때 또 문제 제기를 이 임은정 검사가 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검사를 하면서 김지용 그 지금 후보자가
0: 예.
3: 그때 대검 감찰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0: 예.
3: 근데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0: 근데
3: 그때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 검사는 징계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고 또 감찰부서도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단한테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영 후보자가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무마를 시키고 입을 닫고 침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임은정 당시 그분도 부장검사였고 이 김지영 후보자도 부장검사였어요. 물론 사법고시 두 기수는 선배이긴 하지만 같은
0: 예.
3: 부장검사예요.
0: 자,
3: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과연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아니, 그 광복 되고 나니까 독립운동 만세 외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분이 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기가 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0: 박지원 의원이 주저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4: 근데 이거 가만히 시간을 좀 이렇게 재보면은요, 이 임은정 검사가 그 SNS에 이 김지용 중수청장 그 후보에 관련해서 비판을 처음 한 게 10월 2일이에요.
0: 예.
4: 그 본인이 광주 그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날,
0: 예.
4: 그때 SNS에 올렸거든요. 그게 금요일이고 주말 3, 4 지나가고 5일 날 이제 초대로 임명되고 반대한 게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그전에는 조용하다가
0: 아.
4: 본인이 광주 중수청장이 되고 아. 발령받고 SNS에 글을 올려요. 그러고 6일 날 첫 출근하거든요. 출근길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분이 어떤 공직자로서 이 초대 이 중수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0: 그 전에
4: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0: 예.
4: 본인이 만약에 그 전에 메시지를 냈더라면
0: 인사가 진행 안 됐을 텐데
4: 자기 인사가 안 됐겠죠. 임명이 됐겠습니까?
0: 서부르세 외워주세요. 네.
4: 맞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있다가 본인이 광주 저 중수청장 되고 나서 딱 글 올리는 거예요. 아, 이 주말 딱 지나자마자.
3: 이분은 혹시 본인이 그럼 중수청장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4: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2: 아, 그럼
4: 그건.
2: 지금이라도 그 직에서 그 내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장관이 하든. 네.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장악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분에 대해서 해임을 해버리면 저 동의해요. 이게 국가 전체 입장에서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중립도 완전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징계해야죠.
1: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는 이번 사태 때 조금 전에 그 박지원이가 뭐 뿅망치로. 근데 박지원 이분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봐요.
0: 왜 또?
1: 물론 반대하는 추미애나 김용민,
0: 예.
1: 윤건영,
0: 예.
1: 박주민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0: 아.
1: 지금 이게 벌써 네 명이잖아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구이라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죠. 이거는 논쟁이 없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죠.
0: 그렇죠.
1: 근데 박지원이 뭐랬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의원을 충분히 내라.
1: 아니, 의원총회에서 끝장이가 의원들이 반대하면.
0: 예.
1: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왜 대통령이 지명에 임명하면 되지? 이걸 의원총회에서 다수로 결정하자? 이 제안이 저는 아주 법적으로 잘못된 제안이다.
0: 아, 그 이전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4: 그거는 절대 다수가 임명하자는 중론인 걸 알고
1: 모르죠. 지금 네 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럼 남은 친구하고
4: 중론이 몇 명인데.
1: 나머지 친구하고
2: 네 명?
1: 네 명은 좀 확실하게 반대했고.
4: 아니, 박은정 빼면 세 명이야.
0: 160명.
1: 김건영, 박주민, 김용민. 아, 주민 아니네.
0: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약간 참고가 있으셨어요.
1: 주민.
0: 자, 일단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라라는 게 서변 호사님의 의견이에요. 또 공무원 사회인데. 정말 기강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예. 자, 일단 인사청문회 14일이기 때문에 아직 6일인데 더 남았어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또 SNS 올릴 거기 때문에. 예. 박진영 씨, JYP. 예.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고, 네. 진짜 JYP.
2: 네.
0: 진짜 JYP가 국정감사에 등장했어요, 이분이. 배현진 의원이 뭔가 문제적이긴 했는데, 아, 추석할 때 내가 내 얘기하겠다.
2: 네.
0: 해갖고, 그, 막 김태현의 정치조에서 출연하고 이분이 그랬는데, 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상표권과 특혜 문제. 이게 정말 특혜냐? 왜 정부랑 끼고 하냐? 막 이런 질의가 있었고 연봉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울컥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연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 박진영 대표? 연봉.
6: 연봉 예. 얼마지?
5: 연봉이 한 20억, 3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연봉으로 치면 일당이 800만 원씩 넘
6: 예. 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한 번도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겁먹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거 잘 되면 진짜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 조카 다 진짜 덕 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고요. 절대 이거를 무슨 대통령을 위해 뭐 민주당을 위해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7: 페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2배, 3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거를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0: 예, 이제 박진영 위원장.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아요. 이분이 정말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국익 위한 거 아니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저 이 말에 진정성 느꼈어요. 이분이 뭐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사실은. 황 변호사.
4: 그렇죠. 그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이득 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그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예. SNS에 중수청장 이제 이름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했는데 10월 1일에도 예, 반대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10월 1일.
0: 정정했습니다.
4: 예, 죄송합니다.
0: 예, 변호사가 사실관계 잘 해주셨고.
4: 사실관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성함은 안 정시를 안 하셨지만 예.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0: 자, JYP. 죄송합니다. 자, JYP로 들어가 보면.
4: 그 박진영이라는 분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질의 받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예술인은 한번 망신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본인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했으나 예. 이게 이제 경비는 이제 실비 차원에서 이제 200만 원 지급되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원해서 이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당신 무보수로 한다 그래놓고 왜 돈 받아? 근데 이제 이게 수조 원에 달하는 JYP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예.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한 게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네, 이제 뭐 페노메논의 그 특허권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합작해서 그 사이도 좋지 않은 그 기획사들 라이벌들끼리
0: 라이벌이죠.
4: 예, 같이 하이브, 하는데
0: JYP, SM.
4: 예, 예. 그들이 과연 만약에 그 정부하고 뭐 JYP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JYP가 압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협력 당연히 안 할 거고 예. 이 프로젝트는 진작에 좌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있잖아요. 이게 그 상표권 브로커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을 노리고 해외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다음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선점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이제 박진영 씨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득 얻을 뭔가 조금의 낌새라도 있었으면 예. 이 판은 애전적이 깨졌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설명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2: 예. 저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박진영 씨의 답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본인의 어떤 회사나 그런 본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궁색한 질문을 했다. 연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했겠어요. 그렇게 연봉이 많은 분이 이 정도 금액을 탐해서 그러진 않는다고 보지만 장관급 직에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박진영 씨도 제가 그 부분은 뭐 불찰이었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0: 혹시 예.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요? 조은희 의원이 딱 질문. 저쪽에 섰습니까?
3: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
0: 어느 쪽이에요? 강성필 의원.
3: 아니 뭐 저는 이거 예술인에게 이거 따진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저쪽에 섰냐?
3: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0: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박진영 씨는. 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3: 저는 조은희 의원의 그런 질의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저는 본인도 그 질의하면서 상당히 쪽팔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창피해하는 것 같았다.
3: 그리고
0: 머쓱해하는 것 같았다.
3: 쇼츠 뽑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현진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의 질의는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게 예.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박진영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고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뭐 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관련돼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항상 의원들이 뭐 100% 다 맞는 질의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봐요. 예. 어쨌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 조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가서 줄 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네. 정말 이 박진영 씨를 모욕하는 거고 네. 이게 뭐가 더 안 좋은 거냐면 앞으로 어떤 전문인들이 국가에 어떤 와서 봉집을 할 때 재능 기부하는 이런 거 하고 싶겠냐고요. 이런데 국회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이나 받게 된다면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은희 의원이 좀 사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2: 뭐 첨언을 제가 좀 하면 예.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의 전문성을 우리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예. 질의는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이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뭐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분을 문화계에다 이렇게 인사를 소위 말해서 꽂은 경우가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누군지 특정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예. 개가하셨던 분이 무슨 극장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계에서 아마 거기에 빗대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빗댔던 여러 가지 사례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권위로 보여주세요. 정말 부적절한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문학에.
0: 문화에 또 이 소양이 깊으신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기대합니다.
1: 소양이 깊은 게 아니고요. 예. 전 저것도 이 사람을 왜 정인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0: 아.
1: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인입니다.
0: 그렇죠.
1: 물론 장관급 대우는 받지만 뭐 때문에 불렀죠? 그게 돈을 뭐 엄청나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
0: 그래도 뉴스가 되니까. 박진영이 국감에 나왔어.
1: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분을 정인으로 신청하느냐.
0: 예.
1: 이 말입니다. 저는 정인은 민간인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진작에 꼭 필요할 때 불러줄 수 있지만.
0: 예.
1: 이번에는 정인 채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래봅니다.
0: 합리적이네.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국회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
4: 그러니까
0: 고성 안 지르고, 그죠?
4: 이 테마와 관련해서 가장 좀 제가 유감인 건 배현진 의원이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
0: 갑자기 왜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4: 그러니까 대통령이
0: 건국의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4: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페노메논이라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JYP가 가지게 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엄청난 이익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0: 예.
4: 예,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경솔한 저는
0: 여기까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4: 네.
0: 자, JYP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정봉주 전 의원. 이분이 당대표 기획특보인데. 이분이 뉴스 공개 나와서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특히 세 파트를 구성하겠다. 디지털 팀, 그리고 현대고 팀, 그리고 또 뭐 하나. 그 자녀 관련한 네? 뭐 이게 팀을 구성하겠다면서
2: 가족팀을
0: 하겠다면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은 전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론까지 하신 상황인데 한동훈 검증 전담팀이 뭐예요 이게 윤석 대변인
2: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0: 아니 이분들이
2: 뭐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당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개인 의견 얘기한 것 같아요.
0: 아 정봉주 특보가?
2: 예, 제가 볼 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뭐 사찰하겠다는 거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뒷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세 파트로 나눠서.
0: 예.
2: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뭐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나간 거 당 차원에서 정말 뭐 해임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 짚은 것 중에 보면 이제 현대고 팀 한 의원을 지원하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는 팀을 현대고 팀이라고 한 것까지 보면 정말 뭐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얘기는
0: 동성들이?
2: 현대고 동문이나 뭐 동기나 뭐 선후배가
0: 네.
2: 동문이 한 의원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뭐 이런 현대고라는 네이밍을 한 거 아니에요.
0: 네.
2: 뭘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분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0: 예, 참고로 윤석 대변인 가장 가까운 지금거리에 있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현대고 팀 있어요?
2: 도곡동 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팀이름 바꿔.
0: 팀이름 바꿔라.
2: 뭐냐고 이게.
4: 아니 저 부끄러운 게요.
0: 부끄러운 게.
4: 정봉주 의원님께 좀 충원을 드리면 이걸 진짜 할 생각이셨으면
0: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방송 중에 그냥.
4: 겸손은 힘들어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0: 네.
4: 이게 진짜 이런 걸 뭘 할 생각 있으면 이런 걸 왜 말해요 도대체 유튜브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
4: 그게 도움이 됩니까 유튜브 나와서 그리고 이게 무슨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뭘 한다는 거지 뭐 본인이 뭐 수사 권한인 것도 아니고 뭘로 해요.
0: 아니,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왜 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요. 하려면 국민의힘이 해야죠. 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4: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0: 가슴 누구 겁니까?
4: 예, 그 이제 세계 팀을 이제 운영했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공을 세웠듯이 한 번 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벌써 인터뷰 기사들이 나온 거 보면 당에서 하는 건 없고 내가 그냥 얘기한 구상을 얘기한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후속 보도를 보니까.
0: 구상이다?
4: 네. 당에서는 없고 본인이 그냥 구상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또 말이 엄청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너스레 떨다가 지금 또.
0: 우리가 너무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까?
4: 예, 본인이 본인 잘량하려고 하다가 너스레 떨다가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0: 예. 서 변호사님.
1: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을 공격하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잖아요.
0: 예.
1: 우리 공격하면서. 제가 볼 때 정봉주 이 사람한테 세계팀이 필요해요. 제일 첫째는 그 가정폭력팀. 옛날에 가정폭력 벌금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BBQ팀. 옛날에 이명박 BBQ. 그러니까 실용.
0: BBQ.
1: 그러니까
0: BBQ 말고 BBK.
1: 그러니까요. 치킨하고 비유해가지고 하잖아요.
0: BBK.
1: 그렇게 계속 그냥 놀라요.
0: 뭐
1: 실용 받았잖아요.
0: 예.
1: 그 팀 필요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세 번째가 DMZ 지뢰팀.
0: 아.
1: 그러게 목발 쫄쫄쫄 목발 선물해야 된다고.
0: 예.
1: 본인 검증이나 좀 제대로 팀 만들어 하시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0: 예. 자, 우리 강승민 대변인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2: 아니,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청봉주 뭐 전 의원께서 뭐 들으실 분은 뭐 들으시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 페이스북에서 조금 지적을 하면 괜찮을 텐데. 예. 오늘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한테 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 지뢰 사건을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지뢰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송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방금 말씀한 뭐 가족팀, 뭔팀이 한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당에서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것은 통일부 통일부 장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여이 앞섰다.
0: 마지막 한 포인트.
8: 할 수 있죠, 뭘.
0: 마지막 한 포인트.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국제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체 중단했다. 검찰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중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당 쪽에서는 아 이거 검찰에서 수사 무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8: 무혐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검찰 없어졌으니까 다시 무슨 아, 공소청은 수사기관 없고, 뭐, 중대범죄 수사처에서 할 겁니까? 뭐, 경찰에서 다시 할 겁니까? 뭐, 그건 뭐, 자유겠지만, 무혐의를 내렸다는 거 더하기, 그 사실관계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허술한 의혹 제기였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정치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서변호사님 짧게.
1: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딸하고 조국 딸하고는 틀다 봐요. 조국 딸은 이게 제대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특례. 한동훈 딸은 천재입니다. 그 점수 보면. 제가 그냥 편드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0: 연구해.
1: 아니, 그때 저도 한동훈 공개하려고 많이 연구했는데, 예. 그 전혀 틀립니다. 문제 없어요.
8: 이미 든든합니다.
0: 아, 한번 공격하려고 좀 조사해보셨구나.
1: 예. 예. 점수나 이게 보면 천재이더라고, 딸이.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승부사들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시그니처 코너에서 동접자도 많이 나오고, 예, 네 분의 화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기 위해서 서민을 하면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저기 할로였습니다. 한글날 연휴인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활동 많이 하시면 더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탄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모르는 앨범 B면 두 번째 곡 같은 노래 알고 좋아하는 게 자랑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해 보이고 남들과 다르다는 게 괜히 뿌듯했죠. 모두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애써 멀리했던 노래들. 이젠 좋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무엇보다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결이 맞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알거든요. 오늘도 결이 잘 맞는 노래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사랑, 조용필입니다.

0: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결이 맞으셨나요? 정말 예전엔 옷도 누군가 똑같이 입으면 입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필이나 이선희 또 이상은 같은 가수별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들 좋아하니까 굳이 뭐 나까지라는 생각에 음악도 애써 찾아서 듣고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조용필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시죠? 저는 그때 그 노래가 노래 같지도 않고 아니 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추 잠자리도 그랬고 단발머리도 딩딩딩 막 좀 약간 노래가 철상맞아 철상맞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무슨 노래야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기다리는 아픔 그리고 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잊혀진 사랑 정 뭐 이런 조용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차 안에서 어머님이 문질한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그 카세트 테이프를 빼더래요. 그리고선 클래식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찾아뵙을 때 울고 넘는 박달재 부르시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별로였던 것들이 좋아지고 또 싫은 것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고 또 약간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너그러움까지는 아니지만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도 보기 좋고요. 뭐 아직도 오지랖에 의협심이 있긴 합니다. 지나가 보니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긴 싫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싶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그런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2시간도 빨리 가겠죠.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2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또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지구촌 소식 1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늘 우리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주시는 분이시죠.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 나오셔서 오늘은 또 보험에 대해 어떤 전문 지식을 알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움 주시는 분,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불,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아서 집을 나갔던 며느리마저 그 냄새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가을 전어의 뛰어난 맛과 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을 전어가 귀해지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이에요. 한국 내 전어 어획량이 5년 전과 비교해 45% 이상 줄어든 가운데 올해 역대급 고수온까지 이어지면서 어장 형성과 어획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어는 보통 여름부터 가을 사이 연안에서 많이 잡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을철 대표 수산물로 소비됩니다. 전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 전어 집산지인 경남의 사천 지역은 매년 전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축제 기간 어획량이 크게 줄고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동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전어가 이렇게 귀해지면서 가격도 덩달아 뛰어 가족끼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손님상에도 쉽게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올해 남해의 바닷물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뜨거웠다고 하죠. 사천 앞바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온이 오르면 어류가 머무는 장소도 달라지게 되고 종마다 생존과 성장에 적합한 수온 범위가 있는데 바닷물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더 적합한 수온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전어 역시 이 변화에 따라 서식 해역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해수부도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어가 자신에게 적합한 수온대를 찾아 이동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어가 소비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9월에도 감소폭은 여전히 큰 가운데 전어 부족은 단순히 한 해의 어획량 감소로만 볼 수 없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전어 어획량은 수온뿐만 아니라 해황과 또 어장 형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고수온을 올해 감소의 단일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수온이 반복되면서 전어의 서식 해역과 어획 시기가 계속 달라진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을 전어의 계절과 어장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전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먹었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전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집을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까지 있을까 싶어 올해는 이 전어라는 생선 좀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전어 맛있게 하는 데 없나요? 오늘 저녁은 막 지은 구슬구슬한 밥에 전어구이가 먹고 싶네요.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 오늘 목요일 오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늘 목요일 낮 현재 기온은 77도, 섭씨 25도입니다. 찬 공기 전선이 지나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으며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서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더욱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가운데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이 20마일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엔 구름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는 조용한 밤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쾌적한 날씨로 마무리되겠지만 목요일 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7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요. 햇살과 함께 구름이 간간히 보이겠네요. 바람의 풍향은 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로 약하게 불겠으며 저녁까지 건조한 날씨 이어지다가 밤사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시작되겠으며 햇볕이 비치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50도 중반에서 오후에는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바람은 동풍에서 남풍 및 남동풍으로 바뀌겠고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대부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열대성 습기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토요일 밤늦게 비가 내릴 찬스 약간 있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흐린 하늘과 함께 점차 비가 내리는 날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오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강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선선하게 유지될 것이고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는 바람이 약 20마일까지 불겠고요. 곳에 따라 30마일에 육박하는 돌풍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의 잔해가 포함이 된 습기가 비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지만 이 폭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수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습한 날씨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르게 다음 주 월요일도 비 소식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1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여유별 날씨였습니다. 와,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전어 인생.

특허 하나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특허를 포기하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안전벨트 발명가 닐스 볼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의 비상탈출 장치를 연구하는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볼보가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당시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허리만 덜렁 잠기는 것이 정식 벨트였는데 사고가 나면 복부와 척추가 반으로 꺾이며 더 끔찍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기계였던 겁니다. 그는 볼보에서 연구에 몰입해 마침내 어깨와 골반을 대각선으로 완벽하게 감싸는 혁신적인 3점식 안전벨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 침해다. 불편해서 누가 이걸 메고 운전하겠냐. 이러한 비난과 외면이 쏟아졌습니다.

문을 완전히 개방해 버립니다. 독점권을 포기하고 경쟁사들에게 이 벨트를 공짜로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허를 독점해 부를 거머쥐는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공짜로 살려낸 영웅. 그는 늘 말합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투기 엔지니어에서 생명의 수호자로 남은 그는 3점식 안전벨트 개발자 닐스 볼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은 게 엄청난 부자가 된 발명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자동차 업계에 공개했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찰칵하고 매는 안전벨트에는 누군가의 고민과 배려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차에 타시면서 댕댕댕댕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억지로 안전벨트를 매셨다면 오늘부터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벨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그 작은 찰칵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발명은 단순히 자동차 부품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닐스 볼린은 2002년 미국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2003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동차에 타고 계시다면 잠깐 안전벨트를 만져보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안전벨트에도 한 사람의 고민과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닐스 볼린이라는 스웨덴의 한 엔지니어가 만든 3점식 안전벨트. 무엇보다 이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데 그래서 특허를 자동차 업계에 공개했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발명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약 40일이 지난 가운데 네팔 당국이 긴급 상황을 제외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지역의 재건 및 복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관계 기관들에게 필수 수색 작업은 계속하는 동시에 재건 및 복구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500여 개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약 4조 8,65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도록 재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비상작전센터의 책임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색 및 구조 단계에서 수색 및 재활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실종자들을 법적으로 사망자로 선언해 가족들이 보험, 은행 업무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재난위험경감관리청 또한 당국이 더 이상 시신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복구 과정에서 발견이 된 유해, 재산, 기타 귀중품은 수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지난 8월 26일 오전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네팔, 바그마티 주 라수와 지역 중국 티벳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물과 진흙,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급류가 트리슐리강 일대를 덮치면서 수력발전소 12곳을 비롯한 도로, 교량, 마을들이 파괴됐는데 이번 홍수로 최소 1,455명이 숨졌으며 6천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여기에 36개국 외국인 관광객 606명이 실종이 됐으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이 된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긴급 피해 복구에 약 50억 달러, 6조 7,12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큰디. 무엇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니 화마도 무섭지만요 홍수는 더 무서운 것 같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예.
0: 반포대교 난간에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외국인 남성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영이나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는데 영상에는 저녁 시간 반포대교 난관 위에 올라선 외국인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한강으로 뛰어들었고 물속으로 다이빙한 남성들은 이후 헤엄쳐 이동을 했으며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 네티즌은 저러고 사라지면 출동한 구급대원과 해경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저러느냐라고 지적을 했으며 인명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장소와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는 저런 행동이 일상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한국에 왔다면 그에 맞는 문화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세상에 죽고 잡아 환장한 놈들이 어디 한둘이 가니 죽을라면 혼자 곱게 뒤지지 뭔 지랄길인지 모르겠네.
0: 전봇대에 설치된 전기 설비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NS는 전기 충전 전봇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동네 인근을 걷던 중 전봇대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번에 동네 근처 걷다가 전봇대에서 전기 충전 중인 수입차를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전기차가 전기 충전 중인 것을 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봇대에 설치된 전기 설비와 연결이 된 전선이 차량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별도의 전기차 충전소나 개인 충전 시설이 마련된 곳이 아닌 전봇대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개인 충전 시설도 아니고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그냥 꽂아서 사용하는 것 같다. 전기 사용이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진만으로 전기 도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한 네티즌은 전봇대에 설치된 설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봇대와 다른 용도의 전기 시설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외국 차 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양반이실 텐데 참 추접스럽게 웬 전봇대 비나 확 쏟아져라.
0: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22명의 자녀를 얻은 한 중국인 부부가 자택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입주 육아 도우미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에 거주하는 65세 시앙커 준과 35세의 실비아 장은 아동학대 공모와 증인 협박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2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아카디아의 대저택에서 여러 명의 입주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 아이들을 돌보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폭행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사는 부부가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도우미 가운데 한 명은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를 심하게 때려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도 일부 폭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는데 남성은 해당 도우미가 체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아동학대 혐의 한 건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우미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들이 강제로 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원 기록과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부부는 도우미들이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으며 대저택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도우미들에게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행 등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의 변호인은 아이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배 아파. 나은 내 자식 하나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2명? 개요? 이? 개도 그렇게 많이는 못 키우겠네.
0: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학교가 1인당 1억 원 안팎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개별 학생을 위해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실상 유학생에게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 유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된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초 신청 시 7만 달러, 이후 신청 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수료는 유학생 본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학교가 납부해야 했다는 건데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학교 담당자가 관련 시스템에 OPT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앞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개별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지는 한마디로 미지수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OPT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로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 최대 12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는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이 되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등 장벽을 쌓아올리면서 문턱이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값싼 노동력의 미국 유입을 줄이고 미국 시민들이 고용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니 언제부터 국토안보국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디야? 이? 아 이런 것이 당신들이 야구하는 마가요? 이? 일 헐놈은 하고 안 할놈은 죽어도 아니야. 쓸데없이 원성 살릴 하지 마시고 지대로 다른 일이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나체 동상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에 전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예술가 옌스 갈스키오트가 제작을 한 2.5m 높이의 이 풍자 조각상의 이름은 오렌지 역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체로 눈을 감고 오른손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작가는 이 조각상이 23캐럿 금으로 도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 옆에는 King of Injustice, 불의의 왕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라앉는 남자의 등에 앉아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 카드에는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단 그의 등에서 내려오는 것만 빼고는 하는 말도 이어져 있습니다. 조각상은 의회 건물 두 채를 연결하는 곳에 세워졌으며 오늘까지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각가는 이 작품이 트럼프가 세계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자신의 조각상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현시대의 세계의 모습, 권력자와 무력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한 조각가는 트럼프를 쥐고 있는 작은 남자는 유럽연합을 상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예술가를 초청한 좌파 성향의 덴마크 유럽의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유럽의회에 이 조각품이 전시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계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각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1: 아이고, 흔히 요즘 중간 선거 땀시 정신 없을 겨이 알면 그니 성격에 난리 나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여?
0: 파리바게트가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 파란 라벨의 판매를 싱가포르 전 매장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따르면 파란 라벨은 지난해 2월 한국 내에서 론칭한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로 독자적인 발효 기술과 원료 영양 설계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 싱가포르 파라곤점에서 파란 라벨을 해외 최초로 선보인 뒤 시범 운행을 거쳐 최근 현지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는 고식이섬유, 저당, 고단백,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별 건강 요소를 강화하는 동시에 빵과 샌드위치 등 한 끼로 즐길 수 있는 건강 메뉴 구성을 통해 현지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에 MUIS,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하랄 인증도 완료해 무슬림 소비자를 포함한 고객층의 접근성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싱가포르 매장에서 파란 라벨이라는 한글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K푸드와 K베이커리를 소개하는 안녕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향후 미국 등 다른 진출국의 판매 확대를 추진해 파란 라벨을 글로벌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파리바게트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 그거하고 우찌게 다른가?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 파리바게트잖요, 파리. 파리 사람들이 지들 빵이라고 우기지는 않을까 또 모르겠네. 요새 워낙 우기는 것

2026년 아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소개가 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6일 한국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의무 군 복무를 피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을 한 뒤 바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26세의 이기혁은 귀국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군 복무 중인 팬들과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한국 남성은 대부분 만 28세가 되기 전에 18개월에서 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교수는 BBC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외신에서도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용모를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최우진은 자신의 SNS에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들고 금메달을 보여주다가 공분을 샀다며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관한 기본적인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병역 면제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을 촉발한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월매나 좋았으면 그렇겠죠. 아니 말로 군대 가고픈 사람 어디지요? 솔직히 야그여 봐요. 아니 미친놈 아닌다며야.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냐고요. 나이들 본게 이제 2000년대생들이더만 어린매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군대 면제 없애면 그 고생들을 허겄냐고요. 그래도 국가 대표식이나 됐으면 좀 자제는 했으셔야지. 이그 철딱선이 없는 걸더니. 그래도 이 노래는 참 좋더만. 김민우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원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복별님 정말 일찌감치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참모습의 세상을 평화로 보호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이길 힘을 주시오니 생명 있는 만물들이 모두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김의 초우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을인데 이 초우 원 없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은경님. 오늘은 딸의 생일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준 딸이라 정말 정말 감사해야겠죠? 그럼요. 정말 감사하셔야죠. 더군다나 딸인데. 그러면서 글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아름다운 간격. 함께 같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같음을 감사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아름다운 간격. 사랑을 지켜가는 간격이라 생각합니다. 불이 지속적으로 밝게 타려면 두 개의 통나무가 서로의 따뜻함을 충분히 유지할 정도로 가까우면서도 숨쉬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의 뾰족한 추위와 붙어 있을 때의 뜨거운 구속감 사이를 반복하면서 둥근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둘 사이에 아름다운 간격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별을 들여다볼 뿐 태양계를 개조하려는 따위에 부질없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선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대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간격으로 인하여 함께 꿈을 나누며 성장하고 서로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님 생일이신데 축하송은 보내드려야지 않을까요? 예. 우리 따님, 지니 리, 이진이 양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골드님의 따님 이진희 양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은 지선의 감사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들으시고 알뜰 전문 알뜰 쓸잡 우리 옴니 화자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의 대표이십니다. 강가훈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오, 날씨 어떡할 거야.
1: 맞아요.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0: 근데 바빠서 이 좋은 날씨를 엔조이를 못하네요.
1: 그래도 운전하면서 잠깐 화창한 날씨를 엔조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0: 살면서 가끔 하늘 보세요?
1: 옛날에는 네. 그런 찬스가 별로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일부러 제가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0: 와, 저도 그렇거든요.
1: 네. 일부러 하늘도 그런 여유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진짜 필요합니다. 그 하늘 잠깐 보는 채 1분이 안 되는 그 몇 초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힐링받는 포인트가 되죠.
0: 맞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1: 네. 같이 나가시죠.
0: 방송 뒤로 하고.
1: 네,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
0: 시작하자마자.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몰랐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보험과 관련해서 저에게 알려주실지.
1: 최근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0: 예, 예.
1: 우리가 흔히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고 예.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어요.
0: 단속이라면은 워커스 폼 그 아니 뭐라 그러죠? 워커스 컴.
1: 네, 워커스 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0: 네.
1: 만약에 보험이 없을 시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0: 그거 해부트입니까?
1: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연방 노동부 및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정부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0: 와, 요새 뭐 진짜 보험 쪽에 난리도 아니에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부터 뭐 홈케어까지 지금 막 빵빵빵 막 터지고 있는데
1: 규제가 네.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0: 글쎄 말이에요.
1: 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많이들 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 컴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임플로이들이 다쳤을 때 커버하는 보험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0: 그렇죠.
1: 근데 임플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종업원들을
0: 그렇죠.
1: 얘기하잖아요.
0: W2를 받는. 네.
1: 그렇죠. 근데 혹시나 저희가 1099
0: 1099
1: 네. 예. 그거를 주면서 그 친구들은 내 직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0: 그것도 그냥 나중에 택스를 본인이 내는 거일 뿐이지 그 직원 아닌가요?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1: 아니, 보통은 직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1099를 받으시는 분들은
0: 네.
1: 인디펜던 컨트랙터라고 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0: 예.
1: 하는데 뭐 레귤러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즌에만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떤 일을 맡으면서 받으시는 분 혹은
0: 예.
1: 뭐 커미션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1099를 받거든요.
0: 아, 저는 오늘 지금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1099으로 받을래? W2를 받을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체 중에.
1: 네.
0: 그래서 그냥 1099으로 받으면 나중에 내가 택스를 알아서 내는 거고 W2는 회사에서 그냥 띄워주는 거고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었네요.
1: 아니에요. 1099는 나의 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예. 개념이에요.
0: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택스를 안 떼고 받고 나중에 내가 뺄 수 있는 익스펜스를 빼고 택스복을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는 나의 온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0: 아, 그러면은 익스펜스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W2보다는 1099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1: W2는 예.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게 W2예요. 근데 1099는 내가 내 시간 알아서 쓰고 내 비즈니스를 알아서 하는데 그 사업장에 도움을 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0: 네네.
1: 내가 일한 만큼 버는 세일즈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게 1099거든요.
0: 다시.
1: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이 1099를 받는 거예요.
0: 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헷갈렸으니까.
1: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0: 네.
1: 종업원 상해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W2 임플로이들의 페이롤의 어마운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CPA분들한테 텍스 자료들을 받아서 그걸로 오딧을 해서 네, 혹시 페이롤이 많았으면 더 물어내게 되고 네. 페이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으면 크레딧을 받게 되고 해요. 그때 1099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1099 어마운트는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에 애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신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요. 세금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얼마나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가예요. 그 뜻은 서로 합의하에 1099를 줬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든가 예. 사업장의 도구나 장비를 쓰게 해야 한다거나 네. 일하는 방식을 직접 감독한다라고 네, 네. 된다면 그거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니라 네.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0: 와, 그거 애매한데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감독 지시하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워커스컴 안에 1099의 어마운트를 넣으셔서 네. 직원으로 간주하게끔 오딧이 되어야 해요. 아,
0: 그럼 직원 입장으로서는 해당되는 게 좋겠네요.
1: 1099 그 어마운트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을 시 네네.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예. 이제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시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와,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안 할수록 그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야, 요 미묘한 차이, 요, 야.
1: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예예. 계시면 좋으실 게 네. 우리 직원은 다 W2지만 1099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 자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을 갖고 계셔야 돼요.
0: 아, 이것도
1: 네, 아니, 그렇게 해야
0: 잠깐만요. 네. 그것도 걸리면 될까?
1: 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장에 1099의 어마운트를 빼고 내 W2 임플로이들의 네. 페이롤로만 보험료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0: 와, 요거 저기 에이전트한테 다시 한번 천천히 마주 앉아서 좀
1: 네, 하나하나 네.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K 사장님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 네.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업무 지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를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사업장의 장비나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일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네네. 버지니아는 3인 이상, 메릴랜드는 1인 이상이 있을 경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해요.
0: 반드시.
1: 근데 1인 업장인 경우 나는 주인이지만 나 혼자니까 커버 안 받아도 돼요 한다면 네. 익스클루드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지금 보험 에이전트 분들하고 내 비즈니스의 사정을 상황을 네. 잘 설명하셔서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장해드려요.
0: 아, 반드시 해야겠는데요.
1: 네, 왜냐하면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99 컨트랙터들을 쓸 경우 그분들이 워커스컴을 갖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0: 오너 입장에서. 만약에 안 갖고 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오너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1: 이 오너가 1099 어마운트를 주시는 어마운트를 워커스컴에다가 애들을 안 해놨을 경우 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0: 아, 소지가 있다.
1: 네. 그거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네. 이제 다섯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1099 컨트랙터들이 지시 감독을 받는 인력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분들이 따로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내 보험에 인클루드를 시켜야 되냐 이것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요. 1099 방식을 통해서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업주분들이 읽어놓은 평생 갖고 놓으신 사업체의 안전입니다.
0: 그렇죠. 그거 보호해야 되죠.
1: 그럼요. 네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노무관계를 냉정히 점검하시고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이런 산재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함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인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0: 이야. 우리 오너분들도 오너분들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케이스는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늘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의 강거운 대표님이셨는데요.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메릴랜드 오피스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오피스가?
1: 엘리커시리에
0: 있습니다. 엘리커시리에. 우리 대표님은 주로 어디에 많이 계세요?
1: 저는 주...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

시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안녕하세요, 송은경 씨. LA to Baltimore 대륙 횡단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나의 이미 초기 시절 벌써 2년째 연재해주고 계시는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저와 제 아는 조플린 미주리에서 한국 식당이 없어 차이니스로 대신한 다음 I-44와 I-40라는 큰 고속도로를 타고 조플린서 하룻밤을 지낸 후 리틀 락, 알칸사스를 경유해 털사와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주로 향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클라호마와 알칸사스는 여행하고 싶다면 좋은 코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플린서 리틀 락 알칸사스까지는 약 5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중간 거리인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약 250마일을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조플린 미주리 오클라호마 경계 지역으로 나무가 많으며 완만한 언덕과 목초지는 물론 농촌 풍경, 특히 오자크 지역 특유의 구릉지대로 전체 구간 중 경치가 가장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오클라호마 동부, 또한 완만한 언덕과 넓은 목초지와 농장 나무와 초원이 섞인 풍경을 보면서 옛 루트 66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세 번째 털사 주변인데 도시가 가까워지면서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농촌보다는 도시와 상업지역 풍경이 많으며 이 구간은 경치보다는 운전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털사와 오클라호마 시티인데 지형이 대체적으로 평평해지면서 넓은 초원과 목장, 탁 트인 하늘, 그리고 길게 뻗은 고속도로가 이어집니다. 나무가 많은 동부 오클라호마보다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의 오후에 도착을 해 돌아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힘든 것 같다고 해서 그곳의 최고급 르네상스 오클라호마 시리 다운타운 브릭타운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호텔 브릭타운과 다운타운 관광에 매우 편리하며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원하신다면 단연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르네상스 오클라호마 시티 다운타운 브릭타운 호텔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브릭타운 중심부에 있는 고급 호텔로서 메리엇 계열이라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편입니다. 장점이라면 브릭타운 식당과 관광지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페이컴 센터, 야구장, 컨벤션 센터도 가깝습니다. 객실 또한 현대적이고 깨끗한 편이어서 호텔 안에 스테이크하우스와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자쿠지와 사우나도 있는 피트니스 센터도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잠깐 오클라호마 시티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인구 약 70만 명의 도시이며 광역권까지 포함을 하면 150만 명 이상입니다. 면적이 매우 넓어서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도시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형태인데 교통체증은 뉴욕, 워싱턴, LA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분위기는 대도시이면서도 상당히 여유롭고 조용한 편이며 다운타운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브릭타운에는 식당, 바, 호텔 등이 모여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곧바로 넓은 초원과 교외 지역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LA부터 시작해 벌써 약 1500마일이나 달려왔더라고요. 반 정도만 왔는데도 여독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미 대륙이라는 곳이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큰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신청곡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카톡 사연을 읽는데 자꾸 목이 잠겨서 완전히 지금 낫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꿀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임재범의 노래 듣겠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자주 보내주시는 것 같고 자주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평온한 삶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끔 심하게 흔들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계시를 주셔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러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예, 이거 제가 이걸 써서 제 방에다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내주신 글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 닿은 것이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은 무슨 건수 없을까? 오늘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막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음악을 좀 뭔가 우아, 뭐 이 노래가 뭐 우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예. 댄스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백지영입니다. 대쉬. 아이, 눈물이 나올래다 그냥 쏙 들어가 버렸네요. 이런 게 반전이죠. 자,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백지영이 부릅니다. 대쉬.
1: 고위엔 댄스타포리
2: DJ 한용진입니다.

랄랄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이번 주도 퀴즈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내일까지 또 어떤 또 소중한 글을 써서 카톡에 보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곡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좋죠. 다음 주에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퀴즈 때문에 소개도 못하고. 뭐 워낙 목소리가 특이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장필순이죠. 자, 이렇게 네 번째 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에 이어서 다섯 번째 곡. 이렇게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함께 하셨고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도 역시 늘 나라랜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0월이 오면 네가 남긴 텅 빈 자리를 맴도는 10월이 오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1: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8일 현재 구금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실리아 프로레스에게 미국인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고문 공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억류자들에게 전기 고문과 질식,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낸 가운데 재판부는 부인의 가택연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캐나다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2013년 앨리스 멀로 이후에 13년 만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에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코넬대학교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당시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며 교내 식당에서 7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고 교수들도 학교 측의 대응 문제를 제기하며 총장단 불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 10명 중에 6명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10명 중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3주년인 7일 뉴욕시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시위가 함께 열렸습니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친팔레스타인 집회를 열었으며 유니언스퀘어 추모 행사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일부 참석자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와 마약전담 수사팀이 합동 단속을 벌여 3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가 압수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마약 소지 및 소지 판매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뉴욕시가 법원 판결로 중단될 뻔했던 이른바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 실거주를 입증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올 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름값과 교통비, 학자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뉴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6일 더 브롱스에서 23살 여성이 8개월 된 딸과 함께 15층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31살 엔젤 카라스코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1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끌고 인도 위를 걷고 있는 학생 무리를 덮쳐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밑에 갇힌 학생이 중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87명을 태우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텍사스 댈러스를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기내 화장실 문제로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는 11월 3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11월 3일 미국에서 실시되는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떤 시점에 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기록적인 규모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다면서 어젯밤에만 해도 2,200만 배럴이 통과했고 이란에서 나오거나 이란으로 가는 원유는 단 한 배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미국 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 이전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유보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로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전날 온라인 매체 악시우스는 국방부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에 대규모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며칠 전에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공격 개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악시우스는 소식통들 전원을 토대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가 미 중간선거 전에 단행될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목요일 현재 구금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프로레스에게 미국인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고문, 공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억류자들에게 전기 고문과 질식,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재판부는 부인의 가택연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슬 기자입니다.
1: 뉴욕 연방검찰은 8일 목요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에게 미국 시민권자 및 정적들을 상대로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를 추가한 변경 기소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은 2013년 재임 당시부터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고문과 불법 체포를 적극 지시하고 체계적인 압제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고문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억류된 미국인들과 베네수엘라 군인, 반체제 인사들은 정기 고문, 물 고문, 질식 유도, 성폭력 위협, 정신 이상을 유발하는 약물 강제 투여 등 가혹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한 미국인 억류자는 구타 후 유독 물질을 강제로 마시고 구토를 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먹도록 강요받았으며 또 다른 미국인은 이틀 동안 매시간 머리와 얼굴을 맞아 눈에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고문 행위가 단순한 과잉 진압이 아닌 마두로 정권 수뇌부가 직접 주도한 잔혹한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고문 혐의 추가는 마두로 측의 보석 신청을 저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부인 플로레스 측은 심장질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택연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8일 열린 심리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해외 도주 위험,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보석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올해 초 미군의 전격적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되어 뉴욕으로 이송된 후 대규모 마약 밀매 및 마약 테러 공모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마약 혐의에 더해 이번 미국인 대상 고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하던 마두로 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한편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현지는 임시정부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을 통한 정세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미국인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웠다는 이유인데 하버드와 MIT 등 명문대 9곳도 교환 방문 비자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는 한인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J.D. 벤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8개 기업을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그리고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인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 캡제미니입니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은 이들 기업이 앞으로 영구 노동인증, 이른바 펌을 새로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된 신청도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펌은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로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할 때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하면서도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3,000건 가까이를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이 작은 지역 신문에 형식적으로 구인 광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계약 노예로 바꿔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도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기업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비자 사기 전담팀을 새로 꾸리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피츠버그대, UC 데이비스, 칼텍, 애리조나 주립대, MIT 등 9개 대학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이 연방 연구비 지원 사업에서 교환 방문 비자인 J1 소지자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고용해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던 외국인 직원들은 당분간 절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거나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 2구, 한국산 교우 포도 팩당 14불 9구, 박스당 49불 9구,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구,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구,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 9구,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구,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 9구.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당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교내 식당에서 7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고 교수들도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장단 불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진숙 기자입니다.
1: 아이비리그의 명문 코넬 대학생들이 2년 전 발생한 학내 집단 성폭행 사건을 대학 측이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고 MBC 방송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넬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교내 식당에서 7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고 미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때 쓰는 가명인 제인도를 향한 연대감을 표했습니다. 건물 바깥에는 제인도에게 정의를, 강간범 감싸기를 멈춰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놓였습니다. 코넬 흑인학생연합, 전미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등 학생단체들이 주도한 이날 연좌 농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학의 처리 방식에 항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연좌 농성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날 일상적인 수업 참석과 학내 소비를 보이콧하는 제로데이를 실천해달라고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농성은 제인도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 코넬대 캠퍼스에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NBC 방송은 소개했습니다. 코넬대 교수들은 2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후 대학 당국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총장단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교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 클럽인 카이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톰킨스 카운티 검찰은 당시 코넬대 경찰이 넘긴 피해자 진술 조서를 토대로 형사 기소가 가능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피해자의 경찰 인터뷰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미 전역에서 확산했습니다. 매슈벤 하우튼 톰킨스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해 대배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피의자 7명 중 1명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그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뉴욕주 법원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K-Radio 우진숙입니다.
0: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캐나다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2013년 앨리스 멀로 이후에 13년 만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슬 기자입니다.
2: 올해 노벨 문학상은 캐나다 여성 작가 앤 카슨이 차지했다. 스웨덴 할리먼은 카슨의 고전적 전통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현대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낸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인정해 그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캐나다 천재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카슨은 여러 글쓰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창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 주제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시, 수필, 소설 요소를 결합한 작품을 주로 집필했다. 이런 독창성 덕분에 오랫동안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생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를 포함해 총 119차례 수여됐다. 상을 받은 사람은 123명으로 과학 분야와 달리 공동수상은 1904, 1917, 1966, 1974년 등 4차례가 전부였다.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 등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수상자는 여성이 19명에 불과할 만큼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017년 이후로는 예외 없이 매년 남녀가 번갈아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여성 작가로는 역대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역대 수상자들의 국적은 미국과 유럽이 줄을 이뤘다.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명, 영국 12명, 스웨덴 8명, 독일 8명 등이었다. 노벨문학상은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문학계 안팎에서 스웨덴 할리먼이 작가의 문학적 성취보다 반체제 정신 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수상자들이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있었다. 2016년에 미 포크록의

0: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문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다고 적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캐나다 여성 작가 앤카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토론토대에서 고전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캐나다와 미 대학 여러 곳에서 고전을 가르쳤다. 2022년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오늘의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일원입니다.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74도, 섭씨 2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맞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로 맑고 쾌적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열대성 폭풍우 영향권에 뉴욕과 워싱턴 모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다룬 마이크로 드라마, 즉 세로형 숏폼 드라마 열풍과 그 뒤에 숨겨진 영상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Are 60-second micro-dramas the future of Hollywood or the end? 60초짜리 마이크로 드라마는 할리우드의 미래일까? 아니면 종말일까? 스마트폰 화면 속 1, 2분짜리 세로 드라마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급성장 뒤에 찾아온 unexpected challenge는 무엇인지, 기사의 주요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기사의 제목부터 눈길을 끕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으로 즐기는 초단편 드라마를 뜻하는 마이크로 드라마가 할리우드의 미래가 될지 아니면 거대한 끝을 의미하는 The End가 될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The End는 단순히 드라마의 엔딩을 넘어 전통 영화 산업의 종말까지 암시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드라마 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사는 그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The format was born around 2018 in China, where it

0: Its revenue now exceeds that of the conventional film industry.
1: 이 형식은 2018년경 중국에서 탄생했으며 현재 그 수익은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was born은 문맥상 새로운 형식이나 장르가 생겨나다, 등장하다 또는 탄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xceed는 무엇을 초과하다, 넘어서다라는 의미인데 기사는 중국에서 이미 세로 드라마의 수익이 전통 영화 산업 전체를 넘어설 정도로 막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conventional film industry, 전통적인 영화 산업을 말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시작된 이 세로 드라마 열풍은 이제 미국 시장까지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0: As I write this, the firm is on track to take in $1.5 billion in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by the end of the year.
1: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형식은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1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 On track to do,
1: 무엇무엇할 궤도에 올라있다, 즉, 무엇무엇할 것으로 예상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ake in은 원래 받아들이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사에서는 돈이나 수익을 벌어들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만 자그마치 15억 달러를 벌어들일 전망이라고 하니 엄청난 성장이죠.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대중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기사는 세로 드라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0: They are typically described as soap operas for Gen Z, hypersexual, over the top, and most important, short, with episodes rarely exceeding 2 minutes in length.
1: 이 콘텐츠는 흔히 Z세대를 위한 연속극이라고 표현됩니다. 성적인 내용이 매우 강하고 과장된 데다 무엇보다 짧습니다. 한 해 분량이 2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 Soap opera,
1: 비누회사 광고가 붙던 라디오 연속극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막장 드라마를 뜻합니다. 주로 연애, 갈등, 배신과 가족 문제 같은 자극적인 소재가 이어지는 드라마죠. 기사는 Z세대판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으로 Soap operas for Gen Z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hypersexual, 성적인 내용이 매우 강한, 성적으로 과도하게 자극적인 이란 의미고요.
0: Over the top,
1: 도를 넘는, 과장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콘텐츠가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강렬하고 자극적인 전개를 쏟아내는 것이 흥행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리던 이 시장에도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untry's microdrama production hubs, meanwhile, sites of industrial-scale production only months earlier, were emptying out.
1: 한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산업 규모로 마이크로 드라마를 제작하던 이 나라의 제작 거점들은 점차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hub는 중심지나 제작 거점을 의미하고요. empty out은 텅 비어가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제작사나 제작 인력 등이 빠져나가면서 제작 현장이 점점 한산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장처럼 드라마를 찍어내던 제작 단지들이 왜 갑자기 비어가기 시작했을까요? 기사는 그 배경으로 바로 AI의 급격한 도입이 있다고 말합니다.
0: COL Group, a part owner of Real Short's parent company, said that it planned to replace 75% of its actors with AI for titles released in China.
1: Real Short의 모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COL 그룹은 중국에서 출시되는 작품의 배우 가운데 75%를 AI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A part owner of Real Short's parent company.
1: Real Short 모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part owner는 공동 소유주나 일부 지분 보유자를 뜻이고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사람 배우의 75%를 AI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현장의 제작 인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직면한 수많은 연기자와 제작진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한마디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0: What you can say about it is that people were paid to make it. I hope they land on their feet.
1: 이 작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0: Land on one's feet. 직역하면 발로 착지하다이지만 기사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내다, 무사히 자리를 잡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AI에 밀려 위기에 처한 제작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응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으로 전통 할리우드의 창작 방식까지 뒤흔든 60초짜리 마이크로 드라마.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인간 배우와 제작진을 빠르게 대체하려는 AI 기술이 무섭게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과연 미디어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류였습니다.
2: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더.
8: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0: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사리타 코마리 레디 후보가 민주당 현직 검찰총장인 레티샤 지임스를 향해서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 기소장 성격의 고발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토론회를 앞두고 나온 강력한 견제구로 뉴욕주 치안과 민생 문제를 둘러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윤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오는 11월 3일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사리타 코마티 레디 전 연방검사가 현직 검찰총장인 민주당 레티샤 제임스를 상대로 52개 항목에 달하는 공개기소장 형태의 문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마티 레디 후보는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 성과와 트럼프 전 대통령 조사 등에만 집중하느라 본연의 임무인 뉴욕 시민 안전과 민생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고발장에는 지난 겨울 추위로 길거리에서 사망한 노숙인 문제, 재범자 및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방치, 무보석 석방제 지원, 상점 및 공공장소 범죄 증가 등이 제임스 총장의 방임 결과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및 복지사기 단속 소홀, 오피오이드 합의금의 불투명한 사용, 성범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법적 허점 단속 미비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코마티 레디 후보는 반복적인 재범자 구속과 위험 상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강제 입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의 민사입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검찰총장 캠프 측은 선거용 정치쇼라며 즉각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측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뉴욕 시민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진짜 법원에서 진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마티 레디 후보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3,1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범을 적발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에나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이 52%대 39%로 코마티 레디 후보를 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으나 지난 8월 조사에 비해 격차가 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제임스 총장과 전 연방검사 출신의 코마티 레디 후보는 스펙트럼 주최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5: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3주년인 어제 뉴욕시 곳곳에서 추모 행사와 시위가 함께 열렸습니다. 컬럼비아대와 뉴욕 대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친팔레스타인 집회를 열었으며 유니언 스퀘어 추모 행사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일부 참석자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7: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3주년인 어제 뉴욕시 대학가와 맨해튼 곳곳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대 학생 등 약 100명은 워싱턴 스퀘어파크에 모여 대학이 이스라엘 관련 투자를 철회하고 이스라엘 테라비브 캠퍼스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도 수십 명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학가 시위는 오후 4시 시청 앞 집회로 이어졌으며 친팔레스타인 학생 단체 등 약 2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조람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연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친이스라엘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맘다니 시장은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야유를 받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사 일부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청에는 3년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올해 뉴욕시 증오범죄의 절반가량이 유대인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난 뉴욕시경 통계가 발표된 다음 날 열렸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5: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와 마약 전담 수사팀이 합동 단속을 벌여 3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가 압수된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마약 소지 및 소지 판매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와 마약 전담 형사들이 수사 끝에 마약 사범 3명을 체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요일 밤 10시경 스프링필드 아모스트 에비뉴 5800블럭에 위치한 건물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현장에 있던 피의자 3명을 모두 체포해 페어팩스 카운티 성인 구금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스프링필드 거주자인 50세 청 응우옌, 50세 보, 그리고 애넨데일 거주자인 57세 투안 응우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웅우엔에게 1급 및 2급 마약 소지 및 판매 목적 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보석금을 지불해야 보석이 허용되는 유보석 조건으로 구금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에게는 단순 마약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보석금 없이 출석을 약조하는 무보석 상태로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지연입니다.
5: 뉴욕시가 법원 판결로 중단될 뻔했던 이른바 세컨하우스의 추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 실거주를 입증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는 11월 15일부터 첫 과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세는 뉴욕시에 있는 주택 가운데 소유주나 가족 또는 세입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뉴욕시 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 500만 달러 이상인 1에서 3가구 주택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인 콘도와 코앞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을 하면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스테튼 아일랜드의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 재무국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실거주 여부를 입증토록 한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통지서를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는 곧바로 항소했고 이후 뉴욕주 제2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시 정부가 과세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11월 10일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과세 절차가 중단된 것도 아니란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9,300건의 면세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00건 이상이 면세 대상으로 승인됐습니다. 재무국으로부터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는 10월 13일까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 추가 과세는 조란 맘더니 시장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시 정부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서 추가 세금을 걷어 서민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기술주 약세 속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 상승한 51,231.64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7% 내린 7,765.36,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한 27,193.34로 마쳤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다소 어려운 한자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K매거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자주 만나는 이들 바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저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가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꼽히고요. 우리가 사는 물건부터 방문하는 맛집, 듣는 음악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폭넓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노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벌지 하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장된 소문이라던가 일탈 행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K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이 시간에는요. 인플루언서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그늘과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의 뜻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영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이 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SNS나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 소비,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치인 같은 이런 전통적인 대중스타들이 주로 영향력을 가졌죠. 하지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컨텐츠로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하고 영향력을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 수에 따라서 보통 네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물론 구간의 기준은요, 업체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먼저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1,000명에서 10,000명인 경우는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규모는 작지만요, 팔로워와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특정 소모임이라던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명에서 100,000명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뷰티, 패션, 운동, IT 이런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구독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0명에서 100,000명 사이인 매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이 마케팅 파트너로 많이 활용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0명 이상인 메가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들은 연예인에 준하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팔로워 수가 적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는 팔로워 수 못지않게 구독자들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참여율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걸까요? 단순히 좋아요나 조회수가 바로 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직접 정산 수익입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들은 콘텐츠에 붙는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들과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충족한 채널이 광고가 노출되고 또 시청된 횟수, 광고 단가 등에 따라서 산정된 수익을 배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랜드 협찬 그리고 광고 컨텐츠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제작비를 지원을 받고요. 자신의 컨텐츠 안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단순 제품 협찬부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브랜디드 컨텐츠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금액은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제휴 마케팅과 공동 구매입니다. 자신의 채널에 특정 제품의 구매 링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팬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매된 제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이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와 협상을 해서 특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공동구매 역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익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혹은 실물 상품의 판매 및 커머스입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직접 론칭을 하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라든가 화장품, 굿즈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운동 튜토리얼 또는 강의 PDF라든가 사진 필터 같은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팬덤 기반의 후원 및 구독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팬들이 직접 보내주는 후원금이라든가 월정액으로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전용 컨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왜 연예인 모델을 쓰던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 더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요, 친밀함과 타겟의 정교함에 있습니다. 연예인이 나오는 TV 광고는 화려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예 뭐 광고 모델이니까 저런 말들을 하겠지 하면서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 SNS로 소통을 하고 일상을 공유하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마치 친한 친구라던가 아는 언니가 진짜 자신이 써보고 추천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방법을 준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미디어 속의 인물에게 일방적으로 느끼는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친밀감이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고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면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TV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캠핑을 전문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구독자처럼 관심사가 분명한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요,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인플루언서 시장에는 명확한 그늘과 또 해결을 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뒷광고 그리고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협찬이나 돈을 받고 제작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내가 산 제품이다 라고 속여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을 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 영향력 문제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팔로워 수나 좋아요의 수를 부풀리는 부작용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댓글을 남기는 진짜 유저의 비율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검증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유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일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악플이나 또 사생활 침해, 그리고 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인플루언서 사례도 알려져 있는 건 역시 이 산업의 안타까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플루언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할까요? 첫째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AI의 결합입니다. 이미 컴퓨터 그래픽과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거나 가수로 데뷔한 사례가 있죠. 사람에 비해서 스캔들 같은 사생활 리스크가 적고요. 시간과 체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성과 진정성 중심의 재편이라는 전망입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이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 지식을 갖췄거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신뢰를 얻고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인플루언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개인을 넘어서서 현대 미디어와 광고, 유통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플루언서 세상을 짧게나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즐길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다면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보다 현명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승리를 향한 야구 관중의 무모한 손길 하나에 17년간 누적된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의 가을야구 진출이 허탈하게 멈춰섰습니다. 2016년 10월 7일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뉴욕 양키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에 3대4로 무릎을 꿇으며 시리즈 전적 3전 전패, 굴욕적인 스윕 탈락으로 이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장면은 2대4로 뒤지던 6회 말 2사 1루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양키스의 유격수인 앤서니 볼피가 좌측 담장을 향해 날카로운 궤적에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타구는 좌측 펜스 상단량에 날아갔고 템파베이 좌익수 빅토르 메사 주니어가 이를 잡기 위해 펜스를 짚고 뛰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찰나 외야 관중석 최전열에 있던 양키스 팬이 글러브 너머로 손을 뻗어 공을 가로챘습니다. 현장 심판진의 최초 판정은 4대4 동점을 만드는 극적인 2점 홈런이었고 양키 스타디움은 홈런 콜과 함께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리플레이 센터의 정밀 비디오 판독 결과 관중이 필드 구역 안쪽으로 팔을 뻗어 수비수의 정당한 포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규칙 제6.01조 관중의 수비 방해 조항이 엄격히 적용된 것입니다. 이로써 타구의 궤적상 담장을 넘어갈 타구가 아니었다는 결론과 함께 홈런은 즉각 무효 처리됐고 볼피에게는 1타점 인정 2루타가 부여되었고 1루 주자 조지 롬바드 주니어의 득점만 인정되면서 스코어는 3대4로 다시 재조정됐습니다. 동점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1점이 사라진 뒤 양키스는 2사 2루 기회에서 후속 타자 스펜스 존스가 아쉽게 삼진으로 돌아서며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템파베이 불펜의 철벽 방어에 막혀 그대로 3대4 1점차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6년 12세 소년 제프리 마이어가 데릭 지터의 평범한 뜬공을 가로채 동점 홈런으로 둔갑시켰던 역사가 30년 만에 정반대의 불운이 되어 양키스의 심장을 찌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탈락의 본질이 이 판정 불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타선의 기둥이었던 주장 에런 저지가 종아리 부상으로 디비전 시리즈 엔트리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중심 타선의 화력이 붕괴되었습니다. 3차전에서는 선발 맥스 프리드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4실점에 패전을 떠안았고 양키스 타선은 3경기 합산 타율 1할 3푼 5리라는 극심한 빈타에 허덕였습니다. 2009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17년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목말라 있는 양키스는 에런 분 감독의 리더십, 프런트의 전력 구성 전반에 걸친 혹독한 비판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리그의 이런 혼돈과 달리 내셔널리그는 정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둔 두 거인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정면 충돌합니다. 정규 시즌 103승 59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한 미러키 브루어스와 100승 62패로 서부지구를 제패한 디펜딩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7전 4선승제 맞대결입니다. 미러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난적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3승 1패로 물리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22세의 특급 외야수 잭슨 슈리어가 시리즈를 지배하는 맹타를 휘둘렀고 마무리 트레버 매기를 중심으로 한 불펜진은 경기 후반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1차전 9회 초 샌디에고 타이 프랑스의 홈런성 타구가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천장 케이블을 맞고 아웃 처리되는 등 홈구장의 구조적 특성까지 미러키의 상승세를 도왔습니다. 반면 LA 다저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3승 1패로 완파하고 가을의 지배자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포진한 타선의 막강한 화력과 가을 무대에서 집중력을 뽐내는 앤디 페이지의 클러치 타격, 그리고 타닉 스쿠발과 야마모토 요시노부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감은 다저스를 시리즈 우세로 점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1차전 첫 경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0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 8분에 펼쳐집니다. 도심 아스팔트를 달리는 로드러닝 열풍이 자연의 비포장 지형을 정복하는 트레일러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도와 완주 시간을 다투는 로드 마라톤과 달리 트레일러닝은 흙길, 암릉, 너덜지대, 가파른 산악 능선을 주파하며 자연의 고도 변화에 맞서는 고난도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현대 트레일러닝의 기원은 지난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마일 산악 승마 대회인 데이비스컵 참가를 앞두고 말이 다리를 다치자 산악인인 고디 에인슬리는 말을 타는 대신 자신의 두 다리로 산악 코스를 달리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무려 23시간 42분 만에 100마일 홈런을 완주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레이스는 1977년 세계 최초의 100마일 산악 달리기 대회인 웨스턴 스테이츠의 창설로 이어졌고 2003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된 몽블랑 일주 대회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을 통해 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트레일 러닝의 신체 메커니즘은 로드러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지의 페이스가 아니라 누적 고도 상승이 체력 소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20도 이상의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대퇴사 두근을 손으로 밀어내며 걷는 파워 하이킹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내리막에서는 근육의 원심성 수축으로 인해 체중의 서너 배에 달하는 충격이 대퇴근과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정교한 착지와 케이던스 조절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12월 대회를 몬주익의 영웅 황응조 감독이 직접 코스를 개발했고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근대오전 금메달리스트인 성승민과 크러쉬 금메달리스트 김민영을 비롯해 복싱, 양궁, 골프, 태권도 등 종목별 메달리스트 등 국내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도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블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봉선장 게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의 특징이며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용환, 노재원, 조우진 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누군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뜻 설명하기 주저해지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다 보니까 생소한 한자어라던가 법률, 경제 전문 용어가 자주 쓰이곤 합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계류입니다. 국회 관련 뉴스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라는 말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계류, 매일 계자에 머무를 류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항구에 줄로 묶여 멈춰서 있는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법안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요. 통과된 것도 아닌 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매여서 멈추어 있는 상태를 바로 계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함께 이렇게 커플로 기억을 해야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기각 그리고 각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법원이 신청을 거절할 때 쓰이지만 거절하는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하일 때는요. 서류나 접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가 바로 이 각하에 속합니다. 반면에 기각은요. 일단 서류 접수는 잘 받아줬고 내용도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주장하는 내용에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하는 입고에서 컷대는 거고요. 기각은 내부 심사 후에 거절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법원 판결 뉴스에 함께 등장하는 인용 그리고 불복입니다. 인용은요. 인정할 인에 받아들일 용자를 씁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면서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각의 반대 개념인 셈이죠. 또 불복은요.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나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갈 소자를 쓰는데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어떤 법이나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효력을 과거의 이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새로 제정된 이후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과거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섯 번째와

수출이 늘어났지만 내수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라는 말은요. 수출로 얻은 이익이 내수 불황이라는 손실 때문에 깎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요. 정치 및 사회 뉴스의 분위기를 전하는 경색과 난항입니다. 경색은 막힐 경자에 막힐 색자를 씁니다. 의학에서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처럼 남북관계나 여야관계 같은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가 꽉 막혀서 냉랭하게 경직된 상태를 비유할 때 이 경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난항은요, 어려울 난에 배 항자를 쓰는데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항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바로 난항이라고 표합니다. 어떤 협상이나 공사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지탄을 받답니다. 손가락지에 튕길 탄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단체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대중의 거센 비판 또 비난을 받을 때 지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계류부터 지탄까지 뉴스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한자 속에 명확한 이미지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의 본래 뜻과 쓰임새를 정확히 알면 지나치는 뉴스 한 줄도 훨씬 쉽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햇 갈라사과 빈 1불 4구,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뉴, 뉴, 뉴택시.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0: 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지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진영승 합참의장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 군은 물리적,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DMZ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도발 문구가 빠진 이유를 야당이 따져묻자 진영승 합참의장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3: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주의 깊게 못 챙겼습니다.
4: 25사단 지뢰지대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습니까?
3: 적어도 MDL 근접한 우리 전후의 중상을 뺀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된다. 아주 어렵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겁니다.
1: 합참은 축소나 은폐 지적이 나왔던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는 표현은 지뢰 매설 추정 지역 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폭발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 과정에서 열상 감시 장비 등 감시 자산 운용이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보본부가 이미 지난해 위성을 통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고 당시 장관 등에 보고했다는 야당 질의와 관련해선 합참은 흔적으로 봐서는 준비나 종료 단계를 판단하기 힘들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에 관한 질의에는 국방부와 같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국감에서 DMZ 작전 수행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단기적 대응 외에도 전방 경계부대의 감시 장비를 늘리고 공중 정보감시 정찰 자산에 집중 운용하는 한편 AI 기반 GOP 경계작전 체계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새와 지시에 따라 MDL 근접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20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5: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 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50여일 만에 다시 발견되면서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화군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 인근에서 대인 지뢰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해당 지뢰를 수거해 안전하게 폭파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병대는 발견된 지뢰는 북한에서 유실된 단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며 지뢰 발견 및 폭파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시찰 현장을 찾았습니다.
2: 최근 DMZ 내 폭발 사고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강한 국방력을 확인하며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6: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80 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관 하에 진행된 발사. 이 대통령은 그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로 강조해왔습니다.
7: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6: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예측이 어려운 비행 궤적과 음속의 5배 이상의 빠른 비행 속도가 특징입니다.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할 수 있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참관은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자 맞대응 성격도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바 있는데 특히 최근 DMZ의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상황과 맞물려 대북 무력 시위 성격으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 참관 뒤 최대 8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해 있는 지하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벙커를 타격, 인공지진을 일으켜 괴멸시킬 우리 군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방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 메시지의 일환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고도화와 신속한 배치를 주문하며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또 한 차례 막말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 이번엔 정부가 공개한 대북 의료지원 계획에 대해 반발하면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이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엿새 만에 또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김여정은 정부가 지뢰폭발 자작극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의료지원 계획을 들고 나왔다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하루 전 국정감사 발언을 언급하며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여정은 정 장관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자신들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조한관계, 즉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이라는 조건을 언급했는데 그간 김여정이 가장 거친 언사로 완전한 단절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해 관계 단절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 변화의 주도권은 지려는 이중적인 메시지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한 비난 담화의 화자로 굳이 김정은의 입 김여정이 나선 데는 북한이 그만큼 국제적 위신과도 직결되는 의료지원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8: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청장 후보자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2: 하지만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9: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직접 중수청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내건 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표적 수사를 반성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9: 김 후보자는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와 금융, 화이트칼라 범죄 역시 엄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개청 일주일째 이어지는 조직 혼란에 대해선 취임 즉시 전담팀을 꾸려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하지만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재직 시절 이력 등을 근거로 검찰주의자, 친윤검사란 비판과 함께 연일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 안에서도 임은정 광주청장이 김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내부 결속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출범 초기 혼란 속 첫 수장을 검증하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하고 중수청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뉴스TV 방준혁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맨,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4: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5: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5: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민주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강경파의 부적격 공세가 이어지자 김민석 대표가 나서 절제하라며 재차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6: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강경파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거듭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직접 제어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17: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에 걸맞는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16: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청와대 해명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다시 나를 세운 뒤 나온 발언입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 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인 점,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찰주의자인 점에 등에 비춰 중수청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며 똑바로 검증하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한 추 지사 공개 저격은 벌써 7번째로 청문회 일정 확정 뒤 잠잠해지는 듯했던 여권 내부 충돌이 또다시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도 김 후보자는 검찰주의자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잡음은 한층 커졌습니다. 중수청 안착에 힘써야 할 수장이 비판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데
18: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16: 임 청장은 실망스럽다며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5: 대통령 인선에 힘을 실으려는 지도부와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강경파 대립 속에 오는 14일 열릴 인사청문회가 여권 내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 국정감사 이후 대치가 더 격화하면서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19: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재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0: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19: 이후 출근길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작심 발언 이후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양측이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번 갈등의 출구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이후 50일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의 공 넘기기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7개월째 비어있는 만큼 양측이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법관 장기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들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법원 안팎 일각에선 기존 후보들이 사퇴한 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대법원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한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TV 안채원입니다.
5: 정부정책과 민생을 살펴야 할 국정감사가 연일 거친 설전과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2: 법사위에선 국감 진행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고깃집 비유까지 나왔고 사과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홍서영 기자입니다.
19: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는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이 정지된 데 대해 서용규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전체 회의 시간도 3분의 1이나 독차지했다며 고깃집 회식에 빗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4: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켜서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21: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9: 민주당은 전두환 내란 옹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감을 방해하고 쇼츠 영상으로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22: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전두환 내란까지 옹호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19: 김 의원은 자신에게만 사과를 요구하는 건 편향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3: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엄소거하고 제 얘기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참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으로 듣는다.
19: 정무위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24: 입법부의 일원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느니 하는 폐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죠.
25: 마치 경찰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감 첫날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19: 재경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붙인 미래 대응 기금 비판 티켓을 조승래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
5: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2: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농지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고 명백한 투기 행위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19: 농지 전수조사로 불거진 농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농지더라도 투기 의심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처분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9: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시 처분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5: 상속농지나 고령농, 과등임대차 농지, 종중소유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명농이 곤란한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투기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의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상정한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등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6: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5: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연내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우주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해온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 관련 부처에는 시안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성환 기자입니다.
3: 농어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협정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시안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상정책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민심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3: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한숨부터 쉽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한숨 대신 이렇게 허밍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허밍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오늘부터요, 속상할 때는 한숨 대신 기분이 좋을 땐 더 크게 별 이유 없어도 좋습니다. 기분을 환기시키고 싶다면 허밍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였습니다. 허밍하기 딱 좋은 곡이네요. 박종철 씨가. 그쵸? 그래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막히는 길 위에서도 또 어디 가게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허밍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양미영 씨, 한숨도 습관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허밍으로 연습해 봐야겠어요. 아, 맞아요. 한숨 쉬는 것도 습관이죠. 난 그런 줄도 모르는데 옆에서 아, 무슨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부터 그냥 뭐 음정박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허밍이죠.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이상은 담다디. 두 곡이었어요. 2890번으로 출장 다녀오는 길. 차가 엄청 막혀요. 기분이 업되는 노래 부탁해요 하셨는데 들려드린 담다디 매직 카펫 라이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연휴가 또 시작되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군요. 7827번 승화씨 또다시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는 정말 질리지 않고 신나지 않나요? 그걸 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 옛날에는 아유 너무 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뭐 이런 개그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휴는 행복합니다.

황은정 씨가 신청하셨네요. 10cm가 부른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의 노래입니다. 행복한 날을.

0: 8475번으로 신청하신 김장훈 허니였습니다. 그리고 에코의 행복한 날을 아까 들었었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2078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내일요 엄마 팔순 잔치하러 20명 정도 되는 저희 식구들이 거제도로 가요. 승화 씨, 내일 혹시 거제도가 들썩들썩해도 놀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놀랄게요. 아주 그냥 가셔가지고 거제도 땅을 바꿔놓으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8513번, 들깨를 베고 있어요. 모기들은 끝까지 괴롭히네요. 그래도 고소한 깨냄새로 힘들지 않아요. 아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가을 모기들, 아, 극성입니다. 자, 얼른 작업 마치시고 쉬시고요. 2691번, 내일이 딸내미 결혼하는 날입니다. 모든 걸 혼자 다 준비하고, 엄마는 한복만 입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착한 딸. 서운한 것도 있지만 막상 곁을 떠난다 하니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잘 안아두지 못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꼭 안아줘야겠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그러셔야지요. 오늘 같이 주무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따뜻한 시간 보내십시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미국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 김현식 사랑했어요 들려드렸습니다. 172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종일 나는 자연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로망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마당에 나와 가요속으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 여성분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프로그램 남자들 로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는데요. 그 후로 어디 고속도로를 가다가 멋진 산들이 보이면 저기 어딘가 자연인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신청하신 노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백규진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최영진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2004년광진구군자역에 있는 신도리코 대리점에서 만난 최영진 선배님입니다. 당시 저는 고3 취업반으로 신도리코 대리점에 입사했는데요. 그때 최영진 선배님을 첫 사수로 만났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그분은당시내성적인저를많이이끌어주셨어요. AS 다닐때마다말없는저에게계속말을걸어주시고재미있는말로저를웃게해주셨죠. 그러다최영진선배님은이직하셨고요. 잠깐이지만그분하시는일을도와드리기도했습니다. 선배님덕분에제성격이활발해지고요운전도배우고좋은기억들만있습니다항상친동생처럼절많이챙겨주셨는데아무리노력을해도찾을수가없어서가요속으로를통해이렇게글을올립니다최영진선배님과연락이된다면정말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나훈아 씨의 고향역. 찾고 계신 최영진 선배가 아, 이 노래를 참 잘 불렀었다고 신청하셨어요. 더 많이 생각나셨겠네요. 2004년 광진구 군자역에 있는 신도리코 대리점에서 일하셨던 최영진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연 소개되셨죠? 백유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9398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혼자 지내시는 91세 친정아버지랑 구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장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강변북로 시속 20km. 여유롭게 승화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변북로가 시속 20km? 이건 뭐 한강 자전거 탈 때 규정 속도인데요. 많이 막히나 봐요. 우리 아버님 코스모스 많이 보셨나요? 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아,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도착하십시오. 749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희애 나를 잊지 말아요.

0: 끝곡이네요.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밤이 깊었네.
1: 밤이 깊었네.
0: 이제 금방 깊어져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화성에서 왔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남자, 화성먼지 지용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깐타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엔 지용대입니다.
3: 깐타피아 세대시구나. 네, 타임 코스모스.
4: 네.
3: 화성에서 온 남자. 저는 금성초등학교 나온 남자. 지금 모교가 금성초등학교.
4: 아, 진짜요?
3: 네, 대전에 있는 학교.
4: 반갑습니다.
3: 그렇습니다. 네. 우선 화성 관측의 역사 좀 간단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4: 화성 관측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스키아파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 스키아파릴리?
4: 네. 예. 이 사람이 직접 망원경으로 화성을 보고 화성의 머리에 하얀 얼음이 있고 화성의 표면에 뭔가 거뭇거뭇한 강줄기 같은 게 흐른다라고 해서 이제 화성 표면에 물길이 있다, 까날리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었죠.
5: 까날리.
4: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면서 중간에 오역이 되었어요.
5: 어떻게요?
4: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5: 예.
4: 그래서 원래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강줄기 같은 의미에서 네. 까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커넬.
5: 커넬.
4: 운하.
5: 운하 할 때 네. 커넬이요?
4: 네.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5: 의미가 또 다른데 완전히.
4: 그래서 예. 그거를 본 네. 이제 미국의 또 독특한 캐릭터 네.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5: 로웰 천문대에
4: 맞아요.
5: 퍼시벌 로웰.
4: 거기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5: 예.
4: 화성에 운하가 있어? 근데 그때가 딱 어떨 시기였냐면 네. 한창 유럽이 여기저기 지구에다가 운하를 짓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5: 네.
4: 그래서 파나마 운하 짓고 막 이런 시기니까
5: 네.
4: 운하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하고 발전된 우리 정도 되는 외계인들이 화성에도 있나 보다.
5: 퍼시벌 로웰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4: 네.
5: 퍼시벌 로웰은 꽤 최근 사람 아니에요?
4: 꽤 최근 사람이죠.
5: 꽤 최근 사람이죠.
4: 네. 조선시대 때도 왔었고.
5: 그렇죠.
4: 네네.
5: 그러니까 운하라는 건 사람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운하인 것인데
4: 네.
5: 우리는 간 적 없으니까
4: 네.
5: 다른 어떤 생명체가.
4: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5: 네.
4: 극지방에 얼음이 있을 테니까 화성에
5: 네.
4: 그 극지방에 남아도는 얼음을 녹여서 화성의 적도 주민들이 네.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콸콸콸 이제 옮겨가지고 네. 그 물로 잘 살고 있겠지. 그
5: 너무 황당한 오역에서 나온 해프닝인데.
4: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5: 네.
4: 로웰은 자기가 또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